0: 이웃 간의 소통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무엇보다 시원한 목욕탕 쓱 한번 담가볼 만하지 않습니까?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대한민국 2,500만 남성 여러분, 해외에 계신 350만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목요일 남성시대 김일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양희은입니다.

0: 형님과 아우님들 오늘 아침 상쾌한 출근길이었습니까? 혹시 어제 술을 드셨다면 아침이 상쾌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 왜 술 얘기를 꺼냈냐면요. 궁금해서요. 형님들 어떻습니까? 요즘 주량 좀 줄었죠?
1: 호호, 그런 질문 좀 예민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양이 줄었다 해도 자기 양이 줄어든 걸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0: 네.
1: 아이 뭐 전처럼이야 뭐 많이 마실 수 있지. 근데 내가 건강 생각해서 일부러 좀 양을 좀 줄였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죠.
0: 사실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요. 코로나가 끼친 영향도 그렇고 모임과 술자리가 확연히 준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건강을 생각하는 흐름까지 겹쳐서 남성들의 폭음이 줄었다는 거 여러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실입니다.
1: 네, 근데 여성시대의 당당히 가족 어느 분은 이런 지적도 해오셨어요. 드라마에서 남성 말고 여성 음주가 너무 심하게 묘사된다. 너무 취해서 남자친구가 시중 들고 업고 뭐 데려다주는 그런 장면이 흔하다.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 믿는다. 교육상 좋지 않다. 뭐 이런 거.
0: 네. 뭐 술 가지고 남녀 구분을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으로 올수록 남성들의 음주량은 줄고 여성들 음주량이 는 건 맞답니다. 그리고 오늘 남성 시대니까 특별히 말씀드리면 우리 40대 이 40대 남성들의 음주량이 가장 많답니다. 40대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 끼고 저기 껴서 힘든 건 아는데 우리 40대들 술 말고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40대 남성을 특별히 아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출발하죠. 우주의 중심 한주일의 중심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덮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국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목요일 아침 남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휴원수 글로벌,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당진시청, 도드람 한돈, 슬림웨이 다이어트,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빅토스,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저축은행 중앙회,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브람쌈마의자와 함께합니다.
3: 으라차차차.
2: 네.
3: 아침 기지개로 건강을 챙겨봅시다. 두 팔 하늘 위로 쭉 뻗은 상태에서 손바닥 마주보게 하고 박수. 세 번. 운전하다 졸릴 때, 점심 먹고 혈당 스파이크 올 때 만세한 상태로 박수 세 번 이렇게 해주세요.
2: 예.
3: 또 거북목이 걱정인 분들은 어깨 힘을 빼고 툭. 어깨를 떨어뜨린 후에 검지 손가락으로 턱 끝을 뒤로 지그시 예. 이렇게 밀어줍니다.
2: 뒤로 그냥 밀어주면 되는 거죠.
3: 그럼 목 뒤가 예. 좀 펑펑, 좀 예. 팽팽해지지 않아요? 목 뒤가 조금 그렇죠. 땡겨지나요?
2: 너무 나와 있으니까 살짝 집어넣는 거죠.
3: 그렇죠.
2: 뒤로.
3: 5초간 유지. 네.
2: 아, 이중턱이 되더라도 예. 네. 창피하지 마시고 쭉 한번 밀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굽어있던 목표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면서 남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또는 미니로 알려주세요.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고요.
3: 소개된 분들께는 시원한 음료 교환권 휴대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자,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서 특별히 40대 분들 더 아끼자 말씀드렸잖아요. 해서 특별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일단 빵빠리 한번 주세요. 이리저리 끼어서 음주량 1등을 차지한 야 정말 영예의 1등 창피한 1등이기도 하지만 40대를 위한 선물 아침 식사로 좋은 간편식 세트 40세트 40세트 준비했습니다.
3: 아우 좋아요 좋아요.
2: 네 선물은 남녀 구분 없이 내가 40편씩 준비했으니까
3: 아유 좋죠 그럼요.
2: 인증해 주세요. 자 남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이수일 님이십니다. 결혼 반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신혼 5년 차에 진작 팔아먹었다. 나이가 들면 화려하고 반짝이는 걸 좋아한다 했던가 일체의 액세서리도 거추장스러워하던 내가 아내에게 반지 하나 해달라 했고 이것저것 잘 잃어버리는 나의 반 덤벙 성격을 익히 알고 있는 아내는 보관하던 순금 반지 대신 두 돈짜리 14K 데일리 반지를 하나 해줬다. 그게 6년 전이다. 헬스장 탈의실, 화장실 세면대, 대중 목욕탕 등등에서 몇 번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아무런 디자인 없는 평범한 두 돈짜리 링반지는 나의 왼쪽 약지 손가락을 6년이나 반짝이게 해줬다. 그런데 온 집구석을 뒤져도 그 반지가 나오질 않는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하기 전 늘 빼놓았던 콘솔 위는 물론 가방, 입었던 바지, 소파 바닥, 냉장고 밑까지 어딜 찾아봐도 없다. 사실 이곳저곳 찾는 신용을 하기 전부터 반지의 행방은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하고 있었다. 아내의 성화에 부산스러운 액션이 필요했을 뿐이다. 사흘 전 수요일 기억에 기억을 더듬어 본다. 일터인 쇼핑몰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후 손을 씻고 있었다. 평소 루틴대로라면 벽에 걸린 페이퍼 타월 두 장을 착착 뽑아 물기를 닦은 다음 반지를 끼고 나오면 될 일이었다. 루틴을 깨버린 건 타이밍 맞춰 걸려온 전화. 티슈로 손에 물기를 제거한 후 반지 대신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통화를 하며 화장실을 나온 게 분명했다. 자, 볼일 보고 세면대 옆에 반지 빼놓고 손 닦고 벽에 걸린 티슈 뽑아 물기 닦고 다시 반지 끼고 거울 보며 외모 체크 후에 퇴장. 이 루틴이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깨져버린 것이었다. 그리 바쁘지 않은 평일 오후라지만 쇼핑몰 1층 화장실은 내가 다녀온 후 이미 열댓 사람은 왔다 갔을 거다. 반지 찾기는 글렀다. 포기와 인정은 빛보다 빠르게 하는 게 살아가기 편하다. 다만 바람이 있다면 부디 그 반지를 발견한 사람이 밀린 아이 학원비 걱정에 한숨 쉬던 아빠길 구직 걱정에 어깨 처진 청춘이길 그것도 아니면

0: 소변기 앞 진저리 치는 남자들 뒷모습을 보며 일해야 하는 환경미화원 아주머니 눈에 먼저 발견됐길 바랄 뿐 어차피 눈 한번 질끈 감고 주머니에 넣으셨다면 잠깐의 가책만 가지시고 단비 같은 도움이 되셨길. 아, 무슨 장기 기증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비장한가? 잔소리는 6년 전 시세만큼만 듣고 싶은데 아내는 현 시세만큼의 잔소리를 해댄다. 아마 며칠 갈 거다. 아, 망할 놈의 금값. 야, 이거 예. 두 돈짜리 반지인데요.
1: 네.
0: 예. 아, 이미 결혼 반지는 신혼 5년 차에 진작 팔아 먹었고 데일리 반지로 그래도 하나 이걸 잘 끼고 다니셨는데 6년을. 이게 그래요. 딱 이게 습관적으로 동작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하나 끼어들면
1: 맞아요. 엉클어져.
0: 엉클어져요.
1: 네. 아하. 아니 근데 왜 반지를 빼놓고 손을 닦고 그냥 손 닦을 때도 반지를 끼고 계셔요.
0: 그러게.
1: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가 보다. 깨끗이 이렇게 뭔가 손가락 이렇게 씻고 싶으니까 이렇게 씻고 티슈 두 장 뽑아서 물기 닦고 반지 끼고.
0: 그러니까 그 반지 사이에 껴 있는 물기라든지 뭐 이렇게
1: 이런 게 싫으니까.
0: 싫으니까 빼고 씻으셨는데.
1: 그렇지, 빼고 씻는 건데.
0: 아, 이 구고님 말씀 맞아요. 하필 그때 전화하신 분이 잘못했네요.
1: 잘못했네 그분이.
0: 기가 막힌 그 타이밍에 그냥.
1: 그러게.
0: 루틴 사이에 끼어들었네.
1: 맞아. 그게 그렇게하면 흐트러져요.
0: 네. 아, 근데 표현이 참
1: 헷갈려요.
0: 우프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1: 그래 하필이면 그 반지를 슬쩍 주머니에 넣는 잠깐 동안의 가책을 가지실 그 분들이 밀린 아이 학원비 걱정하는 가장이길 구직 걱정에 어깨 처진 청춘이길 그것도 아니면 환경미화원 아주머니시길 이렇게 바라오셨는데
0: 참 그리고 잔소리도 6년 전 시세로 들어야 되는데 현재 시세만큼 잔소리도 뭐
1: 예.
0: 물가 연동으로 가는 거니까요.
1: 그러게. 네. 아이 참.
0: 아유 저 어쨌든 실수하시고 잃어버리신 거니까 당분간은.

0: 네. 아 그래도 금은 금이지.
1: 아 그러니까 요새 그럼. 진짜 금값이. 자, 아유 빨리 잊어버리세요.
0: 네. 네. 네. 자, 두 번째 사연 갑니다. 요즘 TV나 너튜브를 켜면 개그맨 양상국 씨가 많이 나오네요.
1: 어우, 대세지,
0: 하면서 대세. 포항에서 이원호님이 사연을 시작하셨어요. 네. 경상도 사투리를 맛깔나게 써서 참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경상도 사투리에 대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 소개합니다. 저는 올해 6학년 6반이에요. 제 고향은 충청남도 신탄진읍 미호리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거기서 태어나 초등학교에 들어갈 쯤 우리 가족은 대구로 이사를 가야만 했죠. 이유는 대청댐 건설로 고향이 고스란히 수몰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을은 물속으로 사라지고 일가 친척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서울, 대전, 대구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식구는 대구에 뿌리를 내리고 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쭉 대구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다 보니 고향이 충청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새 뭐라카노, 와그라노, 크기 맞다 이가 이런 대구 본토 사투리를 완벽하게 구사하게 되었죠. 1984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서울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걸요. 생활용품을 사러 동네 가게에 들르거나 옷을 사러 동대문 시장에 나갈 때마다 사달이 났습니다. 아줌매 이거 얼만데예? 아이 좀 깎아주 있어. 제가 입을 열기만 하면 주인이 물건을 팔 생각은 안 하고 갑자기 깔깔깔깔 웃음을 터뜨립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옆 가게 사람까지 불러다가 저한테 말을 시키는 거예요.
1: 아유 학생 말하는 게 너무 웃긴데 한마디만 더 해봐요. 한마디만 더.
0: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서울 생활이 슬슬 불편해졌습니다. 쇼핑 한번 하려면 양상국 씨 마냥 웃긴 사람이 되곤 했죠. 그래서 저는 사투리를 좀 고쳐보기로 했습니다. 억센 억양을 줄이고 경상도에서만 쓰는 단어들을 최대한 표준어로 대체하고 말 꺼내기 전에는 머릿속으로 몇 번을 되뇌어가면서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제법 서울 생활에 적응이 됐습니다. 뭐 가게에 가도 주인들이 별로 웃지도 않고 그냥 물건을 내어줬습니다. 저는 속으로 자 나는 이제 서울 사람 다 됐다 하며 흐뭇해했습니다. 1학기 마치고 여름방학이 되어 대구로 돌아와서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과 만나 신나게 수다를 떠는데 친구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 녀석이 인상을 찌푸리며
1: 네 인마 뭔데? 아, 서울 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서울말 쓰고 야단이고.
0: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내가 서울말을 썼나? 사실 저는 사투리를 조금 순화했을 뿐이었는데 친구들 눈에는 그게 서울말로 생각되었던 모양입니다. 친구들로부터 핀잔을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대구에서는 다시 사투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니 또다시 가게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뿔싸 방학 동안 대구 사투리로 초기화되어 버렸네요. 참 서울에서는 사투리 쓴다고 웃음거리가 되고 대구에 오면 서울말 쓴다고 욕을 먹는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2년간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투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죠. 석사 과정을 마치고 취업을 하기로 했는데 몇 개의 후보 회사들을 놓고 저울질을 하다가 갑자기 사투리 트라우마가 작동했습니다. 만약 서울이나 수도권에 취업하면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언어 생활이 반복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대구에서 그리 머지 않은 포항에 있는 대기업에 입사하기로 결심했죠. 뭐 표면적 이유야 훌륭한 회사에다 전공과도 잘 맞는다는 것이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경상도 사투리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곳이라는 것도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첫날 선배님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1: 아이고 반갑습니다. 입사 환영합니다.
0: 익숙한 사투리를 쓰는 선배님들을 대하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직장생활 40년. 비록 내 고향은 충청도지만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마음 편하게 지내왔습니다.
1: 아, 이 경상도 사투리를 좀 맛깔나게 저도 좀

0: 쓰고 싶은데 배우고 싶은데.
1: 아이고.
0: 아 이게 쉽지 않아요.
1: 이게 경북 다르고 경남이 다르잖아요.
0: 아, 또 그렇다고
1: 그렇대요. 네. 예.
0: 근데 기가 막히게 요 반대로 포항 살다가 대전에 이사 와서 살고 있는 제 친구가 있는데
1: 아,
0: 이 친구는 요새 또 충청도 사투리 있어요.
1: 진짜?
0: 포항 친구인데 이제 그냥 충청도 사투리 있어. 예.
1: 그러니까
0: 사는 지역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나 봐요.
1: 그렇죠.
0: 예.
1: 김경민님, 대구에서는 말 끝에 예만 붙이면 됩니다. 그랬네 예. 잘했네 예. 이렇게.
0: 우리 장인님
1: 대구는 이뻐요.
0: 맞아 맞아.
1: 그랬네 예. 그랬어 예. 이렇게.
0: 우리 장인 장모님이 이제 대구 분들이시니까 딱 떠올렸는데 맞아 그런 것 같아. 우리 장모님 네. 말씀이. 그래 예. 그랬네 예. 어디 식당이나
1: 이뻐요.
0: 이렇게 같이 가면 아주 이렇게 공손하게.
1: 이뻐요.
0: 아, 끝에 예를 붙이. 맞네 맞네. 네. 김용환님, 저는 경상도 사투리가 좋아서 경상도 남자랑 결혼했지요. 말 끝에 그자 하는 말이 너무 다정해 보였어요. 오, 다정한 경상도 남편, 그자.
1: 그자. 케베코 노래 중에 그자라는 게 있어요.
0: 이게 그 억양 그대로의 사투리인가요?
1: 저는 뭐하노 그자 이렇게 부르는 노래.
0: 오.
1: 그자라는 곡이 있어요.
0: 그자.
1: 거기에 아주 그 그자가 잘 살아 있어요. 그 노래에.
0: 그래요? 오.
1: 봄날이 오면은 뭐하노 그자 이렇게.
0: 그놈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뭐 이런 건가? 그자.
1: 그렇지.
0: 그 사람 얘기가 아니고.
1: 그자.
0: 어렵다. 아 배우고 싶다. 경상도 사투리 배우고 싶다.
1: 뭘 또 갑자기 경상도 사투리를 배우고 싶대.
0: 여예. 여예. 이러면 다 저기 오신다던데. 주문할 때도.
1: 아 여예.
0: 예, 여예.
1: 여기요. 그 소리죠.
0: 네. 네. 정서연님. 제가 서울이 고향인 조카한테 아유 발이 와 이리 쪼매나노 했더니 조카가 쪼매나노가 무슨 말이냐며 물어봤어. 작다는 뜻이라고 알려줬어요.
1: 아, 외국어처럼 들렸겠다. 쪼메나노.
0: 쪼메나노. 예.
1: 3277님. 전라도는 끝에 잉으로 끝납니다.
0: 그래잉.
1: 그려잉.
0: 아, 이상한데. 0352님이 경상도는 교만 하면
1: 했는겨.
0: 됩니다. 그랬는겨. 교도
1: 이것도
0: 붙이고.
1: 이것도 달라요. 안동 쪽은 붙이고. 안동 쪽이 또 다르더라고. 네.
0: 노래 듣겠는겨. 듣겠어 예. 강산의 와그라노.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0: 입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올해 가장 기대되는 순간 울산대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정원박람회를 향한 화려한 서막 2026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장미빌리지 체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다채로운 공연, 그리고 울산의 이야기를 담은 대형 퍼레이드까지. 가수 바다와 울산 시향의 품격 있는 무대, 밤하늘을 물들이는 불꽃과 레이저쇼, 로이킴, 차지영, 허각 등 감동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지금 가장 아름다운 울산을 만날 시간,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울산대공원에서 함께하세요.
3: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우리 형님들과 아우님들 오늘도 세상 걱정 혼자 다 하십니까? 하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무슨 얘기를 하려나. 성과급을 놓고 하는 그 S모 회사 노조의 줄다리기는 또 어찌 되가나.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 그쪽은 차차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날씨 걱정부터 좀 해주세요. 아침에 나오면서 아 오늘 낮에는 꽤 덥겠는데 싶으셨다면 대단한 감각이신 겁니다. 오늘 한낮에는 3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찾아올 텐데 이런 이른 더위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느끼셨겠지만 남성시대는 이 더위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 작년에도 무척 더웠는데 지구촌의 이번 여름 더위가 심상치 않을 거라고 이미 예보됐거든요. 가장 더웠던 여름으로 1994년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름 월별 평균 기온과 열대야 횟수 등 분야를 나눠서 따지면 2018년, 2023년, 24년, 2025년이 1994년과 맞짱을 뜨거나 더 센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더 더운 게 사실이니 이번 여름 더위를 서둘러 걱정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한여름 작업 현장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정부에서도 법을 바꿔가며 기준을 세웠습니다. 올해부터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면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고요. 옥외 작업이 중단된답니다. 기온이 35도 이상이어도 옥외 작업 중단.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는 작업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해야 합니다. 사실 요즘 여름 더위는 계절 특성으로서의 더위가 아니라 기후 재난으로 여겨진 지 오래입니다. 그냥 덥다, 매우 덥다가 아니라 가마솥, 찜통, 폭염 이런 표현이 등장한 지도 오래입니다. 그러니 산업 현장에서는 여름에 입어야 할 얼음조끼, 냉조끼에 냉토시, 튼튼한 그늘막, 물통, 냉방장치, 휴게시설 미리미리 챙기고 점검하면서 여름을 대비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남성시대 남자의 물건으로는요. 그 기장이 짧은 티셔츠, 크롭티 뽑겠습니다. 옷가게에 나온 남성용 여름 티셔츠 길이가 실제로 많이 짧아졌답니다. 바람 술술 들어가라고요. 우리 남성시대 가족들이 이번 여름을 잘 넘기길 바라면서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탑 로더의 노래였습니다. Dancing in the Moonlight. 아, 그쵸. 달밤의 체조.
1: 달밤의 체조네요, 이게.
0: 요새는 그나마 일교차가 좀 있어서 낮에는 네. 조금 더 뭐 덥고 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아직 쌀쌀하니까.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열대야에 막 습도 높아지고 네. 이러면 어우 너무 힘들죠, 밤에도.
1: 각오를 웬만큼 해둬야 될 것 같은
0: 이번 여름에도
1: 생각이 들죠. 네.
0: 그리고 제가 크롭티라는 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김금희님이 예전에는 그거 배꼽티라고 했는데 요즘엔
1: 맞아요.
0: 크롭티라고 하는군요. 근데 심지어 맞아. 남성 크롭티가 인기라고요.
1: 배 나오면 못 입죠.
0: 못 입어 못 입어.
1: 어떻게 당연히 못 입습니다.
0: 그 짧은 티셔츠를 어떻게 입어 안 돼.
1: 아, 이게 좀 체격에 자신이 있어야지 여자고 남자고.
0: 그러니까요.
1: 좀 길이가 짧게 나온 상의는 네.
0: 우리 아이돌들에게 양보하겠습니다.
1: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네. 아이고 최승례님. 무더위, 찜통 더위, 가마솥 더위, 살인적인 더위. 아우 이름도 점점 자꾸 세져요. 그러셨네.
0: 그렇죠. 맞아 맞아. 진짜. 찜통에 진짜. 가마솥에. 아우.
1: 살인.
0: 아 진짜 올여름 많이 덥다고 하니까 걱정이 그게. 됩니다.
1: 8353님은 온도가 올라가면 바닷속 어종이나 채소도 녹아내려서 걱정이에요. 올해가 가장 시원한 지구. 에어컨 줄이고 선풍기 틀어서 지켜주자고요. 그러셨습니다.
0: 진짜 올해가 가장 시원하다. 이게 시원한 말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진짜 무서운
1: 그렇죠.
0: 말이야.
1: 네.
0: 예. 아유. 그렇게 미리미리 진짜 대비하 그 산업 현장도 그렇고 정말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1: 자 이번 사연은 영국 에섹스주 버커스트에서 버커스트 힐에서 이주원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0: 오, 네.
1: 무심히 올려다본 영국의 하늘은 구름 가득한 회색빛으로 내 마음속 근심을 내걸어 놓은 듯 우울했다. 한국말이 하고 싶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응? 언제 밥이나 먹자? 이런 편하게 주고받는 말을 하고 싶은데 한국인은 보이지 않는다. 낯선 나라, 낯선 도시, 친척도 친구도 하나 없는 영국의 외곽 도시에 불시착하듯 내려앉았다. 모국어로 대화하고 싶고 한국 사람이 그리워질 줄 상상하지 못했다. 스무 살에 첫 가출을 하고 한국과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처음엔 인도, 그 다음은 호주, 지금은 영국에 머물고 있다. 계획하고 예정된 불시착이라는 모순된 논리를 합리화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다.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연봉 협상까지 잘 마무리했고 친구 소개로 만난 여자친구와 풋사랑을 막 키우기 시작할 무렵 무엇에 홀린 듯 영국행을 결심했다. 30대 방황도 아니고 청춘의 열병인지 인생 전환기의 역마살인지 머나먼 타국을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고 싶었다. 주변을 정리하며 짐을 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만나러 갔다. 1년에 두어 번 마주하는 얼굴이지만 유난히 수척해 보이는 할머니는 나를 보면 늘 밥상을 준비하셨다. 끼니 때가 아니어도 밥 먹었느냐 묻지도 않고 그저 할머니만의 사랑 방식으로 정성껏 밥상을 차리셨고 막걸리 한 병도 준비하셨다.
0: 어여 먹어라. 아픈 데는 없냐?
1: 막걸리 잔을 절반쯤 채운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김치를 길게 찢어 내 숟가락에 얹어주시며 말씀하셨다.
0: 내가 말이다. 28청춘 어린 나이에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너그 할배한테 시집 와서 굶기를 밥 먹듯 하며 고생 이날까지 살아왔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금사라기보다 더 귀하게 키운 아들은 소식도 모르고 늙음하게 손자까지 키우느라 여간 힘든 게 아니구만. 남은 건 병든 몸뿐이니 애 터질 노릇이지.
1: 수십 년이 흘러도 똑같은 할머니의 넋두리는 다음 말이 무엇인지 외울 지경이었다. 할머니의 인생 무용담은 28청춘으로 시작해서 막걸리 사발이 비워진과 동시에 끝났다. 술 없이는 낙이 없다는 할머니의 막걸리 사랑. 걸쭉한 막걸리는 가난으로 얼룩진 할머니의 청춘을 아름답게 포장해 주기도 하고 서러운 과거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도 하는 보약이었다. 술상인지 밥상인지 구분 안 되는 상을 밀어 올리고 웅크린 자세를 잠시 유지하던 아흔 넘은 할머니는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잠드셨다. 할머니의 앙상한 몸에 이불을 덮어드렸다. 손자 학비를 위해 남의 집 밭일 하느라 갈고리처럼 변한 할머니 손가락은 관절염으로 움직임마저 자유롭지 않았다. 할머니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할머니,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외국 가서 돈 벌어오면 할머니 호강시켜드릴게. 할머니는 잠꼬대처럼 고개를 끄덕이셨다. 할머니 얼굴에 사막의 모래결 같은 깊은 주름이 그간의 풍파를 말해주었다. 돌진한 나를 두고 떠난 내 엄마에 대한 원망과 분노, 원양어선 타느라 집에 오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진한 그리움과 애증이 할머니의 인생을 외롭고 고달프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소연할 사람조차 없어서 나만 보면 지난 세월을 여과 없이 읊조리는 할머니의 모습은 더욱 안쓰러웠다. 할아버지와 아들,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이 할머니를 더욱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었던 것이다. 그런 할머니를 뒤로하고 찾아온 영국 생활은 혹독했다. 한국에서 피눈물 나게 모은 방세 보증금을 들고 왔는데 생활비로 나가는 돈이 한 달에 350만 원. 그것도 한 끼, 하루 한 끼 냉동식품으로 겨우 버티는데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다. 어쩌면 무모한 용기가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몬 건 아닌지, 직장도 쉽게 구해지지 않았다. 할머니, 나 외국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0: 아모, 팔팔한 청춘에 뭐가 겁나고 두려워서 주저하나. 딸린 식구도 없고 젊어 고생 사서서 한다는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보는 게 젊은 특권 아니겠나.
1: 힘들 때면 할머니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하철 편도 요금 6,500원, 원룸이 한 달에 150만 원, 통장 잔고는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취업 답신이 오지 않는다. 60번째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며 머리를 쥐어짜는데 영국의 취업 벽은 얼마나 높은지 숨이 다 막힌다. 무료함과 게으름과 행여나 합격 소식이 오려나 갖가지 고민들로 저녁이면 어둠보다 먼저 불안과 한숨이 찾아오고 후회가 긴 터널처럼 이어졌다. 하지만 이대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옥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적한 도시를 내려다보며 심호흡을 하고 양팔을 쭉 펴고 힘껏 소리를 질렀다. 나는 한국 젊은이다! 영국에서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해졌다. 언제 따라왔는지 고양이가 야옹 대답해준다. 주머니 속에서 소시지를 꺼내 고양이한테 내밀었다. 나처럼 배가 고팠는지 잘도 먹었다. 털을 쓰다듬어주니 보드라운 촉감이 손끝에 감기고 작은 위안이 가슴으로 전해왔다. 살기 위한 몸부림과 끝내 포기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한 희망은 나를 얼만큼 성장시킬 것인가. 이 시간이 내 삶에 대한 원망과 회한보다 성찰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자. 호흡이 한결 순해졌다. 좌절과 타협하지 않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꿈을 이루어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작정이다. 70번째 이력서를 썼다.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내면의 나이테를 더 단단하게 그려줄 거라는 소망으로 흐린 영국 하늘에 나만의 태극기를 매단다. 비록 얼마간의 힘겨운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살아남기 위한 나의 발자국을 영국에 큼직하게 찍어놓을 작정이다. 오랜 기다림 뒤에 한 통의 합격 소식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내일을 준비한다.
0: 와, 정말 이름도 생소한 영국의 한 지역에서 이렇게 네. 사연을 주셨습니다.
1: 하루 한 끼 냉동 식품으로 때우며 방세는 또 월 150만 원씩 하고 진짜 돈이 벌지 않고 있으면 뭐 쑥쑥쑥쑥 빠져나가죠.
0: 나가기만 하는 돈이니까 지금.
1: 그렇지.
0: 그 외로운 타지에서
2: 드럼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3: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4: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5: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6: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7: TV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0: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1: TBX 타고 상품권 타고.
0: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2: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3: TBX.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성공 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국민 인쇄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축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3: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진 사과 선물세트,
2: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3: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2: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3: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이수일님과 이원호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가 가고요. 이주원님, 러브하우스 꾸러미를 보내드릴 텐데 이 할머니 댁 주소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지금 영국에 계시니까 말이죠.
3: 그러게.
2: 자, 그리고 오늘 깜짝 선물 있었죠. 이리저리 끼어있는 40대를 위한 간편식 세트. 자, 40대를 인증하라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이준왕님, 제가 어제 술 먹은 걸 어찌하셨나요? 다들 오르는 주식도 나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셨고 남성시대 들으며 열일 중입니다.
3: 네.
2: 버티셔야죠. 기다려야죠. 주식 버텨야죠. 네.
3: 네. 새싹 문자 4789님. 팔구님, 내가 40대다 하면서 사진 두 장을 보내주셨는데
2: 뭐 이게?
3: 쓰레기 봉투인데 재활용 봉투에 소주병만 잔뜩 있어. 그러면서 내가 40대다.
2: 아니, 이게
3: 그 증명이야.
2: 빈 소주병을 보내주셨는데.
3: 그게 새싹 문자의 자기 증명이야. 주량 1등한. 아이고 참.
2: 그 40대가.
3: 주량 그죠? 1등한 이유가 이분 때문이었네. 이렇게 소주병만 가득 차 있네.
2: 아유.
3: 아이고 참 안쓰러워라. 우선종님.
2: 네. 그리고 이어 우선종님도. 아직도 마음은 20대 같은데 눈 살짝 감았다 떴을 뿐인데 40대라뇨.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우리 마음은 20대인데.
3: 자, 아침 식사로 좋은 간편식 세트 받으실 40분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40대의 40분.
2: 네네.
3: 그렇게 되는 거죠?
2: 맞습니다. 자, 홍대광에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40대뿐만 아니라 영국에 계신 우리 당당이님도 그러시고.
3: 네, 네. 이주원님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2: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저희는 10시 5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에세이.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4: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며 지수 8000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제보다 29포인트 약 0.38%가 오른 7873.91로 시작해 장중 7900을 재돌파했습니다. 197만 6천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SK하이닉스는 오늘도 197만원 안팎에서 거래 중이고 삼성전자도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86%가 오른 1187.02로 출발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0.8원이 내린 1489.8원으로 주간 거래를 시작해 149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 의무가 있는 항소심 첫 공판에 나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인 형사 12-1부 심리로 오늘 오전 10시 열릴 예정인 자신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내란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불출석합니다. 재판부는 특검팀과 각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들으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공판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주미 중국 대사관이 대만 문제 등 4대 레드라인을 거론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X계정에 미중 관계의 4가지 레드라인, 그것은 도전받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이미지는 첫째 대만 문제, 둘째 민주주의와 인권, 셋째 발전 경로와 정치 시스템, 넷째 중국의 발전 권리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거론해서는 안 될 금기 사항들을 미리 열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의 소속팀인 PSG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 15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12일 왼쪽 발목을 다쳐 결장했지만 PSG 이적 후 세 번째 리그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상승해 30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호남과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맑은 날이 계속되다가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0: 우리 사회의 기피 시설 중 하나가 송전탑이죠. 커다란 구조물 위로 고압 전류가 흘러서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인적이 드문 산등성이에 송전탑을 세우는데요. 하지만 이 방식에도 단점이 있죠. 공사 과정에서 주변 생태계가 훼손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백두대간 일부에서 송전탑 주변의 땅이 부실공사로 무너져 내렸는데요. 이로 인해 산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이 산사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송전탑, 엄격한 관리 속에서 신중하게 설치돼야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8: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9: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0: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1: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2: 여보세요. MBC 라디오 남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10: 아침 9시마다 전 하는 일이 있어요.
12: 아침 9시면 여성시대 진행하는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13: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군포시에 살고 있는 1960년생 올해 65세 남성입니다. 저는 1992년부터 35년째 매년 오전 9시에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4년 전에 하늘나라 가시고 어머님이 경기도 양평 용문에 혼자 살고 계시는데 지금 초기 치매 증세가 있으셔갖고 지금 전화하면은 전화 주고받은 내용은 비슷합니다. 어디냐? 그럼 집이에요? 아니면 회사에요? 이 정도입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제 전화를 받아주시는 거 하나만이라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전화를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12: 매일매일 네. 오전 9시에 안부 전화를 들으시는군요. 네. 그래. 그럼 매일매일 전화하면 실은 예, 그래도 늘 같은 안부 인사겠지만
14: 그렇죠.
12: 예. 그래도 함께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14: 그렇죠.
12: 예, 좋은 거죠.
14: 그리고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이 전화를 받아 주시는 것만으로도 네.
12: 맞습니다.
14: 야, 참 이분도 대단하셔. 변함없이 그렇죠. 아침 9시마다
12: 네네.
14: 그렇죠. 자, 참여번호 열린 사서함 참여번호 알려드립니다. 0278910004번입니다. 내가 실수하거나 아니면 서로 오해가 쌓여서 또는 상대방과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멀어져 버린 사이가 있다면 열린 사서함에서 음성 편지 보내주시면 되겠죠.
12: 네. 자, 그때 미안했다. 가끔 네가 생각난다.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면 마음도 좀 홀가분해지시고 또 혹시 모릅니다. 해외에서도 들을 수 있는 남성시대, 여성시대니까 상대한테 연락도 올 수 있죠. 그리고 익명으로 소개 원하시는 분은 전화 끊기 전에 익명 요청도 꼭 말씀 주세요. 그리고 음성 남겨주신 우리 김종용님께는 금방 요리해서 드실 수 있는 간편식 세트에 쌀, 묶어서 꾸러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4: 잠시 후 3, 4부에서는 충전맨 백이성 씨와 함께 보이는 라디오로
12: 청원아이스, 쉐보레, 데이팩, 안 터지는 맥스부탄, 한국세무사회, 노무법인 폐, 동국제약 회라민큐, 열혈강우 온라인, 백조싱크, 유동골뱅이, 롯데렌터카와 함께합니다.
15: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6: 든든한 내일로요.
15: 네?
1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5: 제대로 가시네.
1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라면 호랑이 굴도 두렵지 않은 남자의 용기.
6: 그런 남자도 떨게 하는 건
7: 여보, 우리 잠깐 얘기 좀 해.
6: 아내 앞에서 늘 차가지는 남자의 위기.
5: 오늘도 들키기 전에 털어놓을 거야.
7: 여자는 모른다 시즌 2.
6: 으라차차차차.
5: 와, 호랑이 소리 난다. 자, 호랑이 앞에서는 어흥, 아내 앞에서는 응. 끼끼 빠빠를 하는 충전맨 백이성 씨.
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7: 아니, 근데 남자들은 왜 아내가 여보, 네. 잠깐 나 좀 봐. 이런 그 호출을 두려워할까요? 왜?
9: 이게 어렸을 때부터 네. 선생님 너 교무실로 오래. 이거부터 우리는 이제 주눅이 들어 있기 때문에
5: 뭐 그 묘한 느낌의 예, 쎄함을 알죠.
9: 약간 사감 선생님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잘못하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 경찰차 지나가면 숨듯이.
7: 네, 맞아요.
9: 예, 난 잘못한 게 없지만 약간 그런 것들인 거죠 뭐.
5: 여보 오늘 오후에 잠깐 시간 돼. 나 얼굴 좀 봐.
9: 왜?
5: 뭐 이러면 이제
9: 아니야. 왜? 지금 얘기 지금.
5: 아니야. 지금은 나도 바쁘니까.
9: 아, 특별한 거 아니면 뭐 지금 얘기하지.
5: 별 얘기 아닌데 이따 그래서 얼굴 보고 해야 돼.
9: 그래도 그렇지. 얼굴 보고 얘기하면 더 무서운 거지.
7: 얼굴 보고 얘기하지. 네.
5: 실은 진짜 별거 아니면 톡으로 해도 되거든요.
9: 그러니까요.
5: 얼굴 보고 해야 돼 이러면 네. 아 뭐지?
7: 최근에 아내의 호출을 받은 적이 있나요?
9: 아 저는 늘 요즘에 같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5: 아 그래요? 네네. 늘 그렇게 붙어 있으세요?
9: 아, 붙어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붙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얘기 좀 해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바로 그냥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그리고 만약에 제가 좀 잘못했다 그러면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알아낼 때까지 기다려요.
7: 오? 그게 야, 더 무서워. 예, 예. 그러니까
5: 꼭 참고 지켜보고만 있는 거구나.
9: 그러니까 느낌 이상한 거죠.
5: 예.
9: 약간 그 느낌도 그렇고 약간 아우라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없어.
5: 없다며. 근데도 계속 뭔가 있는 거
9: 뭔가 편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말투가 달라지고 그리고 나를 쳐다보지 않고 눈을 이제 밑으로 깔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5: 제3자 입장에서 정말 그런 스타일 너무 힘들어요.
9: 네, 진짜 힘들어요.
5: 차라리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콕 집어서 이거 그러니까. 잘못했잖아. 이러면 차라리 속 편한데.
9: 그러니까.
5: 아,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 네. 저 불편한 이 기분.
9: 예전에 담배 피던 시절에 네. 이제 담배를 끊자. 그래서 담배를 끊겠다. 그랬더니 그럼 담배를 만약에 담배를 피다 걸리면 어떡할래?
5: 뭐 좀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얘기해?
7: 아니 부부끼리
9: 연애할 때 연애하고 이제 결혼 딱 시작했을 때
5: 네.
9: 원래 이제 결혼 조건이 이제 담배였거든요.
5: 금연
9: 담배 끊으면 그치. 결혼하겠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안 지켜지니까 이제 강수를 둔 거죠. 그럼 내가 통장에서 돈 빼가겠다. 한 가치 딱 100원씩.
7: 100원씩 네.
5: 좀 짜네.
9: 알았다. 그리고 이제 계속 몰래 하다가 예. 담배가 뚝 떨어져 걸렸어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통장에 300만 원이 나갔다.
5: 아무 말도 안 하고. 100원씩
9: 이름에. 예? 100만 원씩. 100원씩 이름에 계속 폈죠.
7: 100만 원씩.
5: 100원씩이라고 그러셔가지고.
7: 100원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어.
9: 100원이면 지금 20갭이니까 뭐.
5: 그냥 10만 원 주고 내가 쭉 피겠지.
7: 그렇지.
9: 그때부터 깜짝 놀래가지고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야 되겠다.
5: 말 안 하고 뭔가 착 지켜보는 네, 스타일이
9: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 무서워 진짜.
7: 난 그게 더 무서워. 네. 둘이 내내 같이 있다니. 난 그렇게 못 살아. 난 정말 늘 누가 내 옆에 있다는 걸 못 견뎌.
9: 아, 먼 훗날 그래서 지금은 아내를 지켜줘야 되니까 제가.
5: 네, 그렇죠.
9: 자꾸 도망가려고는 하긴 하는데.
7: 난 동굴이 필요해. 동굴. 가끔씩 혼자 있어야 돼.
9: 제가 동굴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5: 무슨 일이야. 네. 아, 우리 김태규님이 네. 아내가 일단 부르면요. 여보 미안해. 부터 시작해야 돼.
7: 아니 그거 정선이
5: 그지
7: 문천식 프로에서 맨날 네. 나오잖아.
5: 맞아.
9: 이게 이렇게 돼요 사실은.
5: 그러니까 여보 나랑 잠깐 얘기 좀. 미안해.

0: 미안한데 뭔 일이지.
1: 6352님 아내 몰래 소액 주식 들어갔다가 물려있는데 자긴 주식 안 해? 물어볼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2: 아하. 아 심지어 물려있는데 지금 플러스도 네. 아닌데 지금. 이러면 아, 끝까지 숨기세요.
0: 예. 9551번님이 기성님 일중님 오늘 로즈데이랍니다. 준비하십시오.
2: 뭐야?
1: 왜? 장미꽃을 바치는 날인가 봐.
2: 아, 그래 오늘이 뭐야? 아 5월 14일. 14일마다 무슨 데이죠?
1: 그러니까 네. 2월 14일, 3월 14일, 4월 14일, 5월 14일 이렇게 되는구나.
0: 네, 뭐 저는 뭐 늘 지나가다가 꽃이 보이면 항상 사다 주기 때문에.
2: 웬일이야? 우리 제 아내는 네. 꽃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0: 아유,
2: 나중에 처리하.
0: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2: 진짜로 안 좋아해요.
0: 다 좋아해요.
2: 아, 안 그렇죠?
1: 받는 순간은 좋지만 네. 그게. 이제 시들면
0: 그렇죠. 그리고 저 돈 아깝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좋아해요.
2: 그래 해주세요. 해볼까요?
0: 예, 오늘 주문하시죠.
2: 기왕 하시는 제 거 하나만 더 해주시면 아유, 오늘 어차피 하실 건데
1: 웬 숟가락을 얹어.
0: 요즘 꽃값이 비싸요.
2: 자 여자들은 잘 모르는 남자의 마음 네. 남자의 세계 오늘도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첫 번째로 털어주신 분 닉네임 제임스 디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침 6시 10분 첫 번째 알람이 울립니다.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더듬어 끕니다. 그리고 5분 뒤 두 번째 알람. 이쯤 되면 아내가 옆에서 한숨을 쉬며 웃습니다.
1: 아, 당신은 왜 맨날 알람을 세 개씩 맞춰?
0: 그럼 저는 눈도 못 뜬 채 대답합니다. 첫 번째 알람은 마음의 준비, 두 번째는 현실 부정, 마지막은 인생 포기용이야. 결국 세 번째 알람이 울려야 겨우 몸을 일으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이미 지친 중년입니다. 머리숱은 뒤로 후퇴했고 뱃살은 앞으로 진격했죠. 넥타이를 매는데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출근길은 더 처절합니다.
2: 들어갑시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같이 좀 타요.
0: 왜 밀고 그래. 아주 자료 없는데. 지하철 문이 열리면 튕겨나갈 듯 꽉 차있는 사람들 틈으로 몸을 밀어놓고 있으면 제가 사람인지 오징어인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제 등에 가방을 밀착시키고 누군가는 겨드랑이로 제 어깨를 고정합니다. 한 번은 너무 꽉 끼어서 다음 역까지 양팔을 못 내린 적도 있습니다. 겨우 회사에 도착해 아침 대신 마시는 아메리카노 한 잔. 예전엔 향으로 즐겼는데 지금은 거의 생존용 수액입니다. 부장님 눈치, 거래처 눈치, 후배님들 눈치들까지 보며 바쁘게 일하다 보면 어느새 오후 3시 머리는 깨질 듯 아프고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에 남은 건 뭘까? 저도 청춘 시절엔 꿈이 많았습니다. 20살 땐 가죽 자켓 입고 오토바이로 다니던 그 형님들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늘 꿈보다 빨랐습니다.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대출 갚다 보니 오토바이는커녕 제 용돈도 마음대로 못 쓰는 인생이 됐지요. 가죽 자켓 대신 작업복 점퍼를 입고 바이크 대신 중고 승합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몇 년째 물려있던 주식이 갑자기 폭등을 한 겁니다. 회사 화장실에서 주식 앱을 보는데 그냥 숫자가 뻘겋게 올라가는 순간 너무 놀라서 소변 보는 것도 멈출 뻔했다니까요. 그날 퇴근 후 벌렁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오토바이 하나 사면 안 될까?
1: 뭐 이렇게
0: 아내가 저를 빤히 보더군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1: 당신 나이가 쉰이야. 지금 오토바이 탈 체력이면 관절약 광고부터 찍어야지.
0: 하지만 이번엔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0: 행동인 거예요. 그냥 괜히 가죽 장갑 딱 끼고 폼을 잡는데 아내가 뒤에서 쓱 나타나 귤 한 봉지를 툭 던져줍니다.
1: 아이고 우리 동네 배달 왕 납셨네. 휴게소에서 배고프면 까잡서.
0: 순간 울컥했습니다. 결혼 25년 차가 되면 사랑해보다 귤 한 봉지가 더 찡할 때가 있더라고요. 첫 목적지는 동해 바닷길. 봄바람이 헬멧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데 와 이거면 진짜 살 것 같았습니다. 회사 전화도 없고 부장님 잔소리도 없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달리는 기분, 그게 그렇게 자유롭더군요. 하하. 물론 멋있게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강릉 근처 편의점에서 바이크를 세우려다가 중심을 못 잡고 그대로 철푸덕 넘어진 거예요. 아니 지나가던 대학생들이 두루 막 우르르 달려와가지고 세워주길래 너무 창피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원래 엔진 상태 볼 때요 이거 한 번씩 눕혀놔야 돼. 눕혀서 엔진 상태를 보는 거거든. 학생들이 웃음 찾느라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그날 바닷가 벤치에 앉아 컵라면 하나 먹는데 이상하게 20살에 제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두 번째 로망을 신청 중입니다. 시골에 작은 작업실 만들기.
2: 우와.
0: 충청도 산 아래 폐창고 하나를 얻었는데 처음엔 먼지가 폭발해서 재치기를 20번이나 했죠. 그래도 망치질하며 나무 냄새 맡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집니다. 주말마다 내려가 페인트 칠하고 오래된 라디오도 가져다 놓고 작은 원두커피 머신도 설치했습니다. 언젠가는 LP판도 틀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지독한 똥손이라는 거죠. 한 번은 선반을 만든다고 설치했다가 벽을 못을 잘못 박아갖고 전선을 끊어먹었어요. 순간 작업실 전체가 암흑. 전기기사님이 오셔서 한숨을 쉬며 그러시대요.
2: 아이고 사장님 로망도 좋은데요 두꺼비집 위치는 알고 하셔야죠.
0: 그날 수리비가 선반값보다 더 나왔습니다. 갬성 캠핑 하겠다고 그냥 장작 난로도 들여놨는데 연통을 또 잘못 연결해가지고 연기가 작업실을 역류한 적도 있었어요. 눈물 콧물 쏟으며 뛰쳐나왔고 눈썹도 살짝 그을렸더라고요. 보니까 아내는 사진을 보더니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1: 아이고 당신은 로망만 이루려고 하면 늘 왜 늘 재난 영화가 되냐.
0: 그래도 행복합니다. 캔커피 하나 들고 마룻바닥에 앉아있으면 아하하 난 아직 안 끝났구나 싶거든요. 이제 제 마지막 로망은 캠핑카 타고 전국여행하기입니다. 아내는 여전히 비웃습니다.
1: 당신은 캠핑카 사면 전국여행이 아니라 전국 휴게소 우동투어 할 사람 아니야?
0: 맞는 말입니다. 저 풍경보다 휴게소 가시기 더 좋거든요. 그래도 언젠가는 아내와 둘이 시골길에 차 세워두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런 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보야 우리도 참 열심히 살았다. 어? 그치? 남자들의 로망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철없는 객기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가족을 위해 참고 버티며 살아온 그 세월 속에서 이런 작은 꿈 하나쯤은 있어야 숨구멍이 트이지 않을까요? 오늘도 저는 퇴근 후 헬멧을 닦아놓습니다. 아내는 또 웃으며 말하겠지요.
1: 아이고 신설 아저씨가 아주 청춘이네.
0: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같이 웃을 수 있는 지금이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인지도 모르니까요.
2: 부럽다. 와. 부럽다 뭐야.
0: 그럼요 완전 부럽죠.
2: 이 로망을 다 실천하고 계시네요.
0: 네네.
1: 중형 바이크 하나 사고
0: 네. 네.
1: 시골의 작업실을 직접
0: 만들고,
1: 만들고.
0: 시키기에서 뭐 게러지라 그러죠.
2: 예예. 예,
0: 게러지.
2: 예.
0: 나만의 창고.
2: 야.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로.
0: 아메리칸 스타일. 바이크가 들어가서 네. 거기서 또 수리도 좀 하고 네. 음악 틀어놓으면서 오래된 라디오 딱 틀어놓고.
2: 그렇지. 근데 문제는 똥손이야. 근데 그거 상관없이 야 그래도 옆에서 아내분이 이렇게 네. 응원도 해주시고.
0: 아 그게 최고예요. 그게 네. 최고예요.
2: 아 귤 한 봉지 이렇게 먹으라는 건 진짜 네. 응원이지.
0: 만약 아내가 인상 쓰고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못 가요.
2: 그럼요.
1: 그렇죠. 네. 너무 그러면 못 가지.
0: 그럼 거기 작업실 가서 살아라. 아 뭐 거기 시골이니까 거기 살아.
2: 아니 거기 보내줄게. 살아 그냥.
0: 내 뭐. 친보내줄게. 네. 이러면 못 가요.
2: 못 가지.
0: 네네. 거기 다가 또 캠핑카 만들어서 또 이제 여행 또 떠날 생각하시면
2: 야 근데 네. 또 하실 것 같아 이분은.
1: 근데 어쩌면 같아요. 그 힘으로 하루하루 견디는 거야.
0: 네네 맞아요.
2: 그 필요하다니까요.
1: 그렇지.
2: 이런 것들 네.
0: 그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2: 로망을 딱 실천시켜 나가는 그 과정. 네네. 예 그거 때문에 저희가 힘내는 거죠.
1: 지성 씨는 그래서, 어떻게 네. 로망이?
0: 저는 지금 일단 바이크를 타고
1: 있고요.
2: 원래 타시니까.
1: 중형은 아니죠. 대형이죠.
0: 대형 대형이고
1: 아내도 태우고 다니고.
0: 처음에는 막 뭐 길급할 생각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카페를 너무 좋아하니까 원래 자동차를 가면은 카페 한 군데 막

0: 못 가도 그거든요. 근데 바이크를 태우면 한 세네 군데 가니까 약간 맞들려가고 오늘 카페 투어 안 해? 뭐 이렇게.
1: 오, 진짜요?
0: 네네.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하니까 헬멧 딱 쓰고. 아, 그렇죠. 근데 전 또 요즘에 또 고민인 게 저도 지금 여기 형님처럼 네. 세컨하우스라든지 체류형 농막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렇지, 그렇지.
0: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텃밭도 좀 안에가 꽃 이런 거 좋아하니까.
1: 저도.
0: 그런 거 한번 생각해.
1: 이게 남자들만의 동굴로 약간 그런 걸 네. 생각하는 것 같아, 그죠?
0: 근데 이제 그런 로망의 10%는 내가 몇 번을 갈까?
2: 그래, 맞아요. 그
1: 맞아.
2: 그거야.
0: 그것 때문에 선뜻 그냥 못하게 두 달에 한번 가나, 석 달에 한번 가나?
2: 일종 씨는 네. 어떤?
1: 저도
2: 로망?
1: 비슷한 거예요. 네. 저는 오토바이는 아니고, 오토바이는 아니고, 제 자연 속에 남아있는
0: 세컨하우스 뭐 이런 거.
1: 예예. 예. 그런 거 다 지워가지고.
2: 그 공간에서 보호하게.
1: 음악 들으면서 진짜 예, 와인 한 잔 이렇게 딱 마시거나.
0: 그걸 몇 번을 할까?
2: 벌레 채집하게? 벌레 제일 무서워.
0: 그러면 안 돼요.
1: 벌레 방충망을 꼼꼼하게 해놔요.
2: 아유, 꼼꼼하게. 방충망 소용없어요.
1: 예, 방충망 꼼꼼.
0: 벌레 무서워하면은 시골 못 가요.
2: 네네. 맞죠.
1: 아,
2: 5306님 네. 사연자분 완전 저희 신랑 같네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돈 많이 필요하다고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한대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0: 야, 그래도 본인이 해야 될 거 딱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1: 그 힘의 원동력이 된다니까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3467님. 아니 왜 아내랑은 라면을 끓여 먹냐고요. 좀 좋은 곳 좀 가자고요. 아까 그 캠핑카 투어에서 네,
0: 캠핑카에서 스테이크 고기 뭐 이런 거 구워 먹잖아요 또.
1: 아, 바베큐 네,
0: 바베큐 먹고. 예. 근데 제가 솔직히 아마 캠핑러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고기 좋아요. 근데 라면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1: 그렇지.
0: 그래.
2: 예. 우리는 라면이야.
0: 숯불 위에 라면 탁 넣어갖고 먹다 남은 고기들이 이제 다 집어넣어갖고 김치 먹다 다 집어넣어갖고
1: 와 섞어찌개 이런 거.
2: 탕으로 섞어찌개. 예.
0: 그냥 뭐 우리가 먹은 건 것들이니까.
2: 아,
0: 그거 기가 막혀요 진짜.
1: 야, 그게 또 낭만이죠.
0: 아우. 자,
2: 사연 주신 제임스 딘님께는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고요.
1: 네.
2: 김태우의 노래 듣죠.
1: 하이하이. 하이. 하이. 우리 기분도 하이하이다.
0: 하이하이.
1: 좋다.

0: 세이세이.
1: 알쏘!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쏘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쏘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3: 문의 052-204-1812.

0: 양산중 인대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1: 아버지, 어머 줄까? 나만 믿어.
0: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2: 조심해.
1: 걱정 마요.
0: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2: 천천히 와.
1: 할 수 있어.
0: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1: 천천히 오라니까.
2: 괜찮아요.
1: 괜찮긴 뭐가 괜찮아.
0: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예, 119죠?
2: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3: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매일 손에 있던 금반지가 사라졌을 때,
1: 타향사리가 외롭고 서글플 때,
2: 남자는 울지 않고 노래합니다. 아우
0: 아우 아우.
2: 늑대 노래 9669님의 선곡입니다. 주차장인데 재밌어서 내리기가 싫으네요. 저는 요즘 야구 보는 맛에서 합니다. 어제는 우리 팀이 크게 져서 욕하느라 잠을 설쳤지만 오늘 또 응원해야죠. 오늘은 꼭 이길 거란 희망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재미. 이게 사는 맛 아닙니까? 크라잉넛 형님들의 좋지 아니한가 신청합니다. 오케이 렛츠고.

0: 크라잉 노래 좋지 아니한가. 이경희님이요 오토바이 타고 달리면서 크게 부르고 싶네요. 우리 좋지 아니한가.
1: 아, 노래 너무 좋아요. 예.
2: 청량감이 있죠.
3: 예.
0: 김혜정님은 네. 아 스트레스 받는 날 노래방 가서 탬버린 흔들면서 부르면 스트레스 타파.
3: 아하.
0: 이 곡은 거의 정말 클라이막스쯤에 분위기 무르익었을 때 다 같이 부르는.
2: 막 같이 부르고. 예. 그러니까 한 곡 정도를 진짜 제대로 시원하게 부르면 스트레스 확 풀려요 진짜로.
0: 아, 맞습니다. 네,
2: 노래라는 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3: 어떻게 야구는 어때요? 그 현장에 가서 소리치고 응원하는 것 스트레스 푸는데 좋지 않겠어요?
2: 그 궁중심리가 있어가지고 또 같이 모여서 와 하면은 나도 그
3: 힘이
2: 와, 예, 힘이 있어요.
3: 그렇지. 예. 혼자 하는 것보다 집에서 TV 보면서 혼자 하는 것과는 다르죠.
2: 그렇죠. 거기 가면은 아무래도 기를 받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를 받아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3: 그렇군요. 야구 보면서 좋지 아니한가 선곡해 주신 9669님께는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남자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늑대의 노래 다음 주에도 계속되고요. 신청은 문자 샵800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드는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시고 방송 끝나기 전까지 남겨주시면 다음 주에도 계속 늑대의 노래는 진행됩니다.
0: 자 이제 여자는 모른다 두 번째 사연 이어갈까요?
2: 네 이번에는 닉네임 공원에서 커피 한 잔 할래 님의 사연입니다. 두려움은 무지의 소산이다. 알 수 없으니 예측이 불가능하고 대응이 안 되니 불안이 쌓이는 법. 어린 나이에 산전수전 겪어보고 극단적인 군대 훈련까지 경험해본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젊은 날의 나에게도 딱 하나 두려운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여자.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육촌까지 싹 뒤져봐도 집안에 딸은 단 한 명.
4: 먹자 자자 가자.
2: 과묵하고 엄하셨던 아버지 밑에서 소심에 극을 달리는 성격으로 자라난 나는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집과 학교 외에는 가본 적도 가볼 생각도 못했던 아이였다. 또래 여자아이는 본 적도 별로 없고 말을 해본 적은 더더욱 없었다. 그런 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남녀공학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다.
3: 야 우리 매점 가서 빵 먹을래? 내가 사줄게. 왜? 싫어? 너는 왜 말을 잘 안 해? 그리고 내가 말만 시키면 그렇게 얼굴이 빨개지더라. 얼굴에 너 불났어.
0: 진짜 빨개. 아 귀여워. 공원남 너 희은이 좋아하냐?
3: 야 진짜 그런 거야? 야 진작 말을 하지.

0: 성장도 발육도 모든 남자보다 빨랐던 여자아이들의 적극적인 애정공세? 그 관심과 표현이 나에게는 공포였다. 왜? 나는 여자를 잘 몰랐으니까. 그녀들의 귀에 눌려 3년을 보냈고 고등학생이 되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특목고 친구들은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 같았다.
1: 네 경운기도 한타받나?
2: 응? 아, 얘 완전 촌뜨기네. 너 술도 안 먹어봤다고?
1: 진짜? 이야, 이거 완전 순딩이네. 너는 마 이제부터 우리한테 형이라고 해라.
0: 경운기는 기본이고 오토바이에 차까지 운전해본 녀석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친구들은 동경의 대상이었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아온 나를 흔들어 놓았다.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삶을 살아보는 기회였다. 친구들은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나를 특히나 안타까워했고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참 노력했다.
1: 여시빵집에서 이따 5시다. 소지품으로 파트너 정할 거니까 뭘로 할 건지 생각해보고 깔끔하게 입고 알지? 이 미팅 너 때문에 잡은 거야. 찡긋.
0: 빵집에서 우유와 빵을 놓고 3대3, 5대5 미팅도 참 많이 했다. 정확한 횟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확실한 건 그 많은 미팅 중에 나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여자들 앞에서만 서면 돌덩이처럼 굳어서 입은 열리지 않았고 눈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한 번은 그런 내가 답답했는지 선배 형이 나를 데리고 시내 번화가 한복판으로 갔다.
1: 야, 언제까지 그렇게 여자를 어려워만 할 거야? 자꾸 얘기도 해보고 만나도 보고 그래야 편해진다니까.
0: 일장 연설을 하던 선배는 사람 가득한 거리에서 콜라겐 하나를 마구 흔들며 걷다가 어느 여성분 앞에서 뚜껑을 따버렸고 흰색의 원피스를 입고 지나가던 여성분은 날벼락을 맞았다. 선배는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버렸고 어떡하지? 아, 나도 도망가야 하나? 아, 이거 사과를 해야 되나? 아. 얼어붙어 있던 나는 일단 고개 숙여 연신 사과부터 했다.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분께는 내 사과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손수건으로 옷을 정리한 후 내게 물었다.
2: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0: 정말 답이 없었다.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상식도 없었다. 이렇게 화가 난 여자 앞에서 나는 뭘 어찌해야 하는가? 또 다른 행태의 공포였다. 중학생 때처럼 또 얼굴만 빨개진 나를 보고 그녀가 말했다.
2: 일단 저기로 가시죠.
0: 그렇게 따라가 들어간 다방. 가진 돈이라도 있었으면 변상이라도 했을 텐데. 고등학생이라 돈이 없던 나는 급한 대로 학생증을 내밀었다. 제가 다음에 만나서 꼭 변상해 드릴게요. 여자는 학생증은 됐다며 연락처를 적어줬다. 그 이후 변상을 위해 몇 번 더 만나면서 연애까지는 뭐 아니어도 그녀는 내가 알고 지내는 첫 번째 여자 누나가 되어주었다. 나보다 두 살이 많은 대학생이었고 순진하다 못해 어딘가 많이 모자라 보였을 나에게 더없이 상냥하고 친절한 누나였다. 그리고 1년 후 나도 대학생이 되어 미대에 진학했다. 여학생이 절대 다수인 환경이라 처음엔 수업 적응도 어려웠지만 여학우들은 나를 동성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었다.
2: 야, 나 오늘 그날이야. 건들지 마.
1: 진짜 많이 힘들겠다. 약 먹었어?
0: 평소 알기 어려웠던 그녀들의 세상. 한 달에 한 번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매운 닭발이나 달달한 간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그때 배웠다. 여자의 사소한 변화에도 크게 반응해줘야 우정이 더 깊어진다는 것과 오랜만에 만났을 땐 무조건 칭찬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게 안전하다는 것도 그때 배운 스킬이다.
2: 어머, 얘 너 살 빠졌다. 아유, 이뻐진 것 좀 봐.
1: 아우, 야, 네가 더 이뻐졌네. 염색했어? 피부는 또 왜 이렇게 좋아?
2: 아니야, 네가 더 이쁘다니까.
1: 아니야, 아니야, 네가 더 이쁘다니까.
0: 그녀들 사이에서 5살 연상의 첫사랑도 만났다. 나보다 연애 경험이 풍부했던 그녀는 2년간 나에게 전수하듯 연애 스킬을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그녀와 만나면서 여자도 남자와 다르지 않다. 표현만 다를 뿐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걸 몸소 깨달았다. 자신감이 생기니 두 번째 연애도 무난하게 지나갔고 점점 여성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다. 미팅 성공 확률도 높아지니 이제 누구를 만나도 내 여자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2: 호호호.
0: 그렇게 서른이 넘어 운명처럼 만난 지금의 아내. 아내는 처음엔 나를 많이 싫어했다. 이번 주말에 뭐예요? 유리상자 콘서트 가실래요?
2: 싫은데요?
0: 에?

0: 아니 왜 그렇게 나한테만 쌀쌀하게 굴어요?
1: 저는 그쪽처럼 자신만만한 부잣집 아들 스타일 딱 질색이거든요.
2: 아무랬던 성장기와 달리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던 나를 그녀는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다. 자신의 힘든 상황과 달리 나를 고생 한번 안 해본 왕자님이라 착각했고 자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밀쳐냈다. 오해를 풀기 위해 나는 진심을 다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장에서 프로포즈까지 하며 결혼에 골인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 집중력을 발휘했던 시간이었다. 여성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은 영업을 할 때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보험사에서 일할 땐 많은 여성 고객을 유치할 수 있었고 감성 마케팅으로 기업의 전략을 세울 때도 유리했다. 동네에서 이웃과 이웃들과 친해지며 거주민 대표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여자를 알게 되면서 터득한 노하우 덕분이었다. 여자를 무서워하던 10대 시절의 나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을 지금의 나는 즐겁게 누리며 살고 있다. 세상에 꼭 배워야 할 게 많겠지만 나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람이라 믿는다. 특히 나와 다른 이성을 가장 빠르게 잘 배울 수 있는 건 사랑.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금 그래서 나는 꼭 사랑을 해보리라 권한다. 괜찮은 여성분만 보면 싱글인 제자들을 소개해 주느라 바쁘다. 이러다 진짜 전문 중매업으로 전향하는 건 아닐까? 당시에는 원망했지만 콜라겐을 따고 도망갔던 선배, 하얀 원피스의 누나, 첫사랑의 그녀, 군대 내무반 동기 같았던 미래 동기들과 지금의 아내까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1: 와, 이분의 결론은 아주 모든 것의 중심은 그냥 결국은 사랑이다.
2: 네, 해피엔딩인데요.
1: 사랑이다. 네. 아주 무서워만 했던 그 여성들을 알게 되면서 특히 미대 진학하면서 그 여학생들 틈에서
3: 아무래도 성비가 그죠?
1: 그렇죠. 네,
3: 좀 더 많을 수 있죠, 여학생들이.
0: 아, 근데 이거 이런 케이스는 완전 성공한 케이스예요.
3: 그래요?
0: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누나들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여성분들한테 잘 돼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남학교를 거치고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남녀공학이긴 했어요.
1: 아, 공학이요? 네네네.
0: 그런데도 이렇게 저는 잘 못 들이댑니다.
3: 그러니까
1: 우리는 딸만 셋에다가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뭐 이러니까 조금 어색하고
3: 반대로 남학생들
1: 대하는 게 자연스럽지를 못하고 좀 딱딱거리는 것 같이 느껴지나 봐요. 제가 말하는
0: 그래도
1: 게
0: 그래도 이제 대할 때는 편하게 대하잖아요. 그냥 남자들 근데 남자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면 여자 앞에 서 있지도 못해요.
3: 이게 왜 그러냐면 다 마음속에는 그 여자는 여자 친구가 아니라 다 뭔가 사귀어야 되는 사람이 그 이성은 뭔가 나와 사귀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0: 큰 감정은 아니더라도 어떤 여성이라고 하면 이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못 대하는 거죠.
3: 그러니까 동성 친구처럼 편하게 얘기를 나누면 되는데 그거는 뭔가 막 잘 보여야 될 거
0: 다르다는
3: 그러니까
0: 느낌이
3: 긴장되는 거죠.
1: 그러니까.
0: 네, 맞아요, 맞아요.
1: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오빠도 있고 뭐 남동생도 있거나 누나도 있고 뭐 여동생도 있거나 그럼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런 사람.
0: 그래서 누나들이 많은 친구들 보면 여성한테 그냥 잘 말도 잘 거고 처음 보는 여성들한테.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끼리 모였으면 누나들이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 다 이제 헌팅이나 이럴 때 말을 먼저 거는.
1: 아, 잘 거는.
0: 저희 같은 사람은 뭐 절대로 못.
3: 여동생이 있으니까 애시당초 일찌감치 아 여자들이 좀 많이 지저분하구나를 여동생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예. 집에 나갈 때 깔끔하게 하고 가면 뭐 집안 구석이 아주 그냥 지방은 아니야.
0: 야 완전 남매네.
1: 자, 7564님. 네. 여자를 잘 모르는 나. 소개팅도 하기 전에 상견례 상상합니다.
0: 이런 거예요.
1: 껌뚜껌뚜 뛴다니까.
0: 무한한 상상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여성, 이성으로는 못 다가.
1: 그러게.
3: 아, 편하게 대화하면 되는데.
1: 대하면 되는데. 이게 맞아요. 그냥 상상의 날개가 뭐.
0: 네. 무궁무진합니다.
3: 이미 신혼여행 갔다 왔지. 뭐.
0: 맞아, 맞아.
1: 아, 그렇구나.
0: 연애도 해보고 벌써. 헤어져도 보고 싸워도 보고.
3: 8174님. 저는 여자 형제가 있지만 아내 만나 하기 전까지 여자들 눈을 못 쳐다봤어요.
0: 왜 그렇죠?
1: 그렇구나.
0: 아, 그러면 여자 형제랑 그렇게 살갑지 않았던 것 같은데.
3: 그러니까 아무래도 누나가 있으면 확실히 괜찮은데 여동생하고는 그렇게 또 많이 대화 안 하고 하면
0: 대화 안 하는 동생일 수 있어요.
3: 맞아, 맞아, 오빠들 맞아. 입장은 또 그럴 수 있어요.
0: 그러네요. 5223번님 들깨가 늑대가 되는 과정 같네요.
3: 그렇지. 약간 야생의 정말 예, 수줍어하고 네네네. 잘 몰랐는데 수많은 여자 동기들과 네네. 더불어서 이렇게
0: 아, 이게 다져진다라는 거죠. 다져진다는.
1: 영업할 땐 확실히 도움 네. 될 것 같아요.
0: 엄청 도움. 그렇죠.
1: 아줌마들 네. 여자들께 네네네. 이렇게 상품을 권할 맞아요, 때 맞아요. 최고일 것 같아.
0: 그 네. 진짜 확실히 여자 경험이라는 게 이제 어렸을 때 누나들 많이 겪으면 그 어르신들이나 여성분들에게 정말 잘해요. 아이 누나 막 이러면서 능글능글하게.
1: 자 공원에서 네. 커피 한잔 할래 이님께도 녹용 홍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3: 네, 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충전 들어가야죠.
0: 네 이렇게 눈부신 봄날 아낌없이 사랑하고 건강하시라고 제가 호랑이 기운 들어갑니다. 으라차차차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7: 온라인. 6회 평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7: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1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3: 유동 골뱅이.
1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5: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6: 주방의 꽃 남양 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15: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16: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15: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16: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15: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16: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15: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16: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5: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16: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5: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17: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지식과 교양을 충전하는 시간 라디오 문화센터가 방송됩니다.
16: 목요일 함께하신 남성시대 오늘 끝곡으로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듣고 계십니다.
15: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작가 한강의 산문집 빛과 실에는 좁은 집 마당 한편에서 식물을 애지중지 살피는 기록이 상당 부분 실려 있습니다. 3월 29일이라고 적힌 날의 일기를 볼까요? 감동적일 만큼 아름답게 자라는 어린 단풍나무. 양옆에 있는 관목들보다 훨씬 작고 가냘픈 체구였는데 올해 들어 키가 조금 더 커졌다. 10년쯤 지나면 처마에 닿을 만큼 커지고 굵어질 것이다. 맨 마지막 한 줄엔 이렇게 적었네요. 죽지 않는다면, 살아남는다면, 마침내 울창해진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나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꼭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3: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0: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이전에 관련된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과 주거지 세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협상을 위해 한국을 찾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를 계기로 원달러 환율 문제에 대한 양국의 외환시장 분야 협력 강화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달 대미 투자 특별법이 발효되면 달러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란 전쟁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육박한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차관보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를 열고 동맹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틀간 열린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의 국방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협의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점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협력, 비무장지대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연일 공당의 대표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장 대표는 국민과 당원이 뽑은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를 개딸픽이라고 폄훼하고 있다며 연일 대한민국 정상화에 애쓰고 계신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 무책임한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중국이 공항 영접에 의전 서열은 높지만 실권이 없는 한정 국가부주석을 내보낸 것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중량급 인사인 양제츠 정치국원이 영접에 나섰다고 지적하며 이번에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과거보다 도전적이고 자신 있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산에 오른 50대 여성이 한 달 가까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아내가 실종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52살 김모 씨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김 씨가 낮 12시쯤 강북구 북한산 도선사에서 용암문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했지만 이후 행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연관된 선박들이 잇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NBC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선사인 코스코 계열사가 소유 운영하는 초대형 유조선 위안화우호가 이란 라라크섬 인근을 지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선박 운항 정보업체 마린 트래픽 자료에서는 중국과 연관된 차량 운반선 등 다른 선박 4척도 지난 12일부터 이틀 사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상승해 30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고 오후에는 호남과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맑은 날이 계속되다가 다음 주 수요일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도입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4: 문의 052-204-1812.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문화센터의 아나운서 우승훈입니다. 요즘 자동차 시장을 보면 변화의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 기술이 일상이 되는가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압도적 대세였던 전기차 대신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새 차 구매를 앞둔 분들의 고민도 깊어지죠. 전기차 지금 사도 괜찮을까? 자율주행 기능은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 그래서 오늘 라디오 문화센터에서는 자동차 전문 칼럼니스트 권용주 교수와 함께 자율주행부터 전기차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라디오 문화센터 첫 곡은 인크레더블 타블로 진우션이 함께 부른 오빠차 듣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허,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3: 열혈 강호 온라인.
4: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3: 열혈 강호 온라인.
4: 열혈 강호 온라인.
6: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7: 깜빡 말고 케팍시부.
6: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7: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6: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0: 과학은 거들 뿐.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
3: 라디오 문화센터.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우리 삶에서 자동차는 이제 숨쉬는 공기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된 지 오래죠. 그래서 오늘은 권용주 교수님과 함께 자동차에 대한 모든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문화센터 가족 여러분, 평소 자동차와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점들 있다면 뭐든 좋습니다. 아마 다 풀어주실 테니까 뭐든 사연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질문 소개된 모든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모셔보죠. 권용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DJ이자 저도 여기 가가지고 한 달 동안 대타 진행한 적이 있는데 자동차 전문 칼럼니스트 권용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권용주입니다.
3: 아,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또 새롭네요.
4: 주말 아침 8시 5분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 MBC 그 아나운서계 대표 지성이죠. 강다솜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4: 네.
3: 대표 지성은
4: 오성훈입니까?
3: 아닙니다. 아나운서국에라고 하셨군요. 예. MBC 라디오의 대표 지성은 권용주 교수님.
4: 아닙니다. 아닙니다. 10층의 중년 개그맨입니다.
3: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진짜 자동차 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떠오르는 분이라서.
4: 평생 자동차.

0: 참 안 했으니까요.
1: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네. 여러분들의 질문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예. 우선은 제가 준비한 질문들 먼저 풀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요즘 자동차 광고 보면은 손 놓고 운전하는 장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0: 그렇죠.
1: 예, 자율주행차. 외국에서는 운전기사 없는 자율주행 택시도 등장했다고 하고 현재 자율주행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이것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어느 기술 수준까지 와 있냐라는 질문에는 네. 내가 직접 자율주행을 살 수 있습니까? 또는 경험할 수 있습니까? 네. 라는 질문이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지금 시민들이 로봇 택시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죠. 별 문제 없고.
1: 마음대로요.
0: 예, 편안하게 네. 막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 인간 택시 운전자들이 야, 나 못 먹고 살겠다 반발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용자 만족도가 높으니까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로봇 택시를 그냥 개인에게 판매하면 네. 그거 자율주행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네.
0: 근데 이 얘기는 이미 상용화는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1: 네. 우리 테슬땡.
0: 그렇죠.
1: 그 자동차도 지금 와가지고 FSD인가요?
0: 그렇죠. 네. 다만 이거를 이제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실제 개인에게 이거 완벽하게 자율주행입니다라고 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아직은 별로 없고.
1: 별로 없고.
0: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나라도 네. 뭐 아직은 별로 없어서. 근데 그 중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자율주행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능 수준이 높은 차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런 차에다는 이제 제조사들이 인간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아도 가능은 한데 아직 제도적으로 허용이 안 돼 있으니 그래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경험하세요.
1: 네.
0: 하지만 사고 나면 책임은 당신이 지세요.라고 해서 감독형이라는 수식어를 앞에 붙인 겁니다.
1: 아, 운전자가 감독을 해야 한다.
0: 본인과 운전자가 감독하라는 거죠.
1: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상용화가 돼서 우리가 직접 운전하는 차가 자율주행이 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
0: 네.
1: 공공 도로
0: 그렇죠.
1: 예, 공공교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0: 예.
1: 그쪽에서 이용되는 것도 굉장히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0: 근데 자율주행이 택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1: 네, 자율주행 택시나 버스
0: 예.
1: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0: 그 자율주행 택시나 버스는 말 그대로 그냥 일반 모든 탑승자가
1: 네.
0: 그냥 앱을 호출해서 택시는 타면 되고
1: 그렇죠.
0: 버스는 정류소에 정류하면 올라가 카드 태그 찍고 타면 됩니다.
1: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제한된 구역에서만
0: 그렇죠.
1: 지금 상용
0: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어요.
1: 네, 상용화는 안 돼 있고
0: 안
1: 시범적으로
0: 돼
1: 운영이 되는데 어느 구간에서 지금 운영이
0: 지금 이제 그 각 자치단체마다 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상암에 시범지구 운영하고 하는데
1: 네.
0: 이렇게 좁은 구간에서 하면 데이터를 축적하기가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1: 네.
0: 최근에 이제 광주에서 200대를 전격 투입해서
1: 네.
0: 그 200대가 광주시라는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일단은 무상으로
1: 네.
0: 사람들을 태우는 로봇 택시를 운행하겠다라고
1: 네.
0: 해서 이제 발표가 됐고 이제 실행에 들어갔죠.
1: 어제 발표가 났더라고요.
0: 예, 예.
1: 네.
0: 이게 실제로 이 사업자는 대기업이에요. 현대자동차가
1: 네.
0: 이제 로봇 택시 200대를 투입해서 이제 무상으로 운행을 하게 되는 거죠.
1: 그러면 전역에 어떤 그 학습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기반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0: 그 안에 있는 모든 도로를 다 점점 읽고 그걸 데이터화 시키고
1: 네.
0: 뭐 위험 상황 이런 것들을 또 학습을 하고 해서 지능을 고도화하는 작업에
1: 네.
0: 착수를 하게 된 거죠.
1: 실제로 상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는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0: 5대 정도 운행이 되고 있는데
1: 시간은 새벽만 가능하죠.
0: 그렇죠. 저녁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1: 예.
0: 이 얘기는 이제 차가 별로 없는 시간에
1: 네.
0: 복잡하면 혹시 모르니까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유상으로 운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정도의 수준 가지고 뭐 미국 그건 뭐 3,000대, 뭐 5,000대 이렇게 얘기하고 중국도 뭐 7,000대, 8,000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1: 네.
0: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좀 적은 대수죠.
1: 근데 자율주행차가 아까 상용화가 너무 많이 돼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예, 그냥 일반적으로 막 타고 다닐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는 말씀하셨는데
0: 예.
1: 어제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구글 모 회사 알파벳에서 자율주행 부분이 웨이모라는
0: 네네네.
1: 예,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죠.
0: 네.
1: 예, 침수도로 진입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침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알아보고 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를 점검해야 된다고 해서 리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 이게 한번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1: 예.
0: 그 텍사스의 샌 안토니오 지역에서 이 자율주행차가 그러니까 로봇택시가 가다가 탑승객은 없었어요.
1: 네.
0: 없었는데 침수도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수됐을 때의 깊이 그다음에 물의 흐름의 속도
1: 네.
0: 이거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0: 아직 학습이 안 된 거군요.
1: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물인데 들어가야지 들어간 거죠. 천천히 들어갔는데 그게 급류였던 거죠.
0: 네.
1: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침

0: 기존에 경험이 없어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냥 그쵸. 판단을 할 텐데 네. 자율주행차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판단을 못한다는 생각.
1: 공부시켜줄 줄 알면 네. 얘도 저 모르는 게 아직 많아가지고.
0: 그럼 아직도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이 들이닥칠 때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학습시키지 못했으니까 아직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학습시킬 여지가 남아있는
1: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엣지 케이스라고 부르는데.
0: 엣지 케이스. 네,
1: 극한의 경우.
0: 네네.
1: 사람도 자동차 개발할 때 자동차 회사에서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시험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극한 시험도 많이 합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혹시 몰라서 네. 그런 극한 시험을 하거든요. 그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거든. 인간이 운전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네. 얘가 어떤 상황에 막다뜰지 모르니까 이런 극한 상황들은 계속 네.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제 공부시키면서 네. 해결해 나갈 과제인 거죠.
0: 그러니까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이런 것들은 빨리 학습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꽤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0: 네.
1: 그 미국의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 네. 이제 뭘 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 운전자 중심의 모든 안전장치를 자동차에 만들었잖아요. 사이드 네. 미러.
0: 맞습니다.
1: 사각지대 방지. 그런데 로보택시가 운전하니까
0: 네.
1: 사각지대 사이드 미러가 필요가 없어요.
0: 네.
1: 운전 안 하니까.
0: 네.
1: 그래서 그런 장치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0: 그러면 나중에는 사람이 그런 위험의 순간을 사람만 인지한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
1: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을 거예요.
0: 네.
1: 오!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계속 이제 축적이 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이긴 한데
0: 네.
1: 이제 막 이제 눈을 뜬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 어느 날 여보 옆집 오승훈 아나운서는 집에서
0: 네.
1: 자율주행차 샀대. 우리 나한테 살까? 이렇게 쉽게 물어보는데
0: 네.
1: 이게 아마 10년 이내 올 거예요.
0: 10년 이내.
1: 네.
0: 그러면 지금 새 차 구매를 앞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10년 이내에 온다고는 하셨는데 자율주행 옵션 가격은 사실은 만만치 않잖아요.
1: 옵션 가격이 조금 비싸긴
0: 그렇죠.
1: 하죠.
0: 네. 그 옵션을 넣을지 말지.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이랑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새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이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이게 이제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지금 네. 말씀하시는 기능은 우리가 지금 ACC라고 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은 ADAS라고 하는 첨단 운전자 지원 장치 기능은 원래 예전부터 다 있었어요.
0: 지원 장치.
1: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인간의 운전을 보조를 잘 해주고
0: 네.
1: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실수를 사전에 예방을 시켜줄까
0: 네.
1: 그런 기능들이 계속 발전을 해왔고 이게 이제 궁극으로 완성이 되면 너는 더 이상 운전하지 마. 이런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 회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기능을 기본 기능으로 넣을 거예요. 그런데
0: 예.
1: 이제 기본 기능으로 넣되 운전에 대한 선택은 아직은 인간에게 줄 가능성이 높아요.
0: 네.
1: 그래서 두 가지 축으로 발전하는 거죠.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중교통 쪽은 다 없는 걸로 가요.
0: 네.
1: 스티어링도 없고 페달도 없고 왜 원가를 절감해서 이용료를 낮춰줘야 되니까.
0: 예.
1: 네. 그래서 기존의 하드웨어 부품들을 최대한 떼내죠.
0: 네.
1: 그런데 내가 가끔 운전하고 싶을 때 있지 않겠어요? 내놔. 내가 할 거야.
0: 네.
1: 그럴 때는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선택적인 자율주행은 가격은 계속 비싸질 거예요. 왜냐하면 프리미엄부터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0: 예.
1: 이제 누가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고급차에 자율주행 적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도 고급차 타시는 분들은 운전기사가 다 있다.
0: 네, 임금을 줄이는 것밖에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1: 그분들은
0: 이런 말이죠.
1: 돈도 많다.
0: 네.
1: 그거 뭐 큰 의미 없다.
0: 네.
1: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우스개 삼아서 들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 그럼 기준은 돈인가요? 판단 기준은?
1: 네, 그런 건 아니고 아마 그래서 본인의 운전을 하고 싶을 때
0: 네.
1: 내가 선택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능들의 차들은 점점 비싸질 건데 근데 여기서 이런 또 논란이 나와요. 얘가 자율주행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너 운전대 내놔 내가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운전대를 안 줍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0: 네.
1: 이 구간에서 인간 운전의 사고율보다 로봇이 운전할 때 사고율이 월등히 적어. 그러니까 네가 운전하는 건 위험해. 그래서 나는 너에게 운전대를 주지 않을 거야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0: 명령을 거부할 주인의
1: 그렇죠.
0: 명령을 거부할 가능성이요. 이런 부분은 AI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1: 그렇죠.
0: 지금 요즘에 대두되고
1: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어쨌든 움직이는 이동체이기 때문에
0: 네.
1: 사고 위험성에서.

0: 그래서 상당히 멀리 벗어나야 되는 게 과제인 거잖아요.
1: 네.
0: 이제 그 비교를 해보면 사실 로보택시의 사고율이 인간 운전자보다 월등히 낮아요.
1: 왜냐하면 조심 운전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방어 운전을 하고
0: 네. 네. 그리고 규칙 잘 지키고 하니까.
1: 알겠습니다. 그 정확한 어쨌든 판단 기준은 내주시지 않네요.
0: 계속해서. 아 어렵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보다 기술이 더 발전하면 언젠가는 이제 운전대 없는 차가 도로를 달리는 시대가 오게 될 텐데 업계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대략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10년 안에.
0: 우리나라 정부는 2027년이 목표예요.
1: 2027년.
0: 네, 그러면
1: 너무 빠른데요?
0: 그렇죠. 제가 봐도 비현실적이에요.
1: 2027년 내년이잖아요.
0: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2030년에서 35년 사이.
1: 네.
0: 이때가 이제 될 것 같고.
1: 오.
0: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10년 이내에 네. 어느 정도 경험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거고.
1: 지금도 경험은 하고 있으니까.
0: 그렇죠.
1: 네.
0: 근데 지금은 이제 일부 소수가 경험하는 거고.
1: 네.
0: 이제 많은 사람들의 다수가 경험하는 시대는 그래도 10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 같고.
1: 예.
0: 그때가 되면 자율주행 시스템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일반 대중. 개인 소유 구매자들도 나는 그냥 완전히 100% 자율주행 3단계 4단계
1: 네.
0: 붙여줘.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할 수 있겠죠.
1: 7798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서 상황을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기술적인 문제예요.
0: 네.
1: 얼마 전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신호등이 망가졌을 때 모두 멈췄다 하라는 기사를 봤는데
0: 네.
1: 사람 같으면 서로 협의하에 통제가 될 텐데 자율주행 자동차들도 서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나요 하셨어요.
0: 자율주행 자동차끼리 소통이 가능하나
1: 네.
0: 일정한 규칙성을 갖습니다.
1: 그게
0: 무슨 얘기냐면 네. 어떤 외부의 신호에 의해서 내가 이랬을 때 너는 이래야 돼. 이런 조건의 경우의 수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신호등을 가지고
1: 네.
0: 내가 직진하면 그다음에 네가 가야 되라는 규칙이 있었는데
1: 예.
0: 신호등이 꺼진 순간은 규칙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규칙이 없으면 소통하지 않아요.
1: 그렇죠.
0: 할 수가 없어요.
1: 할 수가 없죠.
0: 네. 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언어가 사라진 거기 때문에 네.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1: 요즘에 그 앱 있잖아요. 지도 앱.
0: 네.
1: 지도 앱이 내비게이션 역할도 하니까 네. 스마트폰에. 그 보면 신호등이 몇 초 후에 빨간색으로 바뀌는지 초까지 나오더라고요.
0: 네. 그거 이제 그 연동시켜가지고
1: 네.
0: 얼마나 좋아졌어요.
1: 그러니까요. 그 시스템을 다 파악을 하는 거겠죠. 자율주행 차들이.
0: 그거 이제 ITS라 그러는데 도로의 지능형 도로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1: 네.
0: 이제 자동차가 신호등이 망가졌을 때 그 초를 가지고
1: 네.
0: 예측을 해서 아, 그 이건 몇 초가 작동하는 곳이야.
1: 네.
0: 야, 내가 먼저 지나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1: 근데 그 데이터량도 엄청나겠어요.
0: 엄청나죠.
1: 예, 다 자율주행차로 바뀌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0: 그래서
1: 리치 시스템.
0: 데이터 취급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1: 네.
0: 그 순간순간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1: 네.
0: 어떻게 전송하냐 실시간.
1: 네.
0: 그랬더니 불가능합니다. 데이터가 너무 커서.
1: 아 그러면 모든 차가 자율주행차로 바뀌기에는 당장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데이터량에서.
0: 그렇죠.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그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큰 역할하는 곳이 물류회사입니다. DHTEC이라고
1: 네.
0: 외장하드에 넣어서 물 택배에 실어서
1: 네네.
0: 연구소로 갖다 줘서 그걸 가지고 분석하고.
1: 알겠습니다. 라디오 문화센터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재밌네요. 자동차 이야기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잠시만요.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4: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
1: 예, 라디오 문화센터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다양한 네. 질문들 많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나오니까.
2: 아, 그래요?
1: 예, 2308님이요. 권 칼럼님 네. 주중에 만나다니 너무 반가워요. 아, 차카차카 들으시는 분 같아요.
2: 훌륭하신 분이군요.
1: 평소에 진짜 궁금했던 게 있는데 권 칼럼님은 무슨 차 타세요?
2: 제 차 탑니다. 아주 뭐 국산차도 있고 수입차도 있고 반전기차도 있고 뭐 몇 대 있습니다.
1: 차종이나 네. 힌트만이라도 좀 주세요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권 칼럼님이 타신다 그러면
2: 안 됩니다. 이거.
1: 예, 자동차 전문가가 타면은 2000 믿을 만한 거 아니에요?
2: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차가 가장 좋은 차냐면 네. 본인이 선택하고 선택 판단한 차가 제일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살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 그거예요. 네. 주변에 어떤 차가 좋냐고.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근데 역으로 이렇게 물어보죠. 예를 들어서 오승훈 아나운서도 궁금하시면 네.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봐요. 승훈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형님 저는 요거 괜찮 그거 사. 그럼 돼요.
1: 네. 저는 좀 디자인이 좋은 거 타는데.
2: 그거 사세요.
1: 그런 거. 네.
2: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기가 좋은 차 타시랍니다.
2: 그럼요.
1: 4254님은요. 자율주행차들은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을 건데 해킹에 대한 대비는 잘 돼 있나요? 네. 이것도 굉장히
2: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상당한 이슈예요. 네. 왜냐하면 그 글로벌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 결국 통신이 연결된다는 건 어디든 누군가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게이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1: 그럼요. 네,
2: 과거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한 20km 떨어진 곳에서 해커가 네. 그냥 노트북 가지고 푹 쳐요. 근데 갑자기 차가 20km 바깥에 있는 차가 네. 지 혼자 전진을 합니다. 후진을 하고
1: 예.
2: 막 옆으로 가요.
1: 네.
2: 그런 실험을 했었는데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1: 예.
2: 물론 이제 사전에 어떤 장치를 해놓고 이미 문을 뚫어놓고 갔기 때문에 하지만 그 최근에 어떤 사례도 있냐면 우리가 보통 삑삑 하면서 차 문 열잖아요. 네. 그게 가까운 근거를 전파 쏘는 거잖아요. 그거를 순간 증폭을 시켜서 키를 복사합니다.
1: 예.
2: 그 차를 훔쳐가요.
1: 예.
2: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1: 이 띠릭하는 거는 적외선으로 우리가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신호가 약해가지고 가까이서밖에 안 되는데
2: 거기서
1: 증폭을
2: 증폭 그러니까 증폭기를 심어놓은 몰래 갖다놓은
1: 멀리서.
2: 네. 근데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 자율주행도 통신기반으로 움직인다면
1: 네.
2: 어쩔 수 없이 해킹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보안을 얼마나 잘 하는가.
1: 네.
2: 또 중요하고 이 자율주행차 내놓는 회사들의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만큼 업데이트되고
1: 네.
2: 잘 방어벽이 잘 갖춰져 있느냐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이걸 갖추게끔 기업에게 요구하는 예. 법제도 같은 것도 필요할
2: 그렇죠.
1: 것 같아요.
2: 그렇죠. 예. 그 제도도 지금 이미 마련되어 가고 있어요.
1: 네. 통신으로 자율주행차를 움직이게끔 한다 그러면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네요. 이런 해킹 문제도 그렇고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데이터량도 그렇고.
2: 네.
1: 네.
2: 그러니까 아, 이제 어쩌면 꼭 통신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1: 네. 그 통신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화상으로만?
2: 아니요.
1: 그럼요.
2: 그냥 사람이 네. 꼭 통신해야 운전합니까?
1: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차는 어떤 방식으로?
2: 그냥 눈으로.
1: 눈으로. 카메라 달고?
2: 네. 카메라 비전 방식으로
1: 네.
2: 그냥 이 카메라가 쉽게 말하면 도로의 모든 걸 인식해버리는 거죠. 네. 순간적으로.
1: 그럼 그 각각의 자율주행차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영상 데이터가 너무 또 많잖아요.
2: 그러니까 영상 데이터인데 네. 지금 이 순간 A에서 B까지 목적지로 이동할 때 이 모든 과정에서 무언가 통신으로 데이터가 처리되는 게 아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1: 그때 처리하고
2: 일단
1: 버리는
2: 카메라로
1: 네.
2: 저기 사람이 있네 피하자. 아 차가 있네 피하자. 왼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처럼. 근데 도착해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주차하는 동안에
1: 네.
2: 이제 통신을 통해서 서버로 올라가는 방식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1: 여러 가지 방식 아이디어들이 있죠. 계속 나오고 네. 있군요. 알겠습니다. 3181님은요 화물 운수업 종사자인데요 버스랑 택시도 일자리가 줄면 화물 쪽은 어떨까요? 화물 쪽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2: 예정이 아니고요 이미 도입돼 있습니다. 단거리 물류는 해요. 그러니까 루틴하게
1: 네.
2: 그 물류라는 건 그렇잖아요. 출발지에서 목적지가 거의 같은 구간이잖아요.
1: 그렇죠.
2: 일정하게 다니니까. 네네네. 그래서 거점 대 거점 사이는 이미
1: 우리나라도요?
2: 자율주행 트럭이
1: 네.
2: 운행을 시범적으로 지금 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쌓는 중입니다. 그래서 화물 쪽도 운전직이라고 하는 일자리에 분명히 택시와 버스에 이어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1: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뭐 법적 제도적 장치들도 같이 고민이 되고 있는 거겠죠.
2: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1: 네.
2: 앞서 우리 첫 시간에 기술적인 상용화는 많이 돼 있다고 그랬죠. 네네.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지금 사회적 수용성이에요. 네.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건드려요.
1: 네. 네. 맞습니다.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이걸 상용화하는 게 맞는 거냐. 그 일자리 건드려가면서.
1: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또 빨리빨리 따라서 법과 제도도 같이 따라와 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는 필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광주에서 아까 200대 운행을 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무상 운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도 무상으로 끝없이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유상 운송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네. 돈을 내고 타게 될 텐데 그때 되면은 교통 수요는 한정돼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면 택시 인간 택시 수요가 줄어들게 되죠.
1: 가격이 싸지니까
2: 인간 택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네. 그분들이 갖고 있는 면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네. 그 면허 가치 하락이 그 택시 하시는 운전 분들에게는 목숨 가도 같은 돈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사전에 그런 것들은 좀 조율을 좀 해놔야 된다라는 네. 게 제 생각입니다.
1: 고민을 미리미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술 발전을 보다 보면. 오늘 준비한 질문이 워낙 많은데 또 제가 준비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차만큼이나 뜨거운 주제가 연료 이야기예요. 네. 사실은. 전기차가 또 대세처럼 보였던 때가 있고 근데 최근에는 다시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동차 시장의 현재 흐름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2: 지금 이제 100% 휘발유 또는 경유 내연기관 쓰다가 네. 이제 언제부터인가 하이브리드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생겨났잖아요. 네. 이제 어라? 하이브리드 효율이 상당히 높네. 그래서 선택이 그냥 하이브리드로 고효율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선택하시는 분들이 내연기관 고효율로 옮겨가는 게 하이브리드예요. 네. 그러니까 별 고민할 필요가 없죠.
1: 네. 일단 전기차가 나왔을 때 전기차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확 들어왔다면 네. 전기차로 잘 넘어갔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인프라가 그만큼 갖춰지지도 않고 아직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 그 중간 단계로 다시 수렴하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2: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기차가 등장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 타시는 분들이 자, 하이브리드로 갈까 아니면 바로 전기로 넘어갈까를 예. 고민을 하는데 익숙함이 좋죠. 네.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나 충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네.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다음에 주행거리 불안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식 용어입니다. 네. 레인지 앵자이어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타시는 분들은 본인의 주행거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1: 네, 중간에 주유소가 있으니까.
2: 경고등 들어와도 네. 끝까지 가요. 뭐 식은땀 하나 흘리지 않습니다.
1: 나타날 거라는 믿음이
2: 그럼요.
1: 있는 거죠.
2: 네. 그런데 이제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선택이 전기차로 바로 가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1: 그렇군요. 근데 이제 차의 종을 생각하다 보면 연료를 네. 생각하다 보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은 전기차가 다시 나오기 전까지는 내연기관이 100%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거의 자동차에. 그런데 네. 그 이전까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800년대 후반에 전기차와 증기기관, 가솔린차 이게 공존하던 시대가 있었다고요. 거의 비율이 비슷하게.
2: 그 이제 마차의 시대가 중세에 주름 잡았잖아요. 네. 그 마차가 잘 달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증기기관이 살짝 등장하죠. 네. 그 증기기관이 등장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댕기다가 네. 내연기관이 또 들어와요. 내연기관이 들어오다가 전기가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개의 파워트레인이 공존하는 시대가 1800년대 후반이에요. 예.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에서야 전기차가 등장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전기차 에디슨도 만들었어요.
1: 에디슨이 그럼요. 전구를 발명한.
2: 그럼요. 네. 왜냐하면 그 원래 이제 헨리 포드라는 그 인물이 네. 에디슨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젠간 그런 거예요. 저기 사장님 네. 제가 언젠가 자동차를 만들 겁니다. 지나가면서 에디슨이 한마디 합니다. 네. 어이 헨리군 아주 훌륭한 생각이야. 그걸 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네. 훗날 포드는 열심히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회고록에 남기기도 했는데 네. 어쨌든 원래 그 에디슨은 조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을 밝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전에 밤은 뭘로 밝히고 있었냐면 등유로 밝히고 있었어요. 예. 록펠러의 기름으로.
1: 맞아요.
2: 그러니까 에디슨이 전구를 가지고 조명 시장에 들어왔네. 그러니까 록펠러는 등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버려지던 휘발유를 가지고 헨리 포드를 찾아갑니다.
1: 위기감을 느껴서.
2: 그럼 헨리 포드는 뭘 쓰고 있었냐? 네. 곡물 연료를 쓰고 있었어요. 사탕수수.
1: 알코올.
2: 네. 네, 바이오 연료라고 하죠. 네네. 그거를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인류는 이걸 써야 너무 좋고 예. 그때만 해도 미국의 각 집집마다 밀주를 만들었습니다. 네. 술을. 그러니까 가정마다 연료를 직접 만들어 써라.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금주령을 만든 건 록펠러예요.
1: 네.
2: 어, 그리고 헬리포트 찾아가서 내가 휘발유 싸게 줄게. 콜! 그래가지고 차츰 전기차가 밀려나고 휘발유차가 대세가 돼서 수송용은 기름.
1: 네.
2: 그다음에 고정된 건물 가정. 여기는 전선을 연결한 전기. 네. 이렇게 양분됐던 겁니다.
1: 아, 그래서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그 시대에 사라지고.
2: 그렇죠.
1: 대량 네. 생산을 할 수 있는 포드가 선택을 기름을
2: 한 거예요.
1: 때문에. 네. 아, 그때 전기를 선택했다면은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2: 그러니까 그 속도를 뭘로 봤냐면 전신주를 심어서 네. 전선을 연결해서 전기를 갖다 주는 속도와
1: 네.
2: 저 미국의 황량한 사막에 그냥 불도저 갖고 가서 땅 파가지고 탱크 하나 묻어놓고 네. 기름 저장해놓고 주유소입니다. 주유소의 확산 속도가 월등히 빨랐던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2: 그때는 환경개념이 없었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역시 수송은 기름이야. 그러면서 이제 기름이 대세가 된 거고 지금 와서 이제 미국도 열심히 기름값에 민감한 나라가 된 거죠.
1: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연기관차가 100%를 차지할 정도로 했는데
2: 네.
1: 다시 전기차가 대두가 된
2: 그렇죠.
1: 거예요. 최근에.
2: 그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의 성능이 개선이 되고
1: 네.
2: 그다음에 가만히 보시면 이 전선이 지금 안 들어간 데 없잖아요.
1: 네.
2: 우리나라 전신주가 제가 알기로 900만 개가 넘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으니까 이제 끌어다가 언제든 쓸 수 있게 된 거죠.
1: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전기차가 다시 대두가 됐는데 최근은 또 전기차 열풍이 살짝 주춤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온다고요.
2: 주춤하지 않고요.
1: 아, 그래요?
2: 올해 1분기에
1: 네.
2: 작년 대비 국내에서 네. 판매된 전기차가 네. 149%가 늘었습니다.
1: 오.
2: 작년 대비.
1: 네. 오히려 뭐 하이브리드 차가 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2: 아, 이게
1: 작년엔
2: 100% 내연기관의 수요에서
1: 네.
2: 이게 하이브리드와
1: 네.
2: 전기로 같이 빠지는 거예요.
1: 네,
2: 대신 100% 내연기관 수요는 확 떨어졌습니다.
1: 확 줄어들었군요. 오, 그렇군요. 네. 그런 형상이구나.
2: 그렇죠.
1: 양쪽으로 다 갈라져서 네. 둘 다 증가하고 있는.
2: 네, 네.
1: 알겠습니다. 그럼 전기차로 지금 넘어가는 선택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둘 중엔 뭐가 낫다고.
2: 아니 뭐가 낫다 안 낫다를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1: 예.
2: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연기관의 익숙함의 연장선이에요. 그냥 나는 원래 내연기관이 좋은데
1: 네.
2: 난 내연기관인데 고효율을 탈 거야. 그래서 글로 넘어가시는 거고요. 전기차로 오시는 분들은 나는 완전히 이 모빌리티 라이프를 내가 바꿔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1: 예.
2: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한번 타신 분들은 다시 내연기관으로 못 돌아가요.
1: 네. 그 만족도.
2: 그 이유는 뭐냐면
1: 네.
2: 일단 지나가면서 막 웃어요.
1: 왜요?
2: 저 주유소에 내연기관 차 주유소에 있을 때
1: 네네.
2: 지나가면서 아이고 기름 넣고 있네 저 비싼 기름.
1: 요즘엔 특히 더 그러겠네요.
2: 지나가면서 나 충전기차차 아이고 킬로와트 시당 300원 아이고 이 정도 뭐. 그런 경제성 때문에 한번 만족도가 있고
1: 예.
2: 두 번째는 상당히 정숙하잖아요. 그
1: 맞아요.
2: 정숙함이 계속 익숙해지면 나중에 내연기관 작동하는 엔진 소리가 엄청나게 노이즈로 들립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인데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시죠?
1: 네.
2: 또 하이브리드 마찬가지고 전기로 가다가
1: 네.
2: 엔진 돌아가잖아요.
1: 네.
2: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전기로 종이 가다가 전기 떨어지고 갑자기 엔진 확 돌아갈 때.
1: 아, 익숙해졌군요.
2: 아, 시끄러. 예,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지면 전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1: 그렇군요. 전기차 하면 우리는 배터리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네. 없어요. 그 화재에 대한 불안감은 아직까지도 좀 회자가 되는 것 같고 겨울철 주행거리 감소 이런 문제도 계속해서 네.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전송은 많이 개선이 되는 중이고요.
1: 네.
2: 배터리 화재는 사실 원천적으로 액체 전해질을 쓰는 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냉각 기능이 상당히 강화가 돼서
1: 예.
2: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면 냉각 기능 때문에 문제를 억제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불 날 수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제 보유자한테 차종 보유자한테 미리 통신을 통해 가지고
1: 네.
2: 앱에서 야 지금 보니까 네 차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알려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1: 아 그런 것까지. 네,
2: 그러면 이제 진짜? 너 빨리 가봐 서비스 한번 가봐 빨리 이렇게 알려주면 그래도 예방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1: 네네.
2: 해서 이제 화재를 억제시키는 방법으로 쓰고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열이 발생하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화재 자체에 대한 뭐 절대 안 난다라는 걸 할 수
2: 그렇죠,
1: 없지만
2: 그렇죠.
1: 그게 기술적으로 보완되는 네.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2: 그래서
1: 말씀이세요.
2: 기술적으로는 그 액체 전해질이 반고체 또는 고체
1: 네.
2: 이렇게 바뀌어가는 추세인 거죠.
1: 알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전기차를 선택하려고 할 때 네. 배터리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2: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건 그 네. 해당 제조사가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죠. 예.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 정보를 얼마나 많이 공개했느냐를 좀 보셔야 되고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있을 때 나에게 사전에 고지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느냐 네. 그런 것도 보셔야 돼요.
1: 어떤 배터리를 썼느냐.
2: 그렇죠. 어떤 배터리는 대부분 소재일 텐데 그거보다는 나에게 위험 알림 기능을 해줄 수 있느냐 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1: 알겠습니다. 2487님이요. 교수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 문의 있습니다. 배터리 셀의 수명은 어느 정도인지 수명 이후에 차량 효율은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하이브리드에도 어쨌든 배터리는 중요하니까요.
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일반 하이브리드나 배터리 셀의 수명은 네.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아 그래요?
2: 네. 그 수명이 보통 상당히 깁니다.
1: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쓰면은 배터리가 막 한 80% 정도밖에 기능을 못합니다. 네. 굉장히 버벅거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2: 보통 이제 전기자동차도 충방전 계속 해보면 네. 뭐 말이 좋아서 뭐 30만 키로 40만 키로면 네.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한 70만 100만 뛴 차도 나중에 뜯어보면 배터리 잔량이라고 하죠. 네. 수명 잔량이 80% 남은 경우가 네. 상당히 많아요.
1: 근데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 정도라고 표시가 되면 금방 떨어지는 게 체감이 될 정도로 그렇죠,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네. 자동차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반영구적으로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했어요.
2: 네, 반영구적이라는 건 뭐냐면 네. 이 사람이 그 정도로 타려면 한 30년을 타야 돼요.
1: 아, 그 정도.
2: 그때까지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는 네.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 보증 기간을 20만 키로 해 주는 거예요. 20만 키로 타려면 1년에 2만 키로 타도
1: 맞아요.
2: 그죠?
1: 네. 굉장히 많이 타는 거죠. 알겠습니다. 강철구 님께서는요. 전기차를 중고로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2: 전기차를 중고로 구매할 때 주의할 점은 일반 중고차 구매할 때 주의할 점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전기차랑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1: 배터리 쪽에서 또 봐야 될 게 특별히 있는가 네, 하는
2: 배터리
1: 질문일
2: 쪽에
1: 것
2: 아마
1: 같아요.
2: 잔존 수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도 배터리 잔존 수명을 이제 측정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네. 배터리 여권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이 배터리가 태어나서 어느 차에 적용이 돼서 얼마나 쓰였고 잔존 수명을 얼마나 남았는지가 네. 다 평가가 돼서 중고차 가치에 반영이 될 거예요.
1: 아 그거를 그 정보까지 공개를 하고 있어요. 네. 중고차.
2: 네, 왜냐하면 엔진의 수명보다 네. 전기차는 배터리 수명이 그게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고차일 중요하죠. 때는 네. 그래서 잔존 수명이 얼마나 남았냐까지 따져주니까 지금 아마 그 잔존 수명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혹시나 뭐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 한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최근 들어서 자동차 가격 너무 비싸졌다 이런 얘기도 자주 들려옵니다. 네. 예, 옵션 가격뿐만 아니라 기본 가격 자체가 좀 올라버린 그런 느낌인데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걸까? 앞으로는 좀 떨어질까? 계속
2: 간단해요.
1: 궁금합니다.
2: 인건비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네,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네. 게 그렇거든요. 네. 자동차 회사가 한 대를 만들지만 네.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계속 누적돼서 오잖아요. 그러면 저기 협력사에서 그렇죠. 예. 만들었을 때에 인건비가 누적이 되고 그다음에 2차, 3차 쭉쭉 누적이 돼서 네. 한 대에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자동차도 자꾸 비싸지는 면이 있지만 자동차 한 대당 인건비가 대체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걸 계산해 본 보고서가 있어요. 예. 올리브 앤 와이먼 보고서라고. 네네. 거기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동차 한 대에 가장 많은 인건비가 투영되는 나라는 독일이에요.
1: 예.
2: 무려 2,000달러가 넘습니다.
1: 오.
2: 미국이 1,200달러예요.
1: 자동차 네네.
2: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에 모든 누적된
1: 네. 독일은 한 절반까지도 갈 수 있는 정도의
2: 그렇죠.
1: 네, 비용이고 네. 미국은 굉장히
2: 우리가 한 730달러 정도 됩니다.
1: 네. 네.
2: 중국이 680달러.
1: 네.
2: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누적이 돼서 차값을 형성하잖아요.
1: 네, 네.
2: 그러니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차를 비싸게 파는 거예요.
1: 네.
2: 만드는 비용이 비싸니까.
1: 비용 자체가 올라가니까.
2: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 가지고 이익률을 많이 내잖아요.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또 놀러들 다니시고.
1: 그래서 자동차 가격 면에서는 자동화가 되는 게 또 유리한 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또 이 부분도 또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은 많은 것 같습니다.
2: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값이 계속 떨어질 거고요.
1: 네.
2: 지금 예상하기로는 2030년 정도 되잖아요.
1: 네.
2: 그러면 내연기관보다 더 싸질 거예요.
1: 교수님 제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2: 예, 예.
1: 마칠 시간입니다.
2: 아 그렇군요. 아.
1: 너무 시간이 빨리 가지 않으셨어요?
2: 순삭했습니다.
1: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2: 너무 좋았어요.
1: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너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잠시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스마트하게 달리고
4: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4: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 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4: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1: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알약효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잠시 후 여러분들의 밥 친구, 밥 도둑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4: 예, 라디오 문화센터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자율주행차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정보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차는 집과 더불어서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아주 중요한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눈 그 정보들, 지식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고 차 고르실 때 정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끝곡은요. 권영주 교수님이 예상한 끝곡입니다. 차 얘기하면은 이 노래 많이 듣는다라고 하셨는데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른도에 다 함께 차차차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목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여 분 전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2026년이 미중관계의 역사적 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중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2: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본격적인 지원 유세에 돌입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험지인 울릉도를 찾았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세종시장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합니다.
1: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피고인 8명도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 불출석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법정에서 퇴장했습니다.
2: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23살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장윤기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경찰은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뒤 스토킹 신고까지 접수되자 해당 여성 주변을 배회하다가 홀로 길을 걷던 여고생을 범행 대상을 변경한 계획 범죄로 보고 살인과 살인 미수, 살인 예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3: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4: I love you.
3: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4: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3: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4: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you. 유유 제약.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0: 기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첫 소식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년 만에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무역 갈등 해소와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 통항 등이 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4: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의장대 사열과 예포 발사 등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중국 측의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두 정상은 나란히 붉은 계열 넥타이를 메고 레드카펫 위를 함께 걷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정상은 인민대회당에서 양자회담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이란 전쟁입니다. 미국은 이란과 꾸준히 교역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중국이 이란의 영향력을 행사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종전에 지렛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역 갈등 조율도 주요 의제인데 미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보잉 항공기 500대 판매, 대두 등 농축산물과 에너지 수출을 늘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희토류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도 주요 이슈입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완화하면서 중국의 자동차와 제조업계 등에 매겨진 고율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유예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중단, 또 대만의 고위급 인사들과의 교류 중단이나 대만 독립 지지 불가 입장 재확인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애플의 팀 쿡, 엔비디아 젠슨 황 등 미국 빅테크 수장들이 동행해 이번 회담을 통해 대규모 거래를 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오후에는 명청시대 중국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텐탄공원을 산책하며 대화하고 저녁에는 인민대회당에서 국빈 만찬 일정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3: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작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모두 발언을 통해 양국과 세계의 중대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길 기대한다며 2026년이 미중 관계에서 역사적 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중 관계는 환상적이고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5: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여야 지도부도 본격적인 지원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로는 처음으로 울릉도를 방문해 빈틈없는 유세전을 펼쳤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흘 연속 충청권을 찾아 중원 표심 집중 공략에 나섰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6: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6.3 지방선거와 전국 14곳에서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각 후보들은 대리인이 가거나 본인이 직접 선관위를 찾아 등록하면 되는데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유희동 국민의힁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는 직접 선관위를 찾아 분명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내일까지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후보 등록일을 맞아 여야 지도부도 지원 유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배를 타고 울릉도로 향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민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가와 터미널 등을 방문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세종시로 향하며 사흘 연속 충청권에서 중원 표심 공략에 집중합니다. 오후엔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오늘 오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31년 전 폭행사건에 대해 김재섭 의원의 주장은 허위이며 조작이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니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후에 같은 곳에서 예정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토론회에선 감사의 정원 등 사선 서울시장을 지낸 오 후보의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오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3: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채 법정에 나오지 않았는데 김용현 전 장관 등 일부 피고인들도 무더기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7: 서울고등법원 내란재판부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항소심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피고인 8명과 특검팀의 항소 이유를 들을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1부 법관 3명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할 때의 선고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1심에서부터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고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기피 신청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 불출석하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3군사령부 현병대장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에서 퇴정했습니다. 특검 측은 이들이 오늘 갑자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은 소송 지연 의도가 명백하다며 간이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또 다른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가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인데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재판은 정지됩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0: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겐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1: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002년생 23살 남성 장윤기입니다. 오늘 오전 검찰로 송치된 장 씨는 줄곧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살인으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주지은 기자입니다.
2: 광주 여고생 살인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3살 장윤기입니다.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마스크나 모자 없이 얼굴을 드러낸 장윤기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3: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4: 대범죄 아닙니까?
5: 죄송합니다.
2: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장윤기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6: 장윤기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진술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계획 범죄 정황이 여러 드러나고 있습니다.
2: 경찰 수사 결과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 이미 흉기 두 점과 장갑 등을 구입했습니다. 앞서 교제를 거절한 지인을 성폭행한 뒤 스토킹 신고를 받자 흉기를 소지한 채 해당 여성의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엿본 겁니다. 그러다 홀로 길을 걷던 여고생을 발견하고 범행 대상을 변경했습니다. 장윤기는 피해 여고생을 약 1km 따라갔고 CCTV가 없는 외진 길목에 미리 차량을 세우고 대기하다 공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 후에는 빈 원룸에 침입해 잠을 자거나 무인 빨래방에서 피 묻은 상의를 세탁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과 살인 미수, 살인 예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성폭력과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7: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간 산지에서의 계란 가격을 임의로 결정해 담합 행위를 해온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계란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등 구성사업체들 사이에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며 협회 측에 향후 금지 명령 등의 시정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란계협회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각 지역의 계란 기준 가격을 결정해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지했는데 공정위는 협회 측이 생산비가 인상되지 않았음에도 기준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려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1: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달과 다음 달 중 22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달 중 고등어, 오징어, 갈치, 명태 등 4개 어종의 정부 비축 물량 8천 톤을 방출하고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도 추가 수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돼지고기는 이번 달부터 도매시장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닭고기 3만 톤은 7월 말까지, 돼지고기 1만 2천 톤은 연말까지 긴급 할당 관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협상을 위해 한국을 찾은 스콧 배슨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를 계기로 원달러 환율 문제에 대한 양국의 외환시장 분야 협력 강화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활한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환율이 중요한 문제인 만큼 대미 투자를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 남우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조금 더 조사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 측에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사건 조사와 관련된 미국과의 협력 여부에 대해 미국 측과 처음부터 잘 소통하고 있고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된 미국이 가진 정보를 입수해서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남우호 비격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 국방부가 군 기술분석팀을 두바이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1: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라권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0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존 농도는 오후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한낮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으니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 이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6.3 지방선거와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등록을 원하는 후보자는 선거구별 기탁금을 납부하고 재산과 병역, 전과, 학력, 세금 납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오는 18일 투표용지가 인쇄되고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됩니다. 한편 거소자 투표용지는 오는 24일에 발송되며 사전투표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65만여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며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존 대상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여부는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와 울산페이 앱,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 첫 주에는 온 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올 들어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서울 다음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올 들어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총 2.13%가 올라 3.1%가 오른 서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또 전세 가격도 올 들어 2.68%가 상승해 2.89%가 오른 서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울산 지역 교사 10명 가운데 4명은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고 항의성 악성 민원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 교사 노동조합이 스승의 날을 맞아 367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1.4%가 최근 1년 사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는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이 27.6%로 가장 높았고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20.3%, 경제적 처우 불만족 17.5%, 과도한 행정 업무가 16.6%로 뒤를 이었습니다. 울산시가 지역 청년들에게 스포츠, 공연, 전시 관람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울산페이로 환급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울산의 주민등록이 있는 19세에서 39세 청년 만 명으로 울산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오는 26일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습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인공지능 서비스 구독료 지원금을 지역 청년 1,000명에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울산시와 지역 중소기업 6곳이 울산관을 운영합니다. 전시회는 호주의 자동차 서비스 수리 분야 최대 규모로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며 부품과 정비장비, 튜닝용품, 미래차 관련 제품 등을 선보입니다. 올해 1분기 울산의 대호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3% 급증해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K리그1 울산이 어제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휴식기전 마지막 홈경기에서 제주의 승리를 거두며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울산은 전반 16분에 터진 이동경의 선제골 도움에 더해 직접 시즌 첫 골까지 성공시킨 트로야크의 활약에 힘입어 제주를 2-1로 이겼습니다. 오후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울산의 현재 기온은 22.6도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뚫자.
4: 뭐라는 거야?
2: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아, 사람 많다.
2: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4: 야, 왜 안 와?
2: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4: 아, 오늘 재밌었다.
3: 와, 이거 봤어?
4: 야, 뭐해 빨려.
2: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여름에 날이 많이 더우면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그보다 더 더우면 폭염경보가 발령되죠. 근데 올 여름부터는 새로 하나 더 생긴다죠. 최고 더울 땐 폭염중대경보. 갈수록 여름 더위가 심해지니까 더위경고도 곱빼기에 왕곱빼기가 추가된다. 그 와중에 벌써 오늘 낮에 30도가 넘는 데도 있을 거라네요. 그래도 너무 겁먹진 말죠. 여름이라 힘든 날도 있겠지만 여름이라 밝고 멋진 날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행복한 여름이 기다려지는 노래 정미조와 손태진이 함께 부른 통영이었습니다. 기상청이 올 여름 날씨 전망과 새로운 기상특보 체계를 발표했죠. 기존엔 폭염주의보와 경보만 있었는데 폭염중대경보가 추가되고 열대야주의보도 새로 생긴다. 뭐 비가 얼마나 어떻게 올지도 관심인데 양극화랍니다. 강수량 자체는 평년하고 비슷한데 지역에 따라 한쪽은 가물고 한쪽은 집중호우. 정말 우리 준비 단단히 미리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실까요? 8308님께서 날씨가 너무 좋은 날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들

0: 들으면서 부산으로 갑니다. 오늘 하루도 흥겨운 트로트 들으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해주셨고, 3652님 언니랑 주문 제작 케이크 가게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에 스승의 날까지 있어서 바빠서 13일째 못 쉬고 출근 중인데 단비 같은 커피 한 잔 부탁드려요. 아, 또 이런 시즌이 오면 바쁘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제가 또 이런 분들 위해서 힘이 되고자 커피 한 잔 또 이렇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여름 날씨가 성큼 다가온 목요일, 손트라와 함께 더위가 전혀 불쾌하지 않은 점심시간 한번 함께 만들어 보시죠.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기다리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공짜입니다. 그리고 또 20만이 넘은 지 한참 지나 우리 손트라 유튜브, 네, 지금 검색해서 지금 생중계 하시는 거 보실 수 있는데, 보면서 들으면 또 재미가 배가 된다. 특히 오늘 목요일날 또 열심히 달려야 되는 그런 날에는요.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오늘 손트라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빅토스, 하이퍼스, 한국 MSD 캡박시브, 환인제약, 금호타이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신젠타 코리아, 삼성증권, 서원 에드피아, 휴온스 글로벌, 도드람 한돈, 현대상 화재보험, 열혈강호 온라인, 유니베라,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시티, 백조싱크, 정식품, 한국세무사회, 롯데렌터카, 주식회사 두드림 SNC,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유동 골뱅이와 함께합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안전운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6: 손트라 월간 트롯5 투표가 지금 스타덤 어플에서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손트라에서 확인하세요.
7: 손트라 월간 트롯5 5월 투표가 어플에서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손트라 가족들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죠? 0806님께서 외근 나왔다가 친정 근처라 엄마 좋아하시는 아구찜과 커피 들고 깜짝 방문했어요. 오랜만에 같이 밥 먹고 수다 떠니 엄마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네요. 다시 회사로 복귀하는 길 시장 앞에 내려달라며 또 바쁘게 움직이시는 엄마입니다. 잠깐의 그 꿀같은 시간 너무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8623님 저는 정년 퇴직하고 이곳 함양군 서하면에서 블루베리 키우고 있어요. 지금은 꽃이 지고 조그만 열매가 햇빛을 벗삼아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잘 키워서 가족 친지와 나누어서 먹고 건강 챙기겠습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그 혹시 가게 이름이 베리베리 바리바리 바리바리 베리베리. 네, 어제 양세형 씨가 이름을 하나 좀 지어줬었죠. 1751님께서 오늘은 아내 62번째 생일이라 오전 근무 끝내고 팔공산의 곤드레 솥밥 먹으러 갑니다. 아들이 취업해서 엊그제부터 출근합니다. 기분이 업되어 있는 아내에게 축하 인사 부탁합니다. 장고장을 달고 사는 아내지만 큰 고장 없이 오랫동안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김주옥 사랑해요. 아 뭔가 왜 고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뭔가 기계 마냥 하지만 그 약간 좀 아팠다라는 거를 좀 순화시켜서 좀 재밌게 이렇게 푼 게 아닐까. 맞아요. 더 이상 장고장 같은

같은 거 절대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이야기 보내주시면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아주 또 향긋한 커피 제가 내려드릴게요.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지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사연과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신청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우리 7507님께서 청취자님들 힘이 들 때 옛날 좋았을 때 좋은 시간들 떠올리며 행복하세요. 김수희의 다시 한번 생각해줘요 신청합니다. 아 그런 거 너무 좋죠. 그리고 또 노래 들으면 때로는 옛날 좋았을 때도 떠오르잖아요. 김수희의 다시 한번 생각해줘요 듣고 올게요.

김수희의 다시 한번 생각해줘요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 함께 나눌까 했는데 오늘따라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날씨가 급 더워지다 보니까 이 무더위를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내자라는 마음으로 사연들이 들어왔어요. 3026님께서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 중년 여인입니다. 후덥지근하네요. 그래도 어디 하우스만 하겠습니까? 1도라도 체온을 낮추려면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소금 아주 조금하고 물 많이 마십시다. 손트라 가족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이야 이분 근데 뭐 주방에서 일하든 하우스에서 일하든 진짜 다 매한가지 꿋꿋이 잘 버티고 이겨내시는 게 대단한 거죠. 너무 멋지십니다. 7028님께서는 베란다에서 화초 가지치기 해서 삽목하고 있는데 은근 덥네요. 더위에 강한 저인데 제가 덥게 느끼면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힘내세요. 그럴까요? 이제 좀 옷도 가볍게 입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7428님께서는 오늘처럼 무더운 날 해남에서 저희 부부 택배 배달합니다. 저희도 시원한 커피 부탁드립니다. 손트라 듣고 힘내는 날이에요. 그래도 서로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네, 일하시다가 꼭 한 번씩 시원한 바람도 어디 들려서 잠깐 쐬시고 그러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분께는 또 커피를 두 잔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부부니까. 일부러 더 강조를 해서 또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딱 캐치하고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363님께서 저 쌍둥이 할아버지 됐어요. 작년 오늘 첫째 손자가 태어났는데 딱 1년 뒤인 오늘 쌍둥이들이 태어났어요. 출산하느라 고생한 조문정 사랑한다. 몸조리 잘하고 첫째 해드니 생일은 할배 할매가 잘 챙겨줄게. 오 잠깐만, 그러면 첫째하고 지금 쌍둥이하고 생일이 같다는 얘기예요? 와 진짜 연년생, 진짜 정확한 연년생이네요. 딱 1년 후. 그러면 약간 조금 속상하기도 할 것 같은데. 뭔가 나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운해하고. 아니, 내 단독 무대였는데 이제는 셋으로 나눠야 되네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아마 좀 현명하게 이거를 그 순서를 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예쁠 것 같아요. 0649님께서 오늘 수원과학대 축제합니다. 늦은 등교길인데 50-1번 기사님 손트라 들으시네요. 기사님 감사해요. 신청곡 바다에 누워. 우리 50-1번 기사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네, 이 노래 우리 기사님 위해서 보내드립니다.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김희재 서지호 버전으로 듣고 올게요.

0: 세이.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올해 가장 기대되는 순간 울산대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정원박람회를 향한 화려한 서막 2026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장미 빌리지 체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다채로운 공연, 그리고 울산의 이야기를 담은 대형 퍼레이드까지. 가수 바다와 울산 시향의 품격 있는 무대, 밤하늘을 물들이는 불꽃과 레이저쇼, 로이킴, 차지영, 허각 등 감동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지금 가장 아름다운 울산을 만날 시간,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울산대공원에서 함께하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0: 트로트 라디오
1: 손트라에서 한잔해.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2부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1, 2부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우리 청취자분들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었던 일들, 고민들, 뭐 다양한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의 소소한 시시콜콜한 그런 이야기도 함께 다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곡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띄워드릴게요. 문자번호 샵8 1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진한 커피 보내드립니다. 우리 7319님께서 여긴 창원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내일 환갑 여행 서울 나들이 갑니다. 벌써 설레네요. 깔깔거리면서 소꿉놀이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환갑 여행 간다니 실감이 안 나요. 진주 남산초등학교 13회 친구들 2박 3일 서울 투어 재미있게 보내자. 이렇게 초등학교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환갑 여행. 그래도 물론 뭐 주름은 늘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마음만은 다시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분들 여기도 계시는데 0200님께서 어제 30년 만에 제자들을 만났어요. 손수 만든 더덕장아찌, 껍질까지 벗겨서 삶은 시래기, 오이장아찌, 매실효소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제 함께 익어가는 나이가 되어 고교 시절 추억들, 인생살이 얘기를 나눴답니다. 보영이, 재만이, 영희, 제주에서 못 온 미영이, 우리 건강 챙겨서 오래오래 얼굴 보며 지내자. 아, 선생과 제자 사이에 이런 또 만남이, 야, 얼마나 큰 복일까요? 이렇게 오래된 인연이 있는 거는 참된 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것도 느낌이 다를 게, 예전에는 선생의 입장에서는 마치 그 학생들 도시락 걱정하듯이 이렇게 그때는 선생님이 이제 걱정을 했는데 이젠 제자들이 막 이렇게 도시락도 챙겨주고 반찬도 챙겨주고. 이야, 우리 5928님께서 내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55년 전 수업료를 납부 못하여 중학교 졸업을 못하게 되었는데 최병선 교장 선생님이 대신 납부해 주셔서 졸업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 이런 또 멋진 분이 계시는군요. 최병선 교장 선생님, 혹시 지금 듣고 계신다면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그리고 뭉클해하실까요?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감사함을 이제 남겨놓고 또 남겨주십니다. 그러고 보니 내일 스승의 날인 만큼 되게 뭔가 제자 선생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는 또 병원입니다. 5277님께서 여기는 일산병원 2번 병동이고요. 지금 병동 점심시간입니다. 어제 척추 수술하신 엄마에게 밥을 먹여드리고 있자니 어릴 적 저에게 이렇게 먹여주셨겠구나 싶은 게 새삼 뭉클하네요. 병실에 네 분 어머님들 빨리 쾌차하시라고 응원해주세요. 아, 참 옆에 있으면서 속으로는 이제 티도 안 내면서 걱정하겠지만 티도 안 내면서 이렇게 어머니 곁에 지켜주는 자식 입장으로선 너무 힘들겠지만 얼른 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우리 하나 더 있군요. 우리 8307님께서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 버스 기사입니다. 점심 먹고 오후 운행 출발합니다. 날씨 더운데 전국 버스 기사님 화이팅 하세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약간 딱 그 뷔페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드시고 싶은 거 이렇게 얹어서 큰 접시에다가 넣으신 것처럼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출발할 텐데 뭐 출발하면서 귀는 열고 손트라와 함께 하신다면 뭐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겠네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또 커피 쿠폰 챙겨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2458님께서 엄마 아빠 할머니

점심 사드리려 나왔어요. 차 안에서 들리는 태진 씨 목소리에 부모님이 환호성을 지르시네요. 디저트로 커피 대접할 수 있게 쏴주세요. 신청곡 주병선의 아리아리요 들으면서 식당으로 고고싱 했는데 이 사연 소개된 순간 또 환호성이 또 나왔을까요? 네, 우리 함께 노래 들을게요. 주병선의 아리아리요.

0: 주병선의 아리아리요 듣고 왔습니다. 우리 성트라 청취자분들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나누고 있었죠. 근데 와 정말 다양한 분들께서 늘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깜짝깜짝 놀라요. 6373님께서는 어젯밤에 신랑이 경주에서 봉화로 아카시아 꿀 이동 양봉 떠났습니다. 꽃이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 걱정도 되고 아프거나 다치는 일이 생길까봐 매년 걱정스럽네요. 태진님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응원 말씀 부탁드리고 모든 양봉인들 그리고 수고 많은 꿀벌들 힘내세요 라면서 아 진짜 양봉업 하시는 분들 나 좀 너무 무서워요. 그 막 그 벌이 와서 진짜 쏴버리면 아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너무 많이 쏘여가지고 어느 정도 약간 면역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프겠지만 그냥 그게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아 아이고 운도 안 좋게 오늘 물렸네 이런 느낌인데 아 늘 아, 조심조심 하시길 바랄게요. 아 우리 8184님께서 더덕밭에 풀 맺는데 뜨거운 햇볕에 등이 따끈따끈 덥네요. 기운이 빠지네요. 신랑은 소나무에 올라가 소나무 순을 자르고 다듬는데 집에 소나무가 많아 고생하네요. 아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딱 그거 다 끝나면 소나무가 더 예쁘게 딱 가지런하게 딱 솟아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야외에서. 아 오늘따라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시죠? 네 오늘 날씨가 곳곳에 거의 30도까지 올라가는 곳들도 많은데 꼭 이제 뭐 바르시기도 하고 자외선 차단은 꼭 바르시거나 아니면 그 요새 그 마스크로 이렇게 전체 이렇게 딱 막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주의해서 꼭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083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도 선생님 생각나요. 1973년 영월중학교 3학년 6반 담임 조수현 선생님.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 한번 찾아뵙고 싶네요. 저의 점심 도시락을 챙겨주신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이야 이제 스승의 날을 앞두고 나의 선생님 아 이 선생님 뭐하고 계시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떠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우리 동창 애들 싱가포르에서 자란 그 한인 학교 애들이 있는데 이제 주말 학교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던 정혜인 선생님 아직도 저는 우리가 다 맨날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아 요새 선생님 어떻게 지내시려나 하는 그런 궁금증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도 많이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날이 스승의 날이다 이러면 한 번씩 또 생각하면서 그냥 생각만으로도 좋은 추억들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요?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5중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5: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2부 마칠 시간입니다. 1, 2부 오늘 따뜻한 사연들로 꽉꽉 채워보았는데요. 몇 개 더 소개해드릴게요. 857 하나님께서 포항에서 대구병원으로 검사 결과 들으러 가는 길이에요. 너무 떨리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한데 손트라 유튜브 보면서 가니 잠깐이라도 긴장이 사라지네요. 아우 다행입니다. 아 그리고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정말. 네. 아이 우리 손트라 들어 오시면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혹은 걱정이 많으신 분들 되게 댓글로 서로서로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 모습이 때로는 되게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좀 힘을 받고 싶다. 아 많은 응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유튜브 들어와서 그냥 계시기만 해도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6521님께서 23살 대학생 김찬주입니다. 평소 운전일 하며 손트라 들으시는 아빠를 위해 깜짝 선물하고 싶어 문자해봐요. 저도 아빠 덕분에 손트라 알게 돼서 가끔 듣고 있습니다. 라면서 진짜요? 아 우리 찬주 학생 진짜 아버지 너무 놀라실 것 같은데 근데 아버지 성함을 좀 이렇게 남겨주셔야지 제가 막 이렇게 외치기라도 할 텐데 근데

아드님, 김찬주 아드님이 정말 아, 너무 멋진 아드님을 두셨네요. 네, 지금 6521님의 아버지는 지금 뭐 찬주? 내 아들? 내 아들이야? 이러면서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한번 얼른 연락해 보시길 바랄게요. 우리 7511님의 신청곡으로 마무리할게요. 익산 용동면 도로 청소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엄청 더워요. 벌써부터 여름 같다요. 신청곡 박은수의 인생각설이 신청합니다. 아, 우리 이 노래 들으면서 조금 이 더위 좀 날려보시죠. 박은수 씨는 전원일기 일룡이를 연기했던 배우 이신데 또 이 노래 인생각설이를 추천해주시네요. 우리 이 노래 듣고 뉴스까지 듣고 1시 5분에 박구윤 씨와 돌아올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방방곡곡 비가 오나 눈이 오나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드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권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한치성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모시고 갑작스럽게 찾아와 일상을 위협하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지럼증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명쾌한 치료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범서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넘어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한시 뉴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이

0: 일단 정지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인 형사 12-1부 심리로 오늘 열린 항소심 첫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한 윤 전 대통령이 공판에 불출석했고 김용현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도 무더기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오늘 오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고 이를 무자격 업체에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매개로 관저 공사 계약을 수주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국민 배당금에 대해 전형적인 조폭 마인드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수십조 손실을 불러올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는데도 이재명은 수급 욕심밖에 없다며 김용범의 국민 배당금이 바로 이재명의 본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번번이 회방만 놓고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번 돈인 것처럼 강제로 뺏어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조폭 마인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을 향해 김 후보가 2002년경 경기 남양주 일대의 농지와 임야를 대거 매입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서황진 원내대표는 오늘 2022년 민주당은 수원시장 선거 당시 김 후보가 검사 시절 매입한 남양주 인근 임야 5,000평이 150억 원 상당에 이를 수 있어 기획 부동산형 땅 투기라 지적했다며 당시 민주당의 검증 기준이 지금이라고 달라질 리 없을 것이라 믿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주요 4개 기관장이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성장과 수출, 금융시장 전반에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 중종전쟁의 불확실성 때문에 최근 국고채 금리와 환율이 오르고 금융과 외환시장 변동을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에 총 220억 원의 규모의 할인을 지원하고 고등어 같은 생선 4종의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합니다. 고등어와 오징어, 갈치, 명태 등 선호도가 높은 4개 어종은 이번 달 중으로 정부 비축 물량 8,000톤을 방출하고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도 추가 수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라권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사이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0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존 농도는 오후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한낮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으니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0: 얼마나 재밌단게 한번 들어보시오. 성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3부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 8286님께서 앞사는 초록초록 이쁘고 마음은 콩닥콩닥 거리고 사무실 맞은편 카페에 와 있어요. 여기 야채빵이 진리예요. 오늘 점심은 빵과 커피입니다. 웃음이 자꾸 나고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8286님처럼 웃음꽃 피고 싶은 분들 어서 모이시고 아무런 사람 둘이서 파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릴 넘치는 랜덤 매칭 노래 이어 부르기 퀴즈쇼 지금부터 신청 받을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성함과 참가하고 싶은 이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박구윤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4: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4: 지금 잘 아는 사람도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5: 모르는 사람 둘이 만나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아 파티도 하고
4: 모든 사람이 트로트로 대동단결되는 시간 랜덤 매치 노래 퀴즈.
5: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4: 5월 14일 오늘은 로즈데이라고 합니다. 아하. 로즈데이 세레나데로 이분 노래 빼놓을 수 없죠.
5: 나는야 당신의 사랑의 나무꾼.
4: 그렇습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가수 나무꾼 분이고 두 바퀴 박훈씨 어서 오세요.
5: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기다리던 네. 예, 오늘이 왔습니다.
4: 그렇습니다.

0: 네. 아유, 또 로즈데이라고 하니까 네. 또 되게 로맨틱해지네요. 우리의 그러네요. 만남이.
1: 그러네요. 전혀 네. 잊고 있었습니다.
0: 네. 잊고 있었어요?
1: 전혀 잊고 있었습니다.
0: 아, 그러면 혹시 네. 뭐 아내분에게 뭐 꽃 네. 선물을 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1: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이제 팬분들한테 네. 받은 꽃을 네. 집에 하도 많이 가져가니까.
0: 아, 네네네.
1: 처음엔 좋아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계속 갖다 주니까 이제 네. 배가 부른 거죠.
0: 아, 배가 부른 거라.
1: 배가 부른 겁니다.
0: 아, 근데 예.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본인이 딱 사가지고 가면 네. 감동을 받지 않을까요?
1: 아, 그것도 이제 안 합니다. 아. 결혼 10년 차 네. 되면 네. 잘 안 합니다.
0: 예. 아, 그래도 약간 좀. 그래도 약간 좀 나는 네. 또 한때 박구윤 우리 네. 풋풋했을 때 네네. 이런 사랑꾼이었다 하는 뭐 그 특별한 이벤트 뭐 이런 거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내가 이 정도는 좀 뭐 한번 준비한 적이 있다.
1: 아, 사실 너무 많아요.
0: 많다.
1: 근데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0: 아, 네. 이러니까
1: 뭐 집안일은 알아서 그냥 하는 겁니다. 네. 네. 저는 오늘 또 집에 왔으니까 네. 손틀아 집에서 아, 또 제 일을 네. 또 하겠습니다. 예.
0: 왠지 아, 왜 이 얘기가 왠지 더 없다는 예. 걸 예. 이렇게 감추기 위한 작전 같죠?
1: 아닙니다.
0: 아, 아니에요.
1: 아닙니다. 너 형을 어떻게 보는 거야?
0: 아니요. 그게 아니고 혹시 어떤 아니 너무 궁금해서.
1: 아닙니다.
0: 왜냐면 사랑꾼의 제가, 모습에 박구윤 씨는 어떨지 네, 너무 궁금해서.
1: 제가 나름 그래도 네. 로맨틱합니다.
0: 아하. 예. 그 로맨틱한 얘기는 그러면 다음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1: 예예예. 예, 예,
0: 우리
1: 예.
0: 오늘은 함께하는 예. 이 코너 제목 뭐죠?
1: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0: 말 그대로 청취자 두 분이 서로 모르는 사람 두 분이 전화 연결이 될 겁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부르는 노래를 동시에 이어 부르면 성공인 퀴즈죠.
1: 연습 퀴즈 나갑니다. 혼자 사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0: 오호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뒷부분을 함께 이어서 불러주시면 성공이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부른다.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1: 안 지나서나
0: 당신
1: 이렇게 시간차가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0: 시간차도 있었고 그때는 예. 그분이 서로 이어 부르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1: 너무 배려를 많이 한 나머지
0: 맞아요.
1: 야 이제 여기를 해야 되는데 뒷부분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기다렸다가 저희가 그냥 너무 아쉽지만 보내드린
0: 맞아요.
1: 있습니다.
0: 맞아요.
1: 이렇게 돌림 노래로 부르시면 안 되는 점 다시 네. 한번 설명드리고요. 네. 타이밍 그리고 가사를 완벽하게 맞추셔야 성공입니다.
0: 네.
1: 최첨단 손트라 AI 시스템 우리 키술 감독님께서 정확하게 잡아내거든요.
0: 오랜만에 와주셨습니다. 우리 1급수 감독님께서 와주셨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0: 아우 또 그동안 자리를 비운 동안 얼마 더 네. 급수가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예. 아 그래도 이럴 때는 네. 되게 냉정해지십니다.
1: 맞습니다.
0: 자, 우리 문제는 총 3개고요. 틀린다 그러면 바로 전화가 끊긴다. 예. 오토 굿바이.
1: 하지만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손틀 아닙니까? 선물은 푸짐합니다. 참가만 해도 치킨 상품권 나가고요.
0: 한 곡 성공하면 치킨의 잡곡 세트까지 받고
1: 두 곡 성공하면 치킨의 잡곡에 타올 세트까지 받고
0: 세 곡 다 성공하면 치킨 잡곡 타올에 진공 쌀통까지 다 받고
1: 팍팍 퍼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말머리에 꼭 참여 달고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 이 코너를 거의 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1: 네.
0: 뭔가 이제 많은 분들이 네. 나 그거 할 수 있어 라면서 네. 도전장을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1: 그리고 사실 제 주변에서 네. 왜 나는 이 당첨이 안 되냐고
0: 아 맞아요.
1: 하고 싶다라는 지인분들이 맞아요. 많이 있습니다.
0: 정말 많아요.
1: 우리 1139님께서 오늘은 왠지 하루 종일 웃음이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제 최애 가수 성리가 전설이 되었답니다. 무명 전설. 네. 아 그렇습니다. 이제 생방송이었죠, 그렇죠?
0: 그렇습니다.
1: 우리 성리 씨가 우승을 했습니다.
0: 네.
1: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 이제 행복으로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고맙고 사랑한다고 손틀아 우리 두 분께서 대신 전해주시고요. 성리 노래 듣고 싶어요. 해서 저희는. 띄워드려야죠.
0: 아, 띄워드려야죠. 예.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예. 말씀 전하고 싶고요. 그 외에도 모든 탑10 네. 경연자분들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이렇게 달린 정말 그 모습들 너무 멋졌습니다.
1: 네. 승리를 사투리로 하면 뭐가 되죠?
0: 승리.
1: 주저하지 말아요.

0: 다시 한번 무명전설의 일대 전설
1: 네.
0: 에, 성리 씨의 주저하지 말아요 보내드렸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아, 우리 이제 드디어 아, 첫 번째 커플 과연 오늘 성공률이 얼마나 좋을지
1: 네.
0: 올 성공한 지 좀 된 것 같아요. 좀 된 것 같은데
1: 네.
0: 오늘 한번 큰 기대를 걸어보고 아, 일단 모시기 전에
1: 네.
0: 아, 우리 명언 타임이 있죠.
1: 오늘도 빠질 수 없는 박구인의 명언 타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의 아. 교육자
0: 네.
1: 조지프 크로포트 야 어렵다. 조지프 크로포트가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real failure is not trying.
0: 아, 저 맞아요.
1: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예.
0: The real failure is not trying.
1: 진짜 실패는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에서도 가사를 모른다고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죠.
0: 아, 그러니까요.
1: 허밍이든 긴가민가하든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그냥 일단 부르고 봐야 됩니다.
0: 아, 네. 이 명언이 정말 맞는 게
1: 네.
0: 시도조차 안 하면 그냥 네. 바로 틀립니다. 가사가 틀려도 끊기고 네. 뭐 안 불러도 끊기고 박자가 네. 안 맞아도 끊기고 아, 아주 냉정한 룰이 있다는 야.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네. 우리 바로 첫 번째 참가자 만나볼까요? 첫 번째 아무런 사람 나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2: 음성 재수요.

0: 아니 저 아드님이 저 군복무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1: 네네네.
0: 어디서 군생활 중이에요?
1: 홍천이요.
2: 아 홍천이요. 지금 그러면 네. 혹시 뭐 계급이 어떻게 되나요?
1: 네 개요. 짝대기 네 개요.
2: 짝대기 네 개 병장이요.
0: 병장.
2: 그럼 이제 네. 뭐 말년 휴가를 앞두고 있나요?
1: 네네네네.
2: 이야 얼마나 네. 대견스럽고 기쁘세요.
0: 근데 진짜 옛날에 보면 네. 우리 저 미스 코리아 분들이 이런 말투를 좀 가지셨거든요.
2: 아 이분 말투처럼.
0: 네, 그렇습니다. 짝대기 네 개요.
2: 아 그래도 네. 그래도 좀 우리 막내 신태진이 뭐 자랑 좀 해주세요.
1: 신태진이가 형하고 누나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2: 네.
1: 근데 엄마를 너무너무 많이 챙겨주고 생각을 많이 해줘요. 걱정도 많이 하고.
0: 그럼 형 누나랑 몇 살 차이예요?
1: 15살, 12살.
0: 많이
2: 띠동갑이네요. 심지어 누나랑.
1: 네, 띠동갑. 자기 형이랑 띠동갑이에요.
0: 그럼 늦둥이네요?
1: 네네네네.
2: 야, 진짜 그래도 늦둥이 선물이 네. 이렇게 지금도 네네네. 이렇게 큰 행복을 주는군요.
1: 네네네.
2: 확실히 이렇게 막내 약간 좀 그 역할이 있잖아요. 그
1: 있어요.
2: 형하고 누나가 하지 않는 것 중에서 또 우리 막내가 해주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1: 있어요. 애정 표현을 잘해요.
0: 아, 애교가 많은 거야.
2: 애교가 많아요.
1: 네. 뭐 뽀뽀도 해주고 네. 사랑한다고도 해주고. 우리 엄마 잘한다기도 하고 혼내키기도 하고
0: 이제 저 곧 전역해서 엄마랑 시간 많이 보낼 텐데 네네네. 좋은 시간 보내길 미리 말씀드리면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1: 아 네네
2: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0: 다음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아무런 사람
2: 나오세요.
3: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이옥형입니다.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전통시장에서 장사한 지 1년 된 새내기 네. 상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어디 전통시장이에요?
3: 대전의 산성시장이라고요.
0: 아, 네. 산성시장.
3: 조그만 재래시장 하나 있어요.
2: 네. 아 근데 네. 어떤 가게인가요?
3: 저희는 계란만 팔고 있습니다.
2: 계란만이요?
0: 달걀.
3: 네네,
0: 야.
3: 네네 달걀.
2: 근데 달걀만 해도 네. 이런 가게는 네. 정말 네. 달걀 종류도 많잖아요.
0: 네.
2: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3: 아, 그 뭐 종류, 뭐 구운난, 뭐 유정난, 뭐 이런 계란에 관한 모든 건 다 하고 있습니다.
2: 이제 요새는 달걀도 딱 보면 급이 막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0: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뭐 도장도 네. 찍혀 있지 않나요?
2: 네, 막 이런저런 게 있는데.
3: 네, 네.
2: 아, 근데 이제 그 장사를 이제 한 1년밖에 안 하셨다 하는데 좀 어떠세요? 네.
3: 그러니까 뭐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살 때는 경기가 없다는 얘기가 그냥 그런가보다 뭐 이렇게 짱 그랬는데 정말 경기가 없어서
2: 네.
3: 손님을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니까 조금 아 이게 힘들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0: 유동 인구가 이제 없네요.
3: 네네네
2: 많이. 맞아요.
3: 그러니까 이게 옛날보다 사실... 많이 좀 1년 전에보다도 또 좀 더 네. 줄은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0: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께서 요새 많이 힘들다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2: 맞아요, 맞아요.
0: 우리 대한민국의 네.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라고 우리 태진 씨 화이팅 한번 외쳐드리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2: 화이팅. 아 정말 근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달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네. 늘 조심스럽다 보니까 직접 가서 사오잖아요. 이걸
0: 맞아요.
2: 잘 네네. 들고 안 깨지려고.
3: 네.
2: 근데 다 요새는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사다 보니까 이게 뭐 밖으로 나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3: 아니 근데 저는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선한 것들만 좀 갖다 놓고
2: 그러니까요.
3: 팔아서 네, 그나마 좀 손님이 되게 오시면서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셔서 좀 감사하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생각나는데 항상 이제 마이크로 네.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요. 40개 2,000원이요. 계란이요. 이랬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2,000원이었어요.
2: 네.
0: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그런 기억이 좀 나서 말씀드렸지만 달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 네. 이옥형님께서 오늘 달걀 네. 요리 하나 추천해 준다. 어떤 요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3: 제가 방금 언니에게 오늘은 계란찜 해 먹어라 그랬거든요.
2: 계란찜.
0: 계란찜 맛있다.
2: 네.
3: 네네. 계란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된장찌개 계란찜? 오늘 좋을 것 같은데요.
0: 너무 맛있죠.
2: 근데 이제 계란찜이 뭐 여러 종류가 있고, 그냥 풀어서 그냥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물을 더 많이 넣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 사이에다가 뭐 치즈를 넣던지 뭐 이렇게 뭐 넣는데, 혹시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3: 저는 물을 좀 넣어서 좀, 말랑말랑하게
0: 묽게,
3: 하는 거 좋아합니다.
2: 아, 그 안에다가 명란젓도 이렇게 깔아 놓으시나요?
3: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 처만.
2: 아,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거 들으시고, 계란찜 맛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장사하면서 되게 고마운 분

0: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1: 예, 사실은 제가 암이 걸려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한참 그냥 집에서 되게 무기력하게 쉬고 있을 때 동생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막 도와주고 자꾸 나가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동생한테 되게 고맙고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이 잘 전해 주시길 바라고요.
2: 오늘 대전에서 멀지 않은 음성에서 그러니까. 한 분이 기다리십니다. 우리 두 분 인사 나누세요.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이렇게 두 분이 만났습니다.
2: 네. 우리 노래 퀴즈 하기 전에 이제 두 분의 케미를 알아보는 밸런스 게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골라주세요. 초침 큐.
0: 나는 집에서도 양말을 신는다 안 신는다. 하나 둘 셋.
3: 안 신는다.
2: 우리 집에는 화분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3: 있다 있다.
0: 삼겹살 먹을 때 더 즐겨 먹는 건 구운 마늘 생마늘. 하나 둘 셋.
3: 구운 마늘.
0: 이렇게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예.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같이 맞춰서 네. 외쳐 주셔야 됩니다. 뭐 취향은 다를 수 있어도
2: 네.
0: 그래도 오늘 이렇게 가사 틀리지 않고
2: 네.
0: 잘 서로 딱 이렇게 눈치껏 들어와서 이어서 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3: 네.
2: 자, 저희가
3: 네.
2: 준비한 문제 세 문제 다 맞추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3: 열차에.
0: 아 좋습니다. 우리 이정수님 더 크게,
2: 불러주셔야
0: 됩니다. 샹하이 샹하이 샹하이
3: 주위에서 뜻치면서

0: 외치면서
1: 추면서 하면서
0: 추면서
1: 아, 추면서 앞에 트위스트가 빠졌습니다.
0: 뭘 쳤는지가 중요했는데
1: 아, 한복 선고에서 치킨 두 마리 그리고 우산 세트 보내드립니다. 5505님께서 아자아자 대전 가면 계란 사러 갈게요.
0: 그럴까요?
1: 8601님께서 어머 저희 아들도 홍천에 있는 부대에 있는데 반가워요.
0: 이렇게 아드님끼리도 뭐 이렇게 아 이렇게 응원은 보내주셨지만 네. 아쉽게 한 문제만 성공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1: 예.
0: 그래도 오늘 용기 내어 주셔서 너무나도 네. 감사드리고요. 아 우리가 좀 어렵게 됐나 아니었는데 충분히 오늘은
1: 정말 쉬운 문제였는데
0: 이게 좀 긴장할 수도 있어요. 예.
1: 여러분 어디 가지 마세요.
0: 네, 우리 4부의 두 번째 커플 만납니다.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 납골당 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특락관
3: 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6회 울산 건축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울산 유에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건축자재, 리빙 홈 인테리어, 가구,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울산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588-2497
4: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박구윤 씨와 함께하고 있는 이 코너 제목이 뭐라 구워요? 안 모르는 사람들이 서파테! 그렇습니다. 아, 우리 첫 번째 커플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커플에게도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우리 모두 다 힘냈으면 좋겠고요. 네네. 아니 그 와중에 제가 2부에서 그 사연 소개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652 네. 하나님, 23살 대학생 김찬주. 저 여자예요. 제가 아들이라고
1: 아, 그랬어요.
0: 아, 아드님 너무 멋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그러면서 아빠 성함 남긴다고 김종만 씨 첫째 딸이 응원합니다. 손트라 화이팅. 화이팅. 아, 아니 네. 우리 아버지가 운전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듣고 계실까요? 우리 김종만 씨. 아, 우리 첫째 따님이 이렇게 사연 통해서 응원 보내드립니다. 이거 깜짝 사연으로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1: 얼마나 좋을까요? 아빠가 들으면.
0: 아우, 이래서 딸바보가 네.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전 이미 딸바보입니다.
0: 아유, 그러니까요. 네. 아, 얼마나 예쁠까. 아, 앞으로도 우리 찬주 학생도 네. 손트라랑 오래오래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두 번째 커플 모시기 전에 네. 이 시간 기다리는 분들 많으십니다. 두뇌 풀 가동 뮤직 퀴즈. 박구윤 퀴즈!
1: 그렇습니다. 제 노래 멜로디에 다른 노래 가사, 노랫말을 얹을 겁니다. 이 가사, 이 노랫말을 잘 들으시고 제목 그리고 원곡 가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0: 네, 어제 양세형 씨가 함께하면서 K-POP에다가 네. 네. 트로트 가사를 얹어서 이렇게 했는데 네. 어제 정말 처참했습니다. 네, 정말 무너졌어요. 아... 그리고 너무... 네. 처음이 나 예. 빈자리 막 이러면서 맞아. 아 이거 안다 남진 빈잔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 그건 빈자리고 아 빈잔이고 이건 빈자리인데
1: 아, 진짜
0: 아 맞아 이러면서 아 참
1: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0: 아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 네. 이제 내일이 스승의 날이고 오늘이 뭐 로즈데이라고 했고
1: 네.
0: 어떤 노래인가요?
1: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전국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
0: 아 스승의 날
1: 예 우리 스승님께 이 노래 바칩니다.
0: 스승의 은혜
1: 한스밴드 선생님 사랑해요.
0: 야
1: 말고 뿐이고 아
0: 이제 이렇게까지는 아끄시네요.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노래 멜로디에 얹혀진 가사를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곡의 제목 그리고 원곡 가수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시고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쏩니다.

0: 다시 같이 할까요?
1: 오늘 노래는 음이 포인트였네요.
2: 그렇습니다.
1: 죄송합니다. 이게 원곡에서 그 감미로웠던 음을 이렇게
2: 전혀 제가 파괴시켰죠.
1: 거의 뭐 에헴 느낌이었어요.
2: 그렇습니다.
1: 아 근데 정말 역시 우리 손트라 청취자분들의 귀가 되게 밝고 열려 있어가지고 바로 정답이 왔다고 합니다.
2: 그렇습니다.
1: 근데 저희가 정답송 보내는 동안에도 한번 도전해서 이 노래의 제목과 그리고 가수 맞춰보시길 바라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정답송 오늘의 노래 이 노래입니다.

0: 오늘 박구윤 퀴즈의 정답송 바로 김정호의 하얀 나비였습니다.
1: 커피 쿠폰 당첨자 네. 3659님, 1587님, 4900님, 김은성님, 김유한님 축하드립니다.
0: 아유, 그리고 7047님이 예. 박구윤님 노래 정말 잘하네요. 정말 트로트곡 같았습니다. 아, 라면서 예. 어떻게 모든 노래를 이렇게 예. 또 소화를 하는지
1: 쉽지 않습니다.
0: 천재라고 막 지금 댓글에도 아, 막 이렇게 나오는데
1: 제가 손트라 아니었으면 천재 소리를 언제 들어보겠습니까?
0: 아유, 아니 근데 이분 뭐 하나 드리고 싶으면 아. 드리셔도 됩니다.
1: 아, 제가 아침에 바나나 먹고 왔거든요. 예. 바나나 우유 드릴게요.
0: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네요. 아니 그 와중에 지금 잠깐 노래 나가는 동안 네. 아니 어떤 분께서 계속 제 니트가 너무 예쁘다고 네. 지금 보면서
1: 비둘기색 같다고.
0: 네. 근데 이거 하늘색인데
1: 저는 수많은 색을 들어봤어도 비둘기색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 네. 근데 하늘색인데 비둘기색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0: 그, 예. 그 비둘기가 약간 그 반짝반짝거리는 약간 하늘색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1: 지금 저희 PIP로 저거 띄워주셨는데 PD님께서
0: 이거를 이렇게까지 띄울 필요가 있을까요?
1: 우리 손트라는 PD님도 천재야. 바로 띄워주잖아. 저거.
0: 아 정말. 야. 근데 되게 예쁘게 생긴 비둘기네요.
1: 비둘기한테 함부로 밥 주시면 안 됩니다.
0: 맞습니다. 예. 자 우리 빨리 이거 비둘기 네. 빨리 치워주시고 예. 우리 바로 두 번째 커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커플 중에 첫 번째 아 아무런 사람 나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아이 반갑습니다.
2: 뻥튀기 아저씨입니다. 전영복입니다.
1: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도봉구 방학동에서 뻥튀기 예. 뻥이요 하고 빵 터지잖아요.
2: 야. 예 그렇습니다.
1: 저는 뻥튀기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장사가 네. 너무너무 안 되네요. 아이고 신청합니다.
0: 예. 아니 예전에는 약간 시장에서 뻥이요 아니면 뭐 어떻게 막 이렇게 외치던 호루라기 불면 막 이렇게 하는데
2: 네, 호루라기도 많이 불고 지금 뻥도 하기도 옵니다.
0: 아 그런가요? 네. 아유 네. 지금 얼마나 하셨어요?
2: 한 30년 했습니다.
0: 이야
1: 뻥튀기 가게에서 진짜. 하세요? 아니면 트럭 운행하시면서 돌아다니면서
2: 네, 트럭에서 하고 있습니다.
1: 트럭에서
0: 네. 그러면 예전에는 네. 정말 진짜 그 명절 때나 차 많이 막힐 때 길거리 나서서까지 막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막 이렇게 팔고 그랬잖아요.
2: 네, 예.
0: 그런 것도 하셨었어요?
2: 저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뻥튀기를 튀기는 사람이라 팔기도 하고 튀기는 데다 고속도로 안 나갑니다.
0: 아, 예. 고속도로는
1: 야, 그러면 우리 예. 어린 친구들이 항상 우리 선생님을 기다릴 것 같은데.
0: 아, 맞아요.
1: 언제 오시지?
0: 언제 오시지? 어디 계시지? 이러면서 네. 기다린단 말이에요.
2: 아, 유치원 애들이 가끔가다 학습으로 옵니다. 뻥튀기 구경하러.
1: 아, 신기하니까. 어,
0: 갑자기 예, 이게 예. 뻥 하면서 그 예. 사이에서 내 과자가 나오니까. 맞아. 얼마나 예, 신기하겠어요.
1: 예. 아니 근데 이제 오래 하시다 보니까 세월에 따라서 뻥튀기도 이렇게 좀 달라질 것 같고 유행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2: 예,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쌀하고 이제 쌀, 보리쌀 옛날에는 이런 거 옥수수 같은 거 많이 튀겨먹는데 지금 콩 우유주, 콩이나 감모트 건강식품을 많이 튀겨 드십니다.
0: 아 그러면 요새 나오는 뻥튀기는 오히려 되게 건강식품
1: 다양하네요, 그렇죠? 네,
0: 다양하기도
2: 네, 많이 있습니다. 예.
0: 아 이거를 그냥 어떤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군것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네. 영양소고
1: 그렇지 그럼요. 예.
0: 그냥 그 쌀 자체거든요. 그리고 건강 네, 건강한 맞아요. 간식이잖아요, 맞죠? 그
1: 배고프고 출출할 때 이 네, 뻥튀기 예. 좀 먹잖아요. 금방 배불러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자 근데
2: 평 드시면 다 먹습니다, 금방.
0: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네. 그러면 평소에 또 이 트로트에 대한 뭐 자부심 좀 어느 정도 나 좀 안다 이런 생각 갖고 계셨나요?
2: 아니 라디오를 하루 종일 듣고 있으니까요.
0: 네.
2: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듣고 있으니까.
0: 네.
2: 자주 노래 듣다 보니까 그래서 신청 한번 해봤습니다.
0: 아 라디오가 너무 친근해. 잘하셨네요.
1: 그러면 노래 한번 들려주십시오. 저희가 맞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자, 하나, 둘, 셋, 넷.
2: 제가 노래를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워낙 뭉치라.
0: 네. 아예 근데 못 하시지만 예. 가사는 아시면 오늘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오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2: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너무 좋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예. 우리 함께 할 두 네. 번째 아무런 사람 나오세요.
1: 모십니다.
3: 안녕하세요. 대표에 살고 있는 박정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남동생과 같이 듣고 있는데 노래도 못하면서 뭘 하겠냐고 그러네요. 노래는 못해도 많이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고 보내주셨는데
0: 이야.
1: 아 누가 봐도 현실 남매네요.
0: 현실 남매요. 맞아요. 남동생은 어디 계시나요?
3: 옆에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근데 남성 보니까 남동생들은 네. 누나들이 다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0: 어, 그러면 우리 네. 이때다 싶으니까 우리 누나는 그럼 남동생 노래 잘해요?
3: 저보단 잘하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도 인정을 네. 해주시네요. 아 근데 오늘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 남동생이랑 같이 계세요?
3: 아 저희 치킨 가게 운영하는데 네. 네 라디오 듣고 저희가 5시에 출근하거든요.
0: 아
3: 그래서 어이. 같이 네 라디오는 항상 듣고 있어요.
0: 아 라디오를 듣고 그 다음에 같이 출근을 하시는구나.
3: 네.
1: 날이 이야. 더워질수록 이제 치맥이 땡기거든요.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네. 치킨이 좀 많이 팔릴 이제 시기가 왔는데 네. 오늘 제가 이 방송국에 오다 보니까 차량에 있는 온도계가 30도를 찍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더울 때는 이제 생맥주 한 잔 탁 땡기거든요.
0: 아오.
1: 우리 집만의 치킨 자랑해 주신다면요.
0: 오.
3: 아 동생이 너무 뜨끔해서 저희 요번에 그 별 5개 받았거든요.
0: 이야.
1: 와.
0: 네.
3: 네. 그리고 하여튼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깔끔하구나. 저희 치킨이 바삭바삭해요.
1: 아이고 야, 바삭바삭.
0: 잠깐만 은평구면 여기서 멀지 않을 텐데.
1: 가깝죠?
3: 네. 네. 가까워요.
0: 뭐 은평구 어디길래 그러신가요? 그래요. 아 체인점이구나. 근데
1: 그렇습니다.
0: 근데 이게 체인점이어도
1: 예.
0: 체인점이어도 이게 그 주인이 사장이 누구냐 따라서 진짜 아유, 좀 달라요.
1: 아 점포마다 네. 다릅니다.
0: 맞아요. 저도 집에서 치킨 배달할 때
1: 네.
0: 어디 점이 있고 어디 점이 있는데 이 점보다 여기가 더 맛있어서 조금 멀지만 다른 데서
1: 시킬 때도
0: 시켜요.
1: 있고요.
0: 네 맞아요.
1: 그나저나 저기 동생이랑 일하는 게 뭐 즐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텐데 어때요?
3: 전 좋아요.
0: 아 그러면 잠시 남동생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3: 네 잠시만요.
4: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이것만 답해주시면 되는데요. 누나가 네. 지금 아 남동생이랑 일하는 거 어때요? 전 좋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남동생분은 누나랑 일하는 거 어떠신가요?
4: 네 저도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1: 사이좋은 네. 남입니다. 네.
0: 아 근데 우리가 좀 이 남동생분께서 옆에서 네. 응원이 되고자
1: 네.
0: 지금 누나한테 누나 노래도 못하는 데라 그랬거든요.
1: 네, 네, 네.
0: 그럼 노래 잘하는 우리 남동생이 응원의 노래
1: 한번 부탁해볼까요?
0: 애창곡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 둘 셋 넷
0: 뭐든지
4: 아주 그냥 죽여줘요.
0: 이야
1: 아, 잘하네요.
0: 이야 아니 그리고 그 에너지가 있어요.
1: 이게 저요에서 약간 갈라졌거든요.
0: 네.
1: 죽여줘요 했는데도 이게 네. 매력으로 느껴집니다.
0: 내가 봤을 때 지금 예, 일어난
4: 악센트입니다. 악센트.
0: 지금 일어나신 지 제가 봤을 때 한 2시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4: 예 맞습니다.
1: 예 다시 누나 좀 바꿔주세요.
0: 네.
4: 네.
1: 아이고 재밌네요.
0: 아우, 아니 오늘 그래도 우리 네. 누나분 이렇게 옆에서 큰 힘으로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데 우리 누나 노래도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1: 판단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0: 네. 자 하나 둘 셋 넷
3: 뿐이고 뿐이고 뿐이고 뿐뿐이다.
0: 자 선곡은 100점 드리겠습니다.
1: 야, 예. 아, 실력도 100점입니다.
0: 네, 자 예. 오늘 시간 관계상 예.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저기 멀리서 뻥튀기 열심히 튀기고 있는 우리 멋진 사장님 계시거든요. 전영복님 인사 나누세요.
5: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5: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1: 네.
0: 자 도봉구와 은평구가 만났습니다.
1: 네, 네, 네.
0: 과연 오늘 얼마나 케미가 좋을지 우선
1: 네.
0: 대답하는 호흡 정도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두 분의 취미를 케미를 알아볼 수 있는 밸런스 게임 초침 큐. 앞에 앉은 사람 이에 고춧가루가 꼈다. 나는 말해준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5: 안 한다.
1: 깨톡 프로필 사진에 내 얼굴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5: 있다.
4: 있다.
0: 지금 더 땡기는 거 멸치국수 비빔국수. 하나 둘 셋
5: 멸치국수.
0: 아 호흡 아, 너무 좋다.
1: 호흡이 완벽합니다.
0: 너무 좋아요.
1: 이제 노래만 잘하시면 돼요.
0: 노래만 잘, 아니 노래보다는 그냥 가사만,
1: 가사만 잘
0: 네.
1: 두 분이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0: 취향도 일치고
1: 예.
0: 호흡도 좋고 노래까지 완벽 올 성공 기원하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 이야 이야
5: 내 나이가 어때서
0: 야.
1: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5: 다 내가 해줄게.
0: 어 좋습니다.
1: 하 아, 웃고 있어도
5: 눈물이 난다.
0: 준아요.
1: 이야
0: 이야
1: 오늘 성공하셔서 치킨 두 마리
0: 성공.
1: 우산 아니, 세트, 타월 잠깐만요. 세트 그리고 진공 쌀토까지 다 가져갑니다.
0: 잠깐 이거 괜찮나? 치킨집으로 치킨 두 마리?
1: 언제 받아봤겠어요?
0: 아 그러네요. 받아본 적이 없었군요. 네,
1: 우리 브랜드 아니더라도 시켜 드셔보십시오.
0: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도봉구에 계시는 우리 멋진 형님 어떠세요?
6: 예 감사합니다.
0: 아 근데 방금 노래
6: 오늘.
0: 아니 노래 방금 네. 들었는데 너무 잘하시던데요.
1: 잘하시네요.
6: 아이고 죄송합니다.
0: 아니 들으면 예. 내 나이가 어때서 다시 야야야
5: 내 나이가 어때서
0: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흥과 즐거움을 함께하면 네. 되겠습니다. 우리 박정현님도 어떠세요?
7: 너무 좋아요.
0: 옆에서 남동생이 뭐 어떤 눈으로 쳐다보고 있나요?
7: 안 보는데요.
0: 역시 끝까지 네. 현실 남매를 인증하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갑니다. 두 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손트라 네.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1: 우리 너튜브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문자로도 네. 축하를 많이
0: 그러니까요
1: 보내주고
0: 축하
1: 계십니다.
0: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가까스레 우리 1급 감독님이 예. 1급수 감독님이 네. 이렇게 뒤늦게 싹 성공을 예. 딱 올리기도 했고
1: 예.
0: 그리고
1: 광고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0: 뭐?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7: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6: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7: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6: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8: 유동 골뱅이.
9: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10: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아무런 사람들이 저 파티로 신나게 달려보았습니다.
11: 그렇습니다.
10: 아우, 오늘도 그래도 어울 성공 다행스럽게 두 번째 예. 커플 거머쥐면서
11: 예, 살짝 위태위태했지만 약간 경기도. 그래도 일급수 감독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10: 그러니까요. 예. 아니 우리 두 분을 보면서 0338님께서
11: 사이좋은 남매네요. 우리 집 20대 남매도 사이좋게 지냈으며 9644님께서 네. 고속도로 밀양 지나고 있어요. 오늘은 초여름 날씨 네요. 네. 박구윤의 사랑의 고마워 들려주세요.
10: 아니 근데 이 노래 이거 듀엣이잖아요. 예.
11: 근데 이제 지금 시간상 네. 제가 2절에 나오거든요. 네, 네. 제 목소리 안 나올 수도 있어요.
10: 아 그래요?
11: 한번 저도 이제 기다려 보겠습니다.
10: 아 근데 네. 딱 지금 나올 것 같고요.
11: 예.
10: 아 이 노래는 박구윤과 홍정희의 사랑의 고마워. 그러면 이 노래는 어떤 네. 노래인지 뭐 조금만.
11: 네 이게 조영수 씨가 네, 네. 작사 작곡 해주셨고요.
10: 네.
11: 이 노래를 이제 홍정희라는 가수가 부를 건데. 네. 듀엣을 좀 해줄 수 있나 네. 해서 이제 제가 부른 노래인데
10: 딱 이렇게 2절에 나왔는데
11: 네, 이 노래는 결혼식 축가로도 신랑 신부가 많이 부르고요.
10: 그러니까요.
11: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주고 계십니다.
10: 아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좋죠.
11: 예, 어차피 이제 지금 제 목소리 아니니까 네. 대화를 좀 더 해도 됩니다.
10: 아, 좀 더.
11: 예, 오늘 손태진 씨.
10: 네.
11: 아, 또 우리 전설 네. 한 명 또 탄생시킨다고 네네네. 애 많이 쓰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0: 아닙니다. 뭐.
11: 저의 마음속의 전설은 그대입니다.
10: 아유, 감사합니다.
11: 사랑합니다.
10: 이렇게 예. 또 훈훈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예. 여러분들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11: 근데 문제 진짜 마지막 노래 하기 전에
10: 네.
11: 제가 나올까요?
10: 나와요.
11: 나와요?
10: 나와요.
11: 시간상 나와요?
10: 지금 아직 좀 예. 있기 때문에
11: 저는 사실 예, 저 걱정이 됩니다. 안 나올까봐.
10: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11: 예.
10: 거죠. 자 이제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11: 내일도 대성 꼭 잡아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4: 잠시 후 2시 5분부터는
3: 배윤호, 이남희의
4: 확 깨는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 드립니다.
1: MBC 2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전자 사측이 노동조합에 추가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노조에 공문을 보내 최근 진행된 중노위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회사는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번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성과급 제도화가 투명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1995년 10월 서울 양천구 의회 속기록에 정 후보는 카페 주인이 여 종업원과의 외박 요구를 거절하자 협박했고 말리던 비서관과 주민,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나온다며 당시 구청장은 사건 발생 장소가 관내 유흥업소라고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심경이 담긴 녹취를 공개한 주진우 의원은 5.18 때문에 논쟁을 한다든가 이후에 사과를 받았다는 기억이 전혀 없다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1년 전 폭행 사건과 관련한 거짓 해명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처음으로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정 후보는 어제 김재섭 의원의 주장은 허위이자 조작이라며 김 의원이 인용한 민주당 구 의원의 일방적 주장이 법원의 판결문보다 효력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1995년 10월 작성된 양천구 의회 본회의 속기록을 근거로 정 후보가 과거 자신의 폭행 전과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남우호 피격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과 과학적 분석을 위해 기술 분석팀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파견했습니다. 국방부는 기술 분석팀이 현장 정밀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유관국 협력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 정부 합동 대응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 분석팀은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 남우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근처에 해적이 있던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금 더 조사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 측에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금융감독원 의뢰를 받고 지난 3월부터 카카오페이 법인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라권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 농도는 오후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낮 시간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으니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30도입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지금 시각은 2시 5분입니다.

0: 배윤호
1: 이남미의
0: 밖에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자, 5월은 어버이날의 스승의 날까지 전통적으로 이 카네이션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날이죠.
1: 그렇죠.
0: 그런데 최근에는 카네이션 소비가 점점 줄면서 꽃집 대목도 사라지고 있다고 하네요.
1: 아니, 그도 그런 게 청탁 금지법이 생기면서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선물도 어려운데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은 괜찮지만 예. 이 좋아요도 카네이션을 사오는 게 또 안 돼.

0: 많은데요.
1: 아, 그래요? 저희 학창 시절에는 뭐 스승의날, 어버이날에 학교에서 색종이로 카네이션도 만들고 네. 또 손편지도 쓰고 그랬었잖아요.
0: 맞습니다.
1: 아, 이남희 씨는 이제 아들이 초등학생이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학교에서 카네이션 만드나요?
0: 카네이션을 그림으로 그려서 부모님께 예. 뒤에 편지 써서 이제 뭐 안마 쿠폰, 청소 쿠폰 이런 걸 만들긴 하지만 예. 스승의 날은 반장 부반장이 약간 이렇게 작은 꽃을 선물하는 정도. 아. 이것도 이제 형평성에 어긋나서 안 받겠다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1: 반장이 대표로 이제 드리는 선물도.
0: 네, 둘이서 이제 사서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1: 그것도 부담스럽다고.
0: 맞습니다. 아이고, 좀 슬퍼지는 시대입니다.
1: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점점 카네이션을 선물하지 않는 추세가 나타나는 이유가 워낙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0: 네.
1: 가성비 있는 소비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사실 꽃이라는 게 가성비 있는 아이템은 아니잖아요.
0: 맞습니다. 그 꽃 한 다발에 4, 5만 원씩 하니까 차라리 그 돈을 현금으로 용돈을 드리자라는 심리가 또 있다고 하네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꽃을 사다가 집에다 놓으면 아... 진짜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요.
0: 꽃 구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정기적으로.
1: 이게 그 꽃이 주는 낭만과 힐링이 있는데.
0: 네. 우리가 왜 이렇게 꽃을 좋아하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5월은 정말 꽃처럼 예쁘게 피어나는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어쩌다 보니까 장미가 들어가는 노래를 고르게 됐네요. 신해철의 장미, 민혜경의 그대 모습은 장미까지 함께 하시죠.

0: 자, 민혜경의 그대 모습은 장미까지 함께 했습니다.
1: 네.
0: 자, 입학 졸업 시즌과 가정의 달 5월은 꽃집과 화훼 농가의 그 대목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요즘 이 대목 시즌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되게 많이 힘들다고 하시네요.
1: 아유, 그러고 보니까 예전만큼 카네이션 선물이 좀 확실히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현금도 좋지만 우리 낭만은 잃지 말자고요.
0: 그렇습니다. 카네이션 한 송이와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손편지, 이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하는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희는 잠시 후에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추억의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 점프 그때 그 노래 함께 할게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0: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3: 밥알 찹쌀떡의 원조.
4: 100년 앞변.
3: 첨가물 없이 건강한
4: 100년 앞변.
3: 30년 전통
4: 100년 앞변.
3: 떡 선물세트는
4: 100년 앞변.
3: 1588-5678.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7: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0: 더 커진 구독에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구독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구독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3: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4: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강호
3: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5: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6: 자, 오늘은 2005년 점프뉴스 전해드립니다.
7: 파도 타고 첫사랑 찾고 도토리로 마음을 전하던 격동의 2005년. 그때도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참여정부가 8월 31일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6: 자, 20년이 지난 현재에 드는 생각은 아, 그때라도 한 채 마련해 놓을 걸 하는 후회뿐입니다.
7: 그때 돈이 어디 있었나요? 아직 후회하긴 이르죠. 2005년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1000포인트를 돌파하고 1300선까지 경신하며 적립시펀드 열풍이 불었습니다.
6: 코스피 8000시대를 맞이한 2026년 현재 드는 생각은 아, 그때 주식 왕창 사놓을 걸 하는 후회뿐입니다.
7: 그때도 돈 없었다니까요. 이래서 저희가 부자가 되기는 어렵지요.
6: 자, 배 아픈 얘기 그만하고요. 2005년을 뒤흔들었던 드라마 혹시 기억나십니까?
7: 내 이름은 김삼순. 리즈 시절의 현빈의 눈부신 미모가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때 노처녀로 나왔던 삼순이 나이가 뭐야, 꼴랑 30살이었대요.
6: 30살이면 아직 애기죠.
7: 장난치나? 네.
6: 자, 그럼 내 이름은 김삼순 OST 중에서 한 곡 들어볼까요?
7: Be My Love,
6: Crazy Pie,
7: 그리고 으라차차,
6: 럼블피쉬의 노래 두 곡 갑니다.

0: 오타!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4: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5: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4: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5: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밖에는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명화 극장
1: 한 줄의 명화
0: 키워드는 단 한 줄 그 한 줄 속에 숨겨진 속 깊은 명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1: 한 줄의 명화 오늘의 명화 속에 숨겨진 한 줄은 바로
2: 우리는 왜 그 노랑 오리에게 마음을 주었을까?
0: 자, 오늘의 한 줄에 숨겨진 명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윤서 작가님 모시고 명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 작가님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이윤서입니다.
0: 노랑 오리에게 왜 마음을 주었을까?
1: 네. 예뻐서?
2: 예뻐서.
1: 아닐까요? 귀여워서?
2: 귀여워서.
0: 예, 작품이라는 거죠, 이게?
2: 그렇죠.
1: 네. 어떤 작품입니까?
2: 네, 오늘은 플로렌타인 호프만의 러버덕을 준비했습니다.
0: 러버덕. 네.
1: 사실 러버덕 하면 우리가 그 울산의 눈이 잘 안 오지만 오리 만들기 아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다른 그렇죠, 지역에서 그렇죠. 눈 올 때. 네. 그런 느낌 같습니다.
0: 맞아요. 실제로 서울에 이 작품이 설치가 된 적이 있었죠.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공지사항란에 오늘의 작품을 올려두었습니다. 플로렌타인 호프만의 러버덕 검색하셔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자, 지난주 말린 듀마스의 더 페인터.
0: 예,
1: 어마어마했습니다.
0: 무시무시했어요. 피 묻힌 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1: 네, 하지만 보시는 분들은 달랐나 봅니다. 2216번님이 문자 주셨네요.
2: 네. 아이는 존재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미로 5살 우리 아들 사랑해.
1: 너무 귀엽습니다.
0: 너무 귀여워요.
1: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스럽네요. 네. 네, 이렇게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자, 오늘 한 줄 속에 숨겨진 명화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볼까요?
2: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굉장히 귀여운 작품이죠. 이 노랑 오리를 보러 65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네, 러버덕 하면 우리가 러브를 생각하거든요.
1: 러브덕이니까.
2: 그죠, 네. 그죠. 근데 그 러브가 아니고.
1: 진짜요?
2: 네네. 고무할 때 러버덕.
0: 러버덕. 네. 러버.

0: 똑같네. 뭐 네. 지금까지 러브인 줄 알았어요.
1: 아 진짜요?
2: 네. 사랑스러운 오리 그래서 러버덕.
0: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2: 고무 오리네요. 고무 오리.
1: 맞아요. 고무 오리인데 사람들은 이 오리에게 사랑을 느끼니까 뭐 러브덕으로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0: 네.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게 됐나요?
2: 이게 크기가 얼마나 되나요?
1: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서울의 석촌호수에 설치된 예. 작품은 16.5m였어요.
2: 그래서 키가?
1: 네네.
2: 예, 높이가.
1: 그 원래 이제 이 호프만이 처음에 했던 작품은 26m였거든요.
2: 굉장히 큰 거네요.
1: 네네, 그렇죠. 그래서 길이만 해도 사실 뭐 한 32m?
0: 우리나라는 그냥 반 정도 크기 친구가 온 거네요.
2: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1: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호수라든지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크기가 달라요.
2: 주변 상황을 보고
1: 그렇죠.
2: 주변 경관을 보고
1: 그렇죠. 그 이 작품이 똑같은 작품이 지금 전 세계에 돌아다닌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2: 아니에요?
1: 네 원본 조각이 아니라 이제 그 도시마다 장소 조건에 맞게 제작을 해서 일시 적인 공공 미술입니다.
0: 근데 네. 좀 개인적으로 고무 오리 하나 만드시고 전 세계를 다니신다는 게 굉장히 부럽습니다.
2: 아니 그러면 네. 그 어차피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는 또 딴 거를 만드실 거 아니에요. 딴 그쵸. 러버덕을
0: 크기를 네.
2: 그냥 놔두고 가시면 안 돼요.
0: 저도 그 생각했어요. 여기 있으면 너무 예쁘겠는데
2: 왜 가져가셨지?
1: 안 됩니다.
0: 왜요? 네.
1: 일시적인 공공 미술이기도 하고 예. 지금 이 작품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 튜브를 생각해서 바람 넣어서 이렇게 띄워놓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2: 그게 아니에요?
1: 네, 굉장히 그 어떤 안전 관리부터 해서 설치 어떤 예술과 공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왜냐하면 플랫폼이라든지 케이블 뭐 또 수중 무게추 고정 장치라든지 안에 송강 그 송풍 팬 이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0: 그래요? 그래서
1: 우리가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밀봉한 상태가 공기를 이제 못 나가게 한 상태가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송풍팬이 계속 돌면서 이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0: 네.
1: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관리가 아무래도 어렵겠죠.
0: 그래서 일시적이다.
1: 그래서 이기도 하지만 이 호수에 이렇게 공공 미술 작품이 계속 설치될 수 없는 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0: 오 그렇군요. 네.
2: 그냥 우리가 똑같이 만들어갖고 한번 띄워놓으면 안 되나요?
0: 그럼 잡혀가겠죠.
1: 그렇죠.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이 작품을 보시고 와 작품이다 하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보러 가셨지만 약간 그 이벤트성으로
0: 맞아요.
1: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0: 그러니까 약간 뭐 피카츄, 짱구 그렇죠. 이런 느낌처럼 네. 캐릭터 회사에서 나왔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때 보면.
1: 근데 실제 그렇지 않고 현대
0: 그러니까요.
1: 미술가인 네덜란드 화가이고요. 이 호프만이 조각이나 설치 공공 미술을 하시는 분인데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사물들, 동물들을 있잖아요.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리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템스강의 이제 하마, 아주 큰 하마라는
2: 다른 동물들도 있군요.
1: 있어요. 달토끼. 그리고 이제 스웨덴에 설치됐던 노란 큰 토끼도 있는데요. 뭐 이제 새 작업도 하셨고 이렇게 약간 친근한
0: 캐릭터.
1: 동물. 네, 그렇죠.
2: 그런 거는 러버 래빗 뭐 이렇게 부르나요?
1: 맞아요. 옐로우 빅 뭐 래빗 이렇게 가져요.
0: 아 진짜 동물을 좀 사랑하시나 봐요. 귀여운 걸.
1: 아무래도 이렇게 친근한 동물들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쉽게 다가갈 수도 있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사실 긍정과 부정의 어떤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와 누구나 이렇게 접근 가능한 공공 미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쾌하다, 이렇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아 이 미술이라는 예술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였다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귀엽고 대중적이지만 너무 이벤트나 포토존 같았다라고 보시거든요.
2: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맞아 맞아.
1: 그런데 호프만이 노렸던 거는 어려운 미술의 언어보다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바로 반응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0: 친근한
1: 이미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선택을 일부러 했던 거예요. 성공한 거죠. 그죠?
0: 그러네요.
1: 이게 처음에 이제 2007년에 프랑스 이제 생나제르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이후에 오사카, 뭐 시드니, 홍콩, 상파울로, 뭐 이제 피츠버그, 로스앤젤레스, 그다음 이제 서울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2014년에는 이제 롯데월드 그 몰 개장을 그 일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2022년이죠. 그때가 한참

0: 코로나가 굉장히 이제 그 우리가 좀 힘들었던 시기였잖아요.
1: 네.
0: 그때 이제 이 롯데물산과 이제 송파구청이 함께 기획한 프로젝트였어요. 사람들에게 이 열린 이 공간에 사람들이 조금 치유 그리고 조금 휴식 힐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그리고 이렇게 노랑 오리하면 사실 노랑색이 다 했다고 봐요.
1: 맞아요.
0: 즐거워지잖아요.
1: 그리고 뭐 동심도 느껴지고.
0: 그렇죠.
2: 요거 요 조그맣게 요런 인형으로 네. 아이들 목욕할 때
1: 맞아요.
2: 욕조에 띄워놓고 막
1: 어릴 때
2: 했거든요.
0: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그 출발점이 이 그 어린 시절의 목욕 놀이 안 그러니까 그 장난감으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이 작가도.
2: 예, 예.
0: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순수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어린이가 네. 그 물놀이 할 때도.
1: 마침 또 저기 앞에 놀이동산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더 친근하네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기억 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던 거죠.
1: 야 머리가 좋다.
0: 맞죠.
1: 네.
0: 그래서 이 2022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공유하고 산책하면서 SNS 공유하면서 이 작품을 사실 이해했다라기보다는 작품 앞에서 함께 웃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일시적이지만 굉장히 강하게 여운을 남긴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아마 오늘 애청자분들 중에는 이때 갔다 오신 분이 사진을 네. 또 남겨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0: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작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희 가족이 이게 왜 작품이냐. 그래서 저랑 굉장히 오랜 시간을
1: 논쟁이 좀
0: 얘기를
1: 있었네요.
0: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이거 작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이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설득을 했는 부분이 이제 공공 미술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제 어떤 즐거움을 주고 선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꼭 어떤 이제 작품이 무거워야 되고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무겁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지금 이게 현대 미술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하더라고요.
1: 네. 다행입니다. 네. 작가님도 설득시키셨네요. 네. 네.
2: 근데 아니. 이게 왜 석촌호수만 한강이라든가 우리 태화강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하면 안 되나요?
0: 그렇죠. 이때 이제 이 호프만이 우리나라에 이제 내방을 했을 때
2: 예.
0: 내한을 했을 때 당시의 그 환경을 봤어요. 근데 한강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이거를 이게 무게만 1000kg가 넘어요.
1: 이게 진짜
0: 이게 되게 가벼워 보이잖아요.
1: 네.
0: 뭐 PVC로 이제 만든 거지만 굉장히 이 무게가 있어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아무데나 떠내러 가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이제 이걸 케이블이나 연결하고 사실 나름대로 굉장히 어떤 보면 공학적으로 안전 관리가 결합된 대형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석천 호수를 선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태화강은 괜찮지 않을까.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은 했어요.
2: 네, 네, 네.
0: 그래서 한번 힘써 주세요.
2: 제가 힘쓰면
1: 지금 배에 나와서 깜짝 놀라셨어요.
0: 그죠. 이 작품이 이제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1: 네.
0: 이 작품을 이제 홍콩에서 이 네. 러버덕을 이제 설치를 했을 때
2: 거기는 바닷가 아니에요?
0: 그 바다보다 이제 호수나 강 쪽에다가 네. 설치를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많이 했지만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뭐 나름대로 또 준비를 했지만 왜 좀 오류가 나기도 하잖아요.
2: 그렇죠.
1: 맞아요.
2: 예, 그럴 수 있죠.
0: 바람이 이렇게 쓱 빠진 거예요.
2: 아이고.
0: 그래서 사람들이
1: 러버덕이?
0: 네, 그걸 보고 네. 뭐 우리는 이제 와 뭐 이제 뭐 망가졌다 이렇게 네. 표현할 수도 있지만
1: 저 왜 저래 뭐 이럴 수 있는데
0: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네. 어머 세상에 오리가 죽었다. 오리가 아프다.
2: 거기 감정이입을
0: 그렇죠,
2: 했나 봐요.
0: 그렇죠.
2: 오.
0: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하더라는 거죠.
1: 와.
0: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고쳐서 오리가 이제 완전한 형태로 보였을 때 다시 살아났다며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던
2: 그렇게
1: 진짜 사랑받네
2: 그런 그렇죠.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는 이게 작품이라는 얘기네요.
0: 그렇죠.
1: 그러네요. 맞네요.
0: 그래서 사람들이 이 러버덕을 보고 단순히 사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존재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 이유를 보면 일반적으로 작품에 눈, 뭐 얼굴, 어떤 둥근 형태, 부드러운 곡선 이런 색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걸 존재로 약간 생각을 해요. 근데 더군다나 이 노랑 이 러버덕이 둥근 몸을 가지고 또 눈도 있잖아요. 그 단순한 표정 여기에서 생명을 사람들이 이제 이 생명의 시선으로 본 거죠. 그래서 감정을 덧입혔고 저는 여기서 또 오리의 어떤 부드러운 어떤 그 곡선도 있지만 노란색이 다 있다고 봐요.
1: 진짜 사랑받았나? 네.

0: 말로.
1: 맞아요.
0: 아, 네. 그렇군요.
1: 그래서 정말 러브덕이 영원히 남는 조각이면 좋겠지만 영원히 남는 조각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도시 위에 좀 떠올랐다가 사라졌지만 그 앞에서 웃고 사진 찍고 함께 했던 기억은 정말 오래 남아 있다라는 거죠.
2: 이거 아이디어만 좀 빌려갖고 네. 비슷하게 비슷한 건 아니더라도 좀 다른 모양으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그 울산에 뭐 대화강도 좋고
0: 맞아요.
2: 뭐
0: 일산 해수욕장도 좋고 이렇게 뛰어놓으면 이렇게 좋겠다.
2: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되게 명물이 될 것 같은데.
0: 그럼 이제 이걸 보러 또 관광객들이 많아질 오잖아요. 것 같거든요.
1: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0: 야.
1: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무게며 이렇게 조금 이제 관리가 쉽지 어렵지만 그래도 다 기술자들이 계시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태화강 괜찮아요.
2: 남미 씨 얼굴 모양으로
0: 아, 그러면은 밤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도 그 이목구비가 없어서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럼 이 작가님은 네. 지금도 아, 여러 가지 동물
2: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계시나요?
1: 맞아요. 전 세계로 돌아다니시고 굉장히 다 사랑받는 작품이에요. 이 작가가 2023년에 개인전을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했어요. 근데 이게 실외 작품들이잖아요.
2: 예, 예, 예.
1: 이거를 축소시켜가지고 실내에서 이 뭐 오리며 예. 그 토끼며 이런 것들을 전시를 했습니다.
2: 요거 그래서 굿즈로 만들어 팔면 많이 팔리겠네요.
0: 진짜요? 그 앞에서 진짜.
1: 근데 이런 모양은 사실 있잖아요.
0: 많으니까
1: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저는 그것도 떠올렸어요. 겨울에 왜 진짜 오리 모양 이거 딱 눈을 이렇게
0: 네, 만들잖아요.
1: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세워 놓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 캐릭터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뭐 사용한다 해서 저작권이 걸리진 않을까? 이 크기로 하실 거 아니잖아요. 16.5m.
0: 그 정도는 뭐. 들고 갈 수도 있죠.
1: 그러니까요. 예. 가능하다고 봐요. 네.
0: 아, 갑자기 마당 있는 집 이런 집에 가운데 좀 너무 귀엽겠다.
1: 그죠.
0: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2: 예. 자, 그러면 한 줄 미션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주시죠.
1: 네, 한 줄 미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플로렌타인 호프만의 러버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작품을 검색해서 감상하시고 작품에서 느껴지는 여러분만의 한 줄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2: 자, 오늘은 어떤 노래를 선곡하셨나요?
1: 네, 날아야죠. 네, 체리필터의 오리 날다 같이 듣고 싶어요.
0: 네,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작가님과 또 다음 주에 재밌는 이 명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울산 화계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계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1: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0: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블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 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고향의 맛 추억의 맛 전통 민물고기 원조집 북구 매곡동 현진 민물 매운탕에서 식사권, 가족 외식도 중요한 회식도 최상급 재료로 만든 깊고 진한 샤브샤브 울산 동구 샤브안에서 식사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계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제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0: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인세 성원 에드피아.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보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절세의 왕 절정.
1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2: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9: ISA는 삼성증권이다.
13: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4: 자, 오늘 명화극장은 좀 친숙한 작품이었어요. 러버덕.
0: 아, 맞습니다. 그래서 덕이 들어가는 노래가 뭐가 있나 했더니 옛날에 DJ 덕이라고 불렀잖아요.
14: 아, 맞습니다.
0: DJ DOC의 DOC와 춤을 듣고 3시 5분에 돌아옵니다.
14: 어디 가지 마세요.
15: 1, 2, 3.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철새 홍보관 생태해설사 박명희입니다. 태화강에 오리들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데도 모여 지내죠.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는 포식자를 함께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 즉 공동 방어 전략입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에세이.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7: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8: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7: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3시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6.3 지방선거와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등록을 원하는 후보자는 선거구별 기탁금을 납부하고 재산과 병역, 전과, 학력, 세금 납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오는 18일 투표용지가 인쇄되고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됩니다. 한편 거소자 투표용지는 오는 24일에 발송되며 사전투표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65만여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지급되며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존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여부는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와 울산페이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올 들어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서울 다음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올 들어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총 2.13%가 올라 3.1%가 오른 서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전세 가격도 올 들어 2.68% 상승해 2.89% 오른 서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울산 지역 교사 10명 가운데 4명은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고 항의성 악성 민원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 교사 노동조합이 367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1.4%가 최근 1년 사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는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이 27.6%로 가장 높았고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20.3%, 경제적 처우 불만족이 17.5%, 과도한 행정 업무가 16.6%로 뒤를 이었습니다. 울주군과 울산 테크노파크가 AI 기반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맑은 날씨 속에 낮 최고 기온은 평년을 웃도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13도에서 25도의 분포로 낮 한때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울산 지방 현재 기온 22.5도입니다. 박성원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마사회 회장 우희정입니다. 고릴라는 술래잡기를 하고 놀고 수달은 미끄럼을 타고 놉니다. 큰 까마귀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코끼리는 코싸움을 즐기죠. 동물들이 잘 놀기 위해선 환경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동물이 본성과 습성을 살려 고유의 행동을 하면서 살 권리, 동물 행동권이라고 합니다. 내 반려견 반려묘는 잘 놀면서 살고 있나요? 동물을 사랑한다면 먹이고 재우는 것만큼 잘 놀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상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아이고마 지방선거가 며칠 안 남았다고 거리에 정당 현수막으로 완전히 도배를 다 했비다.
1: 아줌마 공업타 로터리 가봤어요.
0: 어디요? 어디요? 공업타 로터리에?
1: 건물 전체를 후보 현수막으로 완전히 감쌌더라고요.
0: 아이고
1: 그쪽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거기 아유. 건물 세입자들은 창문도 못 열고 얼마나 답답할까 어우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니까요.
0: 아 근데 현수막 크기는 규정이 없어. 여기저기서 더 크게 크게 크게 아주 막 얼굴이 티 나올라 하던데 현수막이 점점 더 커져.
1: 아니 근데 건물주랑 상의만 하면 그 건물 전체 크기의 초대형 현수막을 게시해도 되고.

0: 왜요? 여러 개 달아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이고야.
0: 아니 근데 건물주랑 상의가 돼도 세입자들의 의견을 낼 수가 없잖아요. 어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1: 보자, 그 선거기간인 21일부터는 후보자마다 선거구 내에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 그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하니까는 앞으로 더 늘어나겠네.
0: 아이고.
1: 줄어들진 않겠다. 이러다가 또 신호등 가리고 하면은 사람들 안전을 못잡기고 이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0: 그러니까요. 거리에 현수막이 막 여기저기 걸려 있으니까 눈도 어지럽고 정작 중요한 신호는 놓치기 쉽다니까요.
1: 아이고, 물론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서도 얼마 전에 경기도 포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현수막을 고정하는 줄에 목이 걸려가지고 119 실리 갔다 가는데 아니 현수막이 아 키높이랑 비슷한 위치에 설치돼갖고 이거 당선되면 다가 엉망진창이네 진짜.
0: 높이랑 크기 개수 뭐 위치 뭐 이런 규정이 정확히 있어야지 안 되겠어요 정말.
1: 아 이것도 선관위에서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되겠구만요.
0: 그러니까요.
1: 이게 다 후보들이 자기들 얼굴 알리려고 현수막을 전부 많이 붙여놓은 게네. 사실 중요한 거는 얼굴 알리는 게 아니고 뭔 공약을 갖고 있는지 우회되는지를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0: 맞아요, 맞아요. 대형 현수막보다 우리 동네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 공약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1: 아이고, 우리 동네를 더 잘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누구를 뽑아야 되노? 그러니까 주민들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 절대 현수막 좀 걸지 마소. 알았지? KBL이 불러줍니다. 이러지 마, 제발.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0: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2: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5: 제초제는 타타타.
6: 한얼 사이언스.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10: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9: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10: TBX 타고 상품권 타고.
9: 트러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10: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11: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2: TBX.
1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자, 한 주 동안 밀린 여러분의 신청곡 놓치지 않고 여기서 다 땡겨드립니다.
4: 신청곡 땡겨 땡겨. 자, 오늘 땡겨드릴 첫 번째 곡입니다.
3: 9655번님 화끼맨 라디오. 네. 너무 재밌어요. 사랑합니다.
4: 아유, 감사합니다.
3: 하우스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열무농사요.
4: 맛있겠네요.
3: 예, 2,000원에 풍등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4: 네, 7777번님은 모정의 세월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이 두 곡 오랜만에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0: 네, 7777번님의 신청곡 모종의 세월 함께 들었습니다.
1: 네, 샵 2848번으로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신청곡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0319번님이시네요.
0: 정동원의 화양연화 신청하셨네요.
1: 아, 군생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허. 네, 4158번님도 한 곡 더 신청곡 주셨습니다. 정훈이의 꽃밭에서 함께 들을게요.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3: 청취자 여러분, 중고차 팔 때 고민되시죠? 이젠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한 절차 없는 빠른 길, 정직함을 지키는 바른 길, 내 차의 가치를 높여주는 지름길. 이 모든 길 끝엔 두바이 무역이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의 종착역,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4: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

0: 가서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97.5 MBC 라디오.
2: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3: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4: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5월 가정의 달 특집
1: 화깨라 영감님들 다 모여라.
0: 자, 시의 영감을 피워줄 화깨라 영감쟁이들 다 모였습니다.
1: 영감이 피어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5월 가정의 달 특집 화깨라 주최 애청자 시쓰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0: 박수. 자, 이 대회를 있게 해준 원조 영감쟁이죠. 강원석 씨 나와주셨습니다.
1: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아, 3주째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너무 행복합니다.
1: 아유, 지난주에는 아주 그냥 눈물 콧물을 다 빼고 가셨는데 이번주 자신 있으세요, 강원석 씨님?
2: 자신 없습니다.
0: 네. 아, 예.
1: 이제 아예 자신 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0: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도 5월 가정의 달 특집으로 네. 부모님, 가족, 어린 시절에 나에게 보내준 시를 주제로 해서 시를 소개해드릴 텐데
1: 네.
0: 자, 그럼 뭐 첫 번째 시부터 들어가 볼까요?
1: 네, 오늘 또 장원 발표가 있는 날이니까 여러분들 어떤 시가 나오는지 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윤호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0: 제가 할까요?
1: 들어보겠습니다.
3: 민들레처럼 노란 예쁜 꽃을 피우시다 온갖 힘든 역경을 견뎌 오신 민들처럼 강하고 고운 나의 어머니. 지금은 앙상이 자식을 흩어놓으시고 홀로 메말라 가시는 꽃이 내 어머니 같은 민들레입니다.
1: 아, 뭐 배윤 아나운서님 목소리 좋은 줄 알았지만 아주 네. 시와 어우러지니까
2: 시 방송을 이렇게 잘하시는 아나운서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0: 아, 예, 예,
1: 목소리
0: 예,
1: 좋기로 또 유명하시죠. 예.
0: 아, 이게 또 이 시를 고른 이유가
1: 예. 네.
0: 아, 어머니 생각이 나서
1: 네.
0: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혼자 되셔가지고 혼자 키우셨거든요.
1: 3남매를 키우셨다고 했잖아요. 예, 진짜 대단하신 어머님.
0: 두 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혼자 키우셨는데 이 어머니란 얘기만 들으면 이제 울컥울컥해서.
1: 맞습니다. 네, 2572번님도 너무 멋지게 시를 지어주셨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네.
2: 민들레라는 꽃이 봄만 되면은 어느 곳에든 피어 있는 그런 꽃이잖아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어떤 역정이 닥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살신성인 하시고 우리 배윤호 아나운서님 어머니처럼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어머니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2: 민들레라는 시가 참 가슴에 와닿고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어머니와 연관시켰다는 그 자체가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0: 이
2: 네.
0: 민들레라는 꽃이 되게 아무데서나 막 자라는 그렇죠. 꽃이잖아요. 그런데
1: 네.
0: 잘 죽지 않고
2: 생명력이 그만큼 그렇죠. 질기죠.
1: 예. 간열인 것 같은데도 또 강한.
0: 예.
1: 아, 그런 또 민들레
0: 그래서 어머니하고 연관을 시킨 게 아닌가.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생각이 듭니다.
2: 네. 우리 저기 배윤호 아나운서님을 위해서 갑자기 제가 또 오른 시상이 하나 있는데
1: 네.
2: 제 시 중에 어머니라는 시가 있거든요.
0: 예.
2: 그걸 한번 먼저 낭송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1: 또 이렇게 배윤호 아나운서를 네. 위해 예. 시를 또 준비하셨어요. 우리 강원석 시인님의 시부터 한번 또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2: 어머니 강원석. 어머니 한숨으로 푸른삭 틔우고 어머니 눈물로 붉은 꽃 피웠습니다. 그 향기 짙고 짙어 나비도 취하는데 어머니는 어이해 꽃이 지듯 가셨나요. 어머니 어머니 꽃이 예쁜 오늘은 어머니 그리워 마냥 웁니다.
1: 네, 우리 강원석 시인의 어머니 함께 들었습니다. 이 시도 노래가 될 것 같은데요.
0: 이거는 마지막 단락이 아니고

0: 마지막 전단락에서 아. 울컥하네요. 네.
1: 아, 어머니란 이름이 다들 진짜 시 없이는 진짜 살 수 없을 만큼 지을 수밖에 없는 단어잖아요.
2: 시니 한 줄만 읽어도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시를 쓸 수가 정말 없거든요. 힘들거든요. 아. 그런데 저는 어머니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가 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2: 어머니만 딱 들었을 때도 눈물을 왈칵 쏟을 수가 우리가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우리 배윤아 아나운서님 어머니께서 아버님을 두 살 때 여의시고 혼자서 그렇게 자식을 키웠다는 것은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 시를 저는 제 경험에다가 상상력을 보태서 시를 쓰는데 이 시는 제 경험이라기보다는 제 가족 중에 누군가의 경험을 제가 대신 이제 시로 표현한 시거든요.
1: 네.
2: 그래서 어머니께 존경한다는 말씀 대신 좀 드리겠습니다.
1: 아, 예. 네. 아, 여러분과 함께 시 쓰기 대회 저희 가정의 달 특집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말씀해 주셨던 시는 어머니의 좀 이렇게 아련함이었고
0: 예.
1: 제가 받은 시는 어머니 바쁨이 느껴지는 시거든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6590번님의 시입니다. 엄마의 점심시간. 뛰어라, 집으로 뛰어라. 엄마들이 공장 밖으로 뛰어나간다. 엄마의 점심시간이 시작됐다. 쓱쓱싹싹 후다닥. 엄마의 점심시간은 오늘 우리 집이 깨끗해지는 시간이다. 엄마의 점심시간은 오늘 초등학생인 내가 엄마와 잠시 만나는 시간이다. 12시 50분 엄마의 점심은 끝났다. 뛰어라, 엄마의 점심시간은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엄마의 점심시간,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한 시간. 우리 엄마는 점심은 드셨을까? 이 시에 대한 부연 설명을 6590번님이 보내주셨는데 전업주부였던 어머니가 8시부터 밤 7시까지 인형 공장을 다니시며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셨었대요. 근데 이제 중간에 와서 이제 아이를 챙기느라고 후닥닥 뛰어오셔가지고 같이 밥 먹고 다시 공장으로 가시던. 근데 이제 그때 엄마를 보는 따님의 마음은 엄마를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그 마음을 시로 남겨주셨습니다.
0: 아니 근데 어머님들은 왜 다들 이렇게 고생하시고 희생하시고 이러셨나 몰라요.
1: 진짜. 예.
0: 근데 또 그 시절이 이제 굉장히 힘든
1: 맞습니다.
0: 시기이긴 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잘 못 살던 시절이었으니까. 네.
1: 자 지금 한 분이 말이 없죠. 울고 계십니다.
0: 예,
1: 우리 강원석 씨 오열을 지금. 야 근데 저는 애청자분들도 되게 뜻깊은 시간인 게 시인을 울렸다. 내 시로.
0: 그러니까.
1: 예. 6590번님 아우 지금 뭐 완전 터지셨어요. 우리 강 시인님께서.
0: 저는 이렇게 어머니에 관련된 시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도대체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사실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수술을 하셨는데 그날 저도 모르게 아버지 그냥 나중에 오시라고 이거 오면 오시면 어떻게 됐어? 뭐 어떻게 언제 나와? 이거 아니, 하시니까 그래도,
0: 아니 아, 내 아내가 수술을 들어갔는데 자식들이 이따가 오라고 그러는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1: 답은 어쩔 거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화낼까봐 여기서 밝힙니다. 예. 어떠셨어요 이 시?
0: 예.
2: 제 밝게 쓰셨잖아요.
0: 예. 좀 진정하시라고 제가 농담한 거예요.
1: 네, 저희도 그랬어요.
2: 아 정말 오늘처럼 이렇게 방송하면서 당황스럽기도 처음인데요.
1: 예.
2: 밝은 가운데서도 그 어머니의 그 치열함이 생각이 나서
1: 맞아요.
2: 우리가 인생을 갖다가 가치 없게 살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의 삶은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주신 고귀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저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또 올라가지고 오늘 저는 또 눈물을 훔쳤습니다.
0: 네.
1: 이게 또 부연 설명을 또 적어주셔서 저희가 또 더 가깝게 느꼈는데 지금 80대가 된 어머니시라고 합니다. 50대 딸이 감사한 마음.
2: 언제까지나 어머니가 건강하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1: 네. 아, 그 살아온 얘기를 해주셔서 강원석 시인님의 또 시집 이름이잖아요. 어떻게 사세요?
2: 네.
1: 요 시도 한번 듣고 싶은데 한번 들려주시죠.
2: 어떻게 사세요? 강원석. 아이들 커가는 거 보면서 웃음 짓다가 부모님 늙으시는 거 보면서 눈물 짓고 가끔은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건지 생각하다가 그저 곱게 물든 저녁 하늘에 마음 빼앗기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0: 감사한 삶인지, 남처럼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삶인지, 그렇게 느끼며 그렇게 삽니다.
1: 오늘 주제랑 딱 맞는 시가 그러니까요.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또 이렇게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시도 읽어보고 또 이렇게 시인님이 나오셔서 직접 또 읊어주시니까 생각이 좀 많아지는 5월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많은 분들이 시를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장원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예. 고르실 수 있겠어요, 시인님?
0: 걱정입니다.
1: 아, 자, 정말 오늘 이렇게 또 2주 동안 시를 들어보시고 어떤 시간이셨는지 궁금해요.
0: 예, 울산 MBC에 와가지고 라디오 방송을 처음 했는데 네. 정말 오길 잘했다는. 제가 집이 서울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오는데
1: 맞습니다. 먼 걸음 해주셨어요.
0: 산 넘고 강 건너서 왔는데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고
1: 네.
0: 우리 울산 시민분들의 이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 앞으로 더 좋은 시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2: 이렇게 그 청취자들이 보내온 시를 보시면 시 쓰시는데 좀 도움이 되세요?
0: 너무 많은 시상이 떠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마치고 서울 가면서 예, 예. 기차 안에서 그걸 갖다가 고스란히 글로 옮길 생각입니다.
1: 이야, 너무 감동적이네요. 예. 여러분의 그런 그 영감을 주신 게 어떻게 시가 될지도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아차상 세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제가 할까요?
1: 예, 네. 시인님 직접 발표해 주시죠. 아차상 세 분입니다.
0: 네, 3283님 스프링마차님, 6590님
1: 축하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네, 세 분께는 맛있는 식사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3: 축하합니다.
1: 야, 이 아차상을 뚫고 그렇다면 장원은 누구신지 발표해볼까요?
0: 장원의 시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 네.
0: 엄마 떠난 그날처럼 비가 억수로 오네 를 쓰신 5월이 오네 827 하나님
1: 축하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와,
2: 축하합니다.
1: 네, 8271님께는 30만원 상당의 와. 풀빌라 숙박권과 저희가 식사권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와, 정말 고르기 힘들었습니다.
1: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2: 네. 아니, 어떤 면에서 장원을 이렇게 뽑으신 거예요?
1: 네, 많은 시 중에 5월이 오네를 선택하신 이유.
0: 예. 5월이 곧 오고 있잖아요.
1: 왔고 이미. 예, 그죠?
0: 예. 이미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엄마들은 그날처럼 비가 억수로 오네 이분의 마음을 제가 좀 달래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한 구절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1: 네,
0: 시라는 거는 누구나 읽고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게 좋은 시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했고 감동을 했기 때문에 이분께 드렸습니다.
1: 네, 많이 참여해주신 분들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사세요의 주인공 강원석 시인님과 3주 동안 시 이야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2: 예.
1: 그래서도 5월이 풍성해진 것 같은데요.
2: 그렇습니다.
1: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인님께서 이 노래 함께 듣고 싶다 하는 노래, 본인이 직접 지으신 노래로 네. 골라주세요.
0: 꿈을 꾸고 있는 모든 분들의 그 꿈을 응원하기 위해서 변진섭 씨와 제가 지은 노래가 두 드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 네.
0: 꿈을 두드린다, 그리고 영어로 두 드림, 꿈을 가자.
1: 네,
0: 그래서 두 드림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또 계절이 바뀌면 네. 한 번 더 놀러 와주십시오.
0: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2: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예. 여러분과 함께 영감제이, 영감을 느낄 수 있는 시인을 울린 그런 3주였습니다. 강원석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선물에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1: 선물은 무슨 선물이요? 확개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0: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거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호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1: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0: 진짜 최고다.
1: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0: 와우!
1: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0: 우후!
1: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0: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고

0: 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1: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0: 진짜네.

0: 넘어?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4: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3: 탄탄방수
4: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5: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7: 유동골뱅이.
8: 자, 오늘 5월 가정의 달 특집으로 네. 강원석 시인님과 함께한 애청자 시 쓰기 대회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7: 아우, 네, 또 시인님 또 다음에 오셔가지고 좋은 시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신성우의 서시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8: 자, 이 곡 들으면서 저희들은 물러갔다가 내일 오후 2시 5분에 다시 옵니다.
7: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명미자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봉사시간이 3만 시간을 넘게 되었네요. 지식은 머리에 머물 때 자격이 되지만 손끝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될 때는 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도움이 돼서 손끝에 수고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나누기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유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됐세.
1: 알쏘!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4시 뉴스입니다. 오산 공군기지 등 국내 주요 군사시설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고 관제통신을 감청하려 한 중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중국 국적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10대 남성에게는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에 대해서도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코스피가 137.4포인트 1.75% 오른 7,981.41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4.16포인트 1.2% 오른 1,191.09에 마쳤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4원 오른 1,491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폭을 넓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0.28% 상승하면서 전주 0.15%보다 상승폭을 2배 가까이 키웠습니다. 강남구는 0.19%로 올라 12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서초구는 0.04%에서 0.17%로 4배, 송파는 0.17%에서 0.35%로 2배 이상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용산구 역시 0.07%에서 0.21%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서울 지역에선 성북구가 0.54%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부검 결과

0: 추락사로 추정된다는 예비 소견을 내놨습니다. 골절 등 추락 손상으로 볼 수 있는 상처들이 확인됐고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2주일에서 한 달 이상 걸릴 예정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을 반란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계엄 당일 곽 전 사령관이 부하들에게 국회 침투와 봉쇄, 선관위 병력 투입 등을 지시해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을 저질렀다는 혐의와 관련한 조사입니다. 지난 3월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던 곽 전 사령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건 처음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부산 15도 등 10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부산 23도 등 22도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31도입니다. 이선영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살다 보면 기가 참 세다 싶은 사람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짜 기가 센 사람일까? 어느 작가가 토론을 해봤는데 초반엔 주장이 강한 사람,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 말을 크게 많이 하는 사람이 꼽혔다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기가 최고 센 끝판왕은 또 다른 두 유형이었답니다. 불편과 불안을 참 잘 견디는 사람, 그리고 타인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늘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사람. 살아보니 인내력합과 돌부처 스타일, 이 둘이 시끄럽고 요란한 사람을 다 이기더라. 맞나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톡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유쾌하니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 이건 외모 평가 아니에요. 그냥 네. 연구 결과입니다. 얼굴이 크고 넓적할수록 다혈질이고 공격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답니다.
0: 누가 그래?
1: 이마춘에 역시 개그맨이야.
0: 아니, 얼굴이 큰 입장에서는 좀 불쾌한데요.
1: 리액션 맛있게 해.
0: 아니, 제가 그렇게 네? 공격적이진 않아요. 누나 아시다시피.
1: 공격적이진 않아요.
0: 네. 그럼 얼굴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한 거 아닐까요?
1: 아니 그렇지 않아. 네. 그런가? 봐봐요. 네?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 그리고 베스스파 대 브루넬 대가 이렇게 공동으로 모여 진행을 한 거래요. 영국 쪽이 얼굴이 작아서 그런가? 이분들이 이게 진화론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0: 잠깐만요. 얼굴이 크게 진화하면서 공격성도 커졌다 뭐 이런 결과예요?
1: 그건 아니고 네. 광대뼈하고 연관이 있대요. 그러니까 얼굴뼈가 튼튼할수록 타인의 주먹질을 더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0: 아 진짜?
1: 재밌는데?
0: 한마디로 맷집이 강하다 뭐 이런 거네요.
1: 그렇죠. 그리고 그게 남성 호르몬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테스토스테론이 얼굴을 더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네요.
0: 아, 그래요?
1: 이거 결과에 동의하세요, 문천식 씨?
0: 그렇죠. 저도 남자거든요.
1: 지금 묘하지 네. 입장이 얼굴이 큰 사람들이 다혈질이고 공격적이다 그럴 때는 공격적이다 그럴 때는 누가 그러놓고 네. 남성 호르몬이 많대요. 그거는 좀 가져가고 싶은데. 근데 예. 이거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많대요.
0: 하긴 아마 얼굴 하나로 그죠.
1: 맞아.
0: 이걸 결정하기는 어렵죠.
1: 맞아. 그 얼굴 크다 작다 기준이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0: 요즘 뭐 SNS 유행하는 게 있다면서요.
1: 그러니까 나 이거 네. 보고 진짜 빵 터졌잖아요. SNS에서 유행하는 얼굴 크기 측정법입니다.
0: 네.
1: 자, 턱 끝에 손바닥을 대요.
0: 네.
1: 그리고 얼굴을 가렸을 때 눈썹까지 가려지면 얼굴이 작은 거래요. 해보세요.
0: 저는 손이 엄청 큰가 봐요. 가려지네.
1: 진짜?
0: 예. 네. 그러니까 조물주가 미안하니까 응. 얼굴 크게 만들어놓고 미안하니까 천식이 부끄러울 때 가려하고 손도 크게 만들어줬어요.
1: 그래서 부끄러운 일 많이 하는 거예요? 조물주 뜻을 받들어서?
0: 그렇죠. 라디오인데 얼굴 가리는 거예요?
1: 아이고 웃긴다.
0: 재밌다.
1: 근데 이거 대체적으로 진짜 네. 손이 크면 가려지지 않나?
0: 근데 몽골 전사들이 진짜 네. 광대뼈가 톡 튀어져나가지고
1: 그래
0: 네. 파이터도 요즘 잘 나간 사람 많거든요. 몽골
1: 예전에
0: 쪽에도.
1: 바이킹족도 보면
0: 맞아요.
1: 굉장히 광대뼈도 그렇고 호전적이잖아요.
0: 그렇죠. 눈썹도 툭 튀어나가지고
1: 그러니까 다 믿을 건 아니지만 또 다 무시할 건 아니다.
0: 그러네요.
1: 민혜경 씨의 얼굴 첫 곡으로 얼굴이래.
0: 네.
1: 민혜경 씨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어요. 보고 싶은 얼굴.

0: 보고 싶은 얼굴. 정답 카리나.
1: 아하. 네. 그렇군요. 부끄럽네요.
0: 얼굴 가려야지.
1: 수시로 부끄러운 가려야지. 일을 일삼는군요. 네. 근데 요즘 확실히 그거 느끼지 않아요? 그 젠지 세대들 체형을 보면 네. 얼굴 작고 무릎 이하로 길고.
0: 맞아요. 부정하기는 좀 그런 게 네. 저희 아들 딸도
1: 달라 비율이.
0: 오, 비율이 되게 좋아요.
1: 속눈썹 길고.
0: 오, 어떻게 알았어요?
1: 그러니까 우리 때 동창들 네. 몸매 보면은 거의 머리 몸통 발 정도.
0: 그리고 상하체 1대1이었어요 우리 동창들은. 근데
1: 저도 요시, 그렇고
0: 요즘 애들은 발육이 남달라요.
1: 달라. 네. 그 이게 약간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뭔가 왜 사막을 그 횡단하는 낙타가 속눈썹이 긴 이유가
0: 맞아요.
1: 그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디기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태어나는 친구들이 뭘 그렇게 견뎌야 되는지 다리도 길어지고
0: 그러니까요.
1: 오, 눈썹도 길어지고 얼굴도 작아지고
0: 다들 잘생기고 이쁘더라고요. 보기 좋아요 요즘.
1: 맞아. 네. 비율이 달라. 자, 오늘은 아유 그런 면에선 참 뭐랄까 MZ세대지만 우리와 같은 비율로 네. 참 친근함을 주는 말자할매 함께하는 날입니다.
0: 참 귀여우시죠.
1: 근데 말자할매는 진짜 너무 매력 있어. 보면 볼수록. 유쾌한 고민상담 할매 할배 상담소 3부에서 함께하십니다.
2: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9: 정말 손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웃음 편지 쓰실 배짱씨?
10: 맞습니다. 안 쓰면 진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꼭 두 대.
9: 월 1200만원 상당의 상품과 상품이 걸려있는 지라시 웃음 편지.
10: 작은 에피소드 하나도 좋습니다. 웃음 편지방에 올려주세요.
9: 저희가
11: 집요하게 살려드리겠습니다.
8: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12: 지라시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렛츠고.
13: 제목 어둠 속의 신혼 싸움. 주소 없이 연락처만 적어주신 안보미님 사연인데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4: 안녕하세요. 써니언니 천식오빠. 네. 저는 결혼 8년차를 향해 가고 있는 평범한 부부입니다. 문득 신혼초 에피소드가 생각나 사연을 써봐요. 때는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0: 동안 언니네 가족과 신혼부부인 저희가 같이 친정 부모님 댁에 놀러 갔어요. 네. 그리고 하루를 잘 보내고 밤이 돼서 각자 잘 준비를 했죠. 언니네는 아이가 둘이라 큰 안방에서 자고 부모님은 거실에서 주무시고 저희 부부는 작은 방을 배정받았어요. 네. 그렇게 작은 방에서 불을 끄고 잠들기 전 남편과 뭐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죠.
1: 자기야, 오늘 저녁에 진짜 밥 맛있더라. 고기가 살살 녹아.
0: 그치 그치.
1: 아 맞다. 그 아까 굽고 남은 소고기 있잖아. 그거 어디다 뒀어?
0: 그거 내가 안 치워서 모르겠는데? 오빠가 치운 거 아니야?
1: 아 진짜 맛있었는데.
0: 근데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몇 점 못 먹었어.
1: 아 진짜 어디 치웠는지 몰라?
0: 모른다니까.
1: 에이 혼자 먹으려고 어디다 숨겨놨네.
0: 뭐?
1: 응?
0: 평소 같으면 그거 그냥 당연히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녁 먹으면서 술도 한잔 한 터라 아 뭐랄까 제가 그냥 많이 예민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1: 들어놓고 뭘 못 들은 척을 해. 어디다 숨겼어? 뭐야 진짜 숨긴 거야?
0: 안 숨겼어.
1: 아이, 내가 늘 말하잖아. 다이어트 할 생각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덜 먹어야 돼. 그 혼자 고기 빼돌려서 먹고 살 안 빠진다고 징징거리면 그 살이 빠지나?
0: 아 내가 안 숨겼다고.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고 아마도 그 목소리가 거실로 새나갔나 봐요.
1: 아이고야.
0: 거실에서 주무시던 엄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2: 얘들아 안 잤니? 늦었다 얼른 자.
0: 네 엄마.
1: 네 자모님.
0: 그렇게 대답하고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마치 잠든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거실 인기척이 안 들리자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아니 오빠는 어떻게 연애 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변하질 않아? 그렇게 막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 속 뒤집어놓고 장난이라고 하면 끝이야?
1: 아 내가 뭘? 아 그리고 좀 더 솔직히 말해볼까?
0: 뭐?
1: 네가 고기 숨긴 거 맞잖아. 야 더러울 거 치워서 안 뺏어 먹는다.
0: 아 진짜 말 다 했어?
2: 안 잘 거니? 어? 아버지 깨실라.
0: 아 네. 내가 오빠하고 연애할 때 몇 번을 헤어지려고 그랬는지 알아?
1: 야 나는 뭐 네가 1에서부터 10까지 다 좋았다니?
0: 아 진짜 웃긴다. 결혼 6개월 만에 이렇게 본심이 나오는구나.
2: 조용히들 안 해 진짜? 얼른 자.
0: 네.
1: 네 장모님.
0: 아 너무 졸립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1년 되기 전에 혼인신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를 말렸는데 그 말이 진짜 딱 맞네 딱 맞아.
3: 야 넌 어떻게 친구들이 죄다 발랑 까진 애들만 있어 좀.
0: 뭐? 발랑 까져?
2: 아우 쟤들이 진짜 왜 저럴까 진짜. 이 집에 니들만 있니?
0: 아씨 집은 왜 이렇게 방음이 안 돼. 거실에서 들리는 엄마 고통 소리에 우리는 다시 침묵했죠. 근데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남편하고 저는 몹시 막 아니 열이 받은 상태였어요.
1: 야 솔직히 네 친구들은 욕도 막 입에 달고 살잖아.
0: 기시네. 그러는 네 친구들은 상식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 있긴 하냐?
2: 아우 조용히 좀 하라고.
0: 21세기에 문어 발련애가 가당키나 하냐?
1: 야 남의 친구인데 그 건드리지 말자. 문어 발련애
0: 건드리긴 오빠가 먼저 건드렸잖아.
2: 조용히 해 진짜. 아우 저것들이 진짜
0: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아니 이게 들려? 아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는 게 불도 못 켜고 그렇게 들릴 땐 말 땐 막 ASMR로 속삭이면서 서로에게 맹공격을 퍼붓던 거예요.
1: 누워서요?
0: 네 누워서요. 자는 척하면서. 그날따라 달빛도 없었는지 네. 방안이 정말 새까맣고 깜깜했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팔이라도 들어올리면 옆에선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1: 아 너 지금 장... 뭐 다 치냐 지금?
0: 친 거 아니거든? 팔 뻗었는데 오빠가 걸린 거지.
1: 아 진짜...
0: 그냥 걸린 거라고. 왜 아무 말 안 해? 자냐? 뭐야? 아 분자식 분자식 울어? 아 왜 다 피웠어? 아씨 진짜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 인간이 싸우다 말고 잠든 건가? 아니면 내 말 듣기 싫어서 일부러 대답을 안 하는 건가? 하지만 계속 제가 물어봤는데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화가 났죠. 머리 꼭대기까지. 아니 싸움에도 뭔가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시당하는 것 같잖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후레쉬를 켜서 남편 얼굴을 빡 비쳤어요. 그러더니 세상에 남편이 눈을 잔뜩 찡그리고 얼굴을 있는 대로 구기면서 짜증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1: 아우씨.
0: 언제네 언제네 멀쩡히 깨 있어.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1: 야 대답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있었다. 왜?
0: 저는 그 말에 또 화가 났지만 더 싸웠자 이거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0: 생각해서 눈을 빡 떠보니까 헐! 남편이 제 얼굴에 휴대폰 후레쉬를 빡 비추는 거예요. 눈부셔씨, 아, 저리 못 치워.
1: 눈 떠. 갑자기 불빛이 비치면 얼마나 괴로운지 너도 느껴봐.
0: 미쳤나 봐.
1: 눈 대, 돌리지 마, 눈 대.
0: 오, 너만 휴대폰 손전등 있어? 나도 있거든.
1: 아, 눈부셔.
0: 눈 대. 눈 대.
1: 아, 이게 근데 아직 반성을 못하고. 눈 대, 눈 대.
0: 너, 나 대, 너 나 대, 너 나 대라고.
2: 아, 잠 좀 자자.
0: 그렇게 고실 부모님까지 다 깨워가며 심각하게 싸웠는데 아니 시간 지나고 보니까 너무 너무 웃긴 저희 부부의 추억이 돼버린 거예요.
1: 눈대 처음 들었네 진짜.
0: 정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맞나 봐요. 아니 지금도 싸울 때가 있죠. 있는데 아휴, 그때마다 화해의 제스처는 이 한마디입니다.
1: 또 눈 댈래?
0: 눈 떠도 아니고 눈 대. 아, 이거 뭐야?
1: 진짜 웃기다.
0: 눈을 어디다 대야 되는 거니? 아휴 몰라요. 그래도 웃음이 나서 덕분에 싸움이 조금은 빨리 끝나는 것 같기도 해요. 오빠 아니 여보,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싸울 때도 있겠지만 알콩달콩 잘 살자. 사랑해.
3: 아, 자다 분했나 봐. 아, 눈 대.
1: 너무 리얼하다 그죠? 예, 재밌다.
3: 눈 떠도 아니고 예. 갖다 딱 대. 눈 딱 대.
1: 요즘에 운전할 때 한 번씩 속된 말로 눈뽕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눈부실 때.
3: 아 그래 그래요?
1: 예, 상향등 같은 거.
3: 아
1: 예.
3: 진짜. 예. 근데 정말 유치한데 궁극적으로 넓은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 두 부 그냥 애정행각 아니에요 이거?
1: 그렇죠.
3: 이 정도면? 예. 싸우면 진짜 싫어서 싸우면 속닥속닥이 안 돼요.
1: 말 안 해요.
3: 그럼. 예. 아 너무 웃긴다. 근데 장모님이 애지간히 귀가 밝으시네.
1: 와 소머즈 소머즈 다 들어. 와, 와.
3: 그러니까 약간 부부싸움 같다 싶으니까 계속 네. 귀를 대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1: 그런가 봐요. 네, 사실 어머님 때문에 지금 안방에 있던 네. 조카들하고 다 깨서 지금.
3: 다 깼지.
1: 아버님도 깨시고. 네.
3: 마지막 어머니의 절규는 최소한 옆집도 깰 수 있는 정도.
1: 맞아요. 민원 들어와.
3: 애쓰셨어요. 네. 잭스키스의 노래 듣고 올까요? 커플.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2: 문의 052-204-1812.
3: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8: 지금은 라디오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9: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8: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9: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8: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세트,
9: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8: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9: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구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10: 신이시여,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웃긴 사람은 떠들을 수 있다.
9: 웃음 편지
10: 타임머신.
9: 네, 그렇습니다. 지라시 웃음 창고에 쌓여있는 보물을 꺼내보는 시간이죠. 웃음 편지 타임머신.
10: 네, 처음 듣는 분들은 새롭고 다시 듣는 분들은 아 맞아 이거 진짜 웃겼었는데 하면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9: 먼저 사연 선정 방법 갈게요. 음악 주세요.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국아,
10: 자 이거는
9: 연락해.
10: 하지 마요 누나.
9: 누나 도와줄게.
10: 나 정국 씨 너무 좋아해 진짜. 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와서 과거에 방송된 사연 중에 제일 웃긴 것만 다시 들려드. 지라시 들어봐봐. Everybody dance. 아, 노래 까먹었다. 트위스트 킹.
9: 그쵸. 지금 아무튼, 긴장해서 그래. 김종국 씨 예. 찾아올까봐.
10: 전 이만.
9: 알아요. 김종국 씨 내원이면 안 보내요.
10: 아 그쵸.
9: 본인이 올 거예요.
10: 예. 전 이만 무게 치러 갈게요.
9: 여기 MBC예요. 김종국 씨. 10층으로 와요.
10: 웃기다.
9: 자, 이렇게 뽑힌 웃음편지 타임머신 사연입니다. 2023년 5월 3일에 소개됐고요. 경기도에서 현영근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1: 막걸리 신부름과 할아버지. 와우.
9: 아 이거 기억나. 정확히 기억나.
12: 안녕.
10: 아 그건가요?
9: 그거예요.
10: 아 자전거 타시면서.
9: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그거 너무 맴돌아가지고 아, 안녕이.
10: 빙빙 도셨죠 할아버지.
9: 아, 어릴 때 막걸리 신부름 갔다가 예, 이렇게 약간 날딸딸 하면서 이제 음주 자전거를 타시던 할아버지를 만났던 이야기.
10: 아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9: 그렇죠. 예. 시골 옛날 시골에서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했었죠. 우리 아버님들. 네. 아, 이 사연은 당시 5월 월간 베스트까지 갔었어요.
10: 네.
9: 어, 뽑혔네.
10: 오.
9: 자 감을게요.
10: 네.
13: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를 국민학교라고 얘기할 될 만큼 나이를 먹었네요. 그러니까 이 일은 제가 국민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항상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아버지 심부름으로 노란색 막걸리 주전자를 손에 들고 동네 가게집에 들렸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에 두세 번씩이요.
11: 아이고 수익도 떨어졌네. 영근아 이 막걸리 좀 받아와라.
13: 아마도 그때 한 대에 한 500원쯤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버지 막걸리 심부름을 위해 동네 농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할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제 옆을 지나가며 말을 거셨어요.
11: 안녕.
5: 안녕하세요.
11: 그래, 인사 잘한다.
13: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멈추지 않고 쓱 지나가시길래 바쁘신가 보다 하고 또 한참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뒤에서 또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11: 안녕.
5: 네, 안녕하세요.
11: 그래, 너 아버지가 누구냐?
5: 네, 저희 아버지는
13: 제가 대답을 하려는 찰나 할아버지는 또 멀어지셨어요. 아니, 대답도 안 들으실 거 왜 물어보셨지 하고 길을 걷는데 거의 가게가 다 보일 무렵 또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11: 안녕. 니네 아버지가 누구라고?
13: 저는 자전거 탄 할아버지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대답하려고 외쳤습니다.
5: 현 천자 식자 심을 다
11: 그지.
13: 진짜 알 수가 없었어요. 다만 제가 생각했던 건 자전거 타는 걸 참 좋아하는 할아버지구나 라는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가게에서 딱 막걸리를 받아 나오는 그때였죠.
11: 안녕.
13: 그러더니 할아버지는 자전거로 제 주변을 계속 맴돌며 말씀하셨어요.
11: 네 아버지가 누구라고?
5: 천자 식자십니다.
11: 그래. 자식 교육 잘 시켰네.
5: 네. 할아버지 아직도 집에 안 가셨어요?
11: 못 가고 있어.
5: 왜요? 누구 기다리세요?
11: 아니.
5: 그러면 왜 자꾸 자전거를 타고 빙빙 도세요?
11: 술빵 먹고 취해서 자전거에서 못 내리겠어. 이거 딱 한 개 먹었는데. 누가 좀 나 좀 멈춰줘. 멈추고 싶다. 오줌마. 이게 무슨 서커스다. 언제까지 타야 되는 거야. 전립선 때문에.
5: 앞에서 무슨. 진짜.
13: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 멀리서 누군가 리어커를 끌고 오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6: 참.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12: 안녕.
6: 저기 할아버지. 할아버지 계시네. 할아버지.
12: 안녕.
13: 리어카에 편히 누워계시던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드셨고 리어카를 끌고 있는 아저씨는 답답한 듯 부탁을 하셨습니다.
6: 이 리어카 좀 잡아줄래?
5: 안녕하세요.
6: 참, 난 안녕 못해. 그냥 집에 계시면 좋을걸. 이 옆집 할머니가 굳이 할아버지를 찾아보겠다고 그러셔.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모시고 나서.
5: 내가 취해가지고 가지 못해.
6: 도대체 술 얼마나 드신 거예요?
5: 술 안 먹었는데. 술빵 먹었는데.
11: 누가 내 자전거 좀 멈춰줘.
5: 누가 우리 영감 좀 잡아줘.
6: 참 이게 무슨 난리예요.
13: 그 아저씨는 리어카 손잡이를 내려놓고 할아버지께 다가가 자전거를 꽉 붙들었습니다.
6: 예, 할아버지 부탁 좀 해드려.
5: 할아버지 제 어깨 잡으세요.
11: 그래. 아이고 이제야 멈췄네. 살겠어.
5: 안녕 영감. 타 얼른 리어터 타 리어커 타.
11: 그래.
5: 진행합시다.
11: 그래 가자.
5: 가자.
11: 자네 고생했어. 이제부턴 내가 끌고 가지. 거기 어린이도 고맙고.
5: 안녕히 가세요.
11: 근데 전 내내 자전거를 탔더니 목이 마르네. 저기 어린이.
5: 네?
11: 저 주전자에 든 건 물이냐?
5: 아니요, 막걸리인데요.
11: 내 지금 너무 갈증이 나는데 그 딱 한 모금만 마실까?
5: 아니야.

0: 사람이 술을 약하자니. 어? 아니야.
1: 아니, 그래도 너무 목이 아니야. 말라. 입술만 축이게.
0: 할아버지는 제가 들고 있던 주전자를 받아들고 뚜껑을 열더니 거기 아주 조금 막걸리를 따르셨습니다.
1: 저 요 정도는 괜찮겠지? 병아리 눈물만큼이잖아.
0: 그러면서 한 모금 드셨는데
1: 아이고, 아이고 이거 핑도네. 안녕.
2: 아씨, 체험감 또 취했네 진짜. 아, 나 진짜 아이고 나도 야 이거 취해가지고 이거 아이고 내 아우 나 일어날 수가 없는데.
1: 아, 진짜 미치겠네. 아,
2: 나 미안해. 아이고 저 우리 영감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여기 리어카에 좀 태우고 좀 이 끌어줘.
1: 두 분은 무거운데요. 아, 좀 안세 타세요. 해줘. 아, 꼬마야 미안한데 아저씨 리어카 좀 밀어줄래?
2: 아, 네. 어,
1: 천천히
2: 네.
1: 갈 거지만 그래도 두 분 꽉 잡으세요.
2: 안녕.
1: 안녕.
0: 그렇게 저는 안녕 할아버지 안녕 할머니가 타신 리어커를 밀어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안이 대대로 술이 약해가지고 제사 때 청주 한 잔을 가족 7명이 삥 둘러앉아 나눠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모두들 술 조심 술빵 조심 건강 조심 하시길 바라며 나중에 옛날 얘기들이 또 생각나면 보내겠습니다. 안녕.
3: 아, 그날 청취자 고수들 아. 문자 많이 왔습니다. 2870님이 아, 역시 개그는 반복이죠. 크크크. 안녕 할아버지 너무 웃긴데요 하시면서.
4: 아, 진짜 웃긴다. 네. 아, 안녕. 이선우 님. 술빵 먹고 취한 안녕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재밌네요. 커피 뿜었어요. 병아리 오줌만큼. 아, 그 정도는 예. 뿜어 주시면 저희 감사하죠.
3: 닦으면 됩니다. 예. 정혜영 님. 우리 동생 어릴 때 포도주 담은 포도를 집어 먹고 취해 가지고 온 동네 돌아다니던 기억이 나네요.
4: 발효된 거니까.
3: 아, 모르고 포도를 먹었구나.
4: 어, 그 왜 술 찌그레미인가?
3: 그쵸, 뭐 그런
4: 어렸을
3: 식으로.
4: 때 그런 거 어렸을 땐 예. 이런 거 뭔지 모르고 아니면 지금은 안 되는데 예전에 어른들이요. 이게 조금씩 애들 반응 보려고
3: 맞아요.
4: 주셨어.
3: 네, 그랬다면서요, 시골에서.
4: 네. 자,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릴까요?
3: 네.
4: 웃음 편지 타임머신 듣기 평가 퀴즈.
3: 사연자가 어릴 때 이것 심부름을 갖다가 안녕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죠. 우리나라 전통주인 이것 무엇일까요?
4: 1번 막걸리, 2번 맥주, 3번 보드카.
3: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4: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네. 문자 기다리는 동안 영탁의 노래 정답송 아니에요? 그렇죠. 정답이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 한 잔.

0: 타임머신 듣기 평가 퀴즈. 우리나라 전통주 이것. 정답은요?
1: 1번 막걸리였습니다. 예. 자,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5분 뽑아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0: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주간베스트, 월간베스트로 선정이 되면 몇 년 뒤에 타임머신으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다음 주인공 누구? It's you! 바로 당신입니다.
1: 아따거. 예.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에 오시면 웃음 편지 게시판 활짝 열려 있고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짧지만 이거 웃기다 하는 사연 소재 공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소개만 되셔도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주간 베스트 뽑히시면 10만 원 상당의 상품 얹어드립니다.
1: 그리고 월간 베스트로 뽑히시면 2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집으로 배송됩니다.
0: 그리고 손 편지 쓰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 기다리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되겠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담당자 앞 이렇게 써주시면 되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세요.
1: 광고요.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6: 성공 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7: 트럭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설레는 소식을 들고 왔거든요. TBX 타고 상품권 타고 모고신 박사 타이어 교체하면 상품권 주는 거 알고 있었나?
8: 그러니까 TBX 타고 상품권 타고.
7: 이야, 역시 트럭커라 다르네.
9: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0: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TBX.
1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14: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4: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16: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7: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6: 아하.
18: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 케미칼.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5: 네,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 라디오 시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 볼까요?
6: 네, 아, 7780님, 네. 정선은 씨랑 같은 상황이네요. 응? 몸살 감기에 걸려서 침대 딱 붙어있어요. 잘 먹어야 낫는데 입맛이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 먹으면 좋은 입맛 돋우는 음식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5: 어떡해. 이게 희한하게 저는 코로나 때도 입맛을 잃어본 적이 없었는데 네. 이번엔 미각이... 잃었어요.
6: 어, 그래요?
5: 미각을 잃었어.
6: 그러나 거의 다 나으셨으니까 괜찮지만 네. 아,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7780님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5: 근데 진짜 따뜻한 습 같은 거 좀 드시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요새는 감기약이 독해요. 감기만큼이나 독하니까
6: 그쵸.
5: 위가 많이 깎여요.
6: 아, 그러네.
5: 그래서 위를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6: 맞습니다. 2232님도 비슷한 일인데 보세요. 아까 점심 먹고 10분만 잔다는 게 1시간 내내 통잠을 자버렸어요.
5: 완마.
6: 아, 사장님 눈치 봐서 혼남. 입사 이래 이런 적 처음이에요.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5: 몸이 셧다운 한 거야. 너무 힘드니까.
6: 1시 20분까지 주무셨나 봐요 지금.
5: 그러니까. 그래도 나 살리려고 몸이 그렇게 뭔가 기계를 다 딱 꺼버린 거니까
6: 그쵸.
5: 예, 깔끔하게 다 네. 털어버리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건강해야지 오래 일을 하죠.
6: 맞아요. 그리고 사장님도 이게 처음이니까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매일 그러는 사람은 안 되지만.
5: 그럼요. 네. 매일 가면 조용히 사장님이 네. 이제 딸을 불러서 네. 집에 갈 차비 주고 예. 작별하는
6: 집에 가서 푹 자라고?
5: 어, 다 얘기해 줄 거야. 지금 괜찮아. 그렇구나.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괜찮아. 네. 자, 그리고 우리 어머나 3918님 천식이 누, 형 에? 선희 누나 저 수염 레이저 제모하고 왔어요.
6: 어, 이거 아픈데.
5: 지옥을 맛봤습니다.
6: 그죠?
5: 죽는 줄. 9회 더 넘었는데 까마득. 어, 어떡해요?
6: 저도 15번 했나? 20번 했나?
5: 진짜?
6: 네, 한 건데 의사 선생님이 제가 막 으이씨 막 이러니까 네. 예 욕해도 돼요 많이들 하십니다 괜찮아요.
5: 뭐 인형도 준대 어디서
6: 예, 인형
5: 잡고 있으라고
6: 막 이렇게 막
5: 모가지 꺾으라고
6: 예.
5: 봉제 인형.
6: 예.
5: 근데 그거 이게 제모를 하면 아예 평생 안 나는 거예요 이제?
6: 아니요 반영구라서 한 5년 3년에서 5년이면 또 나니까 또 하시고 또 하시고.
5: 하긴 남자분들 수염이 좀 약간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예. 아무래도 요새는 종아리도 다 레이저로 왁싱으로 뭐 다. 없애고 다 맨들맨들한 걸 좋아하던데.
6: 우리 아버님들 보시긴 이상하겠지만 요즘 남자들이요 외모에 관심이 엄청
5: 겨털도
6: 많습니다.
5: 겨털도 없어서.
6: 맞아요. 네. 그리고 비비도요 많이들 발라요.
5: 아 어디 네. 멱살 잡힐까 봐 다 미는 거예요?
6: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5: 아, 미의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지 뭐.
6: 그렇죠. 그렇죠.
5: 맞아요. 네. 어, 7048님. 선희 씨, 천식 씨 축하해 주세요. 네. 57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여행 갑니다.
6: 아유 축하드립니다.
5: 와, 진짜 좋으시겠다. 네. 너무 얼떨떨하시겠다. 큰아들과 여친, 작은아들 저 이렇게 넷이요. 예쁘게 염색도 하고 예쁜 옷도 샀어요. 벌써부터 설렙니다. 잘 다녀오라고 큰 소리로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네. 우리가 한 번쯤은 열심히 산 대가를 이렇게 치러야 돼.
6: 맞아요.
5: 그죠? 이렇게 좀 결실을 봐야지
6: 네.
5: 그 다음을 꿈꿀 수 있단 말이에요.
6: 그렇죠. 아, 그 남들은 막 두 번, 세 번도 가는데 맞아. 57만에 처음이시잖아요.
5: 맞아, 맞아. 근데 왠지 7048님 해외여행 다녀오신 다음부터 되게 젊어지시고 네. 뭔가 더 에너지가 넘치실 것 같아요.
6: 그럴 것 같아요. 그죠?
5: 그렇죠.
6: 예, 행복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예,
5: 하나의 멋진 전환점이 되시길 바라면서
6: 맞습니다.
5: 가서 사진 많이 찍으세요.
6: 예, 4672님. 으아, 하루 종일 물건 잃어버리고 막 길도 헤매고 업무 실수하고 영 안 풀리는 날 당첨입니다.
5: 야.
6: 유유. 기진맥진한 상태로 라디오 듣는 중이에요. 혹시 두 분도 이런 날 있어요?
5: 너무 있어요. 이런 날은 휴대폰도 떨어뜨려 막.
6: 맞아요.
5: 하여튼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한테 뭔가 예. 진짜 좀 골탕을 먹이는 날이
6: 그
5: 있어요.
6: 안 좋은 일들은 깜패처럼 몰려다녀요.
5: 패거리로.
6: 네. 진짜 이상해.
5: 이런 날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잖아. 난 수염 나 있더라.
6: 아,
5: 면도 해야 돼.
6: 그럴만해요 진짜.
5: 피곤해요.
6: 아유.
5: 애쓰셨어요 사주치리님.
6: 네, 고생했어요. 네.
5: 그런데 와 이렇게만 정말 되면 사라지겠다 싶은 날이 또 와요.
6: 그렇죠.
5: 희한하게.
6: 신기하게.
5: 미치겠다 싶을 때 좋은 일 생기고 네. 야 진짜 이게 진짠가 싶을 때 또 안 좋은 일 와서 거꾸로지고 네, 인생이라는.

0: 인생이에요.
1: 지루할 틈이 없어요.
0: 매일 힘들면 어떻게 살아.
1: 누가 연출하는 건지 기가 막히다 진짜.
0: 그죠.
1: 네. 자 그리고 0191님이 네. 여기는 목포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사는 친구가 얼마나 바쁘신지 도통 통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엥? 은수야, 은수야 전화 좀 해줘. 은수야 제 답답한 마음 풀어줄 노래 클론의 꽁다리 잡아라 신청해요.
0: 아 얼마나 전화 안 받았으면 여기다가
1: 도봉구 창동의 은수 씨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0: 은수 씨 전화 좀 받으세요.
1: 뒷자리 0191입니다.
0: 네 전화 왔어요.
1: 어 이러다 차 빼달라는 방송도 저희가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191님이 신청하신 노래 네. 클론의 꽁다리 잡아라 듣고 뉴스 듣고 저희 5시 5분에 또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삼양사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14년째 운전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0: 듣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꽃이 돼서 버스가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캔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삼양사 협찬입니다.

0: KBC.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2: 네 어제 또 달렸나?
3: 와 진짜 죽겠다.
2: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3: 어디? 진사골 감자탕?
2: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3: 속이 확 풀리네.
2: 울산이 만든 해장국.
4: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5: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5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수원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 경기에 출전하는 북한 여자축구팀 박남을 승인했습니다. 박남 인원은 대한축구협회가 통보한 명단과 동일한 39명으로 박남 기간은 17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북한 여자축구팀은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올 예정이며 수원FC 위민과의 4강전은 20일에 치러집니다. 오산 공군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에서 전투기를 촬영하고 관제통신을 감청하려 한 중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중국 국적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10대 남성에게는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는 몰수 명령했습니다. 두 중국인은 202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수원 오산 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등 주요 국제공항이 대상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업체 4곳에 PVC와 가소제 가격 담합 혐의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LG화학과 화나솔루션, 애경, OCI 등 업체 4곳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에 제한이 생기자 PVC와 가소제 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괄임금 5남용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올 연말까지 권역별 릴레이 수시 감독에 돌입합니다. 제보센터에 접수된 사업장과 소속 산업단지 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 업체가 대상입니다. 폭언과 눈치 주기로 강압적 야근,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던 워킹맘 실신, 출퇴근 시간 허위 기록 제보가 있었던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 내 업체들을 우선 감독할 계획입니다. 홈플러스가 30회,

0: 30여 개 매장이 휴업하면서 마트 노조가 정부에 홈플러스 운영 자금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에 나섰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부산 15도 등 10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부산 23도 등 22도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31도입니다. 이선영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잠깐만. 안녕하세요. 한국마사회 회장 우희정입니다. 고릴라는 술래잡기를 하고 놀고 수달은 미끄럼을 타고 놉니다. 큰 까마귀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코끼리는 코싸움을 즐기죠. 동물들이 잘 놀기 위해선 환경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동물이 본성과 습성을 살려 고유의 행동을 하면서 살 권리, 동물 행동권이라고 합니다. 내 반려견 반려묘는 잘 놀면서 살고 있나요? 동물을 사랑한다면 먹이고 재우는 것만큼 잘 놀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5: 지금은 라디오

0: 고!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2: 그렇습니다. 잠시 후 마늘 다지듯 고민을 시원하게 다져버리는 시간 할매 할배 상담소 이어질 텐데요.
1: 그렇습니다. 말자 할매에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가 꼭 화장실에서 통화를 해요. 나는 시원하게 볼일보고 싶은데 옆에 아하. 있으니까 불편해 죽겠어요. 뭐 이런 거.
2: 그렇지. 불편하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문자번호 샵 8001번 열어놨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그렇습니다. 잠시 광고만 듣고 바로 올게요.
3: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3: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무너크림,
3: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황금 진사과 선물세트,
2: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3: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2: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야, 너네 이제 저 니들은 들고 봤냐? 나는 들고 봤다 이거야.
1: 아이고, 인생의 매운맛, 단맛 그 시기하게 다 느껴본 할매, 할배들의 고민 해결 시간. 할매,
0: 할배
2: 상담소.
1: 아, 롱타임 노시네. 이거 오랜만이요.
0: 아이고, 한 달 만에 말자 할매가 되는데 찜질방 옷을 입고 오셨어요.
1: 나는 마사지 샵에서
0: 마사지 샵 맞아
1: 이 두들겨주는 거 봤는데
2: 어쩐지 오늘
0: 아 평소 그 상담 목장 어디 가시고
1: 어떻겠어?
2: 아 그 흰 자켓을 있잖아요. 예, 예. 그것이 진짜 걸어 다니는 그 저의 그 자산이거든요.
1: 시그니처 아니요.
0: 콘서트를 전국을 다니는데
2: 그 친구가 돈을 벌어다 주는 건데 예. 아 웬일로 그거를 저 제가 늘 말하는 남의 편 있죠.
0: 네네.
2: 그 친구가 세탁을 하고 또 깔끔스럽게 하겠다고 건조를 돌렸어요.
1: 아
2: 그래서 팔이 안 들어가요.
1: 배내 쪼거리를 만들어 놨어?
2: 어, 양팔이 안 들어가는 거야. 내가 예. 오늘 아침부터 화를 내고.
1: 아이고.
2: 그래갖고 저 새벽 배송으로 자켓 하나 시켰어.
0: 아이고. 잘했어요.
1: 그 잠깐 나는 이제 우아래가 아까 깔맞춤이 돼가지고 너무 네. 보기 좋아서 그러는데 한 번만 일어나서 아유, 보이지 마.
2: 이렇게 하고 여기는 또
1: 야성이 있다.
2: 동물 하나.
0: 아래는 또 핫팬츠 입고 오셨어.
1: 다리가 이쁘잖아. 아이, 좋다. 아유. 야, 이제 말복지네.
0: 예. 그래.
1: 그리고 하여튼 도와주려고 그랬다가 저지른 건 이게 요새 해야지 뭐.
0: 그래, 마음만 받아줘요.
1: 그럼 그런 것도 안 해준 사람이 참 천지빛깔이.
2: 그러니까요.
1: 아, 그나저나 나는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지난번에.
2: 왜요?
1: 아니 우리 말자 할매가
0: 네네.
1: 감독님이셨어.
0: 어이? 이 무슨 감독?
1: 그것도 내가 아, 그 나보다 저 춘식 할배가 좋아하는 장르 감독이요.
0: 에이. 설마 성인 영화?
2: 예, 그거를
1: 에로에로.
2: 에로에로를
0: 세 편을 연출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2: 예, 예, 했어요. 풍만대라고 가명을 배가 풍만하다 해서 풍만대.
0: 복만대 말고 풍만대.
2: 풍만대로
1: 오마주구만
2: 해가지고 한 세 편을 했죠.
1: 굉장히 멋진 여자요, 멋진 여 신여성요.
0: 그렇구나.
2: 있잖아요.
1: 아이고 어찌 됐든 그러면 네 번째 작품에 대한 꿈은 없는 겨?
2: 늘 있지. 근데 지금 그것도 예술은 결핍이 있어야 돼.
1: 그치, 결핍이.
2: 그때 정말 뭐 주변에 남자친구고 뭐 하나 나의 안부를 물어줄 사람 없을 때
0: 네.
2: 나의 그 판타지를 다 구현했단 말이에요.
0: 영화로. 영화로.
2: 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죄다 구현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뭐 뭘 구현해.
1: 그 건조기 돌리는 사내가
2: 거기 있는데 찍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0: 그렇죠.
2: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배가 부르니까 또 아 이게 안 떠올라요. 아.
1: 다음번에는 그 건조기에서 쪼그라든 옷을 입고 그 사랑의 판타지를 한번 펼쳐.
0: 그렇지.
2: 괜찮네. 어, 괜찮네. 어, 그때 좀 우리 출신가비가 도움 좀 줘요.
0: 알겠습니다.
1: 이쪽은, 아유, 뭐 이쪽은...
2: 주머니에서 꺼내면 다 나오잖아요.
0: 마지막 남은 스태미나를 쥐어짜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2: 좋다.
0: 화르륵.
1: 젖었다, 젖었어. 성냥개비가.
0: 자, 이제 여러분들 보내신 고민 뭐죠?
2: 예.
0: 할매 상담소 오픈. 선자씨부터 합시다.
1: 네, 렛츠고. 2509님. 70을 앞에 둔 홀 시아버지가 1년에 한 번씩 여자친구. 아, 바뀌어요. 예, 바뀌는 건 상관없는데 문제는 노후 자금, 병원비 등 아까림에 전혀 관심 없고 자산한 게 없는데.

0: 여자친구랑 그렇게 골프를 치러 다니시고 그냥 허세 부리기 바쁘시네요. 아유, 나 참 아예 신경을 끄자니 마음에 걸리고 어쩔까요?
1: 이게 경험이 있잖아요. 주식 알배도.
2: 그렇죠.
1: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2: 예,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 꼴 난 건데.
0: 기운이 있는 거예요.
2: 예.
0: 기운이.
2: 없으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여자 꼬시고.
1: 그래서 그래도 아직 능력이 있으신 거야.
0: 그래. 건강하시다는 거고. 노후 자금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어요. 어차피. 예,
1: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 끝났고. 예. 예, 지금이 노후인데. 그냥 예. 언제 모아.
0: 집시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예. 그냥.
1: 그러니까 예. 오늘 만 사는 분이셔.
0: 그래.
2: 이거는 말자면 저는... 내비둬야죠.
1: 아, 냅둬요. 응원해 주세요.
0: 그럼
1: 그렇게 생각해.
2: 나는 찌셔. 어떤 면에서는 부럽네.
0: 지금 눈빛 봐 지금.
2: 매년 부분? 매년 여자 친구가 바뀐데.
1: 그 부분이 고문장이 부러운 거야.
0: 아. 거기서부터 꽂혀가지고 다음 진도를 못 나가고 있잖아.
2: 얼굴은 나도 괜찮은데 말이지. 에이, 참.
0: 그럼 뭐야 성냥개비 세 개.
1: 뭐가 안 괜찮을까?
2: 아이고야. 아이고 허리야.
1: 아이고.
2: 다음 볼게요. 네. 1948님 교사입니다. 제가 학생한테 발표 PPT랑 대본을 거의 다 만들어주고 연습까지 시켰어요. 근데 부장님이 지도교사에 자기 이름을 올려달래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0: 와, 뭐야? 이거 뭐야?
2: 이거 공무원 낚아채기.
1: 그치.
2: 직장에 많죠, 이거.
1: 맞아. 드라마에서도 항상 보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는 제가 했습니다.
2: 맞아, 맞아.
1: 별로다 그러면 너가 왜 그랬냐 이러는데.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부장님이야.
0: 이거 안 들어주면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다고.
1: 아, 이러면
0: 갈구겄어.
1: 앞으로의 이 교사 생활이 조금 이게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억울한 거야.
0: 억울하지.
1: 아, 지도교사 이름으로 자기를 올려달라고.
0: 그래, 봐봐. 여기서 이제 한번 구부러줘. 그러면 이제 만만의 콩떡이요.
1: 계속이야.
2: 어. 앞으로도?
1: 계속 올려줘야 돼.
0: 길 트는 거요.
1: 예.
2: 그럼 어떻게 밥이라도 한번 얻어먹어요.
0: 아니요, 이거는 이 이름을 올려주는 행위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1: 맞아요.
0: 일도 보탠 거 아니잖아요.
2: 야, 이거 어떻게 되냐.
1: 이거는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0: 어떻게?
1: 일단 지도교사님 이름을 올려요. 올려? 나는 행했어. 나는 그렇게 했으나 이 학생은 알 거 아니야. PPT랑 대본을 내가 다 만들어준 것을.
2: 맞아요.
1: 이 학생한테 밥을 사야지.
2: 아.
1: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그거 근데 이 이름이 아닌데요? 저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0: 학생 등에 엎혀가지고 상사 발기요?
1: 아이고 너는 뭘 그런 말을 꺼내냐? 이러면서
2: 맞네 맞네.
1: 왜냐면 얘는 알 거 아니야. 얘는 이걸 만들어준 사람은. 그렇게라도 좀 내 공도 조금 쓱 얹어야 되지 않아요?
0: 나는 일단은 그
1: 써?
0: 부장님이 자기 이름을 올려달랬잖아요. 그냥 내 이름 올리고 아차차 어떡하죠. 부장님 이름을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1: 빼먹었다고?
0: 빼먹었네요 사람들 앞에서. 아 어떡하죠 어떡하죠.
2: 이거 두 스타일 전화 고르시면 되겠네.
1: 네, 두 스타일 중에 한번 해봐.
0: 앞서 저기 말짤매가 얘기한 건 현실적이고.
2: 그러니까.
1: 맞아.
0: 얘기한 건 용기가 필요야.
2: 그쵸, 그쵸.
1: 맞아.
0: 똘끼와 용기가 필요야.
1: 똘끼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 그치.
0: 그러면서 내일 그만둬도 나 하든 미련이 없다.
1: 정말 전 올릴라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2: 맞아요. 너무 순하면 또 안
1: 되니까.
2: 손 4477님.
1: 네, 4477. 말짤매 저 진짜 심각하게 고민되는데요. 소개팅 상대한테 제 사진을 미리 보낼까요? 말까요? 나도 상대방이 사실 궁금해요.
2: 그런데 본인 사진을?
1: 이거는 고민을 한다는 것은 이목구비에 큰 자신이 없는 거야.
0: 고민할 정도면 일단 보류.
1: 일단 보류야. 일단 면대면으로 만나자. 물론 상대방이 궁금하겠지만 나부터 까야 상대방이 또 사진을 그래요. 까는데 깠을 때
0: 그래요.
1: 그냥 까고 끝나면 안 되니까.
0: 아니 사진 보는데 안 오면 어떡할 거니까.
1: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만나. 만나가지고 다른 매력을 어필해가지고 마음에 들면 내 사람으로 이제 만드는 거지.
2: 그렇죠.
0: 제가 요새는 그렇게 사진을 까고 봅니다.
1: 먼저 만나. 근데 막상 깠는데도 만나면 다른 인물이 나오는 거야.
0: 전혀 다르지. 얼마나 어플이 많은데.
1: 어플을 시게 씌우거든요.
2: 아 시게 씌우구나. 네.
1: 그러니까 내가 그냥 현장에서 얼굴을 들이밀어.
2: 그 만나가지고 영 표정이 별로면 잘해드릴게 이래요.
0: 뭘 잘해줘요.
2: 돌아보고 와요 그래요.
0: 야 과의사님. 총과물이요.
1: 야,
2: 안 되나?
1: 진짜.
2: 우리 어렸을 땐 그랬는데.
1: 아니 나는 소개팅에서 잘해드릴 게는 처음이에요.
0: 아 정말 쌍스러워서 같이 못 하겠네.
3: 미치겠네 진짜.
1: 오, 세상에.
2: 아 그랬구나.
3: 야 내가 엄마인데 내 자식이 소개팅 나왔어 잘해드릴게 이러고 다니는 거 알면
1: 그니까. 엄마.

0: 어떻게 베개 나겠니? 미어지지.
1: 아유, 정말.
0: 아유, 지금. 저기 말 짜면 만약에 소개팅을 딱 나간다 그러면 나의 비장의 무기는 뭐요?
1: 말이지. 그래서 저는 클럽을 그 젊은 시절에 한 번 안 다녔어요. 왜냐면 말투리가. 음악에 묻혀가지고 액면만 보고 물 끼얹고 물 많이 끼얹어 맞았어요. 그리고 아, 내가 맞아. 상처가 많아가지고 예. 나는 조용한 데서
0: 포장마차
1: 코너에 몰아가지고 떠들 수 있는
0: 코너에 몰아야 된다.
1: 코너를 쏙 빼야 되거든요.
2: 아, 그렇죠.
1: 재미를
0: 코너를 쏙 다단계냐.
1: 거의 소개팅을 행사하듯이.
2: 아, 맞아.
1: 예. 그래요. 박수 한번 주세요 하면서.
0: 그죠. 토크에 자신 있는 사람 말짤매 얘기 잘 들어요. 어.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도 아주 긁어치는 장소 있잖아요.
1: 그래, 그래, 그래.
0: 그런 대로
1: 그런 대로 가야 돼.
0: 혼을 쏟는.
1: 정말 시끄러운 데가 많대. 아. 우리는 저 무조건 저.
2: 그렇지.
0: 지금 남편도 그럼 혼을 쏙 빼는 거예요?
1: 아, 그 친구는 혼을 쏙 빼기보다 내가 이제 그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지.
2: 아, 이끌어줬구나.
1: 진로 상담.
2: 아, 그렇지. 연상녀니까.
1: 너 앞으로 어떡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자기 처음이었다잖아. 어. 자기 앞으로 이렇게 그러네. 터준 사람. 아,
0: 그 방법도 있고.
1: 예, 그거예요.
0: 어. 어디 갈지 오도 가도 못한 사람마다 잡아다가
1: 그러니까.
0: 진로 상담해주면서.
1: 정말.
0: 예. 이제 쉬자.
2: 그래요. 그러고 추천해줘요.
1: 저 그거 하고 싶은데 사진이라는 사진의 그 무슨 경호 씨 있잖아. 그저 멍하니 그 뭐야?
2: S 워너비 출신.
1: 예? 네? 아니에요. 그 제목 알아요? 우리
2: 가족 사진 감독님? 말고
0: 재밌다,
1: 가족
0: 이거.
1: 사진 말고 예, 그저 뭐
0: 사진을 보다가
1: 그래 이거 하자 사진을 보다가 바이브 하자 이거 아닌데 이걸 하자 오늘 사진
2: 아니 좀 더 설명해 봐요
1: 그 있어
2: 아,
1: 나 그저 멍하게 하늘만 보다가 뭐 있어요
0: KCM
1: 사진으로 노래 낸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0: 경기민요요
2: 재밌다
0: 흐름이 뭐요
1: 아 그 있는데 바이브로 가요 그래요? 어 바이브로 가요. 바이브.
0: 나 집에서
1: 사진을 보다가 한쪽을 찢었어. 이걸로 가요.
0: 미녀인데 아마. 그래요. 바이브로 이제 낙찰했어. 사진을 보다가

0: 이 말짤미하고 함께하는 할미 할배 상담소 계속해서 네. 고민사연 만나볼까요?
1: 네. 94696님 경제권 때문에 아내와 대립 중입니다. 저는 회사원이고요. 아내는 고깃집을 운영해요. 저는 각자 돈을 관리하고 싶은데 아내가 극구 반대합니다. 말짤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2: 그럼 자취해야지.
1: 부분
2: 이렇게 돈을 따로 관리할 것 같으면 자취해야지.
1: 아, 그러네.
2: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참 부럽습니다. 서로 간에 관리할 돈이 있다는 것이
0: 자산이
2: 저는
0: 다 있다는
2: 한쪽에 그 돈을 동전 몇 푼이라도 제 주머니에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 거를.
1: 아, 그분은 그분 쓰시는군요.
2: 그분은 그 대출금 갚으시고 그분금 또 그분 또 뭐 사서 잡수하시고
0: 이 정도면 경제적으로는 홈스테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1: 아니 그럼 김경우 씨는
0: 케어하는 거요.
1: 우리 말자면 진짜 아들 키우는 거네.
2: 그러니까 지 알아서 그렇게
0: 잘 컸어요.
2: 잘 컸어요.
0: 남편이 잘 컸더라.
2: 못하지 않았어요.
0: 둥글둥글 잘 키웠어.
2: 같이 사는 사람만 뭐가 뾰족해지지? 그는 더 둥그러져요.
0: 그 옛날에 어머니들도 있잖아요. 아버지들은 굉장히 유한데 어머니들이 굉장히 강팍하잖아요.
2: 날카로워지잖아요. 나는 요즘 그거 못 느껴요. 예전에는 젊은 시절에는 우리 아버지들이 앞을 걷고 엄마들이 뒤따라갔어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바뀌버리더만.
1: 맞아요.
2: 얼마 전에 휴게소 갔는데 어떤 어머니께서 그 남편한테 빨리 좀 걸으라고
1: 아이고, 했는데 아이고.
2: 남편이 뒤따라서 끌어오는 그렇게 전세가 역전되더라고.
1: 맞아요.
0: 아버지들이 또 이렇게 또 젊었을 때 놀던 분들은 그 뒤에서 그냥 종종 걸음을 쳐 버려질까봐.
2: 우리 주식 알배도 많이 뒤에 걸어가시겠네.
1: 나는 뛰어댕기지.
2: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권을 이제 달라는 거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0: 그래 이유가 있을
2: 그러니까
0: 거야.
2: 일단 맡겨보고 우와 내 돈이 세뱃돈 같은 거야. 내 돈이 모이는 거 같지 않고 자꾸 와이프한테 가서 샌다.
0: 그래.
2: 그럼 그때 다시 소리를 내지. 지금은 조용히 한번 맡겨봐요.
0: 또 지혜롭게 딴 주머니 살짝 차.
2: 그래 그러면서 좀 고재미도 느끼고.
0: 그래 그 재밌어.
2: 그렇게 하셔.
0: 그래요. 5238님
1: 네.
0: 저는 맏며느리예요. 시어머님께 한 번도 말대꾸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동서는 지가 하고 싶은 말 시어머님한테 찍찍 다 하거든요. 동서의 반에 반이라도 닮아서 거절도 해보고 싶은데 못 하겠네. 영영 고칠 수 없는 걸까요?
2: 아우 답답이다.
0: 에이구,
2: 답답이야.
0: 이거는 타고나야 돼.
2: 이거는 할 말하는 거는 타고나야 되는데 정말 거절도 해보고 싶은데 못하겠어. 영영 고칠 수 없는 걸까요? 동서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0: 그래서 동서를 깔때기로 쓰는 거예요.
2: 이런 사람들은 또 대변 잘해줘요.
0: 맞아 맞아.
2: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좀 힘들다 이렇게 하면은 은지 씨 어머니한테 어머니 형님이랑 저랑 이번에는요 조금 여행 갈게요. 명절에요.
1: 그러네.
2: 형님 너무 고생한 것 같아서요.
0: 지혜롭다.
2: 이렇게 하거든.
0: 그래. 그래. 어차피 내가 그 DNA 주워서 갖고 올 수 없으면 걔를 이용해서 써.
2: 동서의 입을 빌려요.
1: 아 이거 좋은 방법이다. 그죠?
0: 말로 태어날 수 없으면 말을 타라.
2: 그것도 또 써먹어야 될 것
0: 같은데.
1: 좋다.
0: 다음 에로 영화 4편.
2: 말로 태어날 수 없으면
0: 말을 써라.
2: 써라.
1: 따그닥따그닥.
0: 말을 타.
1: 네, 좋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3835님
0: 끝낼
2: 끝났어요.
1: 아 다음에
2: 오늘
1: 볼게요.
2: 뭐야? 아, 출시감에 어제 혼났어요 집에서.
1: 아니요.
0: 역시 나갔는데
1: 잠을 못 잤어요.
0: 아까 큰 가방 들고 오던데
2: 왜 못 잤을까?
1: 어디 찜질방 싼데 아는데 없어요? 아이고 참.
0: 말자 할매랑 우리 할매 할배 상담소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2: 예.
0: 망설이지 말고 4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사연 문자 날려줘요.
1: 네 예. 우리 말자 할매랑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2: 예 다음 주에 만나요. 예.

0: 어제 또 달렸나?
1: 와 진짜 죽겠다.
0: 으이구 그래 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0: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 입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2: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5: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일상 속의 작은 감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제목 어머니. 광주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릴게요. 10만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5년 전 어느 여름, 그날도 평소처럼 운동을 나갔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액정화면에 뜬 세 글자, 아버지. 순간 왠지 모를 불안함이 엄습했죠.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아버지의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2: 이 엄마, 하늘 갔다.
3: 에?
2: 집에 내려와라.
0: 그 전화를 받기 일주일 전, 아버지께서는 예감이 이상하니 다들 다녀가라고 하셔서 우리 자식들은 미리 어머니를 뵙고 왔었습니다. 에이, 바로 돌아가시진 않을 것 같은데 하며 애써 부정했던 제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버지의 예감은 슬프게도 적중했습니다. 어머니는 8년 전 뇌종양과 함께 치매라는 불청객을 맞았습니다. 길에서 집에서 자꾸만 넘어지시다가 허리까지 다치셨고, 병원과 요양원을 전전했지만 욕창과 폐혈증으로 고생하시는 모습에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하시던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기로요. 줄줄이 달고 계시던 콧줄, 오줌줄을 집에서는 다 빼버리고 장어며 전복이며 정성껏 갈아 직접 입으로 드시겠습니다. 살은 점점 빠지셨지만 그래도 마지막엔 사람답게, 또 어머니답게 그렇게 사시다가 가시길 바랐습니다. 돌아가신 날 어머니 곁을 지킨 건 큰 누나였죠.
2: 엄마, 고생 많았어. 엄마 사랑 덕분에 우리 참 행복했어. 아버지 걱정 말고 편히 가요. 다음에 또 만나자.
0: 그 편안한 인사를 들으셨는지 누님이 밤 9시에 자리를 뜨고 딱 1시간 뒤인 밤 10시 어머니는 조용히 운명하셨다고 했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간병이 너무 힘들어 어머니를 피했던 적도 있습니다. 치매 증상으로 저를 한순간도 가만두지 않으실 땐 무섭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는 엄두도 못 냈는데 누나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돌아온 집은 너무

0: 너무나 고요했죠. 마음은 울렁거리고 도통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 살아생전에 미리 옷이며 화장품이며 물건들을 다 정리하셨죠. 그때는 어쩜 저리도 독하실까 원망도 했는데 막상 깨끗한 집을 보니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는 건 어머니가 평소에 말씀하셨던 복을 다 누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집에서 돌아가셨고 사랑하는 자식들 얼굴도 다 보셨고 무엇보다 콧줄 없이 편안하게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술 한잔 하시면 늘 말씀하십니다.
1: 내가 해소변 못 가리면 바로 요양원으로 보내둬. 연명치료도 하지 말고 말이다.
0: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어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둥바둥 살기보다 주변 사람들 많이 사랑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다가 후회 없이 가야겠다고요. 어머니, 그 넘치는 사랑 기억하며 저도 베풀며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여전히 늘 사랑합니다.

0: 네, 마음으로 쓰는 편지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바브라 스트레이젠드의 에버그린이었고요.
1: 네.
0: 아, 이 아마 병든 그 부모님을 모시는 네. 혹은 모셨던 분들이 들으시면 아, 좀 마음속에 뭔가가 소용돌이 칠 것 같기도 해요.
1: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0: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정말 효심에만 기대기에는 현실이
1: 맞아요. 네,
0: 사실 여러 고비고비가 있는데 근데 뭔가 정리할 때 그 드는 이 마음을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2: 그러게요. 네. 담담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0: 그렇죠.

0: 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주어진 어떤 감정이나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뿐이죠.
1: 맞아요. 그게 어머님이 바라시는 길일 겁니다.
0: 그렇죠. 남은 자들의 숙제이기도 하고. 자, 이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수임 리포터 모시고 함께 할게요.

0: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1: 목요일의 직업 천사 신수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수임 씨는 언점 이렇게 웃으세요, 그래?
2: 아, 저요? 네. 저 웃음이 좀 예쁘죠.
1: 참 인상이 좋으셔.
2: 저 가만히 있었는데 웃고 있다고 하니까 기분 좋다.
3: 아니, 요새 문천식 씨가 네. 좀 관찰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전에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들여다보더라고요.
1: 네. 그럼 아주 따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2: 감성. 아니, 뭐 알고는 있었는데 네. 저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길래.
1: 아, 그럴 리가요. 네.
3: 그냥 다.
2: 다.
3: 근데 요새 진짜 조금 신수인 리포터의 그 따사로운 그 정서에 네. 문천식 씨가 되게 감탄을 하는 것 같아요.
1: 이 코너 진행에 수임 씨만 한 사람은 없어요.
2: 또 있어요. 찾아보면. 많더라고요.
1: 네. 이번 주에 또 따뜻하게 만나고 오신 분 누군가요?
2: 네. 오늘은 네. 마비된 몸을 이끌고 오로지 두 남매를 위해서 다시 일어서려는 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1: 예, 예.
2: 43살. 젊은 아빠예요. 박상환님인데 네. 박상환님은 지난 20여 년간 아주 쉴 새 없이 육체 노동을 해오신 분입니다. 이삿짐 센터부터 배달, 택배, 현장을 누비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가장의 책임을 다해왔던 분인데요. 예. 하지만 지난 1월 아침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양쪽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요.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상환 씨의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는데요. 상환 씨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4: 제가 이삿짐도 하고 택배 배송도 하고 그냥 아침 6시서부터 시작해갖고 새벽 거의 한 12시까지는 예, 끝까지 하고 있었고 제가 허리가 조금씩 아프긴 했어요. 근데 평소에도 저기 통증 치료하는 그런 그 주사를 맞고 하루 정도 지나면 또 이게 괜찮으려고 또 일을 하고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때는 일어나지 못해갖고 119를 불러갖고 일단은 그 신경이 눌린 데를 이렇게 그 수술을 넓혀주는 수술을 한 거거든요. 이게 주사만 맞으면 다 괜찮을 줄 알았었는데 예 그렇게 생각한 게 좀 예
1: 그러면 척추협착증 이런 건가요?
2: 네. 척추협착과 함께 네, 또 예.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1: 어려운 이름이네요.
2: 네. 후종인대골화증은 척추뼈 뒤쪽에 인대가 있잖아요. 그 인대가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뼈처럼 골화. 네. 딱딱하게 굳어서 이렇게 되면 신경을 누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3: 근데 사실 잠깐이지만 얼마나 삶이 고단했는지를 엿볼 수 있었던 게
1: 네.
3: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냥 정말 부서져라 일만 하신 거잖아요.
2: 맞아요.
1: 동일이 아니에요, 이건.
3: 네. 허리가 사실 멀쩡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노동이면.
2: 그럼요.
3: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또 일에 몰두하셨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2: 네. 사실 상환 씨의 시련은 5년 전 코로나 시기에 시작됐습니다. 믿었던 아내가 아이들만 놔둔 채 갑작스레 가출을 했어요.
3: 어머.
2: 이유는 외도였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어린 딸은 네. 엄마가 짐을 싸서 나가는 모습을 그냥 저항 없이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고요.
3: 어떡하냐 정말.
2: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날부터 어린 딸아이와 또 고등학생이던 아들 두 남매를 상환 씨 홀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환자분은 배신감과 상처를 잊기 위해서 또 아이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현장을 뛰었던 겁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아픈 줄도 몰랐다고 해요. 정작 본인의 통증보다 견디기 힘든 건 지금 당장 아빠의 부재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을 마주할 때라고 합니다.
4: 참 불쌍하죠. 큰 애도 그렇고 작은 애는 더 불쌍하고. 요번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하는 건 그렇게 야무지게까지는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딱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부모 없는 티가 난다 그래야 되나? 방바닥은 조금 지저분하지. 옷에 사는 냄새나 있지. 요번에 가서 보니까 그래갖고 그런 것부터 마음이 아프죠.

0: 내가 여기 아플 줄 몰랐거든. 모든 게 끝나버렸고, 어떡해, 어떡해. 아,
1: 아빠
0: 어떡해. 너무
1: 역할을
2: 어린아이처럼 우시니까 가슴이.
1: 제대로 못하는 거에 대한 서름이 복받쳐서 이렇게 수임씨 앞에서 꺼이꺼이 우신 것 같은데,
2: 예,
1: 그쵸?
2: 한참을 우셨어요.
1: 그리고 아까 부모 없는 티가 난다 그한 말씀이 같은 아빠로서 너무
2: 아유,
1: 속상하네요, 진짜.
2: 그렇죠.
1: 예.
2: 그러니까 아이들 이야기에 결국 참고 참았던 눈물이
1: 그쵸?
2: 탁 터져버리는
1: 터진 거죠.
2: 거예요.
1: 네.
2: 특히 막내딸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무척 크셨는데, 이 딸이요,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단 한 번도 아빠에게 투정을 부린 적 없는 착한 딸이더라고요. 비록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엄마의 빈자리가 엄청 클 거예요. 그 우연히 상환 씨가 아이의 스마트폰을 봤는데,
1: 네,
2: 아이가 외할머니와 자주 통화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전화번호부에 할머니라고 해두지 않고,
3: 네,
2: 엄마라고 저장을 해뒀다고 합니다.
3: 그러니까 이게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의 자리가 너무 비어 있으니까,
2: 네,
3: 그 통화 저장 이름으로라도 채우려는,
2: 맞아요,
3: 그 절박함.
2: 네. 엄마가 나를 찾는다라는 거를 좀 대신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3: 할머니한테 전화 올 때마다 엄마라고
2: 엄마니까.
3: 뜨니까. 아, 네. 이거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
2: 아빠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아이들 엄마 좀 미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엄마의 자리로 다시 좀 돌아와 줬으면 하는 바람에 기다리신 적도 있어요.
3: 진짜요?
2: 하지만 날아온 건 이혼 소송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투병 중에 이혼 소송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3: 그래서 그렇게 꾸역꾸역 참았던 울음을 그냥 막 본물 터지듯 터뜨릴,
2: 네,
3: 수밖에 없었구나.
2: 그렇죠.
3: 얼마나 마음이 고통이었을 거예요, 온통. 아니, 근데 진짜 전 좀 원망스럽다, 어머님 대신.
2: 그렇죠. 뭐 물론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3: 아, 그건 무엇이든 간에.
1: 그래도요.
2: 네. 네.
3: 어쨌든 저희가 들은 정보로만 생각한다면,
2: 그렇죠,
3: 좀 아, 너무 원망스럽다.
2: 아유, 지금 또 가뜩이나 아프시니까
3: 그러니까.
2: 아이들이 이제 둘만 혼자서 집에 있거든요.
3: 네.
2: 저는 그게 무척 걱정이 또 되더라고요.
3: 그러니까 애들 생각하면 진짜 너무 속상해요.
2: 네. 그리고 상환 씨가 쓰러지기 얼마 전에 아이가 그 둘째 딸이 평소에 전혀 뭐 아이, 그 아이가 뭐 해달라 사달라 조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1: 네,
2: 처음으로 부탁을 한 게 하나 있었대요. 바로 피아노를 배워보고 싶으니까 학원을 좀 보내달라라는 거였어요.
3: 네.
2: 지금까지 학원 한 번 못 보냈지만 아빠는 당장 피아노 학원을 알아보고 그날로
3: 세상에.
2: 끊어줬습니다.
1: 다행입니다. 예, 예.
2: 그리고는 한편으론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라고 느끼셨대요.
1: 왜요?
2: 왜냐하면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다 보면 아이들이 또 중학생이기도 하고
3: 예민하구나.
2: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런데 아이는 피아노로 위로를 받고
3: 아이고.
2: 음악으로 아주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있는 거였어요.
3: 진짜.
2: 너무 기특하죠.
3: 세상에.
2: 지금은 또 아빠가 이제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면서 학원비를 전혀 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3: 진짜 어떡해요?
2: 학원 선생님께서 또 배려를 해주셔서 무료로 아이 레슨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3: 어머 세상에, 천사를 만나셨군요.
1: 어디 그런 선생님 있어요, 그래.
3: 어머 세상에.
1: 복 받으셔야겠다, 그죠?
2: 네. 네.
3: 아니,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정말 보면은 이렇게 착한 분들한테 왜 이런 시련이 펼쳐지지 하다가도,
2: 맞아요,
3: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귀한 인연들을 만나시게 되는 것 같아요.
2: 그럼요.
3: 네. 아, 진짜 다행이다.
1: 그 근데 이 아빠가 빨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일어나셔야 될 텐데,
2: 맞아요,
1: 건강을 차리셔야 될 텐데 경제적 형편이 많이 어렵다고요?
2: 네, 일단 소득 정면 중단됐잖아요.
3: 그렇죠.
2: 그리고 2,500만 원 정도 부채, 또 월세도 많이 밀려 있고요. 관리비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환 씨는 오늘도 눈물을 삼키면서 다시 걷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돌아가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요.
4: 소원이요? 소원 없어요. 그냥 제가 일할 수 있을 정도만. 네. 그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만약에 안 돌아오더라도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만. 애들 케어하고 그럴 정도만.

0: 일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은 최고 소원인 것 같아요.
1: 우리가 이 프로그램 지나면서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보통의 삶이 최고의 삶이다. 그렇죠?
2: 보통이 아빠, 어렵지.
1: 네, 아빠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2: 제일 어려운 거예요. 네. 맞아요. 자, 우리 박상화님 그렇지만 상화님이 아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 네. 강한 걸 저희가 알았잖아요.
1: 그렇죠.
2: 그 강한 만큼 또 상환이 버텨주실 거라 생각하고
1: 네.
2: 저희는 또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2: 우리 박상환님과 함께 힘보태주시고 싶은 분들
1: 네.
2: 지금부터 저희가 송구한 마음으로 계좌를 안내해드릴게요. 지금은 라디오시대 앞으로 계좌번호가 두 개 있습니다. 모두 기업은행이고요. 먼저 기억하기 쉬운 짧은 계좌는 숫자 2를 10번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둘둘 둘둘둘 둘둘 둘둘둘 네. 이렇게요.
1: 그 둘이 함께 그 외롭게 있는 남매에게 밥 한 끼 사준다는 생각으로.
2: 그럼요. 네. 우리가 네. 전체를 뭐 변화시킬 수 없고
1: 그쵸.
2: 또 누군가의 인생을 완벽히 책임질 수는 없는데요. 그냥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1: 네.
2: 그냥 가랑잎 하나만 쳐줘도 물살이 바뀌는데.
1: 맞아요.
2: 그냥
1: 진짜.
2: 내가 손가락으로 가랑잎 한 번은 치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1: 그 정도. 네. 아, 하나 조금 더 긴 계좌가 있습니다. 숫자 2, 9개 찍으시고 01037. 이것도 저희 지금은 지금 라디오 시대인지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1: 그래도 앞에 계좌가 더 편하겠네요.
2: 그죠.
1: 숫자 2만 10번 찍으시면 되니까요.
2: 기업은행 2 네. 10번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네.
2: 이것만 확인해 주세요.
1: 네.
2: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 잘 모아서 우리 상환 씨의 수술비랑 또 재활치료비로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1: 네.
2: 아, 아마 아이들이 아빠가 갖고 있는 이 마음 아마 다 알 겁니다.
3: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2: 다 알 거예요. 표현을 못하는 거지 나이가 또 있으니까.
1: 그쵸.
2: 근데 마음속에 다 저장이 돼 있고요. 아빠의 이 사랑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맷집으로
1: 네.
2: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3: 네.
1: 상화 씨
3: 네.
1: 방송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힘내시길 바랍니다.
2: 그럼요.
1: 상화 씨, 예, 예.
2: 상화 씨 듣고 계시죠?
1: 예.
2: 같이 가는 거예요. 아자 아자.
1: 예.
3: 더 이상 울지 마세요.
2: 그럼요.
1: 네. 진짜 속상해요.
2: 근데 왜 울었는지 알겠는 게 이분은
3: 네.
2: 참았어요. 되게 오래도록 눈물을 네. 흘린 기억이 없는 분이죠.
1: 그렇지.
2: 자, 오늘도 네. 신수인 리포터 너무 애써주셨고
3: 네.
2: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3: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하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4: 환인제약 절세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7: 우리 시가
8: 우리 여차
7: 우지 지낼 때
8: 우리 여차
7: 비절리라고
8: 우리 여차
7: 우지 지내게
8: 우리 여차
9: 에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가뭄에 기우제를 지내며 부르는 농바우 끄는 소리입니다.
7: 어구 여차
8: 우리 여차
7: 소내기
8: 우리 여차
7: 오기 해만
8: 우여차.
9: 농처럼 생긴 바위에 동아줄을 메고 잡아당기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기를 기원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0: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11: 네, 목요일 끝곡으로 이적의 노래 같이 걸을까 준비해봤습니다.
12: 네, 저희는 이제 인사드릴게요. 내일 4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1: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유태균입니다. 재난 상황을 겪게 되면 극심한 불안, 혼란, 죄책감 또는 사고 장면의 반복 회상 같은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심리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지금은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고 불안과 긴장을 낮출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고 이후에는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도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슬픔과 불안을 억누른 채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생긴 무거운 마음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에세이.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0: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9년 만에 마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무기 불허에 합의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또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만남을 가졌고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자살 결심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진에는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반성문이나 사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우발적 범행 증거나 정황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산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장윤기를 구속 송치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히려 장 씨가 수사기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기와 흉기를 버리고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했다면서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1년 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사과드리고 심려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1995년 양천구의회 속기록을 근거로 정 후보가 31년 전 여 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하다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했다며 폭행 전과에 대해 거짓 대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5.18 때문에 논쟁을 한다든가 그 이후에 사과를 받았다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당시 폭행 피해자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홈플러스가 30여 개 매장이 휴업하면서 마트 노조가 정부에 홈플러스 운영자금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섰습니다. 마트 노조는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시기인 만큼 무기한 단식을 다시 한번 결의했다며 즉시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택시기사들의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울산 지역 택시기사 박모 씨 등 9명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부산 15도 등 10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부산 23도 등 22도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30도입니다. 이선영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4: 살다 보면 기가 참 세다 싶은 사람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짜 기가 센 사람일까? 어느 작가가 토론을 해봤는데 초반엔 주장이 강한 사람,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 말을 크게 많이 하는 사람이 꼽혔다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기가 최고 센 끝판왕은 또 다른 두 유형이었답니다. 불편과 불안을 참 잘 견디는 사람, 그리고 타인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늘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사람. 살아보니 인내력합과 돌부처 스타일, 이 둘이 시끄럽고 요란한 사람을 다 이기더라. 맞나요?
5: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5월 14일 목요일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직장이라 삼켜야 했던 말들, 사회생활을 위해서 숨겨왔던 표정들, 이 자리에서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생생한 직장생활 고민을 기다리는 직장소통 프로젝트 직장솔루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질문,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주제가 직장은 과연 배우는 곳일까, 돈 버는 곳일까? 입니다. 여러분에게 직장의 의미는 어떨까요? 매일 성장의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는 공간일지, 아니면 받는 만큼 정확히 일하는 비즈니스 현장일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직장솔루션의 주제, 직장 은 배우는 곳일까, 돈 버는 곳일까? 직장을 배우기 위해 다니든 돈을 벌기 위해 다니든 업무의 기본인 소통이 안 된다면 둘 다 불가능한 일이겠죠. 요즘은 이 소통의 벽을 넘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한 직장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한 오늘의 직장 솔루션 퀴즈도 드릴 텐데요. 요즘 학생보다 성인 수강생 문의가 더 늘고 있는 학원이 있다고 해요. 이것을 배우는 학원인데요. 직장인들 사이에 보고서 속에 단어 뜻이 헷갈린다, 문해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고민이 늘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금일 뭐뭐뭐뭐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금요일로 오해하거나 문을 빈다라는 뜻을 운이 없길 바란다, 이런 뜻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말 어휘의 상당수가 이것에서 비롯되고 있죠. 요즘 직장인들이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시 배우고 있다는 이것 무엇일까요? 1번 한자, 2번 알파벳.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 보내주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서 여러분의 직장생활, 직장의 의미 무엇인지 함께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4: 열혈 강호 온라인.
3: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 강호 온라인.
3: 열혈 강호 온라인.
6: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7: 기대세요.
6: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8: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9: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6: 저축은행.
1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오늘 하루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출퇴근길 직장인들의 진짜 속마음이 어떤지 현장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소통브릿지 고영서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직장 속 찐 이야기를 대신 전해드리는 소통브릿지 고영서입니다. 아마 집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공간이 바로 회사일 것 같은데요.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하는 만큼 익숙하면서도 때로는 가장 복잡한 감정이 드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회사는 어떤 공간인가요? 누군가에게는 돈을 버는 공간, 또 누군가에게는 사회생활을 배우고 사람을 알아가는 배움의 공간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오늘은 바로 이 질문, 회사라는 공간이 과연 배움의 공간인지 아니면 돈을 버는 공간인지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샵 2848 문자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 남겨주시고요. 앞서 저희가 퀴즈도 드렸거든요. 퀴즈 정답과 함께 의견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2: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좋을곳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동해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드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타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21년 이상의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 초밥 스시 전문점 지바 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 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에나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소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네, 오늘 직장 솔루션 주제가 회사가 배움의 공간인지 아니면 돈을 버는 공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오셨죠?
1: 맞습니다. 제가 만난 직장인분들 가운데서는 결국 회사는 돈을 버는 공간이다 이런 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먼저 이야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3: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회사에서 돈을 주니까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이제 돈을 버는 쪽으로 더 치우치는 거죠.
4: 요즘에는 사실은 회사보다 또 배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좋아서 직업을 가진 경우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0: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갔다 보니까 또 다른 배움은 다른 곳에서 좀 찾고 회사에서는 이제 뭐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뭐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죠. 돈이 우선이다.
2: 네,
1: 돈 벌기 위해서 직장 가는 거니까.
2: 네, 이게 가장 많이 나온 반응 중에 하나였는데요. 배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월급을 받으려고 다니는 거다. 이런 현실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특히 경력이 쌓일수록 배움은 회사 밖에서도 따로 챙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배우는 건 일종의 보너스인 느낌, 그리고 결국 본질적으로는 생계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 면접 볼때 그런 얘기 많이 하실걸요.
2: 네,
1: 저는
2: 맞아요.
1: 여기서 배우기 위해서 오고 싶습니다. 이런 거요.
2: 맞아요.
1: 이게 연차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2: 네, 요즘 취업시장 이야기만 봐도 신입인데 경력을 원한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이나 취준생 입장에서는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회사가 꼭 필요한 배움의 공간처럼 느끼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서도 처음에는 확실히 직장에서 배우는 게 많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3: 사회 초년생일 때는 당연히 이제 많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사회생활도 배우고 이제 실습적인 것도 일적인 것도 배우고 했었는데 이게 점점 경험이 쌓이면서 나중에는 그게 다 저한테 밑바닥이 되고 이제 토양이 돼서 제가 클 수 있는 환경이 딱 되는 것 같아요.
4: 그 많은 사람을 치대어 보면 이 말도 배우고 도만 번가 아니라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아요.
5: 그 위에 분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어떤 실력, 어떤 기술도 배우고 어떤 그 실력이라는 그 배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그리 하진 않지 않습니까? 뭐 옛날하고 참 많이 차이 나겠죠. 내 때는 들어왔을 때는 어떤 선배님의 조언에 따라서 배우고 좀 열심히 어떤 일에 그리 해서 뭐 이렇게 나가면은 이론보다 직접 나가서 현장 가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빠르고.
1: 뭐 배우는 게 왜 없겠어요. 정말 네. 이상한 곳에서도 사실은 배울 게 남긴 하잖아요.
2: 맞아요.
1: 영서 씨는 어떠세요?
2: 저도 사실 그렇게 배우는 게 많다고 느끼는 편이거든요. 뭐 업무 자체도 배우지만 사실 사회생활이나 보고 방식, 뭐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의미 없는 경험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뭐 그때는 힘들었던 경험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오히려 N년차가 됐을 때는 돈을 버는 공간이다 이렇게 인식이 좀 커지고 바뀌는 쪽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 뭐 그러게요. 인생을 배우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그야말로 실무적인 배움이 중심인데
2: 네.
1: 시간이 지나면서 좀 현실적으로 바뀌는 거군요.
2: 맞습니다. 이게 실제 조사 결과도 비슷했는데요. 2024년 한 커리어 플랫폼이 취준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직장 선택 시에 가장 중요한 조건 1위가 바로 연봉이었고요. 그 뒤로 워라벨, 고용 안정성, 커리어 성장 가능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1: 네.
2: 그리고 또 회사 업무를 통해서 가장 얻고 싶은 가치 역시 경제 활동 수단이 1위로 가장 높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커리어 및 지적 성장이 이었는데 이 차이가 좀 컸어요. 그래서 그만큼 회사를 돈 버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강하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보통 그래도 면접 보실 때
2: 네.
1: 배우고 저는 여기서
2: 배우고
1: 성장하고 싶습니다.
2: 싶습니다.
1: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2: 맞아요.
1: 왜 가면 갈수록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2: 네, 직장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6: 현실은 별로 배울 게 없다. 더 따로 나와서 더 배워야겠구나. 그냥 뭐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나 뭐 그런 항상 똑같이 흘러가니까 뭔가 약간 사내 동아리 같은 거? 그런 것도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3: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배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게 돈인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양방향적으로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2: 그럼 신입들을 월급 주면서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거는 좀 얼마나 기간을 줘야 하는지 금액.
5: 보통 보면은 뭐 6개월, 1년, 1년이겠죠. 근데 그 잘 뭐 잘 하신 분들은 회사에서 뭐 그분을 지적했을 때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뭐 좀 짧게 생각하면은 뭐 한 1년 안에 또 그만둔 젊은 친구도 많겠죠. 자기는 적성이 안 맞다든지 생각보다 이거 이해하고 자기가 안 맞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렇긴 해요. 매일매일 새로운 걸 배우는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2: 네.
1: 또 이게 또 오래되면 넌 언제까지 배울래? 이런 얘기 듣게 되잖아요. 현실을 체감하는 그런 모양이에요.
2: 네, 이게 회사에

0: 일에서 실무 경험을 얻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추가적인 성장이나 자기 개발이 결국적으로는 개인이 따로 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인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사는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얻고 성장하느냐가 결국 개인마다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특히 지금 내가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회사라는 공간을 바라보는 인식도 달라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 솔루션 공식 토커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영서 씨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MBC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2: 문의 052-204-1812.
4: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5: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6: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7: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8: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9: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97.5. 네, 지금 시각이 6시 21분 15초 막 지났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요즘 학생보다 성인 수강생이 더 늘고 있는 학원이 있다고 해요. 이것을 배우는 학원인데요. 직장인들 사이에 금일을 금요일로 오해하거나 무운을 빈다, 이 문장의 뜻을 잘못 아는 사례들이 화제가 되면서 문해력 향상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어휘의 상당수가 이것에서 왔는데요. 요즘 직장인들이 다시 배우고 있다는 이것 무엇일까요? 1번 한자, 2번 알파벳.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직장 솔루션 주제가 직장의 의미, 배우는 곳이다? 아니다, 돈만 벌면 됐지. 여러분의 의견 어떤지 퀴즈 정답과 함께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뭐 벌써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앞서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자 배웠었는데 요즘 정규 과목에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4706번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 광고 나가는 도중에 저희 세 분께 먼저 여쭤봤는데 확연하게 나뉘긴 합니다. 자, 먼저 스튜디오에 저희 김동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0: 안녕하십니까. 그 울산에서 이제 현실하고 이제 매일 싸우고 있는 기업가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한자 과목 어떠셨어요? 있었어요?
10: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한자를 배웠는데 네. 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는 한자를 배우는 것 자체가. 예.
1: 아니, 대표님도 청년이신데 청년 대표님께서도 학교 정규 과목에 한자는 들어있었다.
10: 네네, 저희는 시험도 쳤었죠.
1: 오,
10: 네.
1: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릴 이분들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오신 우리 토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서영 후배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24살 황서영이라고 합니다.
1: 네, 저희 늘 시민 리포터로 뵙고

0: 저는 이제 선생님이 약간 1학년 때만 벌 약간 너네 그래도 이런 거 배워둬야 돼 하고 알려주셨던 기억은 있는데 사실 다 까먹어서.
1: 그러면은 앞서 퀴즈에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뭐 금일, 금요일로 오해하거나 무운을 빈다, 이게 운이 없길 바란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도 좀 한자 때문에 헷갈렸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0: 저는 가끔씩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면 아 네이버에 한 번씩 찾아보고 오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 황소영 후보님은요?
2: 저도 잘 안 쓰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뜻이 뭔지 궁금해서 검색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이렇게 세대 차이를 또 느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직장 솔루션의 주제, 직장의 의미, 배우는 공간일까? 아니면 돈 버는 공간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께서도 퀴즈 정답과 함께 의견들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그 가운데 또 푸짐한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연 후배님께 여쭤볼게요. 대학생이시잖아요. 혹시 상상했던 회사, 직장의 이미지가 있으실까요?
0: 저는 약간 제가 커리어 우먼이 돼서 동료들이랑 같이 이제 막 열정적으로 좀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모습의 회사를 좀 많이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1: 프로젝트 멋지게 해내고 네.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신 거군요. 황서영 후배님은 어떠세요?
2: 제가 상상했던 회사 이미지인가요? 네.
1: 약간 직장 생활은 해보신 거죠?
2: 네, 짧게 해봤습니다. 예. 저도 제 시연 후배님 나이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상상했던 회사 이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1: 원래는 어떤 상상을 하셨어요?
2: 저는 약간 현실적인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딱히 회사에 대한 로망도 없었고 별로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대표님은요? 대표님이시기 전에 그 전에 회사원이기 전에 완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더 청년이었을 때 직장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가 있었을까요?
3: 저는 이제 공부를 잘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 못해서 제가 회사 생활을 정말 목표는 정말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고 싶다. 예, 그런 목표밖에 없었었죠. 저는. 네.
1: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직장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3: 회사는 돈을 벌어가지고 제가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곳. 제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내 삶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우선 그러면은 배움보다는 돈에 더 가깝다.
3: 아,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황서영 후배님은요?
2: 저는 아무래도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회사 하면 좀 배우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뭘 배우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세요?
2: 지금 제가 좀 짧게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을 배운다기보다는 조금 더 사회생활 쪽으로 다양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1: 일에 대한 실무보다는 사회생활 같은 것들.
2: 맞습니다.
1: 안시연 후배님은요?
0: 저도 배우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제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네. 사실 저도 그러면 약간 한 2년 정도 후에 바로 회사에 다녀야 되는 입장인데 저는 2년 후에 또 이제 배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멋있게 일 처리를 할 수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회사에 가서도 꾸준히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어떤 걸 배운다고 생각하실까요?
0: 업무도 많이 배우고 약간 그 업무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도 많이 배우고
1: 사회생활 같은 것들도 네.
0: 그리고 다양한 인간 군상에 대해서도
1: 인간 군상에 대해서 예 황서영 후배님은 그러면 네. 직장은 참 배울 게 많구나 이렇게 느꼈던 순간도 있으실까요?
2: 아 정말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1: 전혀 네. 배우는 곳이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아직은 여기서 배울 게 있었구나라는 느낌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2: 네.
1: 왜요?
2: 제가 아무래도 정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일에 깊이감 있게 배우지 못하고 네. 가볍게 빨리 해야 되는 업무들을 해서 그런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적었던 것 같아서 뭐 엄청 많았다 이런 것보다는 작게 좀 많이 배웠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1: 사회생활 부분을 배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댔잖아요. 네. 그 부분도 전혀 뭐 느낌이 없으셨어요?
2: 그냥 보고 아 저렇게 하면 좋구나 해서 따라할 생각은 했었지 뭐 엄청나게 크게 와닿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1: 이게 사회생활이구나 이렇게 막 깨달음을 얻거나 아직은 그런 순간을 못 느끼신 거네요. 네. 그럼 향후 그런 것들이 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도 하세요?
2: 네. 저 항상 약간

0: 생각은 열려 있어가지고 무엇이 오든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자, 후배님들은요, 업무도 업무지만 사회생활 전반을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와 희망과 또 걱정, 어쩌면 걱정일 수도 있겠죠. 이런 답을 해주셨어요. 자, 김동연 대표님, 대표님이잖아요. 관리자로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사회생활을 이제 배운다라는 표현은 저는 약간 좀 너무 거창하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예, 거창하게 들릴 때가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일을 하러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입, 요즘 신입이죠. 요즘 신입분들이 인간 수업, 인생 수업하러 오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와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사회생활을 배우러 왔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1: 아,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2: 와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다들 말씀을
1: 면접
2: 하시죠.
1: 보신.
2: 네. 면접 볼 때도 그렇고 네. 이제 출근을 하셔가지고 사회생활을 배워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회사는 사회생활도 중요하지만은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이제 중요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분들도 이해를 해요. 예, 네, 이해를 하는데 근데 회사라는 곳이 이제 업무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생활이란 거는 사람 부딪히고 혼나고 이제 버티고 이제 타이밍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워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저는 다만 생각을 하는 게 회사는 학교가 아니라 예, 학교가 아니라 결과를 내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배우는 건 좋은데 배움만 있으면 안 되고 결과가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필요로 하는 거지 교육생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예, 저는
1: 와,
2: 조금
1: 차갑다.
2: 예, 오늘만큼은 제가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1: 배우는 건 개인의 문제일 뿐이지.
2: 그렇죠.
1: 뭔가 회사는 결과와 실적을 원한다.
2: 맞습니다. 예.
1: 아, 그러면요, 대부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제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도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 연차에 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면접 같은 걸 본단 말이죠. 요즘에 들어오는 분들은 제가 배운다는, 열심히 배운다는 마음으로 막 이런 말씀들을 단골 멘트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럼 대표님 입장에서 제가 열심히 배우는 자세를 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2: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죠. 예, 저는 면접 볼 때도 그렇고 이제 우리 신입 직원들이 요즘에 와서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하면은 저는 논산 훈련소 가라거든요. 예, 배울 거면 훈련소를 가라. 왜 회사로 와서 배우려고 하냐. 그런데 나중에 되면은 꼭 그런 분들이 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꼭 그런 분들이 나중에 나가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배울 게 없어서 나갑니다 하거든요. 예, 저는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 회사는 편하게 듣고 싶은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혼나면서 배우고 실수하면서 배우고 하기 싫은 것도 하면서 배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1: 네. 기분이 나쁘고 그런 것도 그러면은 배움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2: 맞습니다. 이런,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하기 싫은 것도 그건 배울 수 있겠냐라는 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지만 굳이 배우고 싶다면은 배우고 싶다라는 짧은 말보다 어떻게 배워서 결과를 어떻게 들고 오겠다라는 말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 배우는 게 나만 기분 좋게 하고 나 기분 너무 일을 긍정적인 기운 속에서 배운다. 이거 이 생각만큼은 좀 버리고 오셔라.
2: 맞습니다. 예.
1: 모든 걸 다 배운다는 생각으로 오시는 게 낫다.
2: 네, 이런. 배울 거면은 자기한테 안 맞는 것도 배워야죠.
1: 예. 안 맞는 것도.
2: 네.
1: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너무, 생각이 드세요?
3: 너무 냉정한 사회인으로서의 답변이라 약간 제가 너무 회사에 대한 약간 너무 어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아니에요. 잠깐 들었고
1: 그렇다고 너무 처음부터 저는 실적을 쌓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좀 너무 차갑다고 느끼신 거예요?
3: 약간 제가 너무 약간 좀 이상적으로 약간 배우는 것도 살짝 뭐 당연히 싫은 것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사실 저는 방금 들었거든요. 왜냐면
1: 네,
3: 배우는 거는 약간 뭐 내 실력이 오르는 거니까 뭐 조금 어렵기야 하겠지만 막 싫은 소리까지 듣겠어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1: 황서영 후배님은요?
4: 저는 좀 다른데요.
1: 네. 선을 그어주셨어요. 네.
4: 저는 조금 다른 게 처음에 회사는 배우는 공간인지 돈 버는 공간인지라고 작가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을 때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1: 네.
4: 전 약간 중립 쪽이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학원이 아닌데 왜 배워야 되지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렇다 해서 돈만 벌는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배움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었는데
1: 네.
4: 그중에서 이제 배움 쪽으로 해서 사회생활 쪽을 많이 배웠던 걸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하기 싫은 것도 배울 수 있겠냐라는 대표님 말씀도 저도 하기

0: 치는 걸 해야지 그것까지 할 수 있고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조금 더 약간 대표님 마인드도 좀 섞여 있긴 합니다.
1: 아니 대표님 그러면은 이게 혹시 직원들이 워낙에 다양하게 많으시잖아요. 요즘 분들이 예전에 기성세대와 좀 확실히 다르구나 뭐 이렇게 느꼈던 직장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느꼈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2: 있죠. 이제 예전에는 이제 배워보겠다고 하면은 일단은 버티면서 배워보겠다라는 이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면접을 보더라도 제가 계약을 한 일 외에 일을 시키더라도 물불 안 가리고 이제 다 하는 분위기였으면은 요즘에는 그거를 이제 업무를 만약에 부탁을 하는 입장이에요. 요즘에는 근데 이거를 시키면은 요즘 이제 신입분들은 이거는 내 일이 아닌데 왜 해야 돼요? 라는 말을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그런데요 대표님 저는 네. 그냥 물론 대표님의 말씀에 공감도 합니다만 조금 전에는 회사는 실적이 중요하다 결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친구 입장에서는 이거는 해내도 결과적으로 내 실적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2: 그렇죠. 근데 그거를 실적을 대표자든 팀원이든 팀장이든 임원진들은 만약에 그 이 업무를 그 부서에 아니라 만약에 다른 부서의 분들한테 시켰다고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해낼지 않을지 못할지
1: 지켜보고 있다.
2: 네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공을 하든 안 하든 어떻게 하느냐가 따라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러면 극단의 상황을 좀 가정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후배님 두 분께서는 약간의 그 결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직장에서는 배우는 게 더 많을 것 같다. 아직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보수가 조금 적더라도 배울 게 많은 회사를 선택하실 수 있나요? 먼저 안시원 후배님.
3: 저는 보수를 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제가 배우고자 하는 것도 사실 제 경력을 쌓기 위해서고 경력을 쌓으면 당연히 보수를 더 받고 싶어지지 않을까.
0: 저는 지금의 저는 일단 보수가 적더라도 무조건 배울 게 많은 회사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제 몸에 제 저에 대한 가치는 미래에 대한 가치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 최대한 많은 능력치를 좀 끌어올려가지고 미래에 좀 더 보수를 챙기는 날이 더 가까워지길 바라면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1: 예, 또 두 분의 답변이 또 미묘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대표님이 사업체를 운영하신 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되신 거죠?
2: 지금 올해 이제 11년 차
1: 11년 차. 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좋은 실적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아있는 직원이 있으실 테고요. 네네. 또 짧게 스쳐간 직원도 있으실 텐데 네. 보셨을 때 배우려고 하는 사람과 처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중에는 누가 더 조직에 직장에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쪽에 가깝나요?
2: 이제 제가 뭐 정답은 아니지만 예. 제가 이때까지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는 솔직히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차라리 좀 처우를 명확하게 보는 사람이 좀 오래 남더라고요.
1: 정말요?
2: 예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기준이 명확하거든요. 명확한 게 이제 이 정도 일하면은 회사에서 이 정도 보상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준으로 이제 다닌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배우고 싶다만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나중에 막상 힘들어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는 배울 게 없다 이렇게 쉽게 결론을 하고 이제 좀 내려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1: 통계적으로 대표님의 경험 통계적으로
2: 맞습니다. 예, 11년상의 통계적입니다.
1: 아니. 앞으로 면접 볼 때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어떤 모습의 신입사원이든 결국에는 채용한 것도 대표님인 거잖아요.
2: 그렇죠.
1: 이게 왜 채용했을 때와 직원이 됐을 때의 그 차이 그때 봤던 이미지랑 좀 다르네? 라고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이런 괴리는 차이는 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2: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면접을 볼 때 면접자가 있고 회사가 있잖아요.
1: 네.
2: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을 무조건 채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에 좋은 것만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것만 얘기를 해줄 것 같고, 그리고 면접자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자기의 좋은 모습만 얘기하는 게 면접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1: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자신의 장점만 어필하는 자리니까요.
2: 근데 이제 한

0: 한두 달 지나다 보면은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회사에서 안 회사에서 이제 안 좋은 거, 네. 이 회사에서 사람들, 회사의 생활 이런 것도 나오고 그 사람에 대한 성격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면접 볼 때는 이제 회사도 그렇고 면접자도 그렇고 이제 각자 좋은 이미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두 달 뒤에 좀 속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해서
1: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도 좀 보이게 되고
0: 네 그때서야 보여가지고 뽑고 난 뒤에
1: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0: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때까지 10명 다 뽑아서 10명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1: 너무 지금 두 분도 놀라셨는데 네. 10명 정말요?
0: 이때까지
1: 정말 잘 뽑았다 이런 느낌은 아니 지금 직원들이 듣고 계세요 대표님.
0: 네 저 오늘 저희 직원들 보고 들으라고 했는데
1: 네.
0: 근데 이제 뽑고 나면은 이 사람의 단점이 이제 우리 직원들이든 이제 신입 직원들이든 단점이 나오더라도 요즘에는 회사에서 그 단점을 알아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게 좀 많이
1: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그렇죠. 다 있는 거죠. 근데 그 단점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이제 거겠죠?
0: 회사의 단점도 같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1: 회사의 단점도.
0: 예.
1: 어렵습니다. 회사의 단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직원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반대로 직원 입장에서도 이 회사는 도저히 뭐 실무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정말 배울 게 없어서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당연히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 때 있어요. 불끈불끈 올라올 때 있을 텐데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생각이 들까요? 먼저 직장 경험이 조금 그래도 있으신 황서영 후배님은 어떠세요?
2: 저는 약간 배울 게 없어서 나간다는 거는 조금 이해를 못 하긴 하는데 근데 약간 가치관의 변화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처음 입사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어필을 해서 들어갔을 텐데 그렇다면 이 가치관이 제가 만약 이 사람이었으면 저는 더 크고 더 복잡한 일을 해보고 싶은데 회사는 약간 수익성과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1: 네.
2: 이런 부분에서 가치관이 다르다면 저는 이제 다른 회사로 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그건 딱 정말로 뚜렷하시네요. 직장에서 내가 쌓고자 하는 커리어에 가치관이 최종적으로 맞지 않으면 나는 그만둘 수 있겠다. 뭐 안시원 후배님은요?
3: 저도 살짝 내가 이제 회사에 지원을 할 때 그 회사의 약간 영역들을 보면서
1: 네.
3: 내가 여기 가서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다 라는 기대치가 있었을 텐데 그 기대치가 막상 입사를 했을 때 맞지 않을 경우에는 좀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전혀 배우지 못하겠다 하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1: 네. 지금 두 분은 직장 경험이 없으시거나 아주 좀 짧은 경우이지만 그 이전에 어떤 조직의 뭐 학교도 그렇고 동아리나 여러 가지 어떤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임무 결과 성과 이런 걸 떠나서 인간관계 때문에 와 나 이거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없었을까요?
3: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교에 와서 중앙 동아리에 회장을 한 적이 있는데
1: 네.
3: 정말 그냥 한 일주일 정도만 이제 그래도 나 열정적으로 해봐야지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정말 다 그냥 던지고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1: 왜요?
3: 왜냐면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살짝 약간 대표님들도 약간 다르게 보였는데 사람을 관리하는 게 말도 안 되게 힘들다는 거를 저는 그 좁은 학교에서도 알았습니다.
1: 힘들다라는 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해서 그런 걸까요?
3: 뭐 제가 회장이었으니까 저보다 이제 부장? 약간 네. 이런 느낌의 분들은 이제 저한테 원하는 기대치가 있을 거고 너 회장이니까 서류 다 써줄 거지? 하고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근데 어떻게 제가 서류를 다 씁니까? 저도 학생인데 여러분이 이런 거에 대한 자료 조사는 해와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이제 각자의 기대치가 맞지 않는 게 정말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1: 황서영 후배님 혹시 어떤 경험이
2: 저도 있으실까요? 약간 비슷한 네. 일이었는데 저도 동아리 부회장을 맡았었어요. 저는 근데 엄청 계획형 스타일이어가지고 뭔가 사전에 안 될 것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1: 네.
2: 살다 보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 6개월 계획치를 보여주면서 미리 한 달, 두 달 전부터 PPT를 준비해달라고
1: 네.
2: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임원진의 과반수 이상이 못 따라와줘가지고 전 거기에 좀 충격을 먹어서 그때 또다시 리더십이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예. 그거 아세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님 그러면요, 회사는 돈 버는 곳이다라고 단언컨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네네. 직원 교육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회사 아, 그렇죠. 안에도 네. 이왕 우리 직원들이 배울 거라는 마음을 먹었으면 이것만큼은 좀 제대로

0: 배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1: 이제 사회생활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회생활은 유치원 가는 순간 사회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사회생활을 배우는 거고 그리고 회사에서 업무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대부분 다 배워요.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그래서 수습 기간이 있는 거고 적응 기간이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요 근래 진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혼나는 내공이죠. 내공. 네, 내성. 내성인 게 회사에서는 가끔 좋은 말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예, 혼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0: 그게 막 감정적으로 혼내는 게 아니고.
1: 그렇죠.
0: 비판인 예. 거죠.
1: 네네. 예. 그러니까 혼낼 수도 있고 이제 좋은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혼났다고 해서 바로 퇴사를 해야 되나? 예, 여기까지 가버리면은.
0: 아, 거기에 대해서도. 예,
1: 본인도 계속 회사를 다니기 힘들 거고 내일도 회사에 나오기 싫을 거고. 그래서 저는. 완벽한 사회생활자나 완벽한 뭐 업무 실력자보다도 오래 같이 갈 수 있는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 예, 그런 교육을 조금 우리
0: 포용력이 있는 분을 원하는 거군요. 네네네. 회사의 대표 혹은 네네. 관리자로서는 네네. 당연히 실수할 수 있고 그렇죠. 성과가 안 좋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회사에서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거는 맞는 건데 그거를 너무 큰 상처로 받아들이거나 비난으로 받아들이진 그렇죠. 않았으면 좋겠다.
1: 네. 마음의 아.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예.
0: 그래놓고 나는 역시 실패했어. 배울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1: 맞습니다. 예.
0: 아, 반대로 후배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처음부터 다 알아요. 이것만큼은 좀 알려주면 좋지 않아요? 하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혹시 생각 해보신 적이 얼마나 어느 정도 난이도로 알려드려야 하는 건지 사실은 저도 요즘에 그런 게 고민이거든요. 어떤 정도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안시현 후배님?
2: 저는 약간 회사를 뭐 이제 선배분들께는 약간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나 신입사원인데 조금 떠먹여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어느 정도?
2: 약간 뭐 일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네.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옆에서 이제
0: 신입사원 기간일 정도는 네. 그 정도는 가능하다.
2: 네.
0: 그거 지나면 괜찮아요?
2: 그거 지나면 제가 해내야죠. 저도 제 몫을 해야 되니까. 네.
0: 황서영 후배님은요?
3: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저도 신입사원 기간 때는 좀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딱 그 기간 때 엄청 많이 물어봐서 최대한 많이 그때 혼나더라도 그때 혼나고 나중에 이제 잘하고자 할 것 같고 저가 이제 선배님들이라든지 상사분들한테 원하는 거는 좀 주어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소통을 할 때도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끝을 내주시는데 도대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서
0: 육하원칙.
3: 네. 그래서 주어가 항상 빠져 있어서 전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0: 예를 들면 서영 씨가 이거를 내일까지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디로 보내주면 좋겠어.
3: 완전 베스트.
0: 신입사원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3: 업무 양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못해도 한 달 정도는
0: 한 달 정도
3: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저희 청취자들께서 대표 입장에서 들으니까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그러면 내 후배라면 내 직원이라면 내 노하우를 정말 회사를 운영하는 노하우까지 정말 진심으로 잘 알려줄 것 같다라는 직원의 태도 권장하고 싶은 태도가 있으실까요?
1: 아까 저희 그 후배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 회사도 그렇고 이제 다른 회사도 보면은 이제 신입분들이 이제 대학교도 이제 나오시고 이제 좋은 학교 나오셔가지고 회사에 오셔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요. 네, 아이디어를 내시는데 의견도 말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저는 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버티면서 이해하려고 하느냐가 저는 더
0: 의지,
1: 중요하다고 생각.
0: 의지 네. 이런 걸 말씀하는 열정 이런 거군요.
1: 가끔 신입분들 보면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일단은 저는 들어요. 듣고 나서 이제 바로 안 주죠 일을. 예,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회사의 흐름이나 현장 사람 변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맡기고 프로젝트를 하겠냐. 그래서 저는 일단 부딪혀보고 무슨 일이든 꾸준히 배우고 현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제 후배들이죠. 동생들.
0: 노력하는.
1: 네. 그래서 더 많이 알려주고 싶어지는데 결국 노하우라는 건 아이디어보다 정말 좋죠, 아이디어도. 근데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방금 PD님 말씀처럼 의지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아. 예, 생각을 해요.
0: 그러면 후배님들 입장에서 저는 그래도 직장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니까 이것만큼은 최소한 좀

0: 선배님들이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행복한 직장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20대의 안시연 후배님과 황서영 후배님은 어떤 점일까요?
1: 저는 살짝 말만 조금 둥글게 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뭔가
0: 학교, 친절하게.
1: 네, 학교 다니면서도 뭔가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0: 맞아요.
1: 교수님들도 이제 막 너 그거 왜 그렇게 한 거야? 너무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르쳤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제 뭐 이거는 뭐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 이렇게 조금만 더 둥글게 말해주시면은 조금 더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0: 황서영 후배님은요?
2: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저도 말을 예쁘게 해주면 좋겠지만 예쁘게 안 해주더라도 말 자체를 안 해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0: 네.
2: 뭔가 문제가 있는데 뭐 표현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많이 표현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0: 와, 이게 결국에는 소통 그리고 표현 이런 거군요. 회사에서 와, 말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저는 세상 그런 점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광고 듣고 와서 저희 이야기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천?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절세의 왕 절정.
9: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0: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9: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8: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12: 현대 오피스.
1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애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애 나이클 타임.
1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스마트하게 달리고
0: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0: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5: 성공 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4: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6: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7: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8: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9: I love you.
8: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9: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8: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9: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10: 저희 문자로 3077번님께서 직장은 돈 벌려고 들어갔다가

0: 사이반 자이반으로 세상을 배우게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저 돈 벌게만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만으로 접근했다간 크게 상처를 받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가장 큰 깨달음인 세상에 공짜란 없다. 이를 알아가는 중에 돈과 배움 그 가운데 어디쯤에 위치한 곳이 바로 직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3077번님. 아, 오늘 정말 열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세 분과도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동현 대표님 그리고 황서영 후배님, 안시연 후배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직장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포레스텔라의 곡으로 골랐습니다. 바람이 건네준 말. 이 곡 들으시고 마음 편안하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소란 고영배입니다. 이상교 선생님의 시 어제 저녁부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저녁부터 나는 노란 단무지를 좋아하게 되었다. 어제 저녁부터 나는 실로폰 소리를 좋아하게 되었다. 어제 저녁부터 나는 나무 밑으로 걸어다니길 좋아하게 되었다.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애가 좋아한다고 말한 것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새롭게 좋아지는 것이 부록처럼 따라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득이겠네요.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을 위해 상담하는 유영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잠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머무는 순간 기쁨을 빼앗습니다. 당당한 나를 외면한 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작아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응원하세요.
3: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막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웠고 시 주석은 대국이 올바른 공존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2: 9년 만에 서로를 마주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먼저 의장대 사열과 예포 발사 등 환영 행사를 함께 지켜봤습니다. 나란히 붉은 계열 넥타이를 메고 레드 카펫 위를 함께 걷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이후 두 정상은 인민대회당에서 양자회담에 들어갔습니다. 시 주석은 모두 발언에서 중미 관계의 안정은 세계의 호재라며 대국이 올바른 공존의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의 충돌을 뜻하는 투키리데스의 함정을 언급하며 이를 피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라면서 우리는 함께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훌륭했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건설적, 전략적 안정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부딪히거나 심지어 충돌할 것이고 중미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밀어넣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1: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고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화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확대를 포함해 경제협력 증진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의 원료인 전구체 미국 유입 차단 노력 강화,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산 공군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에서 전투기를 촬영하고 관제통신을 감청하려 한 중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중국 국적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10대 남성에게는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중국인은 202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사측이 각각 추가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자세한 소식 보도합니다.
3: 중앙노동위원회는 앞서 중단된 사후조정 회의를 오는 16일에 재개하자고 노조에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측도 노조에 공문을 보내 최근 진행된 중노위 사후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진심으로 노사 간 대화를 원한다면 성과급 투명화, 상한 폐지, 제도화 등 핵심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노사정이 마주 앉은 사후조정 협상의 구체적인 과정

0: 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초기업 노조 최승호 삼성전자 지부장은 최근 조합원 커뮤니티에 중노위에서 잠정 합의를 안 하더라도 검토안을 조합원 투표에 올리면 안 되냐고 제안했다고 협상 과정을 전하면서 중노위 제안을 헛소리라고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는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 동안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1: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폭을 넓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0.28% 상승하면서 전주 0.15%보다 상승폭을 2배 가까이 키웠습니다. 강남구는 0.19%로 올라 12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서초구는 0.04%에서 0.17%로 4배, 송파는 0.17%에서 0.35%로 2배 이상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기선 제압에 나섰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경기 평택을 해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대구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도 등록을 마치고 대구 경제 회복과 보수 재건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명이라도 더 만나겠다며 울릉도를 방문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세종시를 찾아 사흘 연속 충청권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신문방송인 편집인협회가 주최해 오전과 오후에 나눠 진행된 서울시장 후보 여야 토론회에선 민주당 정원호 후보에겐 31년 전 폭행사건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겐 감사의 정원을 비롯한 지난 시정 성과와 한계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정 후보는 김재섭 의원의 주장은 허위 조작이라며 적극 반박했고, 오 후보는 4년 더 시정을 맡아 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1: 정부가 다음 주 수원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 경기에 출전하는 북한 여자축구팀 박남을 승인했습니다. 박남 인원은 대한축구협회가 통보한 명단과 동일한 39명으로 박남 기간은 17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북한 여자축구팀은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올 예정이며 수원FC 위민과의 4강전은 20일에 치러집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에서 20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은 중동 정세에 대응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 주요 광물 공급망 강화 등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을 반란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계엄 당일 곽 전 사령관이 부하들에게 국회 침투와 봉쇄, 선관위 병력 투입 등을 지시해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을 저질렀다는 혐의와 관련한 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간 산지 계란 가격을 임의로 결정해 담합 행위를 해온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계란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등의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부터 각 지역 계란 기준 가격을 사업자들에게 통지했는데 공정위는 생산비가 인상되지 않았음에도 기준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려 소비자가를 상승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업체 네 곳의 PVC와 가소제 가격 담합 혐의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LG화학과 한화솔루션, 애경, OCI 등 업체 네 곳의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에 제한이 생기자 PVC와 가소제 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7도, 부산 15도 등 10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일, 부산 23도 등 22도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 진행의 아나운서 김준상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3: 기대되는 순간 울산대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정원박람회를 향한 화려한 서막 2026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장미 빌리지 체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다채로운 공연, 그리고 울산의 이야기를 담은 대형 퍼레이드까지. 가수 바다와 울산 시향의 품격 있는 무대, 밤하늘을 물들이는 불꽃과 레이저쇼, 로이킴, 차지영, 허각 등 감동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지금 가장 아름다운 울산을 만날 시간,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울산대공원에서 함께하세요.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6: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7: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13분기 연속 청취율 1위 달성을 기념해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께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딱 한 분을 선정해 13만원 상당의 크림 에센스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의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딱 20일 남은 선거, 여야가 총력전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격전지들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3부 주간 정치 동영에서 이동영 작가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의 탄생을 볼 수 있을까요?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 4부에 만나겠습니다.
8: 자, 따라해보세요.
9: 이카운트 ERP
10: 4만원
8: 회계관리
9: 이카운트 ERP
11: 4만원
8: 재고관리
9: 이카운트 ERP
8: 4만원 생산관리
9: 사업성공
11: 함께해요.
8: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9: 이카운트
8: 가입비 부가세 별도.
1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4: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15: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6: 한 주간의 정치계 동향, 정치평론 초고수 이동영 작가가 날카롭게 분석해드립니다. 주간 정치 동향.
7: 네, 주간 정치 동향 이동영 작가와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16: 네, 안녕하십니까.
7: 자, 이 작가 모셨으니까요. 선거 지금 어떻게 봅니까, 전체 판세를?
16: 뭐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많이 앞서죠.
7: 아, 그래요?
16: 네.
7: 근데 여러 가지 분석을 보면요.
16: 네.
7: 처음에 예상과 달리 많이 접전이다. 뭐 이런 네.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16: 그러니까 뭐 예. 처음 예상은 예. 대통령 탄핵 이후에
7: 예.
16: 또 내란 이후에 이제 벌어진 선거니까 예. 또 대통령 인기가 워낙 좋고 예. 아마 TK 빼고 다 이길 것이다. 예. 뭐 이런 장밋빛 전망을 민주당에서 한 거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좁혀지니까 분위기 이상한데라고 예. 합니다만 예. 전체적으로는 뭐 민주당이 대승은 당연한 거고.
10: 분위기 바뀐 거 없다 이 얘기입니까?
16: 아 선거는 원래 마지막까지 예. 가면 예. 특히 이제 접전 지역에서는 예. 뭐 대한민국 선거가 다 51대 49 예. 아니겠어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10: 예. 그럼 지역별로 좀 볼까요? 네. 부산은 어떻습니까? 시장 일단.
16: 부산도 일단 예. 전재수 후보가 좀 앞선다고 예. 봐야죠.
10: 예. 근데 거기도 많이 붙는다 그래서요. 그것도 역시
16: 그러니까 예. PK나 TK 선거는 예. 마지막에 가면 붙는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선거를 해야 되는 예. 거예요. 예.
10: 당연하다.
16: 당연한 겁니다. 예. 당연한 건데
10: 어떤 변수가 새로 불거진 것이 예. 당연하다 지금.
16: 그렇죠. 예. 당연한 거고 내란이 있고 얼마 안 있을 때는 예. 그 소위 말하는 샤이 보수들 예. 있잖아요. 예. 여론은 안 잡히죠. 예. 지금은 조금씩 그걸 표시하니까
10: 드러내기
16: 여론에 좀 잡히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좁혀진다. 예. 뭐 그런 거고 중요한 건 이게 보궐선거 예. 포함해서 국가. 이제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예. 투표율이 다른 두 가지 큰 선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예. 낮기 때문에 예. 우리 지지자들 예. 그러니까 각 당에서 예. 소위 말하는 집토끼들이죠.
10: 집토끼들.
16: 예. 집토끼들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 예. 그게 관건이에요 사실. 예. 그리고 이제 중도층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주당이 쏠려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에서 어쨌든 30대 30% 후반 40% 초반 나와 찍어줬던 예. 그분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예.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예. 그게 가장 큰 싸움이죠. 예전처럼 예. 그 사람들만 그대로 나와주면 예.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다.
10: 그 사람들을 불러낼 수 있는 그렇죠. 공인은 뭐라고 봅니까?
16: 그러니까 그거를 예.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선거 프레임을 예. 뭐 어제도 오늘도 내란 종식을 완벽하게 시키겠다. 예. 그거 다른 지역에서는 모르는데 TK, PK에서 네. 그거를 들고 나갔을 때 과연 성과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차라리 예. 대통령 인기가 좋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의 성과, 외교라든가 예. 경제, 주식 예. 뭐 이런 쪽으로 자꾸 해서 예. 민주당이 그 부산에서 시장을 하더라도 예. 혹은 국회의원 당선되더라도 잘한다. 예. 바뀌면 이렇게 잘할 수 있다. 그걸 장밋빛 미래를 어필해야지 예. 어쨌든 내란 종식 과거 얘기인데 계속 내란 종식 내란 종식 하면 과연 PK TK에서 그게 먹힐까 예.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0: 예. 부산 북가 보궐선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
16: 지금 이대로 3파전으로 가면 하정우 후보가 이기지 거죠. 예.
10: 3파전으로 갑니까?
16: 간다고 보여집니다.
10: 아 그래요?
16: 그게 예. 그러니까 박민식 예. 후보나 또 한동훈 후보 둘 중에 한 사람이 좀 앞으로 치고 나가면 예. 단일화 논의가 좀 이루어질 텐데 예. 두 사람이 비슷하거든요. 예.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예. 그럴 경우에는 박민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마지막은 예. 조직의 승리일 것이다. 예. 그리고 당으로.
10: 박민식 후보 쪽으로 오히려 몰릴 것이다.
16: 박민식 후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예. 나의 개인기를 돌파할 수 있다 생각하겠죠.
10: 각자, 그러니까 안 된다.
16: 그렇죠. 예. 각자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10: 근데 울산을 말입니다. 예. 울산이 요새 아까 속보를 보니까 단일화에 뭐 긴급 합의한 것 같은 속보가 나오던데요.
16: 울산은 예. 진보진영 단일화가 예. 되지 않으면 예. 승리가 요원하죠. 예. 그거는 아마 진보진영 후보들 다들 알고 있을 테고 예. 그래서 아마 상수로 뒀던 것 같아요. 울산의 단일화는 예. 상수로 두고 했던
10: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이 하다가 급속도로 물결을 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16: 아니 그러니까 예. 울산 같은 경우에 예. 민주당과 진보당 뭐 그전에는 뭐 정의당도 있었습니다만은 단일화가 안 된 적이 잘 없어요. 예. 결국엔 마지막엔 어쨌든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예. 지금 여론조사로 단일화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제일 깔끔하긴 한데 예. 그러면 작은 정당이 불리하죠 사실은. 예. 그래 그랬을 경우에 예.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예. 뭐 작은 정당과 연정도 가능한 예. 것이고 예. 그 문제는 큰 정당 후보가 생각해 봐야 되죠. 지금 이게 당에서 추진하는 거 아닌 것 같거든요. 예. 후보끼리 하는 거니까. 예. 그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10: 예. 뭐 양보안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16: 그러니까
10: 예.
16: 당에서 한다 그러면 예. 뭐 시장은 우리가 양보를 받고 예. 뭐 보궐은 우리가 예. 주고 이렇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 중앙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은 예. 그게 아니라 시장이 되면 연정을 하겠다. 예. 부시장은 뭐 주겠다든가 예. 아니면 정책적으로 당신들 정책을 우리가 핵심 공약으로 하겠다든가 예. 그런 게 필요하겠죠.
10: 예. 근데 후보 차원에서는 그 약속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당 차원이 아니면.
16: 아 그러나 뭐
10: 그 뭘 줄 수 있을까요?
16: 아 그래서 제가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부시장이라든가
10: 그렇게
16: 또 진보당에서 내놓은 핵심 공약 네. 그거를 민주당 공약보다 앞세우겠다든가 네. 그런 정책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거는.
10: 그 실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합의가 됩니까?
16: 원래 선거는 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0: 아, 그렇습니까?
16: 다 네. 일단 어음을 끊어주고 네. 약속 어음으로 출발하는 거죠.
10: 이 작가 단일화 될 줄 알았습니까?
16: 아, 울산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10: 어, 원래 알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속보 듣고 얘기하는
16: 속보 듣고 아는 척 하는 겁니다.
10: 아, 왜냐하면 원래 어려운 분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 진보당이 중앙당 차원으로 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16: 저는 그렇진 않다고요.
10: 아, 그래요?
16: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평택 같은 경우에도 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단일화는 어려워도 예. 민주당과 진보당 단일화는 아, 그것보다 그래요? 쉽다고 보십니다.
10: 예. 평택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16: 평택도 이대로 가면 예. 5파전이죠.
10: 예. 예. 5파전으로 가면 누가 유리합니까? 이거?
16: 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산 북구 선거랑 마찬가지인데 예. 조국 혁신당이 그 평택에 조직이 없잖아요. 예. 지금 막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 그 평택 지역에서 일하다가 혹은 예. 경선하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예. 지금 막 조직을 꾸리고 있거든요. 예. 급작스럽게 꾸려진 조직은 쉽지 않다. 예.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은 오랫동안 거기 조직이 있었고 예. 거기다가 지방선거 줄투표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예. 뭐 이따가 추미애 후보도 나온다고 예. 합니다만 맨 처음에 도지사 예. 찍고 예. 쭉 내려서 안 찍겠어요?
10: 예.
16: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가 중간 예. 갔다 왼쪽 갔다 이렇게 찍지 않을 거 아닙니까?
10: 예.
16: 그거 봤을 때도 예. 거대 정당이 좀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10: 예. 예.
16: 근데 이제 단일화 문제는 예.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예. 난 거기에 따라 달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10: 예.
16: 보수 진영이 아마 단일화를 하면 먼저 이루어질 것 같은데
10: 예.
16: 그러면 진보 진영도 판이 좀 예. 움직일 것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10: 예. 근데 보수 쪽이 가능합니까?
16: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예. 후보와
10: 예. 할 것 같이 얘기하던데요.
16: 국민의힘 아니. 후보가 예. 결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뭐 부정 이야기하고 예. 그런데 뭐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 예. 황교안 후보가 다시 국힘 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도 있단
10: 예.
16: 말이죠. 이걸
10: 예.
16: 계기로.
10: 예.
16: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10: 예.
16: 어쨌든 황교안 후보로서는 뭐 15% 얻지 못하면 뭐
10: 예.
16: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손해가
10: 예.
16: 클 거고
10: 예.
16: 그 3등 뭐 4등 했을 때 예.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10: 예.
16: 그럴 바에는 뭐 단일화한다. 이게 정치적 후가를 더 생각했을 때는 낫지 않겠느냐.
10: 예.
16: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10: 예. 단일화하면
16: 그러면은
10: 예.
16: 이제 민주당과 진보당 정도가 먼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10: 예.
16: 지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좀 어렵다고 봐요.
10: 예.
16: 이게 지금 선거하는 도중에 생채기를 너무 서로 냈거든요.
10: 예. 그렇죠. 상처가 있어가지고요.
16: 예. 그러니까 예. 조국 후보하고 김용남 후보 서로 이제 서로 막 디시전하고 예. 했기 때문에. 그걸 쉽게 봉합이 이루어질까 좀 어려워요.
10: 근데 진보와 민주당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군요.
16: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10: 예, 그러면
16: 그 이제
10: 예.
16: 조건이 예. 보수가 단일화했을
10: 보수가 단일화
16: 때
10: 해야지. 예. 보수 단일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죠.
16: 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 만일 없다면 5파전 간다고 보여줍니다.
10: 예, 황교안 후보랑 합쳤을 때 저쪽 그 보수 후보한테 도움이 됩니까 많이?
16: 그러니까 이게
10: 예.
16: 우리가 사실은 단일화 이야기를 선거에서 이기 위해서 예.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10: 예.
16: 경쟁력 있는 후보는 단일화 없이도 이겨야 되는 거죠.
10: 그렇죠. 네.
16: 그런데 이제 선거 전략으로 단일화 하는 건데 1+1 꼭 2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10: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요. 여론조사 봐도 그렇습니다.
16: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단일화 한다고 해서 황교안 표가 다 또 유동한테 네. 가는 것도 아니기 네. 때문에 뭐 무조건 단일화하면 이긴다. 이렇게도 네. 볼 수 없는 노릇이에요. 다만 어쨌든 보수 쪽에서 단일화하면 진보 쪽에서도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질 것 같고 네. 하니까는 움직임은 네.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0: 예. 부산 북감만 봐도요.
16: 예.
10: 둘 그 박민식 후보랑 한동훈 후보가 합쳐도요.
16: 네.
10: 몇 파로 안 갑니다 지금 결과
16: 그렇죠?
10: 보면.
16: 예.
10: 예, 예. 그래도 합치면 비슷해지거나
16: 네.
10: 뭐 이런 결과가 나와도요.
16: 예.
10: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16: 그렇죠.
10: 예. 그 전재수 후보 경우에는요.
16: 예.
10: 아까도 말씀하셨죠. 상황이 지금 원래 예상했던 방향에 막판 되면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16: 예, 본인도 예. 전재수 후보도 거기서 몇 다섯 번 여섯 번 선거를 치러왔기 예.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10: 막판에 이런 양상이 벌어질 것이다.
16: 예. 예.
10: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나요?
16: 그러니까 이제
10: 예.
16: 민주당이 예. 좀 기댈 거는
10: 예.
16: 그 지금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하지 않는 사람,
10: 예.
16: 그러니까 중도층이라고 밝힌 사람들 민주당을 많이 지금 지지한단 말이죠.
10: 예.
16: 지금 선거에서는. 그런데
10: 예.
16: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10: 예.
16: 여론조사도 지금 추세는 거의 뭐
10: 예.
16: ARS든 전화면접이든 붙고 있는 양상인데
10: 예.
16: 전화면접이 민주당 쪽으로서는 또 조금 더 불리하게
10: 예.
16: 나오거든요.
10: 예.
16: 그건 이제 TKPK의
10: 예.
16: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10: 예.
16: 겁니다. 전화면접원이 직접 전화를 하기 때문에 쉽게 끊을 수도 없고
10: 예.
16: 그 국민의힘 보수의 상징적인 곳에서 쉽게 전화 면접원이 전화를 했는데 저 민주당 지지합니다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10: 네.
16: 그래서 ARS랑
10: 네.
16: 좀 조금 네. 다른 게 그런 겁니다.
10: 네.
16: ARS는 쉽게 끊을 수도 있기
10: 네.
16: 때문에 적극 지지층이 좀 많이
10: 네.
16: 응한단 말이죠.
10: 네.
16: 그런 걸 다 분석해서 네. 지금 판세를 해야지 그냥 숫자만 보고 아, 많이 붙었다
10: 네.
16: 이렇게 볼 수 없을 거고 그래서 중도층과
10: 네.
16: 늘 우리를 찍던
10: 네.
16: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냐 그게 핵심인
10: 네.
16: 겁니다.
10: 예, 분석이 좋으니까요. 좀 이따 종합해가지고 한번 제가 적겠습니다.
16: 네.
10: 예. 일단 서울 보고요. 서울 어떻습니까 지금?
16: 서울도 지금 네. 오세훈 후보가 많이 붙었다라고 예, 하는데 예. 저는 정원호 후보가 쉽게 이길 거라고 봅니다.
10: 아 그래요?
16: 네.
10: 이거는 과감한 예측입니다.
16: 네, 과감한 예측이네요.
10: 예,

0: 그런데 다른 후보들, 그러니까 네. 송영길, 박원순 이런 후보들보다 네. 정원호 후보가 재건축이나 이런 면에서 네. 조금 차별화가 있다. 기존의 민주당 후보들과. 네. 그래서 이번에는 강남 3구에서 압도적으로 오세훈을 민다든가 이런 게 안 네. 벌어질 거라는 얘기죠. 아, 그리고 다른 지역구에서는 정성으로 네. 민주당 강한 지역구에서 정원을 밀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저는 정원호 후보가 이길 것이고 네. 지금 오세훈 후보가 마음이 급해서 네. 뭐 지금 광화문의 상징물 예. 조형물 같은 걸 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그거 오히려 지금 후폭풍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예.
1: 별로 안 좋죠. 예.
0: 그 국민 서울 세금을 200억을 예. 넣어서 그게 과연 그 자리에 어울리느냐. 예. 정원하면은 뭐 전쟁공원 같은 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너무 뜬금없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언론도 그거를 좀 비판적으로 많이 쓰고 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플러스 그동안 했던 정책들 예. 이런 거 한강 버스 같은 것들 예. 했을 때는 뭐 정원 후보가 저는 어렵지 않게 이긴다고 봅니다.
1: 그런데 아까 이 정원 후보가요. 맨 처음엔 굉장히 어떤 그 행정가로서의 강점 이런 게 부각되다가 요새 어떤 저쪽 야권의 네거티브 공세에 별로 잘 대응을 못한다. 뭐 이런 지죠. 혹은 이재명 정부의 어떤 성공에 대해서 부각시키지 못한다.
0: 그렇죠.
1: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0: 뭐 큰 선거를 네. 안 치러봤기 네. 때문에 네. 뭐 그런 거고. 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네. 샷아웃해서 정치적 체격이 커진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걸 좀 많이 이용했어야 되는데. 예.
1: 그거에 좀 미숙하다. 뭐 이런
0: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캠프를 너무 크게 꾸렸어요. 예. 너무 공룡적으로 꾸렸어요. 예. 그렇게 되면
1: 느려진다.
0: 그렇죠. 예. 컴팩트하게 진행이 예. 이게 뭐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회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회사 좋은 회사 아니겠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예.
0: 아이디어 막 던지고 예. 이상한 아이디어 던지고 예. 그렇게 하면
1: 전진이 안 되고요.
0: 예.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 컴팩트하게 캠프를 좀 꾸릴 필요가 있고 예. 본인이 잘하는 거 하면 됩니다. 못하는 네. 거 하지 말고.
1: 예.
0: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정원호 후보한테 네거티브를 세게 하는데 예. 네거티브를 세게 하고 있다는 건 지금 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1: 예. 예.
0: 그런 걸 봤을 때도 예. 여론조사 붙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예. 예, 정원호 후보가 어렵지 않게 이긴다고 봅니다.
1: 네거티브의 어떤 효과는 어떻습니까? 보기에 지금.
0: 뭐 저는 제가 늘 예. 하는 말인데 예. 네거티브를 하는 쪽이 저요.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왜 네거티브를 예. 할 수밖에 없냐. 예. 치고 있으니까요.
1: 지니까.
0: 뭐라도 역전시키려고 하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1: 네거티브가 파괴력을 발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0: 그거는 정말 진실일 때.
1: 예. 네. 예.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어떤
0: 그렇죠.
1: 근거가 부족하다 이 얘기죠.
0: 그렇죠. 그렇죠.
1: 예. 네. 네. 자. 이 작가가 말입니다. 오늘 자신감 있는 예측을 몇 개 했으니까요. 하나하나 좀 적겠습니다. 자, 대구는 누가 이깁니까?
0: 대구는 네. 민주당 네. 쉽지 않죠.
1: 아 그래요?
0: 예, 예. 그게 예. 만일 선거가 예. 한 두 달, 석 달 전에 있었다면
1: 예.
0: 정말 대구에서 기적 같은 일이 예. 벌어졌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예.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네.
1: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어떤 신선하지 않았습니까?
0: 신선하죠. 그런데 예.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도 예. 그러니까 수성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 젊은 인구들이 좀 살고
1: 예.
0: 중산층 이상 사는 데는 김부겸 후보 지지가 예. 많이 있어요.
1: 예.
0: 그런데 이제 노령 인구층 또 예. 시골 쪽으로 가면 역시 압도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 쉽진 않아 보입니다만은 그 김부겸 의원의 개인기.
1: 예.
0: 그 다음에
1: 개인기 뛰어나죠.
0: 개인기 뛰어나죠. 예.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한 건 예. 이제 민주당 지도부 내려가면 안 된다.
1: 예.
0: 공중전으로 예. 도와줘야 된다.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탈당해서 도와준 사람도 있거든요.
1: 예.
0: 김부겸 후보로서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1: 예. 예.
0: 그분들 많이 차례 많이 이용하는 예. 게 더 나으려고 봅니다.
1: 그러나 김부겸 후보의 어떤 탁월한 개인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쉬운
0: 아니 예. 그게 어렵다는 게 예. 제가 한 2주 전만 해도 예. 뭐 한 6대 4로 이길 수도 있다.
1: 그러니까
0: 지금 한 5대 5로 온 것 같아요.
1: 아, 5대 5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불리하다 이런 얘기는
0: 그건 아닙니다.
1: 네. 네. 비겁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예. 이거는 하나만 한 말씀입니다.
0: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1: 아, 그래요. 네. 다음 주에 또 같은 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0: 네.
1: 부산은 어떻게 됩니까?
0: 어디에 말씀하십니까?
1: 부산, 아니, 시장부터 다.
0: 아, 누가 예.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 봅니다.
1: 예, 부산은요.
0: 예.
1: 전재수 후보가 일단 유리하고요.
0: 예. 그러니까 전재수 예. 후보 같은 예. 경우에도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예. 박형준 시장이 뭐 했냐 지금까지.
1: 예. 예.
0: 그거를 부각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LCT 얘기하잖아요.
1: 예.
0: 그 LCT 다 알아요. 그거.
1: 예.
0: 그런 거 부각할 필요 없고.
1: 예.
0: 본인의 능력. 나는 뭘 지금까지 뭘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예. 회수부를 가지고 왔고 어떤 기업을 갖고 왔고 앞으로 뭘 할 것이고 이런 예. 걸 자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1: 예. 보궐은 어떻게 됩니까?
0: 아, 보궐도 뭐 3파전이 하정우 후보가 어렵지 않게 이길 거라고.
1: 그리고 3파전으로 갈 거란 예상이죠.
0: 갈 겁니다.
1: 3파전으로 갈 것이고 3파전이라면

0: 한정 후보가 예. 낙관적이다. 그렇죠.
1: 그러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네. 네. 민주당에서 갑자기 선거 판세가 여론조사 등등 보니까는 PK-TK에서 많이 좁혀졌으니까 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네. 사실 민주당이 언제 TK하고 PK에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시장 또 북구갑 예. 경남 도지사 선거만 승리해도 예. 엄청난 대승이라고 봐야죠.
0: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분석가들은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이 영남에선 실책이 많다. 이 예. 지적에 동의합니까?
1: 동의합니다.
0: 예. 예. 어떤 부분이 가장 실책이었습니까? 지금?
1: 그러니까 지금 예. 얼마 전에도 하종우 후보 예. 에게 정청래 대표가 내려가서 네. 말실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말실수 하기 전에 제가 이 방송에서 네. 민주당 지도부 내려가면 안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게 네. 똑같은 실수를 네. 강원도나 충청도에서 했다. 네. 이렇게 부각이 안 돼요. 대구니까 예. 부산이니까 시끄럽게 부각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더 커져버려요 이게. 예. 그러니까 같은 실수라도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
0: 거긴 아예 가면 안 된다.
1: 될 수 있으면 예. 전재수 개인기 김부겸 예. 개인기에 맡기면서 예. 전재수가 원하는 것 예. 김부겸이 원하는 것 다 들어주겠다고
0: 다
1: 하면
0: 들어주겠다,
1: 됩니다.
0: 계속.
1: 예. 예. 우리 정책적으로 우리는 다 밀어주겠다. 예. 얼마든지 우리는 앞서가지고 당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예. 그거 언론 인터뷰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MBC 여기 나와서 얘기하면 예. 되잖아요. 예. 기자들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뭐하러 내려갑니까?
0: 아 그렇군요. 전북도지사 김관영 무소속. 어떻게 됩니까? 여기 좀 복잡하던데요. 예.
1: 만일 전북도지사 예. 선거에서 무소속
0: 김관영 후보가
1: 당선이 되면 된다면, 예. 정청래 리더십은 크나큰 타격이 오겠죠.
0: 아 그래요? 예. 근데 여기 누가 유리합니까 지금?
1: 아니 저는 그래도 예.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다 봅니다.
0: 그래요? 예. 예. 김관영 이분도
1: 개인기가 뛰어난 분이죠.
0: 예. 예. 예. 그래도 아직은 민주당이 유리하다.
1: 예.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예. 갈수록 예. 이게 대한민국 선거에서 양당의 간판이라는 거.
0: 예.
1: 이게 얼마나 센 갑옷인지. 예. 이 전장에 나가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0: 예.
1: 전장에 나가면 알게 됩니다. 그 간판이라는 게 얼마나 쓰는지. 예.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당 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어요.
0: 예. 예.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
1: 마찬가지죠. 그럼요.
0: 예. 예. 그럼 지금보다 지금이 어떤 한동훈 후보로선 가장 높을
1: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그래요.
1: 네.
0: 아, 평택을도 같은 분석들로 보겠군요.
1: 아, 그렇죠. 아무래도.
0: 예. 예. 예. 그러면 대강 오늘 말입니다. 전 예. 지역의 어떤 승패를 대구 빼놓고는 다 얘기했습니다. 김관영 근데 저는 이 김관영 지사 전 지사예요.
1: 네.
0: 이 개인기랄까 이 지역에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1: 네, 네,
0: 예.
1: 네.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네.
1: 김관영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억울하게 컷오프된 거 아니냐라는 네. 동정심도 작용하고 네. 그런 거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데 한편으로는 네.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는 네. 윤석열 정권 때 야당 소속으로
0: 예.
1: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고 하면은 혼자 참석하고 이랬다고
0: 예.
1: 거기에 대한 비토도 없지 않아 있어요.
0: 그래요.
1: 그리고 뭐 내란 때 뭐 했냐 예. 뭐 이런 비토도 있기
0: 그렇군요.
1: 때문에 그게 예. 선거 때 아마 작용할 수도 있겠다.
0: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이동용 작가였습니다.
2: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2: 문의 052-204-1812.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5: 도시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하여 매년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대부분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신속히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르고 신속히 대피합니다. 절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합니다. 불길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으로 몸과 얼굴을 감쌉니다.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6: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7: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0: 시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3: 뉴스의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 여지없이 여름입니다. 반팔 티셔츠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날씨인데요. 내일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2도, 대전은 31도로 예년 기온을 7도에서 9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전주, 부산 1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25도 안팎에 그치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주말에도 10도 육박하는 여름더위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지금 비봉나들목 정체 심한데요. 사고 때문입니다. 비봉나들목 직전 1차로에서 사고 난 대형 탑차를 크레인 동원한 지 견인 중이고요. 뒤로 5km는 여파받습니다.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천안 방향으로 정안휴게소 앞 운경교 위에도 갓길에 승용차 비상등 켜고 서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4: 네, 예고해드린 대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4: 예, 워낙 넓은 지역 유세 쉽지 않으시죠?
5: 네, 그렇습니다. 예,
4: 동선도 어디보다 많을 넓을 것 같고요. 예.
5: 제가 체감하기는 예. 뭐 거의 대선 운동 보건가는 예. 네, 그 정도 같습니다.
4: 예. 네. 지역을 많이 옮겨 다니십니까?
5: 그러니까 시군 간의 거리가 예.
4: 그렇죠.
5: 네, 예. 순전히 이제 자동차로 달리는 자동차로. 경우가 예. 많기 때문에 예. 네, 이동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4: 예. 경기도 지역을 다녀보시니까 민심은 네. 어떻습니까, 종합적으로?
5: 사람들은 뭐 네. 많이 호응을 해 주시고요. 예. 이제 그러나 이제 코스피 지수가 높지만 예, 예. 이게 이제 민생으로 좀 더 이렇게 흘러내리기 위해서는 예. 잘해달라 하는 기대감, 네, 또 주문 이런 예.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예.
5: 네, 그래서 더 저도 절실하고 예. 우리 31개 예. 시군 단체장 후보들도 아주 열심히 절박하게 예. 다니고 있습니다.
4: 경기도지사 도전의 변. 좀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경기도지사에 나서셨습니까? 예.
5: 저 개인적으로는 예. 사실은 당의 지방자치위원장도 했고 네. 또 당대표 시절에 혁신성장추진위원장을 직접 맡아서 예. 산업 현장을 파악하고 또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여러 대안도 내보고 했었습니다. 예. 저는 입법적인 성과도 있지만 그것은 국민의 삶에 조금 간접적으로 미친다면 예. 좀 더 직접적으로 성과를 내보고 싶었어요. 예. 변화를 예. 그러니까 경기도라는 데에서 예. 변화를 함께 만들어내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좀 드리고 싶고
4: 예.
5: 저는 성과로 보람을 많이 느끼는 예. 사람이거든요. 좀 이렇게 만져보고 체감하고 싶은 그런 예. 걸 좀 남기고 싶어요.
4: 예. 네. 육선 의원이신데 국회의원직 네. 내려놓을 때 아쉬움이 없으셨습니까?
5: 많죠.
4: 그렇습니까?
5: 네, 네. 이렇게 주마등처럼 네. 스치면서 네. 다수당으로서 네. 또 법안을 통과시켜내고 네. 국민과 함께할 때 기쁨도 있지만 소수당으로서 또 네. 의석 하나가 절실할 때도 있었고요. 네. 그 안에서 함께 밤을 새면서 네. 날밤 새면서 보좌진들과 함께 여러 국리를 할 때도 있었고 네. 그런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또 특히 또 지난 내란 극복 네. 과정 그런 걸 복기해 보면서 이 마음이 좀 아슬아하다 할까요? 네. 치며든다 할까요? 네. 아, 내가 정말 떠나는구나.
4: 아, 그래요.
5: 네. 네. 네.
4: 그 질문 연결해서 이따 네. 드리려는데요.
5: 네.
4: 지금 국회 육선이시면요. 국회의장도 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위치셨고. 네. 그 부분에 좀 아쉬움 없으십니까 혹시?
5: 저는 자리가 네. 좀 의장은 의전적인 네. 대접을 받는 자리 예. 같고요.
4: 도지사는 일하는 자리 같고 네, 이런
5: 네,
4: 이렇습니까?
5: 네. 네. 저는 좀 이렇게 썸뻑썸뻑 일을 해내고 네. 성과를 맛보고 싶은 네. 그런 체질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 꿈속에는 항상 예. 나도 저런 뭔가 이렇게 성과를 좀 내는 예. 그런 일 해봤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예.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 사실 당대표 시절에 한번 그런 기회가 예. 지나갔었죠. 예. 네. 예. 그때는 제가 그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예.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모든 후보를 지원하고 예. 저는 제 꿈은 좀 양보하고 접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 네. 예. 그런 때가 잘 오진 않죠. 예. 네. 그런데 예. 지난 여름부터 아 이제 나도 이 정도 했으면 입법적인 성과도 충분히 예. 또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만큼 제가 책무를 했다고 볼 수 예. 있고 그런 역량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4: 예. 네. 그 자치단체장을 하면요. 네. 경기도를 특히 네. 뭘 바꾸고 싶으십니까?
5: 경기도가 예. 교통이 제일 심각하고요. 예. 답답하죠. 제가 예. 오늘도 느끼고 예. 어제도 느꼈는데 제가 하남에서 출발해서 동탄 거쳐서 화성 예. 예. 기아자동차 공장까지 가는데 1시간 45분이 꼬박 예. 걸렸습니다. 예. 출근하는 분들하고 함께 가다 보니 예. 나날이 이 고통을 겪는 분들이 어떨까 생각해 예. 봤습니다. 주로는 서울로 들어오는 길만 복잡하다라고 예. 알고 있지만 또 내려가는 길도 못지않게 예.
4: 퇴근길이요.
5: 출근길이요.
4: 아, 출근길이요. 네. 예. 아, 출근길에도 내려가는 길이 많아요.
5: 화성 이런 데가 예.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경기 예. 남부지요. 예. 그런데 예. 이동을 많이 하시죠. 예. 그런데 그 길이 가는 곳마다 병목 현상으로 예. 지체가 되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보내는 시간들이 한 4시간 정도 됩니다. 예. 하루 중에. 예. 아, 그러면 이 보상은 누구에게 받는 거지? 저녁도 예. 가족과 함께 할 수 없고 예. 또 주로 방사선형으로 예. 서울만 생각하지만 서울로 오는 것만 생각하지만 예. 또 아래로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 예. 많은 곳으로 가는 예. 그런 교통에 대해서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4: 어떻게 하면 나아집니까 교통이?
5: 제가 일단 예. 교통 공약에 대해서는 예. GTX, 예. ABC 노선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속도감 있게 적기에 공사가 되게 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DEF 노선 예. 또 나머지 GH까지 발표되어 예. 있습니다만 이들 노선에 대해서는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 구축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그 노선이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4: 공약을 지키신다면요. 지키신다면 네. 그 이루어지는 게 몇 년도로 예상하십니까? 상황이 딱 아, 나졌네 하는 게 몇 년에 체감할 수 있습니까? 지키신다면.
5: 구간별로 또 네, 다르니까. 구간별로 네, 그렇죠. 뭐 재정사업도 있고 민자사업도 네, 있는데 네. 민자사업 구간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사비가 원자재값이 워낙 오르고 예. 인건비가 폭등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는 예. 것이고요. 그러나 또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예. 정부와 집권 여당의 예. 추진력과 그런 뒷힘으로 예. 좀 풀어나가야 되겠고요. 예. 좀 적기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예. 네, 대체로는 한 35년 또는 예. 뭐 그 안에 32년, 예. 35년, 38년 이런 시기별로 예. 될 수가 있겠습니다.
4: 예. 네. 이번에 당선되시면요. 네.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인데요. 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예.
5: 흔히들 유리창 예. 현장을 뚫는다라고 예. 많이 기대를 모아주시고요. 예. 또 저는 그런 기대도 예. 한편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여태까지 딸들에게 도전할 수 예.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겠다라는 예. 것도 저의 하나의 그 성 역할로서의 예. 중요 목표였고요. 또 그런 섬세한 눈으로 제 스스로 새 아이 엄마로서 예. 아이 키워본 경험으로 또 이 여러 우리가 안고 예. 있는 과제들 또 경력 단절 여성들의 사회 복귀 예. 이런 문제들까지 좀 일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러나 반드시 여성으로서의 예. 성 역할에 머물지 않고 저는 예. 항상 헌신성과 책임감 추진력으로 예. 저의 성과로 증명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런 성 역할에 더 뛰어넘어서 성과로 만족시키는 그런 도전을 펼쳐보이고 싶습니다.
4: 예. 단체장들한테 공통적으로 좀 잘 청취자분들이 잘 묻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네. 여러 가지 경력이 어떤 다채로운 경력이 있으시니까요. 네, 이 단체장 네. 자리를 만약에 되면은 네. 더 높은 어떤 정치적 꿈의 발판으로 삼는 거 아니냐, 이용하는 네.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5: 저는 어떤 네. 주어진 창모에 네. 제 꿈을 빙자해서 서울이 하거나 해본 적이 없어. 그게 제 체질이 안 맞습니다. 예. 정말 잘해가지고 예. 더 큰일 맡겨도 되겠네 예. 하는 것도 뭐 굳이 거부할 마다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예. 그 꿈 때문에 그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 예. 꿈이고요. 많이들 꾸죠.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주어진 책무를 예. 아, 나 더 큰일 할 거니까 이건 절제할 거야. 예. 이 일을 나 관심 없어.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지난 법무부 장관으로서 예. 마다하는 자리, 남들이 싫어하는 자리를 제가 그걸 떠안고 예. 들어가서도 사실은 정말 인사면 인사 예. 또 뭐 법무 행정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이 검찰총장의 이 예. 검찰 권한의 사유에 대해서 지적해내고 예. 징계 청구도 하고 저의 정치적 불이익을 예. 감수하면서까지 예. 예, 그렇게 미리 경고를 예. 했었지 않습니까? 또 드디어는 전국적으로 이 징계 의결이 내려졌었고요. 예. 그렇듯이 다른 일을 맡겨도 예. 직전까지 제가 법사위원장 하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도 예. 완수하고 했듯이 어떤 주어진 일에 헌신을 다하고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 성과로 증명을 한 것에 제가 정치적 예.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 예. 내가 이게 사대라기가 됐어. 이 다음에 뭘 할 거야. 예. 그렇게 좀 꼼수를 부리지는 않습니다. 예. 네.
4: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네. 굉장히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5: 네, 좋습니다.
4: 법무부 장관 하실 때 네. 여러 가지 애를 쓰셨지만 네. 결과론적으로 네. 윤석열이라는 어떤 괴물을 탄생시키는데 네. 네. 일조한 결과론적인 어떤 네. 그런 네. 얘기가 나오지 않았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5: 그거는 예. 책임을 가져야 될 분들이 예. 면피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갖다 바르는 예. 선동 같은 것이죠. 예. 제가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예. 윤석열의 실체를 제가 이미 징계 청구를 하고 예. 징계 청구 사유서에서 밝혔듯이 그를 국민의힘 당이 받아들여서 예. 정권 교체의 도구로 활용만 한다면 예. 그는 이 국민의힘 당을 숙주 삼아서 괴물이 될 거다. 예. 그리고 쑥대밭을 만들 거다 경고를 했어요. 예. 그는 결코 따뜻한 이불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 당에서 악마와도 예. 손을 잡는다. 예. 우리에게 정권 교체 선물만 갖다 주면 예. 이렇게 했던 분들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그런데 12.3 내란을 예. 일으켜서 지금 12.3 불법 개헌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우겼는데 예. 법원에서 판결마다 나오는 판결마다 다 예. 12.3 불법 내란 불법 개헌은 내란이다라고 예. 판시를 하고 있죠. 예. 아무도 책임 안 지면서 예. 아 그때 누가 키웠지 이렇게 예. 얘기한다는 것은 예. 스스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허언에 불과한 거죠.
4: 예.
5: 네. 그 예. 말을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4: 예. 야당 후보들이요. 다시 네, 경기도로 네, 왔어요. 네, 네. 야당 후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 평가는 예. 국민들이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예. 뭐 평가할 위치라기보다 그분들의 선배이고 제가 예. 당대표 시절에 양향자 후보는 예. 영입 인재로서 여성 위원장을 예. 하셨고요. 또 조홍천 후보는 또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예. 또 제가 후배들을 다 격려하면서 예. 잘 지내왔는데 예. 그들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고요. 예. 느닷없이 이제 저를 막 공격하는데 예. 뭐 선거라는 건 그 한 단면만 보면 안 됩니다. 예. 역시 국민들은 평소에 어떤 정치적 헌신을 보였고 예. 정치적 책임을 졌느냐 예. 이런 걸 다 보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판단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고요. 예. 저는 그냥 저의 그 포부를 밝히고 예. 저의 스케줄에 따라서 예. 도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4: 여당 후보들은 공개 토론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던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 공개 토론에 예. 얼마든지 응할 수는 예. 있죠. 그러나 예. 양향자 후보가 자꾸 그런 말을 예. 하던데 예. 우리가 AI 시대를 준비하자. 예. 이건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예. 이 정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늘 시대를 앞을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예. 대선 공약으로 GPU 네. 5만 장 공약을 내걸었을 네. 때 양향자 후보는 네. 그걸 조롱하면서 GPU 5만 장 네. 흥 하면서 네. 북북 찢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그걸 뭐 굉장히 조롱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런데 결국 대통령이 돼서 네. 어떻게 했습니까? GPU 26만 장을 네. 구해 오셨고 네. 구하기로 하셨고 네. 또 그걸로 우리가 AI 시대 대전환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시죠. 네. 그러면 누가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고 그걸 제대로 이뤄내는지는 네.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네. 양향자 후보는 그 당시 조롱하면서 네. 이재명 후보는 빈깡통이다 이렇게까지 네. 극혐하는 말까지도 했어요. 네.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면 내가 뭘 잘할 수 있다. 네. 나는 AI 시대 이런 걸 하겠다라고 네. 비전을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네. 그걸 잡고 무슨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기 위한 네. 그런 제스처만 취한다 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4: 네. 네. 예. 아까 국회의장 얘기 잠깐 여쭤보다 말았는데 네. 조정식 의원이 될 줄 알았습니까 혹시?
5: 될 줄 안다기보다는
4: 예, 예상하셨습니까? 네, 네. 결과
5: 사실 저는 네. 제가 네. 그 조정식 후보와 예. 저가 나란히 이제 육선이었어요. 예. 조정식 후보는 계속해서 이제 국회 안에 계셨고 네. 저는 이제 법무부 장관 하다가 네. 조금 의원의 이 생활은 단절이 된 상태에서 예. 다시 이제 하남 갑 지역에 가서 당선돼서 예. 그때 선거 운동을 하면서. 저를 뽑아주시면 국회의장이 돼서 예. 윤석열을 제대로 의장으로서 권위를 세우고 네.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네. 제가 이제 의장 도전을 선언했을 때 네. 우리 조정식 후보께서 네. 흔쾌히 아유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제 제가 여성이기도 하고 연장자이기도 하고요. 네. 조 후보에 네. 대해서 그랬더니 선선히 양보를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빚진 마음은 있었죠. 예. 네.
4: 그런데 이번엔 네. 그래서 네. 되는 거 보고요. 네. 국회의장 되시는 거 보고 네. 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5: 되실 것 같다는.
4: 예.
5: 왜냐하면 저는 예. 표가 없잖아요. 예. 네. 예. 또 재선거운동이 예. 바쁘고 예. 다른 후보들 다 예. 훌륭하시고 나름의 장점도 있으시고 예.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마음의 표현을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냥 그 같은 육선으로 예. 저 사람이니까
4: 응원하셨군요.
5: 사람이니까 예. 이제 저는 마음속으로 예. 지난번에 나한테 그래서 대단히 신사적인 분이에요. 예. 저한테 예. 이렇게 흔쾌히
4: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지원 의원 섭섭해하지 않으실까요?
5: 박지원 의원님도 제가 잘 압니다. 예. 훌륭하시죠. 예. 또 같이 법사위에서 예.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열심히 해주시고 예. 또 때로는 제일 선배시죠. 예. 그러니까. 이 국힘 의원들이 정말 뭐 말이 안 되는 얘기 할 때는 예. 이 질서를 잘 잡아주시고 하셔서 예. 대단히 감사한 분이죠.
4: 예. 네. 그 여담이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여기 나오셔가지고요.
5: 네네.
4: 그 오래 정치를 하신 분이 국회의원들 마음을 모르겠다 이러시는데.
5: 그건 저도 똑같습니다.
4: 아, 그래요? 네.
5: 그 제가 예. 센스가 되게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예.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감탄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예. 다 다니시고 예. 네, 다 찾아다니시고 예. 대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의원까지 허리굽혀가면서 예. 도와달라고 하고 예. 그걸 또 SNS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SNS는 예. 쭉 이렇게 따라 올라오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 예. 그랬는데 예. 그 불행하게도 이제 저는 표가 없고 예. 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예. 네, 뭐 네, 잘 예. 앞으로도 역할을 잘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4: 중요한 질문인데 네. 제가 빼먹었었는데 네. 지금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가요.
5: 네, 네.
4: 선거에 도움이 안 됐다 이런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5: 아직 그 부분은 예. 국민들께서 예. 그렇게 판단하신 건 아니에요.
4: 예.
5: 네, 6월 3일까지 지켜봐야 되고요. 예. 아직 본격적으로 우리가 스피커를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유세가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예. 국민들은 예. 이제 양쪽 다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4: 예.
5: 전혀 12.3 내란을 일으키고도 반성하지 않고 예.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 12.3 내란 이후에 국민이 심판하는 첫 번째 기회예요.
4: 예.
5: 이건 내란을 완전 종식해야 되는 예. 것이고요.
4: 예.
5: 윤 어게인이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4: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5: 네.
4: 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모셨습니다.
5: 네.
4: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4: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큐.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큐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알쏘! 좋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6: 얼쑤 신난다.
7: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9: 내일은 시사인 김동인 기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1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1: 요즘 식품업계의 특징 중 하나가 유행이 빠르게 변한다는 겁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가 인기를 끄나 싶더니 금세 봄동 비빔밥으로 바뀌었고 그 뒤엔 버터떡이 유행하다 사그라들었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칫 식품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행을 쫓는 뜨내기 업체가 난립하면서 부실한 식품이 생산되는데요. 위생설비가 부족한 곳에서 건강에 해로운 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만듭니다. 오늘은 식품 안전의 날입니다. 유행이 변해도 안전은 늘 지켜져야 한다는 것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3: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14: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여신 서점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희 김충렬 아버님께서 67년 전 울산 최초로 이곳에 서점을 여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 학생들은 책 한 권을 사려고 힘들게 오랜 시간을 읍내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책방문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 날에도 식이 끝나면 바로 책방문을 여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서점에 나오셨습니다.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 오늘도 서점의 불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13: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6회 울산 건축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울산 유에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건축자재, 리빙 홈 인테리어, 가구,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울산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588-2497.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이란 핵무기 보유 반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확대를 포함해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원료의 미국 유입 차단과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설명은 백악관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국내로 마약을 밀수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마약왕 박광렬이 첫 재판에서 핵심 혐의인 마약 밀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마약 밀수는 명확히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공소사실인 국내 마약 매도와 은닉 관리는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박광렬은 방청석을 둘러보거나 회전의자를 좌우로 흔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에서 전투기를 촬영하고 관제통신을 감청하려 한 중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중국 국적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10대 남성에게는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중국인은 202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1년 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사과드리고 심려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1995년 양천구 의회 속기록을 근거로 정 후보가 31년 전 여 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하다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했다며 폭행 전과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 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5.18 때문에 논쟁을 한다든가 그 이후에 사과를 받았다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당시 폭행 피해자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여의도 신한산선 터널 공사 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 ENC 현장 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현장 소장을 상대로 사고 발생 경위 예방 조치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 부산 15도 등 10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점점 사라지던 대중 목욕탕이 공공 목욕탕으로 거듭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원도 정선군이 지난해 11월 건립한 사복복지목욕탕은 좋은 시설에 가격도 저렴해서 어르신들이 마실 가듯 꾸준히 찾고 있는데요. 개관한 지 두 달 만에 누적 이용자가 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입니다. 요즘 농촌이나 어촌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공공목욕탕 건립에 적극적인 이유는 주민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는 시설이자 이웃 간의 소통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무엇보다 시원한 목욕탕 쓱 한번 담가볼 만하지 않습니까?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6: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6: 문의 052-204-1812.
8: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요즘 또 잔잔하게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여기서 황동만 역할을 연기 중인 배우 구교환 씨가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삐끗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의 경험들이 어떻게든 다 쓰이고 있더라고요. 버릴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생에 실패는 없고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몇 번 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마침내 혼자 탈 수 있게 되잖아요. 요리도 마찬가지죠. 몇 번 망해봐야 그 망함이 축적돼서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모든 실패는 과정이다. 모든 과정은 내 인생의 재산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태연의 꿈 전해드렸습니다. 9193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7190님 다 좋은 말들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겠습니다. 첫 곡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김미금님도 젠디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과 두 딸도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나는 점점점 꿈은 저의 벨소리랍니다. 아, 이 노래가 벨소리로 또 지정이 돼 있으신가 봐요. 태연의 꿈. 우리 조용필 씨 노래죠. 어떤 버전으로 또 지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711님은 모자무사. 전 아직 이 드라마 안 봤는데 방금 오프닝이 심금을 울려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크 하고 이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구교환 씨의 이야기는 모자무사에 나온 대사는 아니고요. 구교환 씨가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삐끗하는 순간들이 있다. 실패라고 여겨지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의 경험들이 어떻게든 다 쓰이고 있다. 버릴 건 하나도 없었다. 인생에 실패는 없고 과정만 있을 뿐이다. 정말 너무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때 실패와 부족했던 부분들마저도 언젠가 다 쓰이게 되고 아 그때 그 경험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경험들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자산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께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지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신은희님은 젠디 안녕하세요. 힘든 과정을 겪고 모처럼 인사드려요. 하지만 절대로 실패는 없었어요. 젠디 말씀처럼 단지 과정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이런 자세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7454님도 매일 출석했으면 좋겠네요. 출석은 못해도 방송은 듣고 있어요. 여름의 시작인가 봅니다. 빨리 겨울이 오길. 그러니까요. 이제 시작인데 벌써 겨울을 기다리고 계시네요. 우리 7454님. 오늘 날씨가 또 많이 더웠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 3, 4부 오늘도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들려드리는 날인데요. 듣고 싶은 노래, 듣고 싶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3, 4부에 쉴 새 없이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들으면 더 좋은 노래 마구마구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열혈강호, 온라인, 본컴퍼니, 유유제약, 저축은행중앙회, 현대오피스, 쉐보레, 환인제약, 워킷,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4: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경북교육청이 게시한 청탁금지법 안내 배너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최근 교사 업무 포털을 통해서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 안내문을 게시하고 스승의 날 관련 선물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는데요.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를 준비했더라도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하거나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케이크를 나눠먹는 행위는 불가능하고 오직 학생들끼리 나눠먹는 것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해당 지침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비현실적인 원칙이라면서 누구를 위한 스승의 날이냐라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교사들 사이에서도 씁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안내 배너는 결국 업무 포털에서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교사에게 케이크나 카네이션과 같은 선물도 허용되지 않아서 일각에서는 교육 공동체 내 정서적 교류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과일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특대과, 고강도 같은, 고당도 같은 광고 문구와 달리 정작 객관적인 품질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곳에 과일 선물 세트 240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업체 자체 기준으로 품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상품의 19%는 특대과, 중대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구체적인 크기나 중량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고 또 전체의 45%는 고당도, 당도 선별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당도를 나타내는 브릭스 수치는 표시하지 않은 상품도 적지 않았습니다. 원산지를 유명 산지라고만 표시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과일 관련 상담의 절반 이상이 품질 관련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판매 과일은 직접 확인이 어려운 만큼 판매 페이지의 중량, 당도, 품질, 등급 표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사업자에게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올해 들어서 가장 더웠는데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동풍이 불어오면서 서울의 한낮 기온이 31.5도까지 치솟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때이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도 서울이 31도, 광주 29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부산과 광주 15도, 원주와 대전 14도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은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이번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김미림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오늘의 뉴스 시간에 스승의 날 하루 앞두고 경북교육청이 개시한 청탁금지법 안내 배너 내용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는 행위가 불가능하다. 이 부분에서 조금 약간 문제한 것 같아요. 케이크를 이제 학생들이 준비해서 같이 먹을 수는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는 좀 허용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스승의 날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카네이션을 학생 개인이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안 되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제 반 아이들이 몇 명이 뜻을 모아서 드리는 것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이 아닌 경우는 괜찮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선생님들. 그래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다 같이 이제 뭐 카네이션 하나 이렇게 드리고 케이크 같이 나눠 먹고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선생님들. 아니면 아예 그냥 진짜 선생님들 이런 거 너무 복잡하고 또 머리 아프니까 아예 그냥 그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뭐 준비하지 마라, 뭐 파티 준비하지 말고 뭐 카네이션 아무도 가져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신은희님, 요즘은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한 송이도 못 준다고 하네요. 삭막해져 가는 것 같아서 씁쓸한 기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카네이션 한 송이도 안 되면은 뭔가 감사의 편지 같은 거, 아이들끼리 그 예전에 롤링페이퍼 같은 거 했잖아요. 선생님께 한마디씩. 이런 정도면 근데 그런 것도 하지 마라 이럴 분위기인데 어쨌든 뭐 그 정도면 되겠죠? 편지 같은 거. 편지나 아니면은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스승의 은혜 막 노래 부르고 그랬었는데 그럼 선생님 막 감동받으시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니까 뭐 선물은 못 드리더라도 그런 마음 표현하는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로 그리고 뭐 글로 이런 거. 그리고 날씨 관련해서 오늘 문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오늘 진짜 더웠잖아요. 조광희님이 낮에는 한여름 수준

오늘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그 햇볕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 날씨도 덥긴 한데 햇볕이 거의 여름, 그 여름의 날씨였어요. 5월 아직 중순에 불과한데 6월 초, 7월 뭐 진짜 한여름 날씨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오늘 31.5도까지 강원 원주 같은 경우에 올랐고 경기 파주도 최고 기온 30.7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내일도 오늘과 상황이 비슷하다고 하네요. 다들 건강관리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오늘 좀 밖에 걸어다니면서 어지러운데 너무 햇볕이 뜨거워서 이런 생각을 올해 들어서 처음 했거든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물도 잘 챙겨드시고 건강관리 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9128님이 출석 문자는 못 보내도 오당재 방송은 꼭 들어요. 안산에서 택시 운행하는데 내일은 횡성으로 모심으로 가야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걱정이네요. 횡성도 내일 낮에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 기사님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리사 오노의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0: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한치성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모시고 갑작스럽게 찾아와 일상을 위협하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지럼증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명쾌한 치료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범서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넘어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0: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대환영이니까요. 오늘 어떤 일 있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 또는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코너 속의 코너죠. 통신원 연결이 있습니다. 20대 통신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30대 통신원인데요. 오, 저와 같은 30대이신데 과연 어떤 이야기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얼른 만나보고 싶은데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2: 네. 서울 중랑구 망호동에 사는 김동연입니다.
0: 서울 중랑구에 사시는 동연님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지금 조용한 곳에 지금 계신 것 같아요.
2: 네, 네, 제가 지금 작업실에서 퇴근 준비하고 전화 받았어요.
0: 아, 작업실에 계시는구나. 목소리가 되게 네네. 조심스러우셔가지고 어디 조용한 곳에 계신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2: 아, 네, 지금 전화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0: 아, 떨리셨어요?
2: 아, 네.
0: 아,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오늘 첫 전화 연결이라서 아마 긴장되신 것 같은데 긴장 푸시고 그냥 친구랑 대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퇴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2: 네, 퇴근 준비는 다 마치고 전화 끝나고 나면 부리나케 퇴근하려고요.
0: 부리나케 퇴근하셔야 되는데 저 때문에 이 전화 연결 때문에 기다리셨나 보다.
2: 아닙니다.
0: 그 작업실에 계시다고 했는데 작업실은 그럼 어떤 작업실이에요?
2: 뜨개질 하는 작업실이에요.
0: 아, 뜨개질. 그럼 뜨개질 네. 공방 하시나요?
2: 네, 맞습니다.
0: 와, 뜨개질 공방 하신 지 그럼 얼마나 되셨어요?
2: 지금 10년 정도 됐어요.
0: 10년? 오. 네. 그,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 미니를 통해서, 미니에 글 남겨주셨구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이런 미니 메시지 남겨주셨을 때 뜨개질도 적어주셨잖아요.
2: 네네.
0: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적고 있는데 글자 수가 넘쳐서 자꾸 지워지네요. 뜨개질 하기, 막걸리 만들기, 식물, 동물, 친구들 돌보기, 책 읽기 등등입니다. 아, 기억나요. 이 글. 너무 귀엽게 이렇게 다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주셨는데 네. 손재주 좋다는 말 자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싶은 일들 보니까
2: 손재주 좋다기보다는 제가 손을 가만히 못 있어서 네, 항상 바쁘게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아, 이것저것 하느라고 손을 항상 바쁘게 네. 움직이셨구나.
2: 네.
0: 우와. 최지디님이 들으시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꺄, 제 뜨개 스승님이세요 하셨어요. 학생
2: 네.
0: 공방 다니는 학생이신가 보다. 지니님 네. 반가워요. 어때요?
2: 감사합니다.
0: 우리 지니님 잘하는 학생이에요?
2: 네. 지금 1년 넘게 나와주시는데 정말 성실히 열심히 뜨개질 해주시는 분이세요.
0: 와, 얼마나 성실하게 하시면 뜨개질 우등생이시네요. 그러면은.
2: 네, 맞아요. 네.
0: 와, 멋지시다. 앞으로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가 정말 많을 것 같아서 벌써 기대가 되는데 그럼 네. 먼저 30대 통신원 되셨으니까 네. 나이 공개를 한번 해볼게요. 몇 년생이세요, 우리 동현님?
2: 저는
0: 91년생입니다. 네. 그럼 이제 36살 되신 건가요? 36살?
2: 네. 네, 맞아요.
0: 와, 양띠시네요.
2: 네.
0: 너무 반가워요. 저랑 비슷한 또래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시려나.
2: 아니요.
0: 90년대생이니까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3살 정도 차이 나는. 저는 아직 30대거든요. 네.

0: 네.
1: 아, 너무 반갑습니다. 그 저희가 최근까지 20대 통신원 이슬 씨랑 전화 연결했었는데 들어보셨어요?
0: 네. 자주 들었습니다.
1: 자주 들으셨구나.
0: 네.
1: 그때 이슬 씨가 10년 뒤에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서 35살이 되고 싶다 했거든요. 네. 어때요? 우리 동현님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0: 25살에 저라면 35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완전 안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긴 해요.
1: 어느 정도 네. 동의한다. 10년 전보다는 네.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0: 네.
1: 그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물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0: 네.
1: 20대
0: 많이
1: 때는,
0: 그런 것 같아요.
1: 20대 때는 조금 불안한 시기니까.
0: 네. 많이 불안하죠.
1: 지금은 동현님 10년 뒤에 지금 36이 된 동현님은 어떤 것 같아요?
0: 그때는 전혀 그려보지 못한 30대를 살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1: 네.
0: 근데 대신 그때보다는 확실히 또 그려보지 못한 여유와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1: 그러면 그때는 어떤 30대를 그리셨어요? 우리 동현님은?
0: 약간의 커리어우먼 같은 그런 직장인도 생각했었고요. 네. 그냥 뭐 그때보다는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살거나 뭐 결혼을 했다거나 네.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10년 전에는 다들 네.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그래도 지금 공방을 하고 계신 게 직장인을 꿈꾸던 동현님으로서는 진짜 확실히 다른 10년 후가 되긴 했네요.
0: 네.
1: 너무 멋진데 그래도 지금의 그 삶에 대해서는 어때요?
0: 지금은 뭐 너무 재미있고요. 그때 그 미니메시지 보냈던 것처럼 네. 하고 싶은 게 아직도 많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으로 다가와서 뭐 물질적이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1: 네.
0: 그냥 계속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바삐 움직이는 그냥 지금이 되게 좋아요.
1: 너무 부럽고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많다는 게 그 앞에서 우리 10년 뒤를 생각하고 있는 이슬 씨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또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동현님이.
0: 네. 그때 이야기 들었을 때 되게 그냥 10년 뒤로 가고 싶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1: 네.
0: 지금 그냥 체력 될 때 싶은 거 많이 하시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불안해도 일단 뭔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0년 뒤에 훨씬 더 멋진 이슬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1: 와, 말도 이렇게 잘하시고. 그때 우리 동현님이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슬 씨한테.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이슬 씨가. 그 네. 체력 될 때가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체력 될 때
0: 네.
1: 이것저것 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봐라.
0: 네.
1: 지금 좀 체력이 좀 10년 전보다는 좀 그렇죠?
0: 네, 많이 그러네요.
1: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는 지금 아직 체력이 우리 동현님도 충분히 있다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멋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정말 오늘 통화하면서 저도 기대가 되고 동현님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어떤 게 하고 싶을까? 나는 뭐가 하고 싶을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되게 도전이 됐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0: 네.
1: 다음 주에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우리
0: 네.
1: 7111님이 입으로 문장도 쓰시는 듯 말씀 능나 잘하시네요 하고 와 멋지다. 어때요?
0: 너무 감사합니다.
1: 입으로 문장을 뜨시는 것 같아요. 와 너무 멋진데 주말에 공방 문 여세요? 주말에도?
0: 이번 주에는 쉬고 양양으로 강아지랑 같이 캠핑 가요.
1: 와 강아지랑 양양으로 캠핑까지 진짜 너무 부러운 삶을 살고 계신 우리 동현님이에요. 너무 기대됩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캠핑 즐겁게 잘 다녀오시고요.
0: 네.
1: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세요.
0: 네. 오늘은 이승환의 너를 향한 마음 신청하고 싶습니다.
1: 이승환의 너를 향한 마음 신청해 주셨는데 네. 이 노래 듣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0: 요즘 가장 그냥 제 마음에 좀 닿는 곡이기도 하고 이 곡이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발매가 됐는데 네. 여전히 좋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1: 좋아요. 이승환의 너를 향한 마음 들려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편안하게 긴장 풀고 더 재밌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너무 잘해줬는데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게 많은 동현님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누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30대 통신원 서울 중당구에서 뜨개 공방 운영하시는 김동연님의 신청곡 이승환의 너를 향한 마음 듣고 왔습니다. 박현진님

가 너를 향한 마음 조영호님도 저도 좋아하는 노래예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방수영님은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드럼 요가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하고 싶은 거는 언제 시작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다들 오당제 가족분들은 하고 싶은 것들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동현님 진짜 저도 이 문자 보면서 메시지 보면서 와 하고 싶은 거 많아서 진짜 좋겠다 부럽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렇게 직접 이야기 나눠보니까 더 좋았습니다. 우리 동현님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저도 행복했고요. 다음 주에 또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벌써 기대가 되고 또 안전하게 퇴근하시길 바랍니다. 7429님이 아직 집에 가지 못하고 일하고 있어요. 늦게 가니까 예쁜 목소리 듣게 되네요. 배고파요 하면서 양희은의 참 좋다 신청해 주셨어요. 우리 7429님 야근하고 계신 것 같은데 힘내시라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2: 유유 제약.
3: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4: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3: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0: 브랜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브랜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1: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40년 넘게 섬마을을 오가면서 우편 배달 일을 해온 어머니를 아들이 직접 카메라에 담아서 사진책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 섬은 전남 안도에서도 배를 한 번 더 타고 들어가야 하는 작은 섬, 횡간도인데요. 어머니는 집배원 일을 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남편이 걷던 우편 배달의 길을 그대로 이어서 걷게 됐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섬과 섬을 잇는 여객선 섬사랑호에서 내리면 우편 가방을 메고 골목을 지나서 집집마다 편지와 이것을 전해왔고요. 육지에 나가기 쉽지 않은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때로는 심부름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들은 사진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찍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다고 해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어머니의 배달길을 따라 함께 걸으면서 하루하루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고 그 시간이 쌓여서 결국 한 권의 사진책으로 완성됐다고 하는데요. 자, 문제가 살짝 지나갔죠. 문제 드립니다. 어머니는 40년 넘게 사람들에게 편지와 이것을 전해왔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짜장면, 2번 성적표, 3번 고지서. 자, 생활비와 관련해서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짜장면, 2번 성적표, 3번 고지서. 정답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아, 요즘에 또 이 주얼리의 멤버 서인영 씨가 새로 너튜브 채널 시작해가지고 재밌게 보고 있는데 주얼리 멤버들도 나왔더라고요. 주얼리의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네가 참 좋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최희순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세월 가는 아쉬움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해서 아파트 평수로 바꿔서 제 나이를 세고 있어요.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많이 웃고 남들 좋은 점 많이 찾아서 칭찬 많이 해주고, 살다 보니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살아보니 되더라, 사라지더라. 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행복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도시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하여 매년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대부분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외쳐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신속히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르고 신속히 대피합니다. 절대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합니다. 불길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으로 몸과 얼굴을 감쌉니다.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애써 가꾼 산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0: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를 언급하며 양국은 동반자 관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중화민족 부흥 실현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것은 함께 갈 수 있다며 서로 성취해 세계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이란 핵무기 보유 반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확대를 포함해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원료의 미국 유입 차단,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설명은 백악관 보도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의료시술 및 매니저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 씨를 어제 세 번째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 불법 의료시술을 받았는지 등 의료법 위반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가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모텔에서 아이를 낳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119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모텔 화장실 변기에서 신생아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전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업체 네 곳에 PVC와 가소제 가격 담합 혐의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LG화학과 하나솔루션, 애경, OCI 등 업체 네 곳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부산 15도 등 10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부산 23도 등 22도에서 32도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4.9도입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우리 사회의 기피 시설 중 하나가 송전탑이죠. 커다란 구조물 위로 고압 전류가 흘러서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인적이 드문 산등성이에 송전탑을 세우는데요. 하지만 이 방식에도 단점이 있죠. 공사 과정에서 주변 생태계가 훼손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백두대간 일부에서 송전탑 주변의 땅이 부실 공사로 무너져 내렸는데요. 이로 인해 산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이 산사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송전탑. 엄격한 관리 속에서 신중하게 설치돼야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

0: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2: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어머니는 40년 넘게 사람들에게 편지와 이것을 전해왔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원혜숙님, 정답은 3번 고지서네요. 요즘은 모바일로도 와서 300원 차감해줘요. 어머님 고생하셨네요. 건강하세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오늘의 당첨자 미니에서 뽑았습니다. 원혜숙님 축하드리고요. 렌틸콩 두유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성함은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샵 8001번으로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 사진책 이름이요. 어머니는 섬마을 우편 배달부라고 합니다. 책에는 배에서 내려서 마을로 들어서는 어머니, 또 우편물 정리하는 손, 우편함 앞에 멈춰선 모습, 산길을 넘어가는 발걸음 등이 담겼다고 하네요. 이렇게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한국 MSD 캣박시부,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웰템, 삼성증권,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3: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4: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균혈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4: 깜빡 말고 캣박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3: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목요일 밤 우리만의 음악여행.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오늘 3, 4부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함께 들을 건데요. 달력이 아직 5월인데도 오늘 낮에 너무 더웠잖아요. 일찍 찾아온 더위를 식혀줄 노래도 좋고요. 또 오늘이 5월 14일 로즈데이니까 장미가 떠오르는 노래도 좋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신청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는요. 4421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성시경의 너에게.

한유나님, 2월에 젠디랑 전화 연결했던 애청자예요. 그때 학업을 다시 시작했다고 얘기했었는데 젠디 덕분에 학업 잘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야근 중이네요. 힘들 때마다 젠디가 해준 응원 한마디로 버텨요. 아이유의 여름밤의 꿈 신청합니다. 아, 유나님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군요. 오늘의 응원은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던 구교환 씨의 이야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지금 이 경험들이 어떻게든 다 쓰이게 된다. 버릴 건 하나도 없다. 인생에는 실패는 없고 과정만 있을 뿐이다. 이 이야기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 과정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신청곡 같이 들을게요. 아이유의 여름밤의 꿈.

강연주님, 밤 산책하며 듣고 있는데 선곡이 너무 좋아요. 젠디 목소리도 참 잘 어울리는 시간이네요. 앞으로 종종 들으러 올게요 하셨는데요.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이 신청해주신 노래 너무 다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듣고 싶은 노래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7114님은 헬스장 가면서 청취하고 있어요. 아카시 꽃향기가 코를 호강시켜주네요. 오늘은 위로받고 싶은 날인데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신청해 주셔서 이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위로가 되시길 바라면서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듣고 왔습니다. 신지연님은 신인수의 장미의 미소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5월 14일 로즈데이라고 하죠.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아마 로즈데이 얘기를 해서 이 노래 신청해 주셨으려나 싶은데 지연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신인수의 장미의 미소.

신인수의 장미의 미소 듣고 왔습니다. 조영호님이 5월은 역시 장미죠. 권순옥님 로즈데이에 잘 어울려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또 장미에 대한 신청곡이 들어왔네요. 2991님이 예쁜 젠디 로즈데이에 젠디 닮은 예쁜 장미 꼭 보내드려요. 활짝 하면서 사진도 첨부해 주셨어요. 노란색 이번에는 노란 장미네요. 예쁜 장미꽃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샛노란 너무 예쁜 장미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2991님이 신청해 주신 이하이의 로즈 같이 듣고 올게요.

김명자님이 오늘의 장미 노래는 다 좋네요. 5717님 오늘 노래 선곡이 거의 저의 핸드폰 속 노래 리스트와 같네요. 기분 좋아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노래 나가는 동안 찾아보니까 그 장미도 색깔별로 꽃말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까 노란 장미 보내주셨는데 노란 장미는 질투? 완벽한 성취, 우정이래요.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꽃말이 하나의 장미, 노란색인데 어쨌든 우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78님이 신청해 주신 원모 찬스의 시간을 거슬러 듣고 올게요.

0: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편 이재윤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4부에서도 젠디 이 노래 신청되나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788님, 젠디 안녕하세요. 요즘 목요일이 되면 제 플레이리스트를 한 번 더 보게 되네요. 젠디와 오당재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노래를 찾기 위해서요. 여름 햇빛에 유독 알레르기가 있어서 점점 여름이 두려워집니다. 신청곡 악뮤의 햇빛 블레스 유 신청해 주셨어요. 저도 이 노래 너무 듣고 싶었는데 햇빛 너무 참지 마시고 무리해서 양산 잘 챙겨 다니시고 틈틈이 시원한 그늘에서 좀 쉬어서 다니시면서 이렇게 잘 피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여름 되길 바라면서 이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악뮤의 햇빛 블레스 유.

햇빛 블레스 유 듣고 왔습니다. 이경희님이 저도 악뮤 노래 신청했는데 이 노래로 만족할게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다음 주에 또 악뮤 노래 신청해주세요. 경희님. 권순옥님은 운동 후에 들어와서 라디오 켜고 평온한 시간 보내고 있어요. 노래들이 다 좋아요. 드래곤플라이의 사진 신청해주셨습니다. 진짜 좋은 노래들과 함께하니까 너무 이 저녁이 아름답고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데 순옥님의 신청곡도 같이 들어볼게요. 드래곤플라이의 사진.

박상훈님이 정말 여긴 좋은 노래를 발굴하는 광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청한 곡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음악이 나올 때 너무 짜릿하네요 하셨는데 아 그게 진짜 이 코너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노래도 아마 생각하지 못한 음악일 것 같은데 분위기를 좀 바꿔서 조영호님이 머라이어 캐리의 이모션을 신청해 주셨네요. 이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머라이어 캐리의 이모션 듣고 왔고요. 6079님이 로즈데이의 아재 감성인 노래 신청합니다 하면서 도시 아이들의 달빛 창가에서 약간 민망한 듯이 웃음 웃음 땀 점점점 땀을 3개 붙여서 신청해 주셨어요. 이 가사에 장미가 나오죠. 같이 들어볼게요.

오신다요 박희범님 555 당제 내 사랑 이렇게 글 남겨주셨네요. 전주영님이 오늘 입은 반팔 뒤에 몽아무르라고 적혀있었는데요. 프랑스어로 뜻은 마이 러브라는 뜻이래요. 이승철의 마이 러브 신청해주셨어요. 오, 생활밀착형 선곡입니다. 주영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이승철의 마이 러브.

이승철의 My Love 듣고 왔습니다. 김미숙님이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나 신청해요. 힘들어요. 근데 이 노래 들으면 힘이 생겨요 하셨는데요. 미숙님이 이번 달에만 두 번이나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다고 해요. 같이 듣고 올게요.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나.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 3, 4부는 젠디 이 노래 선곡 되나요를 함께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신지연님이 선곡 맛집 오당재 김정훈님 좋은 노래 덕분에 퇴근길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오늘의 끝곡은 3497님 노래 듣다 보니 주차장이네요. 저도 이 감성을 살려서 제시카의 굿바이 신청해봅니다. 영화 약속 주제가죠. 오늘 끝곡 제시카의 굿바이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Starry, starry
1: night.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어린이를 위한 천문대 박배성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마침내 그 면들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만들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저는 홀로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보다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빛나는 고독한 별이 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잇고 연결된 따뜻한 별자리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 빛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과제 160여 개를 선정하고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국가정상화 총괄 TF는 구조적 비리, 편법, 정부 방치로 인한 부당이득, 현실과 유리된 제도,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 등 문제 원인을 다섯 가지로 분류해 1차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구조적 비리는 대한축구협회 혁신, 고속도로 휴게소 다단계 구조 철폐 등 10여 건이 선정됐습니다. 편법 행위는 포괄 임금제 남용, 정부 방치로 발생하는 부당이득 등은 국유재산 무단 점유, 특혜성 인허가 등입니다. 이 밖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 부실한 안전점검, 예술병역 특례 남용, 저신용자 금융시장 배제 등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중국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이 해협 재개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선스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중국은 이란 지도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물밑 작업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며칠 내로 대만 문제와 관련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아랍에미리트가 이란 침략에 직접 개입한 이스라엘의 동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해 발포할 수 있도록 아랍에미리트가 영토를 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4일에도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등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보복 공격을 아랍에미리트에 퍼부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쯤 경기 화성시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서울 쪽으로 달리던 14톤 화물차가 승용차와 추돌했습니다. 3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1차로로 차선을 바꾸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뒤이어오던 승용차가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승용차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부산 15도 등 10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부산 23도 등 22도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강다성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점점 사라지던 대중 목욕탕이 공공 목욕탕으로 거듭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원도 정선군이 지난해 11월 건립한 사복복지목욕탕은 좋은 시설에 가격도 저렴해서 어르신들이 마실 가듯 꾸준히 찾고 있는데요. 개관한 지 두 달 만에 누적 이용자가 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입니다. 요즘 농촌이나 어촌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공공목욕탕 건립에 적극적인 이유는 주민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는 시설이자 이웃 간의 소통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무엇보다 시원한 목욕탕 쓱 한번 담가볼 만하지 않습니까?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크루즈선 안에서 시작된 한타바이러스가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최대 50%에 달한다는 이 바이러스는 밀폐된 배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번진 걸로 추정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던 남성도 감염 의심 증상을 보여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전파 범위가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공포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타 바이러스의 실체와 위험성, 잠시 후 한양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이근화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많이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꽉 막힌 아침 출근길에도 발걸음 빨라지는 등굣길에도 분주하게 아침밥 준비하는 순간에도 전근 만근 눈꺼풀이 무거우시다고요? 매일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 눈 번쩍 뜨게 해드릴게요.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4: 지금 꼭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아침을 깨웁니다. 매일 아침 7시 5분 MBC 표준 FM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세요.
6: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하얀 휴지 줄까?
7: 아 됐고 선거용지나 내놔!
8: 6월 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택은 달라도 개표방송은 오직 MBC.
7: 역시 MBC. 오후 5시부터 7시 거침없는 시사. 대한민국 라디오 청취율 압도적 1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8: 7시부터는 신뢰받는 언론인. 시사 유튜브의 유재석. 압도적 재미. 매불쇼 최욱의 라이브룸.
7: 63 지방선거 개표방송 최고의 라인업. 권순표 최욱과 함께하세요.
4: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9: 오늘의 플러스. 한타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한양대 의대 미생물 학교실 이근화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의대 미상과학교수의 이근합입니다.
0: 네. 교수님, 네. 뭐 진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뭐 크루즈선의 사이에서 네. 한타 바이러스가 뭐 퍼졌고 네. 그래서 승객들 사이에서 감염됐다가 또 비행기로 옮겨가고 네. 제가 이런 내용을 들으면 언뜻 저는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게 네. 월드워 G인가요? 월드워 Z. 그 영화 같은 게 생각나서.
1: 아웃브레이크는 혹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0: 아, 그것도 그렇네요. 네, 네. 맞네요.
1: 네.
0: 네. 그러면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리 좀 해주세요.
1: 일단 이 크루즈선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국적의 크루즈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한타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 보고에 따르면 8명 정도 환자가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3분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덜란드 국적이 이제 2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 분이 이제 사망한 걸로 됐습니다. 그러면 8분 중에 3분이니까 치사율이 한 38% 이제 정도 되는 거죠.
0: 네.
1: 보통은 이 한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람 대 사람의 감염 먹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특정의 타입, 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안데스형 같은 경우는 사람 간에 이제 전파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런 크루즈선 안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아마 사람 간의 어떤 감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한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보면 잠복기가 깁니다. 혹시 잠복기라는 개념을 아신가요?
0: 그게 안에 벌써 감염은 됐는데 네. 외관상 징후가 안 나오는 그런 겁니까?
1: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0: 예.
1: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호흡기 증후군, 폐 증후군이 나타나겠는데 그 증상이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0: 예.
1: 그 우리가 이제 뭐 잠복기,
0: 예.
1: 뭐 영어로는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라고 얘기하는데
0: 예.
1: 이 한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잠복기가 깁니다. 그래서 지금 WHO 같은 경우는 한 42일간 정도
0: 예.
1: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때 많이 봤지만 자가 격리를
0: 네.
1: 하는 걸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네.
0: 그러면 네. 이 잠복기가 길 경우에는
1: 네.
0: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가능성도 높은 거라고
1: 가능성 있을 수 있는 거죠.
0: 네.
1: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크루즈선에 이제 탔던 분들이
0: 네.
1: 이제 원래는 사람 간에 감염이 없는데
0: 네.
1: 안데스형 같은 경우 사람 간에 감염이 있고요.
0: 네.
1: 그러면 이 만약에 제가 바이러스 갖고 있어요.
0: 네.
1: 갖고 있는데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다른 분하고 어떤 밀접 접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감염을 전파 및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0: 네. 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잠복기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도 감염이 안 되는 건 아니죠?
1: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잠복기는 일단 발현 자체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요.
0: 네.
1: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 지금 호흡기 쪽,
0: 예.
1: 폐 쪽이니까 들어와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임상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 안에서 증식을 한 다음에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론적으로는
0: 예.
1: 사실 다른 분들한테 감염을 일으키진 않지만
0: 예.
1: 사실 그게 모호하잖아요.
0: 예.
1: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잠복기를 각 바이러스별로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그 기간에는 우리가 특히 호흡기 감염병 같은 경우는 자가 격리라든지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쿼런틴이라는 검역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죠.
0: 아, 그렇군요.
1: 네.
0: 이 한타 바이러스는 42일 정도가 잠복기라고 말씀 주셨는데
1: 네. 네.
0: 이 정도면 잠복기가 긴 겁니까? 짧은 겁니까?
1: 긴 거죠.
0: 아.
1: 우리 코로나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보면
0: 얼마나 됐죠?
1: 그때 한 14일 뭐 이 정도 됐잖아요. 그에 비해서 42일이라는 거는 아주 긴 시간인 거죠.
0: 네.
1: 그래서 이제 지금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조금씩 다른데 일단 WHO 같은 경우는 권고하는 게 이제 크루즈선을 탔던 분들 이분들이 다 이제 본국으로 다 갔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특정의 어떤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한 42일간은 격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WHO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1: 네.
0: 한타 바이러스가 뭔지부터 한번 배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네.
0: 이게 어떤 유형의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1: 한타 바이러스는 우리가 이제 전파가 되는 게 보면 설치류의 배설물을 통해서 전파가 일어나거든요.
0: 네.
1: 배설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변도 있고
0: 예.
1: 대변도 있고 타액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파가 일어납니다.
0: 예.
1: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가 일어나죠.
0: 예.
1: 조금 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그 설치류 그러면 쥐 같은 게 되겠죠. 그죠?
0: 예.
1: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탄 바이러스를 옮기는 게 등줄지가 되는데
0: 예.
1: 등줄지가 이제 등줄지에 이제 소변이 있으면 이게 이제 건조하게 되면 마르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네.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한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 같은 경우는 설치류의 배설물을 통해서 네. 사람의 호흡기로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죠. 네. 감염이 되는데 이 한타 바이러스 종류가 좀 많습니다. 네. 뭐 북미 같은 경우는 신놈브레라는 바이러스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탄 바이러스도 있고. 근데 이 지금 크루즈선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 발생했던 환자가 발생했던 이 병원체 같은 경우는 사람 간의 전파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안데스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안데스형 같은 경우는 환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인에게 이제 감염이 된다는 그런 보고 사례가 있고 아마도 이제 그 지금 이제 뭐 정확한 역학 조사 같은 경우는 WHO라든지 해당되는 이제 국가에서 아마 조사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떤 이제 그 남미의 특정 지역에서 이 크루즈선이니까 이제 여행을 갔다가 이분이 이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겠죠. 된 다음에 크루즈를 오게 되면 크루즈라는 게 이제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아마 이제 사람 간의 전파가 그러니까 사람 간의 전파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네.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네. 그럼 좀 더 궁극적으로 여쭤보면요. 네. 한타 바이러스라는 게 갑자기 어느 날 생긴 겁니까? 원래 지구상에 있었는데 네.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런 바이러스가 있었네요라고 알게 된 겁니까?
1: 알게 된 거는 1976년도에 사실 예. 우리나라에서 예.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0: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요?
1: 네네. 이호왕 박사님이라고 네.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 이분이 이제 그 한탄강. 한탄이잖아요. 아~ 한탄강에서 유래되는 예. 한탄강에 있는 등줄지,
0: 예.
1: 등줄지에 있는 폐 조직에서 이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확인한 거죠.
0: 예. 예,
1: 확인한 다음에 봤더니만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그 아시아 국가들,
0: 예.
1: 러시아라든지 중국, 그다음 유럽이라든지, 그다음에 북미나 남미에서 비슷한 계통의 이제 바이러스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묶어서 우리가 한타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면 우리가 6.25 때
0: 예.
1: 그때 보면 이제 철원 부근에서 이제 미군을 포함한 한 유엔군이 한 3천 명 정도
0: 네.
1: 그러니까 뭐 고열이 있고요. 그다음에 출혈이 있었거든요.
0: 아.
1: 그래서 아마도 추정컨대는 그때 그 당시에 이런 한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런 출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고열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고 이제 그냥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고열과 뭐 출혈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1: 네.
0: 이 한타 바이러스 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안데스형 이거에 감염되면
1: 네.
0: 우리 몸에 이제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1: 얘는 이제 우리가 그 의학적인 그 용어 그 병명으로는
0: 예.
1: HPS라고 해야 되나요?
0: HPS요.
1: 네, 한탄 바이러스 풀모너리 신드롬
0: 예.
1: 폐 증후군을 일으키는 거죠.
0: 예.
1: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가 호흡기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폐 증후군이니까 폐 질환이 생기겠죠.
0: 예.
1: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에 감염이 되면 열이 납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고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두통이 있고, 그다음 피로감이 있고, 기침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호흡 곤란이 있으면서 폐 부종이 생긴 거죠.
0: 예.
1: 폐 부종이 생겼다가 이제 쇼크로 사망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치사율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어떤 호흡기 증후군이 나타난 경우에는 치사율이 한 38% 40% 그게 문헌마다 조금 다르지만 38% 40% 되게 높은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치사율이 높은 그런 이제 감염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976년도에 이영 박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한탄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폐질환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얘는 이제 HFRS라고 해서 헤몰로직 피버 위드 리날 신드롬. 리날
0: 예.
1: 그러면 키드니거든요.
0: 예.
1: 신장에 이제 손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신중후 출혈열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400명 정도 환자가 나오고요. 뭐 치사율 같은 경우는 한 1% 많게는 한 4%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그러면 이 한타 바이러스의 전파력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 네. 네.
0: 어느 정도입니까?
1: 혹시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거 아세요?
0: 잘 모릅니다.
1: 코로나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0: 네.
1: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거는 쉽게 설명하면
0: 네.
1: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0: 네.
1: 감염이 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기침도 나고
0: 네.
1: 하면서 이제 사람에게 전파를 시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몇 명까지 전파를 시키냐가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거든요.
0: 예.
1: 그래서 가장 이렇게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가 홍역, 홍역 같은 게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의 예. 병원체가 바이러스인데 홍역 같은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은 걸로 됐고요. 우리 코로나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감염 전파력이 아주 높잖아요, 그죠? 예, 높은데 이 한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전파력은 아주 낮은 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감염 재생산 지수는 아주 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아주 밀폐된 공간 네. 이런 데서 이제 접촉했을 때 그 안데스형 한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이제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WHO도 보니까 이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전파력은 아주 낮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0: 그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네. 코로나19와 비교했었을 때 네. 몇 분의 1로 낮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 지금 이게 사실 이제 이 안데스 한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크루즈 안에서 8명의 환자가 발생했기 네. 때문에 사실은 8명 정도 발생하는 거는 많이 발생한 거예요.
0: 아, 그게요. 네네.
1: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감염 재생산 지수나 이런 것들은 아마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보는 이제 한타 바이러스의 어떤 안데스형의 네. 감염 재생산 지수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1 미만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8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본국으로 다 갔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또 환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몇 명 환자가 나올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 다시 이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감염 재생산 지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연구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러면 네. 결론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이 한타 바이러스 안데스형은 네. 감염이 이렇게 잘 전파되지도 않고 네. 그리고 사망률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
1: 사망률이 높죠. 38%.
0: 아, 38%라고 했었죠.
1: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유행하는 한타 바이러스
0: 그게 4%였고.
1: 1에서 4%고. 그러니까 얘는 아주 높은 거죠. 38%, 40%면.
0: 그러면 이게 똑같은 게 아니니까 이 38% 이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아. 네.
0: 그러면
1: 그래서 이제 8명의 환자 발생했는데 3분이 돌아가시잖아요.
0: 아,
1: 그러면
0: 그렇군요.
1: 이제 37.5%니까 38%니까 매우 높은 거죠.
0: 아,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전파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네. 치사율도 높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나 했더니 네. 아, 걸리면 이건 사망률이 그렇죠. 높은 거군요.
1: 사망률이 높고 원래는 이제 전파력이 낮은 걸로 돼 있는데 8명이란 8분이 환자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 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전파력이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그 크루즈 선 안에서 8분이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어떤 역학 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0: 그렇군요. 네. 이거 걸리면 큰일 나겠는데요. 네.
1: 근데 이제 그 크루즈 선에 탑승했던 네. 분 중에 스위스 국적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스로 이제 그 이송이 됐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전장 유전체, 전장 유전체라 그러면 이 바이러스 유전체를 네. 분석하는 거거든요.
0: 예.
1: 분석했을 때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우리가 안데스형 이제 한타 바이러스랑 유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유사하다는 건 뭐냐면 변이가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0: 네.
1: 변이가 많으면 얘가 전파력이라든지 치사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기존에서 우리가 기존에 발견되는 바이러스와 뭐 전파력이라든지 치사율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할 거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0: 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신경 써야겠네요.
1: 아, 그럼요. 치사율이 네. 높기 때문에.
0: 예.
1: 네. 그리고 이게 사람과의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0: 예. 네. 전파는 뭐 기침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피부 접촉으로 되는 겁니까?
1: 주로 이제 얘가 폐질환이잖아요. 예. 폐 증후니까 기침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0: 그냥 말로도 아니고 기침이어야 돼요?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호흡기 감염은 전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예. 하나는 호흡기 분비물로 되는 경우가 있고요.
0: 예.
1: 하나는 이제 공기 감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기 분비물은 우리가 이제 보통 2m를 보거든요.
0: 예.
1: 제가 이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한타 바이러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금 2m가 안 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제 교수님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거죠.
0: 아, 이 정도도요?
1: 네. 근데 이걸 넘어가는 게 이제 보면 우리가 공기 감염.
0: 공기 감염.
1: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게 보면 결핵균 같은
0: 예.
1: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2m 이상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면 우리가 이런 호흡기 분비물을 통한 비말 감염. 그러니까 이제 밀폐되고 밀접하게 이제 접촉했을 때는 이런 그 호흡기 분비물로 감염이 된 거예요. 기침이라는 게 결국은 호흡기 분비물이 나오는 거니까.
0: 네. 네. 야, 그 교수님과 제가 이 정도 거리면 전 안전권이라고 생각했는데.
1: 이 정도면 안전거리는 아닐 수 있는 거죠.
0: 그러니까요. 네.
1: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있느냐도 중요하죠.
0: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예. 그러면 이 정도 상황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아무리 전파력이 약하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이번 이 감염병이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1: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고 봅니다.
0: 예.
1: 네. 그 이제 우리가 그 지금 몇 분이 이제 환자가 발생했고 아직 지금 추가적으로 환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잠복기가 이제 40일 정도로 길지만
0: 예.
1: 추가적으로 이제 환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그 또 하나의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사람 간의 전파가 가능하지만 전파력 자체가 낮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유행은 코로나처럼 그런 전 세계적인 유행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낮다고

0: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이게 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거든요. 예. 코로나는 우리가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거든요. 우리가 폐렴은 하기도 감염이고 감기는 이제 상기도 감염이거든요. 예. 그래서 2002년도에 유행했던 사스라든지 2014년도에 이제 환자가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2015년도에 유행했던 메르스라든지 그다음 2019년 11월 1일 첫 환자가 나와서 다음에 우리가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거든요. 변종이고 2002년도에 유행했던 사스라든지 2014년도에 이제 유행했던 메르스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유행했던 코로나에 비해서 전파력은 낮고 치사율은 높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걔들 같은 경우가 한 30% 정도인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가 전파력은 아주 높지만 치사율은 낮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안데스 한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야, 이 조금씩 이제 제가 모르던 바이러스 네. 분야를 이해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네. 그 또 궁금한 게요. 네. 아까 우리나라 한탄강에서 나왔던 그 한타 바이러스 말고 네. 네. 동아시아 전체에서 나오는 것 또 안데스형 뭐 자꾸 뭔가 변종이 생기나 봐요. 원래 바이러스는 계속 변종이 생기는 겁니까?
0: 바이러스는 변종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얘가 어떤 유전 물질을 가지냐에 따라서 바이러스를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DNA 바이러스도 있고 RNA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혹시 그 엠폭스 들어보셨나요?
1: 들어는 봤습니다.
0: 엠폭스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DNA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DNA 바이러스고 지금 유행하는 이제 한타 바이러스든지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다 RNA 바이러스거든요. 네. 그래서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DNA 바이러스에서 비해서 훨씬 더 변이나 이런 것들이 잘 생기는 걸도 있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보면 인플루엔자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변이가 많은 그 RNA 바이러스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네. 그러면 이런 RNA 바이러스는 네. 상대적으로 변이가 자주 생기고 많이 생기니까 네. 우리가 더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0: 그렇죠. 사실 네. 이제 뭐 그 변이가 많이 생기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경험해 코로나를 보면 네. 우한에서 처음으로 이제 나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변이가 생겼잖아요. 예. 변이가 생겨 지금 이제 오미크론에서 지금 메미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예. 그랬을 때 보면 어때요? 이렇게 백신을 우리 만들었는데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이가 생겼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의 효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치료제 효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네. 한타 바이러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인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는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한양대 의대 미생물 학교실 이근화 교수 모시고 한타바이러스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 이제 한타바이러스 변종에 대해서 여쭤봤지 않습니까? 특히 어떤 조건에서 변종이 더 잘 된다 뭐 이런 것도 연구가 되어 있나요?
4: 보통 이제 그 변종이 잘 생기는 경우는 이제 그 감염되는 동물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사람에게 넘어왔을 때 그랬을 때 보면 이제 변종이 잘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가 또 증식을 많이 할 때
3: 예.
4: 그래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바이러스가 증식을 많이 할 때 보면 저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변이가 생기고 변종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RNA를 복제하는 그런 효소

0: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RNA 의존의 RNA 중화표소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화표소에 의해서 RNA가 복제가 될 때 보면 잘못된 연기가 들었을 때 얘를 이제 바꿔가지고 새로 끼워넣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D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DNA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효소 같은 경우는 그걸 잘 하는데 RNA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이 중화표소 조금 어렵지만 얘는 이제 그런 어떤 프루프 리딩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복제를 많이 그 저기 증식을 많이 하는 과정이 증식을 많이 한다는 건 결국 복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니까
1: 그렇죠. 그 과정에서 변이도 생길
0: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자연 숙주를 박쥐로 보고 있거든요.
1: 네.
0: 박쥐에서 얘가 이제 보면 코로나 유행할 때 초반에 보면 천상갑이라는 동물.
1: 네.
0: 그다음에 이제 그 우한에 있는 화난시장 시푸드 마켓이라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너구리를 통해서 사람에게 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박쥐에서 중간에 있는 뭐 천상갑이나 너구리를 통해서 사람에 오는 거잖아요.
1: 예.
0: 그렇죠? 이걸 천상갑 너구리를 우리가 중간 숙주라고 했는데
1: 예.
0: 바뀌는 거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변이가 생길 수가 있는
1: 네.
0: 거죠. 그래서 동물에서 오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수공통 감염병.
1: 인수공통.
0: 사람하고 네. 동물에게 다 감염될 수 있는
1: 네.
0: 그런 병원체 바이러스나 세균을 우리가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1: 네.
0: 달라졌을 때 숙주가 달라지면서 이런 이제 변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네. 그러면요. 이 변이 과정에서 네. 지금까지는 한타바이러스가 치사율은 높지만
0: 네.
1: 대확산이 일어날 전파력은 좀 약하다.
0: 네.
1: 이렇게 규정해 주셨는데
0: 네. 네.
1: 이게 변이가 되다가
0: 네.
1: 갑자기 치사율은 좀 낮아지고
0: 네.
1: 대신 전파력이 높아지는 형태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0: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안데스
1: 네.
0: 한타 바이러스가 된 거고
1: 네.
0: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한탄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낮기
1: 네.
0: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안데스 한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이렇게 뭐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 네.
0: 세 개의 분절로 돼 있어요.
1: 예.
0: 그 RNA가.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음성 가닥이라는 그런 이제 RNA 바이러스가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동물에서 설치류에서 사람에게 오는 거잖아요. 오는 과정에서 변이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있을지는 사실 잘 몰라요.
1: 근데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0: 가능성 있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0: 우리가 이렇게 제가 변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제가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8개의 절편으로 되어 있는
1: 네.
0: 음성 가닥의 RNA 바이러스.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합이 막 일어나는 거죠.
1: 예.
0: 그 우리가 뭐 유전자의 재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1: 네.
0: 얘 같은 경우 이제 3개의 분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조합이 이제 일어난다 그러면
1: 네.
0: 그러면 새로운 어떤 베리언트 변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1: 아,
0: 그러면 이제 치사율은 떨어지고
1: 네.
0: 전파력이 높은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0: 네.
1: 그러면요. 안데스형 한타 바이러스는 네. 그 절편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변종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유형입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0: 지금까지 어떤 연구 결과나 문헌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많이 변이가 많이 생기는 바이러스는 아닌 걸로
1: 아,
0: 돼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네.
1: 그리고 또 RNA하고 아까 DNA
0: 네.
1: 말씀 주셨잖아요.
0: 네.
1: 특히 RNA가 상대적으로 변이가 많이 생긴다고
0: 네.
1: 말씀 주셨는데
0: 네.
1: 그거는 그럼 이 절편 같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0: 그거는 이제 그 이 RNA를 만드는
1: 예.
0: 그러니까 복제를 하는
1: 예.
0: 효소가 프루프 리딩이라는
1: 예.
0: 그러니까 뭐 잘못된 연기가 들어갔을 때 뭐 우리가 연기라는 게 ATGC라는 게 있잖아요.
1: 예.
0: 그렇죠? A가 들어야 되는데 만약 T가 들어갔으면 얘를 T를 빼고 다시 A를 바꿔넣는 그런 우리 사람 몸에 있는 그런 이제 뭐 DNA를 만들 수 있는 효소 같은 경우 그런
1: 예.
0: 기능이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바이러스가 가지고
1: 그렇구나.
0: 있는 그런 효소들은 그런 기능이 없는 거죠.
1: 예.
0: 없으니까 잘못된 게 들어왔을 때도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1: 예.
0: 잘못된 연기가 들어간다는 건 결국 변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1: 예.
0: 변이가 생기면 결국은 그게 변종이 생기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지금 뭐 이게 그 한타 바이러스 얘는 아니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이제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유행했던 코로나 19 같은 경우는 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변종이라고 베리언트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1: 앞서 말씀 주시기를 우리나라 한탄강에서 한타
0: 네.
1: 바이러스가 가장 처음 한타요
0: 네.
1: 바이러스가 제일 먼저 발견됐다 말씀
0: 네.
1: 주셨는데
0: 네.
1: 그러면 이게 제일 먼저 발견됐으니까 이런 유의 바이러스의 치료제라고 해야 되나 그게
0: 네.
1: 우리가 원조가 되는 겁니까?
0: 원조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네. 그 어떤 그 감염병에서
1: 예.
0: 병원체를 처음으로 발견한다는 거는 그 병원체에 대해서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접근도 빠르고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를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거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 말씀드렸죠. 1976년도에 이제 이호왕 박사님께서 예. 이 한탄강에 있는 등줄지의 폐 조직에서 이 바이러스를 발견한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신이 있거든요. 한타박스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백신 같은 것들을 먼저 만들 수 있는 거죠.
1: 네.
0: 그다음에 뭐 치료제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 이제 이 한타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는 효과적인 치료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훨씬 더 이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훨씬 더 많다. 더 있을 수 있는 거죠.
1: 네. 네. 그러면 이번에 안데스 형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 백신을 그 근거로 해서
0: 네.
1: 뭐 만들어지거나 진화 발전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0: 그 이 크게는 다 한타 바이러스 안에 들어가는데
1: 네.
0: 그 우리나라에 유행 한탄 바이러스랑 안데스 한타 바이러스랑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1: 예.
0: 다르니까 우리가 만든 이 백신이 여기에 그 이 안데스 한타 바이러스 감염에 뭘 예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1: 아, 몰라요.
0: 모르지만 아마도 이게 다 전체적으로 한타 바이러스 묶이니까
1: 예.
0: 이제 저기 백신이나 이런 것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죠.
1: 아직은.
0: 네.
1: 그렇군요.
0: 딱 그 지금 안데스 한타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한 백신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1: 네. 그럼 안데스 한타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한 백신 같은 게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0: 네.
1: 그럼 우리가 좀 더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런데 그런 거 만들어지려면 통상적으로 얼마나 기간이 걸립니까?
0: 그 우리가 코로나 전 같은 경우는
1: 예.
0: 우리가 이런 백신이 만들 때 걸리는 시간 15년.
1: 15년이요?
0: 네. 그 이제 우리가 만든 다음에 전임상도 하고요.
1: 예.
0: 임상 1상, 2상, 3상을 겹쳐서 나오는데
1: 네.
0: 그게 한 15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있잖아요.
1: 네.
0: 그건 10개월이 걸렸거든요.
1: 예.
0: 화이자 백신이 이제 1.5년 그러니까
1: 예.
0: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임상 1상, 2상, 3상 오버랩을 시켜가지고
1: 예.
0: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보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감염병이 유행을 하게 되면 경제 부분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서
1: 예.
0: 아실 것 같은데 교수님도. 그래서 이제 빨리 만들어서 사용을 한 거죠.
1: 네.
0: 근데 그건 아주 어떻게 보면 그 너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얘가 갑자기 유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대부분은 우리가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 때 보면 이제 걸리는 시간 같은 경우는 한 15년 이렇게 보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15년이나 일반적으로 걸린다면
0: 네.
1: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0: 네.
1: 근데 요즘 아까도 잠시 말씀 나눴습니다만 메르스, 사스니, 코로나니
0: 네.
1: 이런 게 자꾸 더 자주 생기는 것 같은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0: 네네네.
1: 실제 더 자주 생겨 많습니까?
0: 그 이제 우리가 2000년 이후에
1: 네.
0: 그 전 세계 중에 했던 이제 그 감염병을 보게 되면
1: 네.
0: 뭐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에 사스가 있고
1: 예.
0: 그다음 2009년도에 신종플루
1: 예.
0: H1N1이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2014년도에 보면 에볼라, 메르스.
1: 아, 예.
0: 그다음에 2015년도에 보면 브라질을 중심으로 해서 남미에서 지카가 발생했잖아요.
1: 지카 있네. 맞네요.
0: 그다음에 예. 2019년도 12월 1일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중간에 엠폭스가 있고.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이게 기간도 되게 짧아지는 거예요.
1: 예.
0: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유행하는 그 어떤 바이러스 감염병도 많아지는 것 같고.
1: 네, 그건 사실이군요.
0: 네, 네.
1: 그러면 이런 게 많아지는 이유가요.
0: 네.
1: 아까 중간 숙주들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0: 네.
1: 이게 자꾸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0: 네.
1: 우리가 좀 접근 가능하지 않았던 야생동물을 자꾸 근접해서 만날 기회가 있다든지
0: 네.
1: 아니면 거쪽 지역을 우리가 훼손하면서 도시 만들고 공장 지으려고 가다가 어떤 인부나 누가 이렇게 또 접촉해서 이게 넘어오는 건지
0: 네, 네.
1: 왜 많아지는 겁니까?
0: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거든요. 우리가 이제 2014년도에 보면 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에볼라가 대규모로 발생했어요.
1: 예.
0: 2014년도 전에는 소규모로 발생하고 끝났거든요.
1: 예.
0: 그 이유는 에볼라 같은 경우 치사율이 90%까지가
1: 예.
0: 나중에 발견한 거죠. 갔더니만 어떤 마을에서 에볼라가 돌아서 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2014년도에 그때 이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한 요인 중에 하나를 뭐로 보냐면 도로망의 발달이거든요.
1: 예.
0: 예전에는 도시 간에 이동을 할 때 도로가 아주 발달돼 있지 않아 가지고
1: 예.
0: 이동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1: 예.
0: 근데 그때 이제 보면 대규모로 환자가 발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연마을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해서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이 가서
1: 예.
0: 이 사람이 아프니까 의사를 만나면서 의사가 감염되면서 스프레딩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 도시화의 효과잖아요.
1: 예.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어떤 뭐 이렇게 그

0: 개발을 하면서 예. 계속 들어가잖아요. 밀림. 네.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숲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1: 모르죠.
0: 미지에 뭐가 있고 예.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해서 동물에게서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모르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게 해서 노출이 돼서 이제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를 보게 되면 2019년도 12월 1일 날 첫 환자가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 중순에 환자가 나왔거든요.
1: 예.
0: 보면 이제 기간이 한 달 반 만에 퍼진 거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도 전 세계에서 확 퍼진 걸로 돼 있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세계화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 뭐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후변화라는 거는 기온이 올라가는 거고요.
1: 예.
0: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댕기가 있다.
1: 네.
0: 댕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유행을 하는데 모기 매개거든요.
1: 아.
0: 순모기 매개인데 모기는 온도에 민감하거든요.
1: 네.
0: 그럼 이제 만약에 온도가 올라가면
1: 아.
0: 이런 모기들이 올라가게 북상하겠죠.
1: 그렇네요.
0: 그러면 이제 이런 댕기 바이러스의 감염이나 이런 것들도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 그렇네요.
0: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이제 도시화 효과, 그다음에
1: 네.
0: 어떤 세계화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질 가능성이 있죠. 어떤 특정의 지역에서 발생한 다음에.
1: 네. 좀 이제 더 이해가 됩니다.
0: 네.
1: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될 이유가
0: 네.
1: 경제발전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네요.
0: 네.
1: 그러면 예전에 우리 잉카 문명도 뭐
0: 네.
1: 그때 뭐였나 천연도
0: 네.
1: 홍역 이런
0: 네.
1: 것 때문에 뭐 사람들이 거의 전멸했다시피 했다 소리가 있는데
0: 네.
1: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0: 같은 맥락이죠. 그 당시에 보면 우리가 이제 스페인이 이제 그 잉카를 이렇게 침략을 한 거잖아요.
1: 예.
0: 그렇죠? 그 당시에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페스트가 유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페스트가 우리가 그 세균 질환인데 지벼룩에 있는 세균이 이제 해서 옮기는 건데
1: 예.
0: 유럽 같은 경우는 페스트가 창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 대한 면역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침략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잉카 쪽에 잉카 문명에 있는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이거에 대한 면역력이 없으니까
1: 예.
0: 이게 들어왔을 때 방어를 못 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그 지카 2015년도에 이제 브라질을 중심으로 해서 남미에서 이제 지카가 발생했는데 그때 보면 그런 요인을 보거든요. 그때 보면 뭐 세계 청소년의 날이라든지 월드컵 이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크로네시아나 폴리네시아에서 이제 그때 지카가 산발적으로 유행을 했거든요.
1: 예.
0: 여기 있는 분이 들어온 거죠. 브라질을.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는 지카라는 게 남미는 브라질에서는 발생한 적이 없거든요. 들어왔을 때 이제 보면 그 얘는 이제 그 이집트 순모기라는 모기 매개거든요.
1: 아.
0: 근데 이제 그 아시다시피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열대, 열대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기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그 미크로네시아나 폴리네시아에 들어온 분을 물게 되면 이 바이러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서 그 당시에 보면 어떤 기후적인 부분이 좀 이렇게 라니뇨 이런 현상들 때문에
1: 네.
0: 가뭄이 있다가 갑자기 홍선한 거예요.
1: 아,
0: 그러면 물웅덩이가 만들어지면 모기가 그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고 모기의 개체수가 늘어난 거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그 지카가 브라질 중심으로 해서 남미에서 퍼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1: 네.
0: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잉카 문명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아까 말씀 주셨던 더스틴 호프만 나온 그 아웃브레이크인가요?
0: 네네.
1: 그 영화를 보니까 처음 숙주가 뭐냐를 찾으려고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은데
0: 네.
1: 숙주가 뭔지를 알아내는 게 이걸 사후 대응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가요?
0: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숙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간 숙주가 되는데
1: 예.
0: 그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아웃브레이크 같은 게 에볼라였던
1: 예.
0: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숭이,
1: 맞아요.
0: 원숭이가 아마
1: 선원인가요? 상처 입혀가지고
0: 예. 그 선원이 예. 또 한국 사람
1: 맞아요.
0: 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그 뭐야 이렇게 미국에 이제 퍼진 걸로 되는데
1: 예.
0: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런 그 동물에서 오는 감염병 같은 경우는 중간 숙주를 알게 되면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예방이나 방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1: 아.
0: 그러니까 2002년도 이제 사스 같은 경우는 박쥐에서 자연 숙주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로 왔거든요.
1: 네.
0: 와서 사람에게 전파된 걸로 돼 있거든요.
1: 예.
0: 그다음에 메르스 같은 경우도 박쥐에서 메르스는 박쥐에서 낙타를 통해서 사람에게 온 거죠. 그럼 이 중간 숙주를 이 낙타와의 접촉을 막게 되면
1: 예.
0: 감염의 전파가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어떤 감염병이 유행할 때 이게 만약에 동물에서 왔다.
1: 예.
0: 그럼 이제 어떤 동물에서 왔냐.

0: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천상갑 너구리는 얘기할 때 보면 너구리 같은 경우가 그 우한에 있는 그 호남시장에 있는 너구리를 그게 야생동물 파니까 네. 그 이 바이러스가 있고 그게 노출이 되면서 결국 이제 사람에게 감염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간 숙주가 뭔지를 아는 게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1: 그런데 이제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할 때요, 네. 그 중간 숙주가 네. 사람인 경우는 그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데 좀 도움이 되거나 예방까지 해서 네.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네. 그 원래 낙타든 너구리든 개가 그 어떤 형질을 가진데 걔는 면역력 체계가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0: 그거는 좀 약간 다르게 접근인가요? 이제 네, 예. 다른 접근이라고 예.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일단 뭐 그 중간 숙주가 뭐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어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그 자연 숙주 중에 박쥐가 되게 많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박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숙주란 그 우리가 자연 숙주나 이런 것들은 이 바이러스나 세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증상이 없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제 보면 박쥐 같은 게 왜 그럴까 봤을 때 보면 이제 온도가 높은 거죠. 온도가 높게 되면 우리의 이제 어떤 면역 반응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박쥐 같은 경우가 이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만 증상이 없을 거라고 예.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런 연구들을 하기에는 이런 동물에서 오는 네, 그런 네. 감염병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를 할 때 아 그러면 온도가 높게 되면 결국 이제 면역 반응이 활성화돼서 결국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병원체들 뭐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그런 연구들은 가능한 거죠.
1: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 박쥐의 어떤 피를 뭐 뽑아가지고 뭘 추출 이런 건 안 되는 거군요.
0: 네네. 네, 네, 네. 네. 네.
1: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요.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활동을 줄일 수는 없고
0: 네.
1: 그럼 결국 뭔가 사후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0: 네.
1: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상황에서
0: 네.
1: 개별 국가별로 대응한다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 네.
1: 그럼 WHO나 이런 데서 어떤 지침 아래
0: 네.
1: 뭐가 생겼을 때 전 세계적인 어떤 방역망 이런 걸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0: WHO는 그 IHR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이라고
1: 예.
0: 해요. 국제 보건 규칙이라고 있는데
1: 예.
0: 이게 이제 1969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96년도에 개정이 된 다음에 2005년도에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어요.
1: 예.
0: 2005년도라는 게 이제 2002년 SARS를
1: 아.
0: 경험하고 나서 바뀐 거죠.
1: 예.
0: 그래서 WHO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어떤 감염병에 대해서 대응할 때 보면 이 IHR을 통해서 IHR 2005를 통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뭐 IHR 그 보면 어떤 이벤트 감염병에 대한 어떤 발생했을 때 특정 지역에서 얘가 이제 그 위험도라든지 그다음에 아주 뭐 비정상적으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러면 이제 그 리스크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응이라는 게 보면 뭐 국제 공중 보건 위기 사태 선언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팬데믹 선언하고 이런
1: 네.
0: 식으로
1: 네,
0: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1: 네. 네. 그런데 그런 대응을 어떤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경고는 날릴 수 있지만
0: 네.
1: 국가마다 제가 기억하기로 코로나 때도 그거 무시하고
0: 네.
1: 우린 그냥 자연 치유하겠다는 국가도 있었고
0: 네.
1: 어떤 나라는 그 지침 아래 뭐 세부적인 또 대응책을 찾는 나라도 있고
0: 네.
1: 강제성은 없나 보죠?
0: 그 사실은 이 IHR 2005가 되면서
1: 네.
0: 그 회원국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근데 그 법적 구속력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걸 보고하고
1: 예.
0: 하는 그런 구속력이 있는 거지
1: 네.
0: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거나
1: 아.
0: 이런 것 부분은 사실 이제 각 국가에서 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저는 2014년도에 WHO에서 그 근무한 경험이 있거든요.
1: 예.
0: 그때 이제 보게 되면 어떤 감염병이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한 다음에 각 국가별로 대응 방법이 달라요.
1: 예.
0: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 일본에서 그때 2014년도에 보면 뎅기가 뭐 70년 만에 환자가 발생하고 그랬거든요. 토착적으로.
1: 네.
0: 그래서 그런 것 발생했을 때 일본은 잘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에 맡기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섬나라에서 보면 이제 콜레라가 발생했다.
1: 예.
0: 콜레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물이나 음식물 통해서 전파가 일어나고
1: 예.
0: 그다음에 대규모로 이제 환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대비를 못할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런 경우는
1: 없고.
0: 네,
1: 예.
0: 그런 경우는 이제 WHO가
1: 아.
0: 관여를 하는 거죠.
1: 네.
0: 리스판스를 하게 되고 대응을 네. 하게 됩니다.
1: 일괄적으로 다 도와주는 것도 비율적이긴 하거든요.
0: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네. 중동 다음으로 메르스 환자 많이 났잖아요.
1: 맞아요. 예. 네.
0: 그때 보면 이제 WHO에서 개입은 안 했거든요. 근데 모니터링은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 시설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잘할 수 있으니까.
1: 예.
0: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자체적으로 이제 해결했죠. 이제 WHO가 개입을 한다기보다는 모니터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대응하는 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네. 교수님 말씀 통해서 국가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이유는 이제 이해가 됐거든요.
0: 네.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네. 어떤 국가가 이런 유인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바이러스가 막 커지고 있어요.
0: 네.
1: 근데 이걸 솔직히 WHO에 공표하거나 통보하면 네. 본인들이 갑자기 경제 활동이 위축돼서 네. 경제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네.
1: 그러니까 자꾸 숨기고 네. 아예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네. 은폐하고 네.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
0: 네.
1: 이걸 막으려면 네. 혹시 코로나19와 같이 큰 이슈가 생겼을 때 바이러스 백신을 우리가 확보했을 때
0: 네.
1: 그렇게 은폐했던 전력이 있었던 국가에게 백신을 좀 늦게 준다든가
0: 네.
1: 이런 페널티를 주면 좀 더 솔직하게 공포하고 하지 않을까요?
0: 아마 그게 이제 WHO 같은 데 숙제가 되겠죠.
1: 아.
0: 이게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에 IHR이라는 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1: 예.
0: 그거는 이 IHR 2005 같은 경우는 그 회원국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1: 네.
0: 그걸 이제 또 국가가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왜냐하면 경제나 이런 것들이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1: 예.
0: 숨길 수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WHO의 이제 숙제라고 좀 보완을 생각합니다.
1: 해야 되는 거군요.
0: 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했을 때 보면 WHO가 그에 대해서 대처가 늦었잖아요.
1: 예.
0: 늦으면서 이제 그때 보면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그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1: 예.
0: WHO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다시 묻게 되고 지금 이제 보면 그 미국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면서 보면 WHO 분담금 안 내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래서 WHO 활동 자체가 지금 보면 약간 위축돼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숙제가 되겠죠.
1: 네. 네. 이번에 우리나라 관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생겼다
0: 네.
1: 확인이 됐어요.
0: 네.
1: 그럼 우리나라의 대응력, 네. 법 제도적인 대응력하고 의료적인 대응력
0: 네.
1: 둘 다 어떤 수준입니까?
0: 전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를 이제 겪으면서 네.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저희 쪽에서는 네. 디지즈 X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일 어떤 그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대응이 아니라 뭐가 생겼을 때 바로 이거에서 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제 보면 이제 국가기관인 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원,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 대응이라는 게 결국 이제 어떤 특정의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이 빠르게
1: 네.
0: 뭐 제가 백신 개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년 걸렸는데 코로나 겪을 때 보면 10개월이나
1: 예.
0: 1.5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해서 대응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이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죠.
1: 예.
0: 하고 그다음에 의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가 아주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대표적인 치료제 같은 경우가 보면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했을 때 보면 타미플루라는 것들
1: 예.
0: 이런 것들인데 많은 바이러스들은 치료제가 별로 없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서포티브 테라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체요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 생기잖아요. 뭐 그 안데스 한타바이러스 감염했을 때 열이 나고 그다음에 기침이 있고 그러면 폐 부종이 생기면 그걸 낮출 수 있는
1: 네.
0: 그런 이제 서포티브 테라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이제 의료 그 수준 같은 경우는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아 그래도 마지막에는 좀 안도하는 말씀도 해주셔서 네. 다행이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0: 네. 네.
1: 아 오늘 저 한타 바이러스 그 안데스 형이었죠?
0: 네. 네.
1: 아주 새로운 것도 제대로 배웠네요.
0: 제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1: 네, 네. 우리나라에 네. 없습니다, 여러분.
0: 네.
1: 지금까지 한양대 의대 미생물 학교실 이근화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 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

0: 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6: 깜빡 말고 케팍시부.
5: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6: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5: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8: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9: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8: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0: MBC 11시 뉴스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중국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이 해협 재개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중국은 이란 지도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물밑 작업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며칠 내로 대만 문제와 관련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산 공군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에서 전투기를 촬영하고 관제통신을 감청하려 한 중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중국 국적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10대 남성에게는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중국인은 202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1년 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사과드리고 심려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1995년 양천구 의회 속기록을 근거로 정 후보가 31년 전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하다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했다며 폭행 전과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5.18 때문에 논쟁을 한다든가 그 이후에 사과를 받았다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당시 폭행 피해자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자살 결심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취재진에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반성문이나 사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우발적 범행 증거나 정황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장윤기를 구속 송치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히려 장 씨가 수사기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기와 흉기를 버리고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했다면서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부산 15도 등 10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주눅이 든다, 주눅이 잡히다 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주눅은 기운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태도나 성질을 뜻하는데요. 혹시 주눅이 좋다는 말은 들어보셨을까요? 주눅의 두 번째 뜻, 부끄러움이 없이 언죽번죽한 태도나 성질로 이때에는 주로 좋다와 함께 쓰입니다. 예를 들면 그는 남들이 욕을 하거나 말거나 주눅이 좋게 넘긴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고개 가수 매트 미들러와 같이 작업을 하던 프로듀서는 앨범 제작을 위해 주변에서 모은 음악 3,000곡 이상을 듣고 그 중에서 30곡을 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트 미들러가 이 30곡 중에 다시 7곡을 골랐다는데요. 이 7곡 안에 들어있었던 노래가 바로 이 음악이었죠. 제니스 조플린의 정기 영화를 위한 음악을 찾던 중 제목에 맞는 노래라는 이유로 엔딩 크레딧에 사용되기도 한 이 노래. 한겨울의 씁쓸한 눈 밑에는 봄이 되면 태양의 사랑으로 장미가 될 씨앗이 누워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이 음악은 영화의 감동이 더해진 매트 미들러의 대표곡이 되어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 배트 미들러 더 로즈였어요. 이 노래는 항상 제가 소개할 때마다 아 진짜 음악 자체도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구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가사도 너무 좋아서 이 가사 이야기를 꼭 한 번씩 드리는 것 같아요. 한겨울의 씁쓸한 눈 밑에는 봄이 되면 태양의 사랑으로 장미가 될 씨앗이 누워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장미들이 요즘 엄청 또 피어나고 있죠. 이 계절의 여왕 5월에 이제는 걸어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장미들이 고개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목요일에는요. 한 가지 주제에 맞는 음악을 한 시간

0: 시간 동안 들어보는 주제 특집이 있는데요. 오늘 5월 14일이기도 한데 사실 제가 뭐 무슨 날 이런 거를 그다지 막 이렇게 잘 챙기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흔히 5월 14일을 로즈데이라고 하죠. 5월이 아무래도 장미가 피어나는 계절이라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예전에 저희가 이 주제 특집으로 꽃 특집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글쎄 여러 꽃을 다룬 음악들을 한번 쫙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장미는 따로 특집을 해도 될 정도로 장미만 다룬 음악도 정말 많다고요. 그래서 오늘 장미를 다룬 음악들을 한 시간 동안 모아서 들어보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 로즈, 장미입니다. 자, 베트 미들러의 노래 말고도 이 장미를 다룬 음악들 어떤 곡들 있을지 오늘 함께해 주시고요.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 참여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외의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실 때는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7: 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0: I love you.
9: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0: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9: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0: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1: 유유 제약.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장미에 관한 음악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두 곡은 먼저 에디트 피아프의 La Vie en Rose, 장미빛 인생이었고요. 이어진 음악 앤디 윌리엄스의 Days of Wine and Roses 였습니다. 술과 장미의 나날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번역되고 있죠. 그 영화에 사용됐던 연주 음악에 앤디 윌리엄스가 목소리를 더한 곡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좀 이국적인 장미들을 한번 불러올까 해요. 우리에게는 백만송이 장미로 너무 유명한 그 음악, 원래 러시아 곡이죠. 오늘 알라프가 체바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Million of Red Roses. 그리고 이어서 스팅과 알제리 가수 쉐마미가 함께한 Desert Rose 들어볼 건데요. 러시아에서 중동 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보시죠. 먼저 알라프가 체바입니다. Million of Red Roses.

0: KBC.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5월을 맞아서 장미에 관한 음악들 모아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곡 CD였어요. Kiss from a Rose, 영화 배트맨 포레버 OST이기도 했죠. 제가 오늘 음악들을 전해드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미라는 단어 하나를 탁 던져줬을 뿐인데 어쩌면 이렇게 가수들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이렇게 다양한 음악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리 똑같은 소재를 던져줘도 사람들마다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분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락밴드들이 바라본 장미의 감성을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먼저 포이즌, Every Rose Has Its Thorn, 그리고 본조비, Bed of Roses, 이렇게 두 곡 준비했는데요. 먼저 포이즌의 노래부터 들어보시죠. 모든 장미에는 가시가 있지. Every Rose Has Its Thorn.

Poison, Every Rose Has Its Thorn. 그리고 본조비, Bed of Roses였습니다. 오늘은 주제특집으로 장미에 관한 음악들 들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로즈, 장미에 관한 음악들 들으셨을 때 어떤 장미의 이미지를 떠올리셨어요? 사실 장미가 품종도 되게 다양하고 색깔도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장미 하면 대표적으로 좀 빨간 장미, 붉은 장미가 가장 강렬한 이미지로 우리한테 떠오르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양한 장미들을 노래 한 곡 한 곡에서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진심이 아닌 마음을 종이 장미에 비유한 메리 오스몬드의 Paper Roses. 그리고 노란 장미가 떠오르실 거예요. 바비 달린의 18 Yellow Roses. 그리고 이번에는 뭐 하얀 장미, 파란 장미, 노란 장미, 빨간 장미, 분홍 장미 등등등 여러 장미들이 모여있는 장미 정원이 떠오를 린 앤더슨의 로즈 가든까지 세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장미에 관한 음악들을 모아서 들어본 신디님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 영화 Begin Again OST예요. 키라 나이틀리가 부른 Coming Up Roses.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됐어.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Radio 99. Here is Radio 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Kyle 99. Yogi는 Kyle 99.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2: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3: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 저축은행.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0: 휴레키.

0: 절세의 왕 절정.
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2: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6: 아우, 남는 게 없어요.
5: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7: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8: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조금만 상자 속에서 사막대기 바늘이 회전해 음계판에다 음악이 자동으로 연주되는 악기 오르골. 네덜란드어에서 온 외래어입니다. 오르골을 사전에서 찾으면 참고 어휘에 한자어 자명악도 있는데요. 스스로 울리는 음악이란 뜻으로 태엽을 이용해 저절로 소리가 나게 만든 악기를 뜻합니다. 자명악과 더불어 한자 거문고 금을 쓴 자명금이라는 우리말도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호르무즈해협 개방과 이란 핵무기 반대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하지만 대만 문제를 두고선 선을 넘으면 충돌할 수 있다는 중국과 달라질 건 없다는 미국 두 나라 정상 간 미묘한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8: 이런 가운데 이란은 중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고 미국을 규탄하기 위한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중국 선박에 대해선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허용했고 러시아와 인도 등을 향해선 미국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제안했습니다.
7: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0: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됩니다. 오는 18일부터는 투표용지 인쇄가, 21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사전투표는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1: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앞두고 사측이 다시 대화를 제안한 가운데 노조는 오늘 오전까지 대표이사가 구체적 입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파업이 발생하면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5월 1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어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야 하고 이란 핵무기를 반대한다는 합의가 나왔다고 미국 백악관 측이 밝혔습니다.
1: 또 중국 시장을 일부 개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공개했는데요. 정상회담의 자세한 내용을 나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미국 백악관은 정상회담 직후 회담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무기 반대에 동의했다는 것. 백악관은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반드시 개방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데 양국이 동의했다면서 특히 시진핑 주석이 해협의 군사화와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지지한 바는 있지만 이번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이에 동의했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나아가 백악관은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원유를 구매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고도 했습니다. 백악관의 발표 내용만 보면 시 주석이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회담 전 미국 측은 중국이 이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길 바란다고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 등 주요 기업 대표들을 한 명씩 시 주석에게 소개하며 중국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3: 오늘 이분들이 이곳에 모인 것은 시 주석과 중국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무역과 사업 협력에 대한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입니다.
2: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대신 중국이 미국 산업에 더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방중 목적이었던 시장 개방에 시 주석이 어느 정도 화답한 셈입니다. 회담 직전 중국은 미국 도축장 수백 곳에 쇠고기 수출 허가를 승인하면서 선물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에선 희토류 수출 통제가 시 주석의 무기였다면 이젠 이란 전쟁이 또 다른 중국의 무기가 되고 있다며 중국이 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0: 미중 정상은 만찬 행사를 함께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를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 시진핑 부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필이 특파원입니다.
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민대회당 안에 마련된 만찬장으로 나란히 입장합니다. 두 정상이 앉은 만찬장 중앙 원형 테이블에는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과 베선트 재무장관, 중국의 리창 총리와 차이치 서기 등 양국 최고위급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인사말에서 중국과 미국의 국민들은 모두 위대하다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가는 함께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 대표단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모두 미국과 중국의 좋은 것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 부부를 오는 9월 24일 백악관으로 공식 초청하게 돼 영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 미국이 대결하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역사적 방문이나 세기의 회동으로 치켜세우는 미국과 달리 중국의 태도는 담담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9년 전만 해도 중국은 미국을 우러러보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면서 미국을 대등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미중 정상은 오늘 중국 지도부의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중나라이에서 차담과 업무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정상회담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0: 반면 대만 문제를 두고는 양국의 기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먼저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곧바로 맞받아치진 않았지만 이후 미 국무장관을 통해 대만의 무력 등의 방식을 사용하면 끔찍한 실수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5: 미국의 핵심 기업인들을 데려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면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 문제에 대한 경고로

0: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신흥 강대국을 의식해 패권국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고대 역사가의 이론을 상기시켰습니다.
1: 세계는 또다시 갈림길에 섰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넘어 대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고 대신 루비오 국무장관이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대만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대통령 행정부에서 꽤 일관되게 유지돼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0: 이번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방중에서 대만에 대한 기존 입장에 다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한 겁니다. 루비오 장관은 나아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하는 역공을 펴기도 했습니다.
1: 우리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상황과 현상 유지에 대한 강제적인 변화는 양국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0: 미국 언론들은 시 주석이 대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점에 일제히 주목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만 문제가 최우선 관심사임을 시 주석이 확인시킨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 등에 주력하고 있는 데 비춰 인상적인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미국이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시 주석이 냉혹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선 중국 측의 입장이나 해법이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어떤 식으로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다고 했다며 이란에 군사 장비를 주지 않을 거라 강력하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2: 미중 정상회담에 맞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국 선박의 통항을 허용했습니다. 러시아, 인도, 브라질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선 미국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장재훈 기자입니다.
3: 중국 관련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시작했다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그젯밤부터 당국이 통항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도 중국 선박을 포함해 자신들과 협력한 선박 30여 척이 최근 해협을 빠져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들의 통항 규칙에 중국도 동의했다면서 이른바 주권적 권한 행사임을 부각했습니다. 여기에 이라크, 파키스탄과는 원유, LNG 개별 운송 협정을 맺으며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나 화물 종류, 수량까지 적어내도록 한 이란의 통항 규칙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면서 통행 허가제를 기정사실화하고 호르무즈에 대한 실효적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통행료는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 효과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아라거치 외무장관은 비서방 신흥경제국 모임 브릭스 회의에서 러시아, 인도, 브라질 외무장관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브릭스 회원국 이란을 공격한 미국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자며 외교전에 나선 겁니다.
1: 전쟁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자들의 면책을 종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3: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전쟁 중 극비리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다는 이스라엘 총리실 발표엔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침략의 능동적 파트너라며 보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보다도 더 많은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는 즉각 발표한 외무부 성명에서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네타냐후 극비 방문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전쟁이 끝나면 중동 국가들과 이란이 불가침 조약을 맺는 방안을 동맹국들과 논의해왔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특히 영내 미군이 감축한 상태로 한층 강경해진 이란 이슬람 정권에 직면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2: 4,400톤급 구축함인 왕건함이 청해부대 임무 교대를 위해 오늘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중동 아덴만으로 출발합니다. 왕건함은 출항을 앞두고 대드론 방어체계를 보강했으며 다음 달 중순 아덴만에 도착해 기존에 있던 대조영함과 임무를 교대할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다국적군 구상에 청해부대 전력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관련 국가 소통을 이어가면서 단계적인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와 날씨입니다.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1년 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사과드리고 심려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1995년 양천구의회 속기록을 근거로 정 후보가 31년 전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하다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했다며 폭행 전과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5.18 때문에 논쟁을 한다든가 그 이후에 사과를 받았다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당시 폭행 피해자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에서 20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은 중동 정세에 대응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 주요 광물 공급망 강화 등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부산 15도 등 12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다가 20일쯤 비가 내리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8.5도입니다.

0: 수영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6: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7: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8: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교사 노조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사직을 고민했다고 응답한 교사가 55.5%였고 직업을 다시 선택했다고

선택할 수 있다면 또 교사가 되겠다는 답변은 19%였습니다. 교사들은 사직을 고민한 이후로 63%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꼽았다고 하죠. 물론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에게 무례하고 또 과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요. 교권이 예전 같지 않고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관계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교사들이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으로는 학생의 발전과 성장이 느껴질 때, 또 학생, 학부모로부터 감사와 격려를 받을 때라고 하죠.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만큼은 교사에게 감사한 마음, 또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9도, 부산 16도, 대구 15도, 대전 15도고요. 광주 16도, 강릉 13도, 제주 18도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더 올라서 덥겠습니다. 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수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된 분께 카오 버블카 샴푸 보내드릴게요. 문자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3: 5월 15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정부가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160여 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국가 정상화 총괄 TF는 1차 과제를 선정하면서 구조적 비리와 편법 행위, 부당 이득 편취, 현실과 유리된 제도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구조적 비리로는 정몽규 회장의 13년 연임 문제가 불거진 대한축구협회 문제와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투명화, 고속도로 휴게소 다단계 구조 철폐 등이 지적됐습니다. 이 밖에도 성착취물 긴급 차단, 미술품 허위 감정을 통한 탈세, 계곡 하천 등 국유재산 무단 점유, 남산 케이블카와 같은 특혜성 인허가 등이 포함됐는데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 전반을 개선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교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제주의 한 초등학교 내 상담실에서 고학년 학생 A군이 교사 B씨를 약 20분간 폭행했는데요. 다른 학생과의 갈등으로 상담실의 분리 지도를 받던 A군이 물건을 던지며 3층 창문 밖으로 탈출하려 했고 이에 교사 B씨가 막아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교사를 향해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며 폭행했는데요. B교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부상을 입힌 23살 장윤기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어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의 얼굴 사진과 생년월일 등을 누리집에 공개했는데요. 장 씨는 지난 3일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고 이틀 후 거리를 배회하다 우연히 마주친 고교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장 씨는 수사 과정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고 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편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장윤기에게 부상을 입은 남자 고등학생을 인터넷 댓글로 허위 모욕한 A씨를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에는 궁금한 스포츠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이제 월드컵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4: 네.
3: 대표팀은 이제 내일 월드컵에 나설 최종 명단을 발표하죠.
4: 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이 한국 축구대표팀의 최종 소집 명단이 내일, 그러니까 16일이죠. 오후 네. 4시 서울 광화문에서 발표가 됩니다. 홍명보 네. 감독이 기자회견을 열고 명단을 공개하는데 광화문 일대가 월드컵을 앞둔 축구 축제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네.
4: 사실 이번 대표팀 최종 명단은 80% 이상은 뭐 이미 확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네.
4: 지금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많은 선수들이 네. 아마도 이름을 이미 올려놓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네. 유럽파 또 손흥민 선수 이런 식으로 되겠죠.
3: 네.
4: 관건은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일부 포지션에서 새 얼굴을 투입할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네. 이른바 깜짝 발탁이 나올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원과 수비 라인에서 지금 부상 선수가 많기 때문에
3: 네.
4: 특히 수비 자원 쪽에서 만약에 깜짝 발탁이 나온다면 수비 자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고 있는데요.
3: 네.
4: 특히 이제 히로시마에서 뛰는 김주성 선수가 3월 유럽 원정 평가전 도중에 오른쪽 무릎을 다친 이후에 소속팀에서 경기를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3: 네.
4: 그렇다면 김민재 선수와 호흡을 맞출 백업 자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이것도 좀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태고요.
3: 예.
4: 그래서 이제 K리그 무대에서 뛰는 K리거들이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네. 홍명보 감독이 지난 12일에 강원과 대전 경기에 코치진을 대거 파견을 해서 국내파 점검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기혁 선수를 비롯한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좀 인상적이었다. 과연 이런 선수들이 명단에 들까 또는 예비 명단이라도 이름을 올릴까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3: 네.
4: 공격진에서는 전북의 이승우 선수가 주로 교체로 나오면서 효율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 네.
4: 후반 교체 카드로 활용 가치가 좀 부각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 네, 신예들이 발굴 발탁될 것인가
4: 네.
3: 주목되고요. 또 대회 일정이 좀 길기 때문에 예비 명단을 좀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4: 네, 북중미 월드컵 컵이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대회 일정이 길어진 점도 변수입니다.
3: 그러니까 네.
4: 일정 증가에 따라서 아무래도 체력 소모와 부상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대표팀이 더 많은 수의 예비 명단을 활용해서 북중미 현지에 입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3: 네.
4: 피파의 26인 최종 엔트리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 시한은 6월 1일입니다.
3: 네.
4: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내일 발표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딱 26명만 발표를 하지 는 않을 거거든요.
3: 네.
4: 어느 정도 예비 명단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홍명보 감독이 할 텐데
3: 네.
4: 그래서 이제 명단 발표 후에 우리가 솔트레이크 시티로 이제 전지 훈련 겸 사전 캠프를 떠나게 되는데 이때 평가전 일정이나 컨디션 체크 과정을 거치면서 만약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3: 네.
4: 이 예비 명단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3: 네.
4: 명단 수정은 조별리그 1차전 경기 시작 24시간 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 네.
4: 예비 명단에 들어있는 선수들로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3: 네.
4: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명단 발표와 예비 명단 활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그리고 이 홍명보호의 부상 악재가 좀 잇따르고 있어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4: 대표팀의 핵심 하면 이강인, 김민재, 손흥민 이렇게 떠오르게 되잖아요.
3: 네.
4: 그런데 이강인, 김민재 선수가 지금 연이어 다쳤고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 컨디션 조절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행히 이강인, 김민재 선수 모두 월드컵 본선 출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가벼운 부상이라고는 합니다.
3: 네.
4: 그런데 이제 부상 때문에 소속팀에서 나머지 경기 시즌 마지막까지 못 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3: 네.
4: 경기 감각을 이어가지 못하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 네.
4: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황인범 선수가 좀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팀 의무팀의 집중관리 속에서 재활 중이고 이재성 선수가 부상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3: 네.
4: 그나마 엄지발가락 골절에서 회복해서 지난 11일 복귀전을 치

0: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손흥민 선수는 3, 4일 간격의 강행군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시스트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골이 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팀 성적 부진까지 지금 겹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월드컵을 앞둔 대표팀 입장에서는 이 손흥민 선수의 체력이라든지 컨디션 회복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
1: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에 가서 고지대 훈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0: 맞습니다.
1: 자, 농구 얘기를 좀 해볼까요? 결국 부산 KCC가 챔피언에 올랐네요.
0: 사상 최초 5-6위 간의 챔피언 결정전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네. 1, 2, 3차전을 이기고 3연승으로 유리한 고지에 올랐던 부산 KCC가 4차전을 내주긴 했지만 5차전에서 고향 소노를 76대 68로 이기고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2년 만이자 통산 7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특히 KCC가 6위 팀으로는 프로농구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서 우승까지 달성하는 새 역사를 썼는데 네. 이 KBL 역사에서 5위 팀이 우승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KCC였어요.
1: 예.
0: KCC가
1: 대단하네요.
0: 네, 그런 역사를 쓰고 있고 네. KCC의 이상민 감독은 선수, 코치, 감독으로 모두 우승의 기쁨을 맛봤는데 프로농구에서 이렇게 선수, 코치, 감독으로 모두 우승한 건 이상민 감독이 처음은 아니에요.
1: 네.
0: 역대 네 번째인데 이상민 감독은 이걸 모두 한 팀에서 이루는 아하. 최초의 기록을 쓴 주인공이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허훈 선수가 아버지와 형에 이어서 이제 챔피언 결정전 최우수 선수로 꼽혔는데
1: 예.
0: 이렇게 되면서 아버지 허재, 형 허웅 이어서 3부제 MVP 네.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1: 네.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그리고 프로야구 순위표가 매일매일 바뀌고 있는데 네. 어제 경기 결과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0: KT가 선두를 굳건히 지키는 가운데 주중 3연전에서 2위 경쟁을 하는 LG와 삼성이 맞대결을 하고
1: 네.
0: 중위권 경쟁을 하는 두산과 기아가 대결을 하고 또 하위권 경쟁팀인 NC와 롯데가 맞대결을 하면서 한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확 바뀌는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1: 네.
0: 게다가 다섯 경기 모두 1승 1패에서 3연전 마지막 경기를 어제 하게 되면서
1: 예.
0: 어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위닝 시리즈 팀이 결정되는 아주 치열한 경기들이 이어졌습니다.
1: 네.
0: 어제 경기 결과를 좀 정해드리면 한화가 키움을 10대 0으로 이겼고요.
1: 예.
0: SSG가 16대 10으로 KT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두산을 5대 3으로 이겼고
1: 네.
0: 삼성이 9대 5로 LG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NC가 롯데를 5대 4로 이겼는데
1: 네.
0: 이렇게 되면서 1위 KT, 2위 삼성입니다. 그런데 KT가 어제 지고 삼성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1: 네.
0: 1, 2위의 격차가 한 경기 차로 좁혀진 상태고요.
1: 예.
0: 3위는 LG, 4위는 SSG, 5위는 기아, 그리고 공동 6위가 하나와 두산, 8위는 NC, 9위는 롯데, 10위는 키움입니다.
1: 그리고 한화는 지난 주말에 육성군 출신의 선수가 1군 데뷔전에서 승리 투수가 되면서
0: 네.
1: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0: 맞습니다. 한화가 이 외국인 원투펀치의 토종에이스 문동주 선수까지 이탈을 하면서
1: 네.
0: 지금 선발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선발 로테이션에 약간 구멍이 생겨서
1: 네.
0: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선수를 메울까 늘 고민하면서 시리즈를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1: 네. 근데
0: 지난주 일요일에 좀 지난 소식이긴 합니다만 워낙 화제가 됐어요. 육성 선수 출신의 신인 우완 박준영 선수를 선발로 예고해서 그때 당시에 다들 좀 깜짝 놀랐습니다. 파격적인
1: 네.
0: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 예.
0: 한화에는 박준영이라는 선수가 또 한 명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번에 그 선발 출전을 했던 출장 선발진으로 나왔던 육성 선수 출신의 박준영 선수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야구 예능 프로그램
1: 네네.
0: 불꽃야구에 나온 적이 있어서 팀에서는 좀 차별화를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불준영이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1: 네. 구별해야 되니까
0: 네, 팬들의 관심을 많이 받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1: 네.
0: 이 선수가 그 야구 예능에서 좀 관심을 모긴 했는데
1: 네.
0: 드래프트에는 지명이 되지 않았던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팬들 입장에서도 너무 파격적인 카드가 아닐까 좀 반신반의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밖에 없었는데
1: 네.
0: 데뷔전 투구가 정말 강렬했습니다. LG 타선을 상대로 5이닝 무실점 투구를 펼쳤고요. 최고 구속이 시속 142km밖에 안 되는데
1: 예.
0: 커브나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아주 다양하게 섞으면서 좀 제구가 잘 되는 투구를 했습니다.
1: 네.
0: 솔직히 이런 육성 선수 출신, 그러니까 퓨처스 리그에서 는 잘했던 선수거든요. 그렇지만 네. 퓨처스 리그와 이 KBO 리그의 경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많은 관중들 속에서 본인이 가운데 탁 마운드에서

0: 서서 던지는 건 네.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선수가 그래도 육성 선수 그리고 어쨌든 퓨처스 리그를 겪어서 그런지 예.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는 능력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1: 강심장인가 보네요.
0: 대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데뷔 첫 경기에서 선발승을

0: 선수가 계속 선발로 나올지는 아직 김경문 감독이 확실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네. 어쨌든 한화 같은 경우는 김서현 선수가 다시 2군으로 내려간 만큼 네. 이 마무리에 대한 공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 이 박준영 선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것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고 LG도 마무리 투수에 대한 고민이 컸는데요. 네. 부상에서 돌아온 손주영 선수를 마무리 투수로 기용하기로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는 김하성 선수가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0: 네. 애틀랜타의 김하성 선수가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226일 만에 복귀전을 치렀는데 복귀전에서는 볼넷, 호수비 그리고 어제 두 번째 경기에서는 드디어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8시 15분부터 경기가 이어질 텐데 오늘 활약도 기대가 되고요. 샌프란시스코 대 LA 다저스 경기도 있었는데 이정우 선수가 계속 뭐 5경기 연속 안타를 치다가 어제 오타니한테 막히면서 아, 네. 무안타를 기록한 게 좀 아쉬웠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한국 남자 육상 단거리의 기대주죠. 정말 유명한 선수입니다. 네. 나마디 조엘진. 남자 100m 경기에서 10초 09 기록으로 우승을 했어요. 네. 이제 한국 기록하고 0.02초 차이였어요.
0: 이게 아시안게임 선발전을 겸한 전국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였는데요. 네. 남자 100m 결선에서 이 나마디 조엘진 선수가 10초 09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네. 이게 아쉽게도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육상 단거리는 뒷바람이 초속 2m를 초과하면 비공인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네. 이날 경기장이 초속 2.7m의 뒷바람이 불었거든요.
1: 약간 애매하네요 지금.
0: 네. 근데 한국 최고 기록이 10초 07. 단 0.02초 차로 근접을 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기대감을 부풀게 할 수밖에 없는 기록이었고요.
1: 2017년 김구경 선수가
0: 맞습니다. 아직 기록입니다. 그 기록 깨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과 일본, 태국 등 총 6개국이 이미 9초대를 허문 상황이라서 네. 이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하려면 일단 9초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을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오늘 금요일은 스포츠 잘 들었습니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지방선거 관련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어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네요.
5: 네, 후보 등록 직후에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이 가는 좌표를 결정하고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면서 부동산 지옥을 끝낼 힘을 모아달라. 거대 권력의 폭주에 경고장을 보내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정원호 후보를 향해서는 대통령 뒤에 숨어 권력에 맹종하는 후보 예스맨 서울시장으로는 결코 시민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

0: 서울의 중차 대한 변화를 초보 운전자에게 맡길 수는 없다 이렇게 공세를 폈습니다.
1: 네. 오세훈 후보는 장동혁 대표 지원 요새는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0: 네. 다른 얼굴로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네. 오세훈 후보 어제 유승민 전 의원과 만나서 많은 분이 함께하는 선거운동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 뜻을 밝혔고요. 네. 캠프를 찾아온 유 전 의원의 손을 먼저 잡은 오 시장은 도와주시는 선배가 계신다는 게 저로서는 천군만마 이상이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 오랜만에 붉은 넥타이를 맸는데요. 일단 오세훈 시장하고는 좋은 인연을 쌓아온 사이고 당이 어려운데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행동하시는 걸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서울을 오세훈 후보가 지키는 게 서울 시민 또 우리 당 그리고 보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하다라며 미력한 힘을 보태서 당선되게 돕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유 전 의원은 접견 후 기자들에게 공식 선거운동 시작의 출정식에도 참석을 하고 유세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지만 캠프 내에 공식 직함을 따로 맡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네. 또 기자들이 지금 당 지도부 리스크 장동현 대표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할 말이 많은데 네. 선거 끝나고 하겠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1: 네. 어쨌든 오세훈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우 민주당 후보의 이 과거 폭행 사건 관련해서 당시 피해자 육성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네요.
0: 네. 그러니까 지금 주진우 의원 측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는 정원우 후보가 이 폭행 관련해서 처음 해명했던 것과 다르게 5.18 관련 논쟁은 없었다. 즉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싸운 게 아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어제 주진우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를 했는데요. 당시 정원호로부터 주취 폭행을 당한 이 민간인 피해자 육성 녹음을 확보했다라고 공개를 한 건데 이 공개한 네. 녹취를 보니 5.18 때문에 논쟁이 붙었던 것은 전혀 없었고 당시 사과를 받거나 용서한 기억도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 네. 정원우 후보 측에서는 반박을 했죠.
0: 일단 정 후보 본인은 이 피해자 녹취록에 대해서 아니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싸웠다는 거는 명백히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주장한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 대응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김재섭 의원이 정원우 후보 측의 이제 전날 해명이 거짓 해명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서도 그 재반박 자체가 허위이고 조작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조작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아마 돌아가는 것은 법의 심판일 것이다 라고 했고요. 특히나 김재섭 의원이 정 후보 측이 당시 술을 마시던 카페에서 여 종업원에게 외박을 요구했다 이런 의혹의 근거로 네. 양천구 의회 속기록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그 속기록에 있는 민주자유당 구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이 법원 판결문보다 더 높은 효력을 갖는지 의문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1: 네. 근거가 속기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사실 구의회 속기록이라는 그 구의원이 그렇게 발언을 했다라는 네. 기록을 남긴 거고요. 근데 네. 실제 법원 판결문이라든가 당시에 뭐 조선일보와 한겨레 같은 신문에서 나온 보도를 보더라도 네. 정치적인 이유로 싸웠던 내용들이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고 반면에 네. 뭐 종업원 관련 문제라든가 어떤 뭔가 유흥과 관련된 문제는 요 속기록 말고 또 다른 증거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요거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이야기가 제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네. 조금 이제 무리한 네거티브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또 조국혁신당의 황명필 후보가 김상욱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어제가 사실 후보 등록 첫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두 후보가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황명필 후보. 진보당 김종은 후보를 포함해 우리 3명의 후보는 단일화에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중앙당 차원에서 합의가 아직 안 되고 있고 중앙당이나 시당이 하지 못하면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김상욱 후보는 황 후보가 울산의 미래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는 이 각오와 사명감으로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다라면서 시민이 주인이 되고 또 공정한 원칙이 작동하는 세상을 황 후보와 함께 잘 만들어가겠다 이렇게도 화답을 했습니다.
1: 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황명필 후보뿐만이 아니라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하고도 김상욱 후보가 단일화할 거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한겨레 보도를 보면요. 민주당과 진보당 울산시당 관계자들이 특정 후보가 사퇴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단일화 경선 방식에 대한 합의가 15일 그러니까 오늘

0: 오늘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건데요. 두 당은 시장뿐만이 아니라 구청장과 시의원도 같은 방식으로 후보를 단일화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진보당은 시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까지 진보진영 단일 후보 대 국민의힘 후보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고 이에 민주당은 당내 경선을 통해 이미 공천이 확보된 구청장, 시의원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각 후보들끼리의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제시해서 이쪽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럼 울산시장 선거에 나온 보수진영 후보들 상황은 어떤가요?
0: 여기는 단일화가 될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두겸 예비후보 어제 울산시 선관위를 방문해서 후보 등록을 했는데 울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사업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 라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앞세워 선거운동을 펼쳐나가겠다라며 다시 도전하는 의지를 밝혔고요. 네. 이 단일화 무산을 선언했던 무소속 박맹우 후보 선관위를 찾아서 어제 마찬가지로 등록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박 후보는 보수 후보 단일화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라면서 시민들께서 누가 울산을 바로 세울 것인지 잘 판단하셔서 투표로 단일화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 다수는 여전히 이 부산 북갑의 후보를 단일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0: 네. 이 야권 후보가 어떻게 단일화가 되느냐 마느냐가 좀 중요한 이 변수가 될 걸로 그렇죠. 보이는데요. 네.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들 17명 중에 10명은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예. 연합뉴스가 어제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17명 전원에게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10명은 단일화가 필요하다 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6명은 필요하지 않다라거나 혹은 그건 후보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명은 상황을 지켜보자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1: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3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면은 여전히 하정우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0: 네. 부산 MBC와 한길리서치가요. 지난 11일과 12일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시행한 조사에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그러자 응답자의 35.5%는 하정우 후보, 32.6%는 한동훈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예. 박민식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이런 응답자는 25.5%로 나왔습니다. 네.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2.9%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 붙어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가상 양자 대결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어느 쪽으로 단일화가 되건 하정우 후보와 이 후보 사이에 약간의 격차가 있긴 했는데요. 예를 들면 하정우 대 한동훈이면 어떻게 되느냐. 39.7대 37.6이었습니다. 예. 하정우 대 박민식이면 39.0%대 32.8%였습니다. 네. 오차범위 안쪽으로 약간 붙어있기는 한데요. 단일화의 적임자를 따로 물었을 때는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의 적임자다 40.7%,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 적임자다 31.8%였습니다. 네. 만 18세 이상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응답률은 9.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1: 네, 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뭐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만은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0: 박민식 후보는 어제 후보 등록을 하면서도 네. 단일화는 절대 없다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1: 네, 그랬었죠. 자, 경기 평택 을은 일단 5명의 후보가 모두 등록을 하고 각축전을 벌이게 될 것 같습니다.
0: 네, 민주당의 김영남 후보, 국민의힘의 유희동 후보,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 진보당의 김재원 후보,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까지 네. 어제 모두 평택시 선관위를 찾아서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재원 후보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진보연대를 외쳤지만 다른 후보의 화답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민주진보진영 단일화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도 사실은 중앙당 차원의 단일화 논의에서 한 발 물러난 모습입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거 후보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당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1: 네.
0: 보수 진영도 단일화 여부가 주목받았지만 일단 당장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1: 네. 근데 단일화를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이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은 오늘 안에 마무리하는 게 사실 좋거든요.
0: 네. 그러니까 효과가 가장 크게 발휘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후보 등록 신청이 마감되는 오늘 안에 정리가 되면 제일 좋습니다.
1: 예.
0: 근데 그다음 그럼 데드라인은 언제냐? 본투표 용지 인쇄일 하루 전인 17일을 1차 데드라인으로 많이들 보고 있는데요.
1: 예.
0: 17일까지 후보 사퇴를 하게 되면은 본투표 용지 후보자 기표란에 아예 사퇴라고 표시가 됩니다.
1: 예.
0: 그리고 17일을 넘기더라도 사전투표 하루 전인 28일까지 사퇴를 만약 한다. 이러면은 사전투표 용지에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가 표시될 수 있고 본투표일에 투표소에 사퇴 안내문이 게시가 됩니다.
1: 네.
0: 사퇴한 후보에 기표하면 무효표가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어쨌든 투표 용지에 어떻게 인쇄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네, 보니까 요 세
1: 네.
0: 가지 데드라인 중에 언제까지 맞출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제 선거가 코앞인데 또 단일화 변수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노상원 전 국가정보사령관이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0: 네,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는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만큼 변론을 불리하고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라고 한 건데요.
1: 네.
0: 이 사건 피고인 8명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재판만 따로 떼고 다음 공판일을 정하지는 않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1: 네.
0: 이날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1: 네.
0: 이에 따라서 이 피고인들 항소심 재판이 모두 첫 공판부터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1: 윤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고법에다가 소속 재판관 3명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해둔 상태였다고 하죠.
0: 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또 기피 신청이 들어온 상황인 건데
1: 네.
0: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기피 신청을 한 이유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지난 한덕수 전 총리 관련 항소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사실상 유죄로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1: 네.
0: 이걸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 자체가 이 법관들이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을 하고 선입견을 가졌다는 객관적인 사정이다라면서 깊이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예, 특검 쪽에서는 이거 뭐 소송 지연하려는 목적이다 명백하다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재판부는 일단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거네요.
0: 네, 특검팀에서 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거 오늘 법정에서 깊이 신청하는 거는
1: 네.
0: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니 간이 기각 결정을 단호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요.
1: 네.
0: 재판부는 유감을 표명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의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1: 네.
0: 한번 정리하고 진행하는 게 절차 명확성 측면에서 낫겠다라면서 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검토를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3: I love UU. UU 제약이죠.
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4: UU 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2: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0: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4: 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재원 리포터 날씨 전해주세요.
5: 네, 스승님께 시원한 아이스 음료 한 잔 건네드리고 싶은 날씨겠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동쪽 지역도 무척이나 더워지겠습니다. 아침 공기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 18.4도로 평년 이맘때 아침 기온을 5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 이천이 32도, 대전 전주 31도, 대구 29도가 예상되고 일요일에는 대구의 기온도 33도까지 치솟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불볕더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보이겠고요. 오전까지는 경기 서해안과 남부지방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4: 네, 뉴스를 전해드리다 보니까 교권이 추락한 좀 씁쓸한 뉴스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미니로 김순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따뜻하게 다독여주셨던 김덕길 선생님 그립네요. 오늘 스승의 날인데 전국의 선생님들 힘내셨으면 합니다 하시면서 소녀시대의 힘내 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골랐고요. 순희님께 카오 버블카 샴푸 보내드릴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건데요. 욕설은 물론 신체적인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사 입장에선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죠. 체벌은 금지된 지 오래고 제자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어려워서 고통을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때릴 수 없듯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 또한 용납되어서는 안 되죠. 학교에선 어떤 폭력도 허용될 수 없음을 함께 약속하고 지키는 것.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새벽 공기를 가르며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 솔루션 협찬입니다.
5: 날개 죽지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자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장사하러 나온다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귀찮아도 내 일을 사랑하며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에서 세상의 하루를 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 솔루션 협찬입니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7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됩니다. 오늘 18일부터는 투표 용지 인쇄가, 21일부터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사전투표는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미중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난하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차담회와 오찬을 갖고 추가 협의를 이어갑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의 집무 거주 공간인 중난하이 초청은 중국 측의 각별한 예우로 여겨지며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마오쩌둥을 만난 역사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 편으로 귀국하며 2박 3일 방중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배석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만 정책엔 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어제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정책과 관련해 여러 미 행정부에서 꽤 일관적이었고 지금도 일관적이라며 이같이 언급하고 우리의 관점에서는 어떤 강제적 현상 변경도 양국에 나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대만에 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 변경 요구에 일정 부분 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미 국무장관이 직접 미국의 대만 정책이 그대로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를 언급하며 양국은 동반자 관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저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환영 만찬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것은 완전히 함께 갈 수 있다며 서로 성취해 세계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역사적인 방문으로 평가하고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믿고 있고 이 관계를 결코 망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또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7: 안녕하세요. 한국마사회 회장 우희종입니다. 말의 체온은 사람보다 높고 말의 심장은 사람보다 훨씬 커서 아주 천천히 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따뜻한 몸에 기대는 순간 조금씩 호흡을 가다듬게 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동이 말과 교감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안정이 관찰되었죠. 수의사였던 제가 본 말과 사람이 나누는 깊은 교감이었습니다. 사람이 주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동물들에게 우리는 더 큰 사랑으로 화답해줘야 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박현석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하고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뇌졸중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웃을 때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두 팔을 들었을 때 한쪽이 떨어지고 말이 어눌하다면 뇌졸중을 의심하십시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빠른 대응이 당신의 일상을 지켜냅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오늘은 경기 하남갑으로 가겠습니다. 이광재 민주당 후보 2부에 연결하고요. 3부에서는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와 함께 미중 정상회담 내용 분석해보겠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기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영양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코리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7: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 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8: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인사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레드헤어님이 우리의 시사 선생님 JB와 조교쌤 더마카 감사하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8: 네, 저런 조교 없어요. 네.
9: 무슨 말씀이죠?
8: 네, 뭐 알아서 해석하시고 저 넘어가고요.
9: 네, 이렇게 상냥한 조교가 없다. 이렇게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8: 저런 걸 누구 정신승리라고 합니까?
9: 네. 아, 요즘은 다 정신승리해야 하는 시기예요. 선거 시기니까요. 홀로움님, 바닷가 작은 마을에 시민을 위한 요리 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마을 음식 아카이브를 통해서 30가지의 음식 레시피를 만들었거든요. 오늘도 경남 곳곳에서 사람들이 오고요. 오늘 요리는 멍게 막깁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종배 형도 한번 오세요.
8: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하는 거라고요?
9: 네.
8: 그럼 해산물 위주겠네. 제가 그래서 해산물 엄청 좋아하는.
9: 그러니까요. 멍게 막기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8: 뭐 멍게로 뭐 막기 만든다는 뜻이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9: 멍게 손질하는 법을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8: 아, 멍게 그런 건가요?
9: 네. 아, 먹기 전에 손질을 해야지 먹을 거 아니겠어요?
8: 그래요? 뭐 손질하면 칼로 그냥 쭉 그어갖고 끄집어내면 되는데.
9: 네. 아무튼 제이비도 한번 가세요. 어딘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바닷가 작은 마을이라고 하셨는데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8: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미 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넘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기존 강대국이 신흥국의 부상을 견제하다가 결국 전쟁의 함정에 빠지는 국제정치의 구조적 조건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하는데 기존 강대국이 누굽니까? 미국이겠죠?
9: 그렇죠.
8: 신흥국은 뭘 뜻하겠습니까? 중국을 뜻하는 거죠. 괜히 우리 견제하다가 전쟁에 휘말리지 마라. 이런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9: 그렇죠.
8: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면서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부딪히거나

0: 심지어 충돌에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이 발언을 정상회담이 끝나기도 전에 신화통신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1: 네.
0: 반면에 백악관은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 보도자료에서 이 내용을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정반대 현상도 있는데요. 백악관이 중미 양측은 에너지의 자유로운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시진핑 주석이 향후 중국의 해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원유를 더 많이 구입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중국 발표는 또 이건 또 쏙 빠져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뭐냐?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들었고 상대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뭐 대충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또 이제 경제 관련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지금 많이 보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무튼 이 내용 좀 정밀 분석이 필요한데 3부에 최종권 교수하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조간 쭉 훑어봤는데 저는 이 제목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대타협도 없었고 대충돌도 없었다. 과연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0: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달 말쯤에 핵 잠수함 기본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기본 계획에는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 준수, 한국 핵잠의 임무와 역할, 핵잠 건조 로드맵 등이 담길 예정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는 것은 핵잠용 핵연료가 핵무기 개발로 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보장한다는 의미로 미국이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해석이 덧붙여질 수 있는데 눈길을 끄는 건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온라인판에서 이 보도가 나오자 어제 어떤 입장을 내놨냐면 대통령의 경외 일정은 엠바고 사항이다. 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말쯤 핵 추진 잠수함 기본 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엠바고 사항이라고 하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대충 맥락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추가 설명이 있을지 좀 보도록 하고요. 그냥 한번 그냥 따라가 봅시다. 왜냐하면 핵잠 도입은 우리 뭐 국익과 관련된 관심사이니까. 자, 어제 안규백 국방장관의 말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환기해보죠.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이고 여러 복합적인 통상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단숨에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중국과 북한 관계를 고려해서 조속히 실무협의를 개최해야 하지 않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안규백 장관의 말에 보면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통상 문제와 중국과 북한 관계는 팩트시트 채택 이후에 지속되어 사실상 상수였습니다. 상수. 미국이 태도 변화를 끌어낼 변수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봐고요. 그러면 나머지 한 개의 요소, 이란 전쟁이 남는데 이건 어떨까를 짚어봐야 하고 싶은데 안규백 장관은 한미협의의 저해 요소로 언급을 했지만 그래도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바라보자.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무 피격과 관련해서 정부 고위 당국자가 어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란 이외의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발언은 그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었습니다. 조현 장관이 그 엊그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무호 공격 주체를 이란 정부로 특정할 수 없고 친이란 민병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란 언저리에서는 언급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고위 당국자 발언은 여기서 좀 더 구체화한 건데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니라 익명 형식의 표명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위 당국자가 이란을 사실상 특정을 했다라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겁니다. 그러면 뒤따르는 분석이 뭐냐. 나무호 공격 주체로 이란을 특정한 뒤에 그 대응책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전략을 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포인트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 포인트를 이어가다 보면은 미국과의 공조를 딜돔 삼아서 핵잠 도입의 조건을 창출하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으로도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왜? 이 고위 당국자가 한마디 더 한 게 있습니다.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교적 공세라고 했습니다. 외교적 공세. 대응책을 외교적 공세로 한정을 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군사공조 얘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로 핵전 기본계획을 만약에 발표하는 그런 상황에 실제로 연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달리 짚을 여지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미국이 했던 약속을 환기시키고 국내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 네. 과연 직접 발표를 할지 이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0: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제 SNS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 산업부 장관으로서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언론에 계속 이 긴급 조정권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일단 용어를 좀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조정권인데요. 이 긴급 조정권이 발동이 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런 입장을 SNS를 통해 밝히자 민주노총이 나섰는데 단지 산업 규모가 크고 국가 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위험한 선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자, 긴급조정권 발동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 이전에 먼저 짚어야 되는 것은 왜 김정관 장관이 나서느냐. 이 문제를 좀 먼저 짚어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용어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발동하는 거라고? 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장관이 아닌 산업통상부 장관이 나섰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긴급조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용어를 썼다라고 하는 그 배경을 좀 살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거꾸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의 비슷한 어떤 발언을 했을 때의 파장과 산업통상부 장관이 발언을 했을 때의 파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 배경을 대충은 분석을 할 수 있죠.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야기한 것은 본인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둘러 밝히면서 여론을 조성하고 압박을 해들어가는 그런 정치적 용도의 발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발언을 해버리면 그거는 사실상 예고로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강도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은 여론 조성용, 노조 압박용 일단 이 정도의 성격 규정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상호 광명님이 산업부와 노동부 과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이상현님은 노조도 선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어제 중노위가 16일에 사후 조정 재개를 하자라고 노사 양측이 요청을 했고 초기업 삼성노조 지부는 오히려 사장한테 그 대표이사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그동안 노조가 요구했던 핵심 안건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김용태, 김재섭, 박충권, 우재준, 조지현 의원 등등 국민의힘 30대 초선 의원들이 오는 18일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참배는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광주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무슨 참배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1: 네, 광주에서는 이런 지적을 할 만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0: 뭐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 같고요. 자, 12월 3일 그날 밤 저희가 특집 방송을 하면서 연결했던 곳 가운데 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5.18 광주 단체였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광주를 떠올렸던 것은 느닷없는 계엄 선포, 내란이 이 일반 국민에게 충격이었다면 광주 시민에게 공포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도 결코 지워질 수 없는 트라우마를 건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세상 사이는 거창한 논리 이전에 도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2.3 계엄이 내란이었고 그 내란이 광주 시민에게 끔찍한 2차 가해를 가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도리를 다하는 것이 사람됨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당시 내란 우두머리가 속해 있던 정당이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0: 게 그 정당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도리를 다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였겠습니까? 내란 방지 개헌에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광주 시민에게 이거는 3차 가해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망월동을 찾겠다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에게 광주 시민들이 손사래를 치는 건 화가 나서이기 이전에 고통스러워서일 거다라고 저는 한번 감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개헌을 무산시켜놓고 참배하는 게 4차 가해이고 그걸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 저 의원들이 광주에 가서 도대체 뭐라고 할까요? 시민들을 향해서. 개헌 표결 불참 이유를 어떻게 대든지 간에 그 자체가 상처를 헤집는 거라는 걸 저 의원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 궁금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네, 미스트님이 염치를 장착하라고 전해주십시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이종국님,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막았으면서 뭐하러 갑니까? 라는 물음표. 짱구님, 선거철이긴 하나 봅니다. 그때와 지금의 국민의힘이 다른 건지 묻고 싶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어요.
0: 광주 이야기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조사업체에 의뢰해서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광주를 왜곡 폄훼한 사례를 조사를 해서 집계를 했는데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왜곡 폄훼 사례 가운데 폭동 또는 내란이라고 주장한 경우가 전체 5,182건 가운데 1,643건 비율로 31.7%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유공자를 폄훼하거나 가짜 유공자라고 주장한 경우가 26.6% 1,380건이었고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게 11% 569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군이 먼저 무장을 했다. 무기고 탈취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게 10.3% 533건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왜곡 폄훼의 글이 올라오는 통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조사를 했는데 DC인사이드가 51.7%로 가장 많았고요. 네이버 뉴스 댓글이 19.8%. 일간 베스트가 14.2%, 유튜브가 4.2%, 다음 카페가 4.2%, X가 2%였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통계고요. 행태에 대해서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걸 금지하고 있고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처벌을 피하려고 직접적인 묘사를 피하는 꼼수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한 예만 전해드리면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어떻게 했냐면 지난 7일에 5.18 영상을 올린 뒤에 외부 개입 가능성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해놓고 나서 5.18은 북한이 개입한 폭동이 확실하다는 댓글을 상단에 고정을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편법 꼼수까지 쓰면서 하여간 왜곡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 이래서 이분들이 얻는 건 뭔가요?
0: 제가 그게 궁금한데요. 뭐 극으로부터 뭐 저게 뭐냐면 후원금 받고 그러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네.
1: 엽기토끼님이 저는 SNS에서 적어도 하루에 한 건은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심각성을 전해주셨어요. 0393님은 법이 생겨도 한 발짝도 진전된 게 하나도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라는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국민의힘이 춘천시 온이동 풍물시장 인근에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진보당이 12일 그 밑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감옥에 갔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가 다음 날인 13일 오후 선어시경에 진보당 현수막을 철거를 했습니다. 진보당은 국민의힘 압박 때문에 춘천시가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주장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압박을 가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자기 당 현수막이 철거된 일도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지난 6일 대통령 죄엔 공소 취소, 국민 지갑엔 세금 폭탄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이걸 춘천시가 일괄 철거한 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1: 그러면 춘천시 입장은 뭡니까?
0: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정당명과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 명칭을 함께 표시하면서 해당 회장 또는 위원장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정당 현수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철거한 것으로 특정 정당에 따라 적용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수막 사진을 한번 자세히 들여봤더니

0: 두 당 현수막에 정당명, 개시기간, 개시자 연락처만 기재되어 있고 성명, 이름은 빠져있더라.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게 기초요건 위반이라고 한다면 전해드릴 또 다른 사례도 하나 있는데요.
1: 네.
0: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13일 충북도당이 이동석 국민의힘 충주시장 후보 개소식에 윤 어게인 인사들이 축전과 영상이 쏟아졌다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가 삭제하고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대목 때문이었습니다. 윤상현, 김재섭 의원의 참석은 물론 장재원, 이철규, 권성동 의원 등 소위 윤 어게인이라 불리는 인사들의 축전과 영상이 쏟아졌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장재원 의원은 고인이 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건 세상이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문장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2023년 9월 출판기념회를 혼동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2023년에 그 문장을 복붙했다. 결국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저거 떠나서 기초사실을 잘못 기재를 했다라는 건데요. 선거기간에는 각 정당의 주장, 홍보, 선전이 쏟아집니다. 아울러 그런 주장과 홍보와 선전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이없는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결과는 결국 뭐냐? 혼탁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네. 뭐가 쓰이지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라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네요.
0: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0: torture you!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7: 네,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이광재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8: 네, 안녕하세요. 하남갑의 네. 이광재입니다.
7: 어떻게 주민들이 반겨주십니까? 어떻습니까?
8: 네, 처음에는 좀 그러다 지금은 일할 사람은 이광재 같은데 여야를 떠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7: 처음에는 어땠는데요?
8: 처음에는 여기 와서 반겨주시는 분 잘 왔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은 여기 와서 일을 잘할까? 우리 지역을 잘 알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7: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왜 하남갑이었어요?
8: 저는 우상호 선배한테 강원도지사를 양보하고 난 이후에 네. 예, 있었는데 당에서 평택을 제안했는데 평택은 민주당의 표밭은 훨씬 더 좋은 곳인데 저는 하남갑이 분당하고도 가깝고 앞으로 미래가 있는 곳이고 일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일을 더 표밭은 어렵지만 지역구는 여기서 일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남을 선택했습니다.

0: 네, 그 이영후보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창근 전그 위원장이 10년 넘게 정말 표박거리를 하고 아슬아슬하게 졌거든요.
1: 예.
0: 근데 그분을 이제 윤핵관이라는 이유로 2년 전에 결국 그분이 공천 탈락하고 출마한 거잖아요. 그것도 되돌아보셔야 되고, 윤석열의 호위무사로서 이 하남의 지난 정말 산적한 문제에 본인이 한 일은 과연 무엇인가? 하남 주민들은 묻고 있죠.
1: 그래요.
0: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 네, 조금 전에 후보님이 하남의 미래가 있다라고 그 말씀 주셨는데 어떤 미래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0: 하남에 기본적으로 이 분당 판교하고 강남하고 붙어 있고 강원도의 길목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국공유지가 914만 평이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이고요.
1: 그린벨트.
0: 그리고 이 중에
1: 네.
0: 71%가 개발 제한 구역인데 바로 옆이 분당이 약 9만 명 정도의 젊은 인력이 있는데 이 중에 7만 5천 명이 장거리로 출퇴근을 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옆에 강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미래 산업과 젊은이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실험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입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 개발해야 된다. 혹시 이런 논리실까요?
0: 저는 그렇게 이렇게 보는데 상당 부분 국공유 지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1: 네.
0: 저렴하게 우리가 사용하거나 국가와 공동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첨단 산업을 우리가 유치할 필요가 있겠다. 상당 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훼손되어 있는 부분은 오히려 그 도시로 개발을 하고 오히려 훨씬 더 녹지를 좀더 강화해서 그 도시가 녹색 도시답게 만드는 것이 경쟁력이 훨씬 클 것이다. 일로는 디지털로 하지만 삶은 아날로그 삶이 굉장히 강한 곳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게 녹색 그 하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면 훼손된 곳이 많다라고 하는 거, 훼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지금 보면은 그 약간 난개발 정도 상태로 돼 있는데요.
1: 예.
0: 그 거기서 농사를 짓거나 작은 공장들이 많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계획상 한쪽으로 이거를 도시를 제대로 만들 이번에도 교산 신도시를 만들 때 27만 평도가 편입이 됐는데요.
1: 예.
0: 그리고 확실하게 녹지를 보호할 것은 확실하게 보호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와보니까. 예.
1: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린벨트 해제는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0: 그렇죠. 이게 그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10만 평 정도를 할수 있고
1: 예.
0: 나머지는 중앙정부랑 해야 되고요.
1: 예.
0: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그 미사섬 옆에 보면은 굉장한 하천부지가 많은데 이런 거를 그냥 냅두지 말고 국가 정원으로 만들면 그러면 생태 환경은 훨씬 더 보호되면서 이 서울 시민들이나 전국이 쉴수 있는 곳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1: 네.
0: 한편으로는 첨단하고 한편으로는 녹색 도시를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더 아름다운 도시고 미래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 첨단 산업 유치를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첨단 산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0: 첨단 산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상수원 보호국에 많은 그 규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현재 반도체 전쟁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게 순수, 초순수라면 순수한 물을 말하거든요.
1: 예, 물이
0: 이게
1: 필요하죠. 예.
0: 연간 4조 원 정도의 이 산업이 발생하는데 이건 전량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물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초순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건 확실한 미래 산업이라고 볼수 있고
1: 네.
0: 반도체에 필요한 것이거든요.
1: 아.
0: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판교에 굉장히 젊은 인력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저는 이 컬처 사피엔스, 문화 사피엔스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이곳에 한해종을 유치하고 거기에 판교에 IT와 AI가 붙으면 훨씬 더 저는 미래로 문화산업의 미래를 열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카네그 멜론 대학하고 싱가포르 국립대학하고 포스텍이 여기 AI 대학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그러면 문화와 우리가 환경 이런 미래 산업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한예종 유치는 좀 광주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0: 지금 과천도 그 경쟁 중이고요.
1: 예.
0: 여러 군데서 경쟁 중인데
1: 예.
0: 결국은 종로에 한 곳이 있고 음악 쪽은 예술의 전당이 있지
1: 예,
0: 않습니까?
1: 맞아요. 예.
0: 예,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종로꽃은 이전해야 된다면 이곳에 국공유지가 많이 있는 녹지가 많고 서울에 가까운 곳에 하는 것이 저렴하게 올 수

0: 있고 네. 그다음에 강남에 가깝기 때문에 훨씬 더 이쪽이 경쟁력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쪽에 더 적합하다. 친환경적인 산업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
1: 네.
0: 그리고 이쪽에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장고와 전시관, 아트페어 같은 걸 하게 되면 강남과 분당 사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경쟁력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0: 어차피 이거는 경쟁을 해야 되겠죠.
1: 근데 제가 그 지방선거 출마자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자든 계속 인터뷰를 해오고 있는데
0: 네.
1: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0: 네.
1: 대답이 똑같아요. 다 AI 네. 얘기합니다. 다.
0: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 예.
0: 결국 그 시대를 핵심적으로 관통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결국 AI. 과거에는 IT였잖아요.
1: 그렇잖아요. 예.
0: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IT의 시대를 판교라는 도시를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저의 꿈은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공업 시대를 포항, 울산, 구미, 창원, 여수를 통해서 만들어냈다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IT 시대를 판교를 통해 만들어냈다면 저는 AI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첨단화 대업이지만
1: 네.
0: 아마 사람은 굉장히 지친 영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때 가장 녹지가 많은 하남 같은 곳에 우리는 녹색 도시를 만드는 일은 디지털로 하지만은 삶의 방식은 아날로그가 강한 그래서 제가 국가자원 같은 걸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1: 알겠습니다.
0: 어차피 AI를 중심으로 세상이 재편되는 것은 그건 틀림없는 현실입니다.
1: 네. 그 지금 그 한남갑 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높다라고 하던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교산 신도시를 가밀하고 위례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1: 네.
0: 기본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높은데 교통하고 교육이 너무 이게 과밀 현상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서울에 진입이 안 됩니다. 경기도로 돼 있으니까.
1: 예.
0: 그런데 가만히 와보니까 녹색도 많고 살기가 좋거든요.
1: 네.
0: 그래서 교산 신도시 쪽으로 와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만나보니까.
1: 예.
0: 그런데 교산 신도시가 너무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 교산 신도시에 공공 분양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또
1: 네.
0: 하나는 지분형 주택이라고 10분의 1만 일단 사면은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이런 희망을 갖는 여기 주택 공급 정책이 있는데
1: 네.
0: 이걸 좀 빨리 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선호하는 지역은 틀림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사실 한남갑 하면 언론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총선 결과였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 그때 지금 뭐 추미애 후보가 당선이 되기로 했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0: 네.
1: 여기 박빙 지역 아니냐 이런 언론 분석이 좀 있었는데 체감하거나
0: 그렇죠.
1: 지금 그 후보님이 진단하는 판세는 어떻습니까?
0: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는 그 윤 어게인은 안 된다. 정부를 일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 기본인신 것 같고요.
1: 예.
0: 또 하나는 여기가 정말 말뿐이지 뭐 그 3호선, 9호선, 위례 신사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1: 예.
0: 그런데 도시는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를 떠나서 지역을 발전시킬 인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1: 예.
0: 이번에는 일할 사람은 이광재가 일을 잘할 것 같다.
1: 예.
0: 그 여론은 확실히 많은 것 같습니다.
1: 확실히 많다?
0: 네. 확실히 많습니다.
1: 네. 뭐 근거를 여쭤보고 싶은데 또 근거를 여쭐려면 여론조사 뭐 수치랑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네.
0: 네.
1: 자 그러면 만약에 당선이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국회에 네. 들어가서 어떤 상임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0: 저는 일단 당선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1: 네.
0: 그 요번에 그 저는 교육위원회를 열심히 해볼 생각인데요.
1: 오.
0: 그래서 이 저는 결국은 이 AI 시대가 오면은 한 인간은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한 사람의 경쟁력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교육 혁명 부분을 이루고 싶은데요. 제가 그 EBS의 위대한 수업이라는 그레이트 마인드라는 걸 제가 기획하고 만드는 게 제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거든요.
1: 아, 그랬나요?
0: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교육 혁명을 이루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인재 혁명이 일어나고 브레인 혁명이 일어나야 여기가 하나님의 미래 도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 네.
0: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병도 원내대표도 그 일로 모셨었고 38명의 하남의 현안 지원단 국회의원 지원단을 이번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새로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새로운 일자리와 집이 근접한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38명의 국회의원 지원단을 만들었는데요.
1: 네.
0: 그와 관련된 7가지 분야로 법을 확실하게 개정해서 이 하남시에서 모델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역할 말고 혹시 네. 당에서의 뭐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목표로 하거나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0: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국가는 세계 12 국가라는데 왜 국민의 삶은 38위 국가인가? 왜 이렇게 사는 게 고통스러운가? 왜 우리는 영어 유치원에 우리는 80만 원, 100만 원을 내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네. 이 고통에 저는 응답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1: 예.
0: 그 모델을 저는 하남시에서 만들고 싶습니다.
1: 오히려
0: 그 모델을 만들어내야만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학교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을 하면 한 도시가 어떻게 바뀌어나갈 수 있는지
1: 네.
0: 저는 이제 국민의 삶이 식당, 서당, 경로당의 노선을 확실하게 정치가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 보육, 교육 문제, 연금 문제, 노후의 가난과 빈곤, 외로움을 극복하는 이 문제를 극복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1: 네.
0: 정치의 본질은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1: 예.
0: 저는 그 일을 집중적으로 이 하남시에서 모델을 만드는 일을 하고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38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만들어보고 싶은 거죠. 저는 이것이 민주당이 새롭게 식당, 서당, 경도당의 민생 중심의 정치로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1: 뭐 우리 후보님 오면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는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의 노무현의 정신은 어떤 식으로 재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그 하나는 서민들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국민들은 삼성 반도체와 하이닉스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희망을 보지만 그 주식을 못 사는 국민들도 많잖아요.
1: 네, 그렇죠.
0: 지금 소상공인 서민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K자 성장을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국가적인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남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국가가 12 국가면 국민의 삶의 질도 전 세계 12가 돼야만 그것이 저는 정치의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 길을 열고 싶습니다.
1: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0: 네.
1: 그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 조롱하는 표현들이 등장하려고 어느 시점부터인가. 최근에도
0: 네.
1: 뭐 롯데구단의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그 뭐 용어가 또 등장했다고 해서 이제 논란이 된 바가 있었는데 이 현상은
0: 네.
1: 어떻게 지금 진단하세요?
0: 글쎄 그 작은 그 노무현 재단에서 이제 그걸 추적을 해보니까요.
1: 네.
0: 굉장히 좀 일부 악의적인 사람이 있고 거기가 아주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생들도 거기에 이제 가담 단순하는 경우가 있던데 우리 사회의 그 저 SNS라는 게 사실은 아버지 엄마가 서로를 온라인상에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그 우리의 SNS 부분에서의 우리가 조금 더 절제되고
1: 네.
0: 서로 비방하지 않고 이 SNS라는 무덤 속에서 정치도 지금 거기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1: 네.
0: 서로를 악마화하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 사회가 좀 더 이 대한민국의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서 진화하기 위한 우리 노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아있는데
0: 네.
1: 우리 뭐 저 후보님 또 이제 중국 또 경제 쪽으로도 이제 그 워낙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눈여겨봤던 장면이 좀 있을까요?
0: 눈여겼던 장면은 글쎄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미중 패권 전쟁이 오래 가겠구나. 일종의 봉합인데요.
1: 네.
0: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 뒤에 미국이 전 세계 GDP 50%였는데 지금은 31% 수준이에요. 지금 중국이 한 18 정도인데. 과거 90년대 일본 수준이거든요.
1: 네네.
0: 그러면 이건 아마 치열한 경쟁은 계속될 거다.
1: 음흠.
0: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데 결국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걸 10개를 만들어서 이 기술 전쟁에 승리하는 길을 가져야만 결국은 외교 안보도 지켜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절실히 하게 됐고.
1: 알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후보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경기 하남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이광재 후보였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으로부터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교사가 사건 발생 1년 만에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당초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은 느끼게 했지만 성폭력 범죄로 단정하긴 어렵다라고 판단한 반면 소년법원에서는 학생의 행동을 위법행위로 인정을 하고 보호처분을 내린 겁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 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 학교와 교보위 그리고 경찰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과정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1: 일단 학교 쪽에서는 뭐 취한 조치가 없었어요?
4: 학교 측에 바로 피해 사실을 알리긴 했는데요. 이제 분리 조치가 사실 신고 후 10일, 열흘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신고 시기와 상관이 없이 긴급 분리 조치라는 게 있어서 5일 동안 분리 조치가 가능한데요. 예. 또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휴가 제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학교가 이걸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뒤늦게 교육청이 지적을 한 뒤에야 이제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 네.
4: 결국 교사는 학생과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수학여행까지 동행을 해야 하는데 그 여행지에서도 학생이 반복적으로 접근을 해오거나 새벽에 연락을 해오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 상황을 홀로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1: 이거 뭐 2차 가해 아니에요?
4: 2차 가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학교가 제대로 보호를 못한 건데요. 그렇다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마땅한 조치가 이루어졌을까 봤는데 실제 내려진 처분은 사회봉사,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와 심리치료가 전부였습니다.
1: 네.
4: 그러니까 처분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서 교사가 직접 정보 공개 청구를 한 다음에 회의록을 봤다고 하는데 예,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는 원래 교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심의입니다. 다만 이 심의에서는 학생의 행위가 얼마나 지속이 됐는지 학생이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 위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보호보다는 학생의 처분 수위를 가늠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린 채 다수결로 결정이 된 건데요. 예, 당시 이제 확인을 했던 제주 고등학교 교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 회의록을 살펴봤을 때 이 학생이 계속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행동 자체를 한 적이 없다. 선생님이 자기를 오해해서 힘들다라는 식으로 그게 결과적으로는 교보에서는 학생이 불쌍하다라는 평가를 내리시는 위원분도 계셨어요. 아 정말 아, 이 세상이 교사한테는 가혹하고 학생한테는 되게 온정을 베푸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1: 그럼 경찰은 어떻게 했어요?
4: 경찰 같은 경우도 혐의 없음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 교권 침해 신고서를 처음에 작성을 할 때 이제 CCTV 그리고 목격자 진술 같은 증거를 신고자가 직접 확보를 해야 됩니다.
1: 네.
4: 근데 경찰이 보내온 결정 통지서를 보면 교사가 진술한 내용은 다 빠져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 CCTV 화면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학생 측의 진술만 이제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 네네.
4: 그러니까 가령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복도인데 성추행을 할 의도가 있었겠나 기습 추행이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었는데요. 또 이 시기 이제 학교 안팎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좀 무리하게 고소한 거 아니냐라든가 왜 외부에 알렸느냐 또 교사라면 학생을 품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 여론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 역시 홀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5: 진짜 이 객관적인 증거하고 완벽하게 배치되는 불송치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정말 우습게도 그 덕분에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근데 이의 신청 받아들여지기까지 몇 개월이 더 걸린 거잖아요. 정말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가장 외로웠던 시기인 것 같아요.
1: 환자였네요, 그러니까.
4: 계속 혼자였습니다.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해서 재수사를 이끌어냈고 결국 법원이 가해 학생의 혐의를 인정해서 보호처분 결정을 내린 건데요. 판결도 이제 항소 없이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보호처분 결과는 원칙적으로 학교에 통보가 되지 않고 이제 생활기록부에도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현재 정상 등교 중이고 교사는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보시죠.
5: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배워야 될 것들. 먼저 성인이 된 입장에서 가르쳐주고 배워보자라고 얘기하는 이 자리가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어서 교사로 오랜 기간 있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고민인 거죠. 그냥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그전처럼 평생을 교권침해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교직생활을 하겠구나. 그렇다면 과연 교사로 돌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1: 네.
4: 교권 이전에 한 사람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를 좀 되묻게 되는 스승의 날인 것 같고요. 이 교사가 이제 만약에 내가 교사가 아니고 일반인이어서도 똑같이 이렇게 보호받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도 우리 사회가 찾아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조금 전에 들은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는 걸 좀 느꼈는데 네. 그 떨림에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고 봐야 되겠죠.
4: 네. 근데
1: 아무튼 그러면 지금 학교로 아직도 돌아가지를 못한 상황이고
4: 예.
1: 언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절차상으로는
4: 이 학생이 졸업을 했을 때 이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1: 피해자잖아요, 선생님.
4: 네, 피해자죠. 하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가해자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죠.
1: 그럼 이 선생님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4: 이렇게 마음 정리를 하고 내가 돌아가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나날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1: 뭔가 세상이 좀 뒤집혀져 있어요, 그렇죠?
4: 가고 있죠. 네. 네.
1: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4: 맞습니다.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스마트하게 달리고
0: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0: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5: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편리한 기능이라고 방심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운전할 땐 언제나 눈은 전방주시, 손은 핸들 위에, 방심은 금물.
5: ACC는 운전자가 절대 아닙니다. 운전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3부에서는 최종권 연세대 교수와 함께 미중 정상회담 내용 분석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27년째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저는 수많은 손님들의 인상을 살핍니다. 다양한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도 워낙 다양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웃음 가득한 얼굴이죠. 거울 앞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손님의 얼굴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머리 모양도 다 어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나와 미소를 주고받아 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하루 종일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할 겁니다. 미소 연습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웃는 하루 시작하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오타!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3: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2: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3: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4: 정치자 여러분, 중고차 팔 때 고민되시죠? 이젠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한 절차 없는 빠른 길, 정직함을 지키는 바른 길, 내 차의 가치를 높여주는 지름길. 이 모든 길 끝엔 두바이 무역이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의 종착역,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5: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31.5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더웠고요. 오늘은 32도가 예상입니다. 용인, 이천도 32도, 대전, 전주 31도, 대구 29도, 포항 23도가 예상되고요. 현재 기온도 서울이 벌써 21도를 넘으면서 아침에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여름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내일부터는 동쪽 지역도 더워서 일요일에는 대구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고온 현상 주춤하겠고요. 수요일에 전국이 비가 내리겠고 이후로는 평년 이맘때 날씨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에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예, 안녕하셨습니까?
1: 네. 총평을 하면 태산명동의 서일필 뭐 이렇게 총평을 해도 혹시 될까요?
4: 너무 어려운 한자 성어에서요.
1: 야, 왜 또 이렇게 빚고 싫을까?
4: 네.
1: 아무튼 뭐, 그러면 바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었다.
4: 이전까지.

0: 씨는 뭐 어제까지 언론 동향을 보면 뭐 빅딜 세기의 단판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이 많았던데 제가 보았었을 때는 양측이 각자의 입장과 각자의 국내적 상황에 맞추어서 미중 관계를 좀 관리하는 그 연속선상에서 좋은 그림을 연출했다고 보아요. 외교적으로나.
1: 좋은 그림만 연출했다?
0: 아, 뭐 일단 이 여전히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과는 좀 지켜봐야겠으나 베이징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일행을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는 매우 환대했고 또 양측이 하고 싶은 말을 공개된 자리와 비공개된 자리에서 전 했을 거라 보고 그것이 양측의 나름의 발표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게 비공개된 부분에서 뭐가 있었느냐. 사실은 이걸 지금 체크를 했는데 비공개니까 알 길이 없다. 그런 거죠.
0: 그러나 공개된 것을 보면 제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말 뭐 이렇게 부분이 좀 있었는데.
1: 뭔데요 그게?
0: 일단은 시진핑 주석의 모두 발언 아무래도 호스트 입장에서 먼저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국제정치 개념을 발언했는데
1: 투키디디스의
0: 함정을 직접 언급했어요. 이것은 결국은 중국의 부상을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미국 조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낸 것이죠.
1: 쉽게 말하면 우린 이제 니네 동급이야 이 얘기한 거잖아요.
0: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양측 미중 관계 그 관리와 안정이 미국의 이익에 매우 치명적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즉 중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적 이익인 대만 해협과 우리의 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좀 건들지 마라.
1: 그러면
0: 이런 뜻인 것 같아요.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종종 썼잖아요. 까불면 다친다. 그것의 시진핑 버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0: 글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까불지 말아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게 결국은 뭐냐면요. 미국과 중국 관계의 현실을 반영한 거라고 봐요.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라는 점. 두 번째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출한 자신의 그 수행단 기업인들까지 포함한 그 수행단의 성격과 중국 측이 이를 받아들이는 이 환경이 매우 달라졌다. 일단 뭐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력도 있고 금융패권도 있고 IT 혹은 뭐 반도체와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기술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미국이 중국에다가 통제할 수 있는 지금의 권력인데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이를 움직이는 공급망에 관한 소위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 구조는 변하지가 않아요.
1: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진핑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뜻인지는 알았겠죠?
0: 알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1: 그렇게 믿어야겠죠?
0: 저는 그것도 그것이지만 요번에 그 수행단이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다 배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 실황 중계를 했기 때문에 워싱턴 DC에 있는 조야에 있는 소위 미국을 중국을 안다는 사람들이 보았던 것이고요. 저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언어적 프레임은 이 투키디디스 함정 하나로 시진핑 주석이 짜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의 미중 관계의 특징을 이제 확실히 규정한 거예요. 미중 관계가 흐트러지면 우리는 투키디디스 함정에 빠질 것이고 결국은 부상국이 이길 걸 이런 의미예요.
1: 그러니까요.
0: 투키디디스 함정이 그런 거고요.
1: 쉽게 하면 니네 우리 감당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0: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려면 신중히 대처하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란 전쟁이 없었더라면 중국은 더 신중했었을 텐데. 이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소위 중국의 입장에서는 시간은 오히려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1: 좀 더 풀어주신다면 왜?
0: 뭐냐 하면 미국이 중국에게 팔아야 할 것,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게 아무리 기술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버텨오고 나름대로 자기 기술 생태계를 이루어서 진보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당장 모든 것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뭐냐면 일단 이란 전쟁으로 인해 국내 불만 속에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고, 관세, 물가, 농민, 제조업, 중간 선거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고기 수입 조치,
1: 뭐
0: 대두 수입 그렇지. 조치를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고.
1: 그렇죠.
0: 근데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뭘 지금 급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 라고 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저런 보도에 뭐 무슨 3T니 뭐 3B니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는 그거는 일종의 저널리스틱한 표현이고, 구조는 조금은 더 중국 측이 여유를 부릴수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교수님은 고상하게 여유를 부린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좀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중국이 좀 뻗댔다. 그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0: 일단 결과를 봐야 됩니다. 오늘이나 내일 주말 상간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한 가지 이제 요새 특히 미국발 메시지들에 대해서 계속 검증을 해야 되고 하루 이틀 지나면 바뀌니까요. 제가 그래서 2017년 미중 정상회담을 베이징에 했었을 때 그 당시 보도 자료를 좀 보았는데 그때 2017년 트럼프 방중 때 나온 837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1: 미국에서.
0: 네,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자기 트위터에 띄우고 했는데 실현되지 않았어요.
1: 아, 그랬어요?
0: 네. 즉 몇천억 달러 구매 같은 헤드라인 숫자가 앞으로 나오더라도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
1: 알겠습니다.
0: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중 관계는 좀 더 큰 규모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란 전쟁의 추이, 미중 관계, 그리고 관세와 희토류 등 이 자원의 문제가 엮여 있어서
1: 그러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강론으로 들어가서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아주 재빠르게 신화통신은 보도를 했는데 백악관 발표에는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백악관 발표는 했는데 중국은 또 발표를 안 하고 이건 결국은 평행선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0: 서로 할 이야기를 했고요.
1: 그렇죠.
0: 이를테면 모두 발언에서도 시진핑이 특혜디디 3정과 대만 문제를 언급했다고 소신속히 보도했고 실황중계급으로 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맞받아치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은 알았어. 기존의 입장이라는 것이고 마크 루비오도 회담 직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1: 대만 문제에 대해서.
0: 대만 문제에서 그렇죠. 이건데요. 이거 역시도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신들의 외교적 간섭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1: 그래요?
0: 2025년 1월 이후,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인데 6차례에 걸쳐서 트럼프 시진핑 간의 소위 소통이 있었습니다. 통화를 하던 우리 김해에서 만난 건데 트럼프 측의 발표문에서는 경제인을 집중합니다. 요번에도 그랬죠. 뭐 중국이 미국에 이러이러한 물건을 사주기로 혹은 요번에는 기름을 수입하는 게 흥미를 보였다는 것이었는데 반면 중국 측 발표에서는 갈수록 대만에 집중합니다. 이번에도 같은 구도였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 북경 가기 전에 대만 무기 판매를 논의하기로 대만 무기 판매를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정말 대만 무기가 팔릴지 미국이 대만에게 무기를 팔지 안 말지를 추후에 봐야겠으나 아마 이런 것들이 이번 회담의 성격을 규정하겠죠. 그러니까 베이징에서는 우리 알아서 대만에 대해서 무기 안 팔게 혹은 지속적으로 할 거야 라고 했었더라면 이제 회담의 규정이 이제 성격이 나오겠죠.
1: 그러면 좀 임무를 통해서 포인트를 좀 짚어볼게. 일단 지금 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데려갔잖아요.
0: 네.
1: 근데 지금 미중 정상회담에서 국방장관을 데려간 게 닉슨 시절 이후 처음이라고 하던데.
0: 맞습니다.
1: 이게 어떤 의미를 띈다고 봐요?
0: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자체가 그러니까 소위 안보 전략 대화, 정상급의 안보 전략 대화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어젯밤에 오늘 방송 출연한다고 X를 계속 봤는데 동영상이 관련 동영상이 뜨는데
1: 트럼프의 X?
0: 예. 아니요. 그러니까 뭐, 이번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런저런 동영상이 뜨는데요. 우리 언론엔 잘 안 나오는.

0: 시진핑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미국 측 인사와 악수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헥세스 미 국방장관,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스티브 빌러 저기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악수할 때 그 세 사람들은 되게 비장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1: 아,
0: 심지어 이거 찡그리고 있나? 왜 이렇게 호전적인 얼굴이지? 다른 그러니까 미국 무역대표부 이런 사람들은 베센트 재무장관도 서로 미소를 교환했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미국 측에서는 여전히 엔타이 차이나 그러니까 반중국 정서가 강한 사람들이 이번 회담에 자신의 비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하나 두 번째 특히 헥세스 국방장관이 이번에 참석했다는 것은 상호 간에 군사적인 문제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입장을 유지하겠다라는 시그널로 보여요.
1: 아 그래요?
0: 네. 즉 미국 국방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견제하되 대만 문제에 관련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것. 즉 중국이 미국,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의 임무를 하겠다라는 기존의 관점을 유지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대규모의 경제인단은 경제인단이고 국방장관 등을 대동시킨 것은 뭐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정책이 소위 비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1: 또 한 명 젠슨 왕 엔비디아의 예. 지금 이제 중간에 합류를 했다는 거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그 백악관의 요청에 따라서 네. 자, 그 의미가 뭔지를 짚어야 되는데 지금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나 AI 지금 제한이 되게 세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 지금 젠슨왕을 데려갔다라고 하는 거 혹시 이게 좀 약간 완화되거나 뭔가 풀리는 거냐라는 또 뭐 분석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0: 저는 일단은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빅테크의 물리적 통행, 그러니까 빅테크 업체 CEO들의 이번에 회담 동행과 반도체 정책의 실제 완화는 별개일 것이라는
1: 별개다? 거예요.
0: 왜냐하면요.
1: 예.
0: 말씀하셨다시피 수행단에 앨런 머스크, 젠슨 왕, 팀 쿡, 켈리 오트버그 등등이 포함됐고
1: 예.
0: 특히 머스크와 앨런 머스크와 젠슨 왕만 그 에어포스 원에 탑승한 것으로 보여요. 즉 이 젠슨 황의 동행이 상징적이긴 한데
1: 네.
0: 더군다나 회담 중 트럼프가 동행한 기업인들을 시진핑에 직접 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영어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니까 너에게 리스펙트를 표현하기로 왔어. 그러니까 너에게 존중. 그러니까 예의를 표하러 왔어라고 하는 것인데
1: 네.
0: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는 이 중국의 핵심 요구이긴 하나 이것 역시도 너 하는 거 봐서 거래인데
1: 네.
0: 오히려 주목할 것은요
1: 네.
0: 미국의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담 직전 미국 재무부가 트럼프 방중을 앞두고 중국 홍콩 기업을 제재했다는 점입니다. 즉 한 손으로는 CEO를 대동시키고
1: 예.
0: 다른 한 손은 제재를 한 것이고요. 또 미국의 기업 정서 그리고 정치 정계의 정서는 뭐냐면 반도체 풀어주려면 제대로 뭘 받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빅테크 CEO의 물리적 동행과 반도체 정책의 실체 완화는 별개일 수도 있다.
1: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
0: 예, 그럼 두고 봐야 되겠으나
1: 예.
0: 일종의 다 풀어주려고 데려간 거야라는 이 입장이 많던데 저는 조금 더 신중하고 싶어요.
1: 그래요?
0: 예.
1: 오히려 그러면 과시하기 위해서 데려갔다고 봐야 되나?
0: 일단은요. 가시적 성과 과시적 그리고 가시적
1: 그렇죠.
0: 성과는 트럼프에게 더 필요합니다.
1: 그렇죠.
0: 예.
1: 선거를 앞두고 예. 있으니
0: 성공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1: 예.
0: 북경과 워싱턴이 소위 반도체와 희토류 중국의 농산물 시장의 개방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행되어야 이번 회담이 완결된 성공으로 보여야 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일단은 현재 이란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기업 CEO들을 데려가서 중국의 시장을 개방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장은 옵틱스상 그림상 좋아 보일 것입니다. 자, 즉 내가 중국을 열고 있다는 메시지.
1: 이번에 이렇게 한번 보죠. 그 이란의 그 아락치 외교장관이 중국을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0: 예, 얼마 미중 전에 다녀갔습니다.
1: 미중 정상회담 전에 다녀갔단 말이에요.
0: 예.
1: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중국이 무슨 뭐든가 조정 내지 중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이번 미중 정상에서 뭐 그런 게 여지는 지금 뭐 전혀 나온 게 없죠.
0: 일단은 두 가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란의 핵무장을 반대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다 이건데요. 이 부분에서도 저는 조금 신중한 입장인데

0: 자유항행 문제 예. 그리고 이란의 핵무장 반대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입장으로서 둘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란 핵무장 반대는 핵무장 핵보유 국가로서 NPT 국가로서 더군다나 이란 핵협상에 참여하고 있었던 중국의 입장에서는 같은 입장이고요. 자유항행 문제도 중국도 당연히 같을
1: 당연히 같은 입장이죠.
0: 이거 원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이란을 압박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유보적이어야 돼요.
1: 아 그것도.
0: 더군다나 아바스 아락치 외교 장관이 북경을 찾은 이유는 네.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지금의 브릭스 외교 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어요.
1: 아 지금?
0: 예. 그래서 이란의 입장을 좀 경청하고 그리고 동조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이란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이번 전쟁을 빨리 종전시키라라고 하는 원론적 입장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번에 미중정상회담이 있으니 우리의 입장은 이래라고 미리 알려주고 하는 입장이고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란 외교장관이 전쟁 중이지만 지금 많은 나라를 방문 중인데 상당히 외교적으로 자기 지지 세력을 규합하려는 이란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소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1: 아 그래요?
0: 네.
1: 또 한 명 외교부장 이번에는 왕이 외교부장이 4월에 북한을 다녀왔단 말이죠.
0: 네.
1: 그럼 이것도 역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문제 의제 조율을 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보이게 비중이 있었던 것 같지 않던데요.
0: 예. 일단 결국은 이란 전쟁과 같이 소위 글로벌 차원의 전략 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논의하는 건 우선일 것이고요. 왕이 장관의 평양 방문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외교가 알려져 있거든요.
1: 늦었다?
0: 2월 중하순에 가려고 했었는데 이란 전쟁이 2월 하순경에 터지면서 늦춰졌다는 거예요. 예. 알려지기로는.
1: 예.
0: 그래서 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미중정상회담 하는데 우리가 북한 문제 이야기할 거야. 너희들 문제 미북 관계 북미 관계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입장은 무엇이냐라는 거 하나이고 전통적으로 왕이 장관이 외무장관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외부 부장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지금 중국 공산당의 주임이기 때문에 그 당대당 교류를 강화하는 입장이기도 해서 그건 그러니까 북중 간의 정기적인 교류로 봐야 될 겁니다. 다만 이게 도드라지는 게 그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더 도드라져 보였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입장에서 늘 그런데 북미 간에 혹은 남북 간에 뭔가 일이 터지려고 하면 꼭 중동에 사단이 나서
1: 잠깐만 패턴이 그랬나?
0: 그렇죠. 미국에 예. 9.11 터질 때 우리 육자회담 뭐 그다음에 남북 한미 간의 의견 조율이 있었고요. 뭐 그리고 이라크 전쟁 터졌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육자회담 그리고 예. 그 북한에 대한 정책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아프가니스탄 터졌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들이 있었죠.
1: 그렇게 아 이것도 패턴화돼 있습니까?
0: 뭐 일부러 뭐 야. 원칙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런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늘 있어서
1: 네.
0: 만약에 이란 전쟁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북미 관계였을 텐데
1: 알겠습니다.
0: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1: 자 그럼 좀 종합 정리를 하죠. 트럼프가 또 9월에 시진핑을 지금 그 미국에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9월에 초청했던 건 역시 또 11월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둔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0: 일단 9월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1: 왜?
0: 11월 중간 선거보다도요.
1: 네.
0: 유엔 총회가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9월 하순경이고요.
1: 아, 예.
0: 그리고 이것은 저는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로 보아요. 지금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라는 외교적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그 중요한 이정표 행사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5월 하순이니까 9월 하순까지 약 네 달 동안은 미중 관계가 그 있을 가을에 있을 미국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크게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 모멘텀을 이끌어갈 정치적 동기는 있을 것이다.
1: 상황 관리용.
0: 특히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관점에서는 9월 하순에 한다면 미중 관계에 성과를 내야.
1: 그렇지.
0: 트럼프 입장에선 자기 선거에
1: 예.
0: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겠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타쌍피 뭐 이런 느낌도 있죠.
1: 그러니까 그러면 그 초청받은 시진핑 입장에서 그때 가서 선물을 좀 줘야 되는 건데 괜히 선물을 줘가지고 중간 선거에 트럼프가 그

0: 승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중국 이익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1: 아니 선물이라기보다는 미국으로부터 세게 받아내야겠죠 확실한 거.
0: 오히려? 예. 아쉬운 건 트럼프니까.
1: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과를 내야 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 미국 측이고 버텨도 되는 것은 여전히 중국이기 때문에.
0: 근데 여기서 쓸데없는 질문 하나 드리면 그 아무리 그 정상회담에서 뭔가 저기 뭐 사전 조율을 하고 이래도 정상 간의 친교의 정도가 협상의 밀도와 협상의 결과를 좌우하는 측면은 없나요? 왜 여쭤보냐면 지금 시진핑과 트럼프는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니잖아요.
1: 네. 사실 미중 관계 중에 가장 긴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정상입니다.
0: 그럼 그 개인적 관계가 회담이나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1: 별로 안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호 간의 성격과
0: 예측 가능하다?
1: 어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유 속으로 이럴 수도 아유 참 마음에도 없는 소리하고 있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네? 또 놀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움은 될지언정 방해는 안 될 것이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나쁘지 않다라고 보아요. 그래서 다만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들이 부주석, 부통령일 때부터 알았는데 정작 그 둘이 정상으로 만났을 때는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0: 예예. 예,
1: 그리고
0: 예.
1: 그 기간 동안 미중 관계는 매우 안 좋았어서 그 사실 뭐 그렇게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0: 적과의 동침입니까 그러면?
1: 글쎄요.
0: 한 1분 남았는데 그나저나 이란 전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리로?
1: 저는 늘 우리 정책계나 정치계의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장기전, 롱 게임을 준비해야 한다.
0: 아이고.
1: 짧게는 연말.
0: 야.
1: 길게는 트럼프 임기까지.
0: 에?
1: 이 전쟁은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종전이 되려면 손뼉이 마주쳐야 되잖아요. 이란은 쉽게 합의 안 해줄 겁니다.
0: 호르무즈 해협은 그러면?
1: 지금 이 상태로 유지되지 않겠어요?
0: 그러면 그게 트럼프 임기까지 간다고요?
1: 아니, 그러니까 정말 월스트 케이스인데 이게 왜냐면요. 이란은 미국을 단순히 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협상적 관점에서 신뢰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담 중에 계속 공격을 작년과 올해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내는 메시지가 이란은 스투피타다라는 등의 소위 안 좋은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아니 오바마 정부 때 2년 걸렸고요.
0: 아이고.
1: 카터 정부 때 444일 걸려서.
0: 아이고.
1: 지금 벌써 세 달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전을 대비해야 돼서 저는 주말마다 저희가 이런 좋은 어떤 뭐 양측의 이런저런 예, 메시지가 예. 나올 때 감정노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1: 예, 고맙습니다.
0: 최종권 연세대 교수였습니다. 예.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9: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0: 깜빡 말고 케팍시부
9: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0: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9: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0: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1: 네,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4: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5: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6: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5: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점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중동전쟁을 비롯해서 두 나라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성과라고 할 만한 결론이 나온 건 없나 보네요. 어떤 이야기 오갔는지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첫 주에 서울의 집값이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전월세 시장의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보니까 국토부는 어제 건설업계 사람들 만나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네요. 이 소식도 챙겨 들어보죠.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할 일이 꽤 줄어들겠구나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오히려 검색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미연 기자, 매일경제신문 이희수 기자, 그리고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석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자, 미중 정상회담 어떤 결론이 좀 나오고 있는지 여기도 좀 먼저 챙겨 들어보죠. 정지석 기자가 준비해 오셨습니다.
3: 네, 어제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제 두 정상이 작년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렸던 에이펙 정상회의 이때 이제 약간 뭐 탐색전의 느낌으로 잠깐 만났었고 어제 이제 6개월 만에 다시 마주했는데요. 뭐 현안은 많았죠. 이란 전쟁도 있고 무역 협상도 있고 했는데 한 2시간 넘게 회담에서 뭔가 빅딜이다 할 만한 결론은 없이 끝났습니다. 이게 사실 9년 전에

0: 봐야겠지만 일단 공식적인 정상회담은 좀 빈손에 가까웠습니다.
1: 이란 전쟁이건 무역 협상이건 다 트럼프가 혼자 벌인 일인데 중국이 뭘 어떻게 해주랴 이제 이런. 네.
0: 그렇죠. 이제 어제 장면 중에 좀 긴장감이 고조됐던 순간은 이제 시 주석이 미중 양국 관계를 가지고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런 표현을 썼어요.
1: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
0: 네, 투키디데스. 그러니까 이 투키디데스라는 그리스 역사가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이 책을 썼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신흥 강국이 이제 극부상을 하면서 기존에 예. 어떤 패권을 쥐고 있던 국가와 이제 긴장이 고조되고 나면 결국엔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런 내용을 시사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시 주석이 하면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제 라이벌 하지 말고 파트너를 좀 하자.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미중이 나란히 뭔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G2, 그러니까 이 구도를 좀 가져가자라고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좀 메시지가 센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좀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시 주석이 악수를 청했는데 그 악수를 청할 때의 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했던 거죠. 보통 이제 외교적인 관례로 봐야 할까요? 뭐 건배를 하거나 예. 아니면 악수를 할 때는 상대편보다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선을 맞추기 마련인데 손을 위에서 아래로 이제 제시를 하면서 뭔가 약간 좀 위에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술을 한 모금 마셨어요. 예. 이게 뭐냐면 사실 뭐 가슴 아픈 개인에게는 개인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술을 끊었죠. 그래서 예. 아마 콜라를 즐겨서 마신다는 거는 다 아실 거고 그래서 백악관 집무실에 보면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콜라 갖다 주는 콜라 버튼 만들었다.
1: 네,
0: 이런 얘기도 이런 일화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는 콜라 대신에 그 건배를 하고 나서 건배주를 입에 한 모금 마시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중국을 이것도 배려, 네. 정말 배려한 거다.
0: 하면서, 네. 이거는 존중을 해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왔던 거죠.
1: 그러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술을 안 마신다는 거는 네. 참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
0: 맞습니다.
1: 개인 저만 드는 건가요?
0: 모르겠...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1: 네. 그렇군요. 화제가 어떤 게 올라왔답니까?
0: 일단은 대만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었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TSMC 중심으로 한 반도체 공급망 이슈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미국은 그동안 TSMC를 통해서 이제 미국 투자를 좀 확대를 하면서 대만의 공급망을 미국 내로 이전하는 걸 그런 방향을 좀 가지고 있었고 중국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시 주석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면서 대만에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미국은 개입하지 마라 이런 입장을 계속 보여왔었거든요.
1: 아, 대만의 반도체 회사 미국으로 옮기는 것도 중국은 싫어한다는
0: 당연히
1: 겁니까?
0: 당연히 싫어. 네, 싫어했죠. 그리고 뭐 그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또 대만한테 무기를 판 적도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관계들을 고려를 했을 때 대만에 무기를 팔거나 뭐 독립 이슈나 아니면 반도체 산업 자체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의사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가 없이 좀 이야기가 오갔었고요. 그리고 예. 이제 이란전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합의 정도만 있었습니다. 미국 측의 발표를 보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나 아니면 해협 통행료 부과를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또는 예. 이란 핵무기 확보에도 반대한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 주석도 동의를 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 중국 측 발표 보면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측은 그냥 양국 정상이 중동 정세에 대해서 좀 의견 교환 정도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국제 정치에서 중국 외교상으로는 의견 교환이라는 표현은 그냥 통상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1: 예.
0: 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아닌가 싶고요.
1: 이야기 나왔더라도 뭐 그건 당신 생각이고.
0: 네. 나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나 싶고 사실 우리는 미중 정상회담 하면 이제 그래서 북한 이슈가 거론이 좀 됐나?
1: 혹시?
0: 이거 네 이거 관심사죠. 왜냐하면 그 지난번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 미중 정상회담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방문했을 때도 사실 그때 북핵에 대해서 비핵화를 해야 된다에 대한 거에 두 정상이 공유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나 재확인이 될까 기대를 했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냥 양측이 결국에는 북핵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는 좀 후순위로 밀렸던 게 아닌가 하는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1: 그렇군요. 이번에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CEO들이 트럼프 대통령 따라갔다.
0: 네.
1: 누구 하나는 시간 안 맞았는데 뭐 알래스카에서
0: 그랬었죠.
1: 급하게 비행기 같이 타고 가기도 하고.
0: 네, 누가 갔나 봤더니 네, 예.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 뭐 엔비디아의 젠슨 황, 뭐 애플의 팀 쿡, 그리고 블랙록의 레리 핑크, 또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그러니까 뭐 이런 IT

0: IT, 항공, 우주, 금융 같은 다양한 분야의 미국 기업 CEO 14명이 동행을 했는데요. 사실 보통 이제 이런 경제사절단을 대거 동행하고 가면 예. 아, 무역 협상에서 뭔가 좀 결론이 나오는 건가? 이런 해석들이 좀 있었는데 게다가 지금 양국은 뭐 관세 이슈도 있지만 뭐 반도체, AI 칩, 수출 규제, 희토류 뭐 이렇게 굉장히 안보와 경제 여러 것들이 복잡다단하게 엮여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정상회담 하루 전에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가 다른 데도 아닌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3시간 정도 만나서 밀담을 나누고 갔죠. 그래서 뭔가 사전에 조율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1: 예.
0: 사실 양국의 그 경제 수장들이 어떤 내용을 조율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전해진 게 없습니다.
1: 스콧 베센트하고 중국의 부총리하고
0: 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이렇다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내용은 변하신 게 없었고 대신에 미국 상무부에서 알리바바와 레노버 같은 중국 기업 10곳이 엔비디아의 차상위 AI 반도체 칩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하는 예. 이런 외신 보도들이 어제 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추가될 소식들이 뭐가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일론 머스크, 젠슨 왕, 팀 쿡 이런 분들 시간 맞춰서 한꺼번에 같은 데 있다고 가서 뭐 하고 오는 건지 저는 매번 듣기는 듣는데도
0: 네.
1: 뭐 하고 오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우리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러 나갈 때도 우리나라 기업인들
0: 그렇죠.
1: 많이 가잖아요.
0: 네.
1: 그럼 많이 가면 많이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냥 돌아오는 것 같아요.
0: 현지에서 꽤 많은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또 현지에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1: 본인 비즈니스는 어차피 본인들끼리 할 거면
0: 네네.
1: 본인 시간에 맞춰서 가면 되잖아요. 본인들이 혼자 가면 안 받아주는 나라도 아닌데
0: 네.
1: 왜 이렇게 단체로 모여서 가서 단체로 밥 먹고 오는지 그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아, 우리나라는 이런저런 뭐 형식도 중요시하고 네트워크 중요시하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것보다고 넘어갔는데
0: 네.
1: 미국도 뭐 그렇게 실용주의라고 하더니
0: 모든 정상은 마찬가지 아닐까요?
1: 아, 그 대통령이 좀 갈 때 뭐 좀 쭉 따라오고 그러면 대통령이 기분 좋으니까 그냥 맞춰준다 기업인들이
0: 예의일 수도 있고요 상대국에 대한
1: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 좀 해보죠. 이수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 집값이 이것 저 양도세 중과 봐주는 시한 끝나고 나면 이제 팔 사람들 다 팔고 그 다음부터는 매물이 뚝 끊기니까 집살 분들은 더 쳐줘야지고 이러면서 집값 많이 오를 것 같다는 걱정이 있었는데
2: 네 그렇습니다.
1: 실제로도 그런 이제 양상이 나타나는 모양이군요.
2: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첫 주잖아요.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땐 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됐으니까요.
1: 예.
2: 그런데 이 중과 조치가 시행된 직후인 이번 주 11일 기준으로 서울 집값이 확연한 오름세를 보여 주목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새 0.28%나 올랐어요.
1: 예.
2: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2배 가까이 커진 겁니다. 보통 주간시세가 0.2%를 넘어서면 정부도 긴장하거든요. 게다가 더욱 눈에 띄는 건 강남구입니다. 2월 말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이던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이번 주엔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어요. 이로써 서울 25개 자치구 집값이 모두 다 올랐는데요.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성북구로 한 주 새 0.54%가 뛰었습니다. 이건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상승률이라고 하네요.
1: 주간 상승률이 0.2, 0.5 나오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올랐다는 건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업계에서는 대충 이게 일주일이니까 1년이면 50주 정도 되면 한 50 정도 곱하면
2: 네네.
1: 그게 한 1년 상승률이 이 정도 나온다는 뜻이구나로 받아들이면 대충 맞아 뭐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2: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니 0.2면 1년에 10%쯤 오르는 속도로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1: 0.3이면 한 15% 정도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고.
2: 네, 근데 아파트는 억 단위잖아요. 그 10%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실수요자 입장에서 뛰는 거로 여겨질 수 있죠.
1: 사이에 10억짜리 아파트는 11억에 호가 나오고 있고 뭐
2: 네,
1: 그렇다는
2: 네,
1: 얘기네요.
2: 그렇습니다.
1: 20억이면 22억 달라고 그러고.
2: 네, 네.
1: 다주택자 매물이 딱 끊겼으니 이제 뭐 백화점 세일 끝난 바로 다음 주는 손님 없는 거하고 비슷한.
2: 그렇습니다. 이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에는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집을 급하게 내놓고는 했잖아요. 이른바 절세용 박앤세일 매물이
1: 예.
2: 지난 3개월 동안 나왔던 거죠. 네, 이런 급매물들이 소화되며 강남 상구를 중심으로 시세 상승을 좀 눌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차피 지금 팔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집주인들이 아직 팔리지 않은 매물은 그냥 걷어들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일주일 새 약 8%가 줄었어요. 이 매물이 줄었다는 건 매수인 입장에서 선택지가 몇 개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선 집주인, 그러니까 매도인 우위인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굳이 싸게 내놓을 이유가 없으니 시세가 오르는 거죠.
1: 집주인 급하던 시절은 이제 지났다.
2: 네, 그렇습니다.
1: 전월세 가격 오르는 게 사실은 이게 더 심각한 건데.
2: 그렇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도 0.28%나 올랐습니다. 이건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해요. 역시 전세 매물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뭐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규제가 또 강화되고 집주인 실거주 의무가 세졌잖아요. 게다가 서울은 신축 입주 물량이 줄면서 공급 절벽인 상황이거든요.
1: 실거주 의무가 강해진다는 건 굳이 그 동네에 안 들어와서 사실 분들도 네네. 다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 뜻이니
2: 그렇죠.
1: 집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괜히 거기 안 살아도 되는 집주인이 들어와서 억지로 살면 네. 거기에 살았어야 되는 세입자가 밖으로 쫓겨나가는 수밖에 없고
2: 매물이 줄어드는
1: 그렇다면
2: 거죠.
1: 이제 의자 몇 개 안 남는 거 가지고 다들 세입자들이 경쟁하게 되니까.
2: 그렇죠. 그래서 서울 전세 매물 자체가 3개월 전보다 15.8%, 1년 전보다는 36%가 줄어든 실정입니다. 문제는 전세 가격이 오르면 결국 매매 가격도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예. 전세값 올려줄 바엔 내 집 마련에 나서자거나 더 오르기 전에 사자 하는 수요가 생기는 거죠. 또 전세의 월세화가 심해지면서 월세값도 오름세예요. 강북에서도 아파트 월세가 200만 원, 뭐 300만 원 하는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월세로 돈을 낼 바에 대출받아 집을 사서 이자 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6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대출 규모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아주 대략적으로 6억을 빌리면 월 이자가 200만 원 후반대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월세 내느니 이자 낸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15억 원 이하 단지가 많은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특히 가파른 걸로 보입니다. 아까 그 이번 주 성북구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성북구는 이번 주 전셋값 상승률도 0.51%로 1위였습니다. 또 강북구, 노원구, 강서구 이런 외곽 지역 상황도 비슷해요.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높습니다.
1: 0.5%가 오르면 1년이면 대략 한 25% 정도 오르는 느낌으로 오르고 있다는 건데.
2: 네,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것에는 대체로는 다들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2: 네,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정부도 비거주 1주택자 네. 자기 소유 집에 안 사는 분들은 그 집을 그냥 팔 수 있게 무주택자한테 팔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사실상 토지거래 허가 의무를 해제해주는 네네. 그런 정책도 발표한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매물 좀 내놓읍시다 하는 얘기겠죠?
2: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비거주 1주택자는 다주택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매물을 쉽게 내놓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무주택자가 되는 거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 예. 보통 갈아타기를 한다고 해도 평형을 넓히거나 조금 이제 상급지로 가거나 소위 말해 더 좋은 집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대출 규제가 세다 보니 그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1: 이분들은 매물 내놓으려면 다른 집 하나를 골라놓고 마음에 드는 집 골라놓고 이제 그 집을 산다는 가정하에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2: 보통은 그렇죠.
1: 그 집 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2: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올까 이런 이제 의견도 있어요. 물론 변수도 있죠.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랑 대출 규제를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이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면 오는 7월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보유세를 손절하는 방안을 담아낼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요. 또 지금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는 것 역시도 좀 부담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나 정부도 신규 건설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정부 메시지를 좀 집중하는 상황이에요. 가령 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건설업계 관계자 130여 명과 공급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공급을 빨리 할 수 있는 빌라나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이런 분들, 이런 건설 임대 관계자들도 다수 참석했어요. 김 장관은 공급 관련 애로사항을 빨리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1: 이게 빵이면 하룻밤 만에 굽는데 보통 몇 년씩 걸리고 허허벌판에 지어도 몇 년 걸리고 서울 같은 곳에는 헐고 지어야 되니까 이건 뭐 십몇 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그러니 이거 공급을 하려면 하루 종일 국토부 장관은 그냥 목장갑 끼고 다니면서 시멘트 묻은 손으로 다녀야 되는데 네. 이게 쉽지는 않고 갑자기 모여서 한다고 이게 될지는 모르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문제는 그 비거주 1주택자가 파는 매물을 무주택자만 살 수 있도록 이제 네, 해놓은 것 때문에 지금 집값 올라가는 게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느라고 올라가는 것보단 갈아타기 수요가 네. 그 갈아타기 수요 때문에 많이 오른다면서요.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기는 요즘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 네. 그런데 갈아타기 수요자는 이거 이 집을 못 사잖아요. 비거주 1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을
2: 그렇죠.
1: 그러면 집값은 A가 올리고 있는데 매물은 B에다 쏟고 있으면 그게 A가 오르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뭔가 혜택 같으니까 무주택자한테만 줘야 한다는 강박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정책 만들 때마다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0: 예. 자, 조미연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이 인공지능 때문에 포털은 이제 한물 갔다. 네. 누가 포털에서 검색하겠냐.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답 다 해주는데 이제 검색 서비스로 돈 벌 일은 이제 지났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아니라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그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색하지 않을 것이다. 검색창에 이런 전망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밀러 웹이라는 글로벌 웹 분석 업체가 지난해 3분기 전 세계 챗GPT 이용자 4억 6,200만 명을 조사했더니 챗GPT 이용자 중에서 95%가 구글 검색도 함께 쓴다고 답했습니다. 국내도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의 국내 검색 점유율 평균은 62.9%로 전년보다 5%포인트가량 올랐어요. 물론 뭐 점유율이 비중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검색 이용이 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네이버가 지금 검색에 AI 브리핑을 붙여서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런데 이제 이용자들이 AI 답변을 본 뒤에 후속 질문을 누르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0: AI가 답변을 해주니까 오히려 잘해주니까 그 사안이나 그 주제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1: 네.
0: 쉽게 설명해 주니까 궁금한 게 또 생기고
1: 그렇죠.
0: 그러면서 검색을 한다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AI는 설명은 잘해주지만 가끔 없는 사실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환각, 그러니까 이제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잖아요.
0: 예.
1: 특히 돈이나 건강, 법률, 회사 정보처럼 틀리면 곤란한 내용은 AI 답변만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AI로 큰 그림을 빠르게 파악한 뒤에 네이버나 구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포털이 1차 검색, 정보 탐색 도구에서 이제는 최종 검증 역할을 하게 됐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0: 보통 이제 검색 서비스 포털에다가 마케팅하는 분들이 많아서 마케팅하는 분들도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나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검색 서비스 사람들이 이용자를 안 하면 어떻게 바꿔야 되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이제 헷갈리시는 거군요. 그러면
1: 그렇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소비자가 궁금한 게 있으면 포털에 바로 검색했기 때문에
0: 예.
1: 그 기업의 검색 마케팅도 검색 결과 상단에 잘 뜨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0: 예.
1: 이제는 사람들이 먼저 AI에 물어본 뒤에 그 답이 맞는지 다시 포털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AI 답변에 참고될 만한 정보도 정보로 인식되는 것도 중요하고 소비자가 포털에서 다시 검색했을 때 같은 정보가 잘 보여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0: 둘 다 잘해야 된다는 거군요.
1: 맞습니다.
0: 내용도 충실해야 인공지능이 그 블로그든 그 페이지를 잘 참고를 할 거고.
1: 그렇죠.
0: 또 뭐 궁금한 거 검색을 하면 이때는 내용보다는 또 검색 상위에 떠야 되니까.
1: 네.
0: 둘 다 잘해야 되는.
1: 네.
0: 스타트업 업계, 인공지능 업계에는 요즘 또 이런저런 복잡한 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픈 AI라고
1: 네.
0: 이게 인공지능의 사실상 원조격인 이 서비스 제공했던 이 회사가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아주 친했는데 요즘은 슬슬 머리 굵어져서 그런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1: 네.
0: 야, 이 친구 내 말 안 듣기 시작하네. 뭐 그런 느낌을 받나 봐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는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까지 총 130억 달러 투자를 약정했고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인 그 애저를 주요로 이용을 예. 했습니다. GPT 같은 핵심 AI 모델도 애저를 통해 독점적으로 제공됐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오픈AI 기술을 검색이나 오피스, 코딩 서비스에 이제 붙이면서
0: 예.
1: AI 경쟁에 앞서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두 회사의 관계가 예전만큼 독점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픈 AI의 GPT 모델은 이제 애저뿐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제공되고 있고 반대로 애저 안에서도 오픈 AI 모델 말고도 앤스로픽의 클로드 같은 경쟁 모델을 쓸 수 있게 됐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만 의존하던 관계가 이제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AI 스타트업 을 인수하려고 여러 이제 시도들과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최근에는 인셉션이라고 하는 AI 스타트업 여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려고 눈독 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1: 네.
0: 여기는 좀 색다른 인공지능 서비스예요?
1: 그렇습니다. 인셉션은 그 AI 답변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챗GPT 같은 AI는 답을 쓸 때 한 단어씩 차례대로 보여주잖아요.
0: 예.
1: 이 인셉션은 초안을 먼저 통째로 만든 뒤에 고쳐가면서 완성하는 방식이라서 AI 답변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커서라고 하는 인공지능 업체도 또 최근에 그 테슬라 쪽에서 스페이스X가
1: 네.
0: 또 채 갔다는 얘기도 들리고
1: 네.
0: 또 몸값은 또 높아지는 모양이네요. 예.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0: 않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6: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지친 나를 안아 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5: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6: 예,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또 찾아와서 인사드릴게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댄 젠슨이란 빙상선수는 88년 캘거리 올림픽에서 경기 직전 병석에 있던 누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물을 참고 경기에 나섰지만 넘어지고 말았죠. 이후 더 절박하게 훈련을 했지만 기록이 안 나왔는데 상담을 하던 박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하죠. 훈련일지 목표 옆에 이렇게 써보게. 나는 1000m 스케이트가 좋다. 절박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매일 하는 일을 좋아하자. 덕분에 댄 젠슨은 다시 도전한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는 류호정입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폭풍우에 떠밀려 해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은 해변에서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산책하던 소녀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집니다.

0: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중에 네가 몇 마리를 구한다고 차이가 있겠니? 소녀가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며 대답했죠. 목숨을 건진 쟤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세상이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관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6회 울산 건축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울산 유에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건축자재, 리빙 홈 인테리어, 가구,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울산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588-2497.
4: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상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9시 뉴스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난하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차담회와 오찬을 갖고 추가 협의를 이어갑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의 집무 거주 공간인 중난하이 초청은 중국 측의 각별한 예우로 여겨지며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마오쩌둥을 만난 역사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편으로 귀국하며 2박 3일 방중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도움을 줄 용의가 있음을 자신에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한다며 어떤 식으로든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다고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 주석이 이란에 군사장비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시 주석이 미국산 대두와 석유, 액화 천연가스 등을 구매하기로 했으며 미국 보잉 737 항공기 200대도 사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를 언급하며 양국은 동반자 관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주석은 어제 저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환영 만찬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것은 완전히 함께 갈 수 있다며 서로 성취해 세계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역사적인 방문으로 평가하고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믿고 있고 이 관계를 결코 망쳐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인공지능 랠리가 이어지고 미중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다우지수는 0.75% 상승하며 3개월 만에 처음으로 5만 선을 회복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77, 0.88% 오르며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H200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승인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도 4.39% 올랐고 이날 나스닥에 상장한 AI 반도체 스타트업 세레브라스 시스템즈는